0: 13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어제는 14척에 그쳤고 이 가운데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의 불안감을 키워 선박 운항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해협을 통과한 선박 중 절반가량이 이란 관리 항로를 택했고 나머지 절반은 위치 신호기를 끈 채 항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오만 연안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166건 중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해상위험대응기업 마리스크스의 최고 경영자는 오만 남부 항로는 현재 신뢰할 수 있게 보호되는 통행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 선언과 실제 해상 데이터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이 이달 말 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레빗 대변인이 어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내린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적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둘째 딸을 출산하고 복귀한 뒤 대변인직이 요구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두 아이에게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레빗은 2024년 대선 승리 직후 27살의 나이로 백악관 대변인에 임명됐으며 역대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부터 대변인실에서 일했고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트럼프 캠프의 내신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하며 휴직했다가 최근 복귀했지만 결국 백악관을 떠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이 퇴임 후에도 고위 외부 고문으로서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패배해온 역사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함께 드러낸 것입니다. LA 레이커스가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값에 팔리게 됐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 밤 아이거전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와 벤처 투자자 조시 쿠슈너가 레이커스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지난해 10월 억만장자 마크 월터에게 100억 달러에 넘겨졌는데 그 거래 자체가 당시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기록이 다시 깨진 것입니다. 이번 인수자 가운데 조시 쿠슈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이고 아이거는 디즈니를 약 20년간 이끌어온 경영인입니다. 아이거는 2024년 아내와 함께 여자 축구팀 엔젤시티 FC를 2.5 밀리언 달러에 인수한 바 있어 스포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구단주 월터 측이 연방수사와 건강 문제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에서 급히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한 스포츠 금융 관계자는 CNN의 프리미어 프랜차이즈를 1년도 안 돼 넘기는 사람은 없다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25억 달러라는 숫자는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점이 됐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미국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지급을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매체가 오는 17일 휴전기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란 측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휴전 연장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4: 이란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중재국들의 입장을 부인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5: 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이란과 중재국들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이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또 동결 자금 지급을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정하고 미국이 해협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으며 이란을 봉쇄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계속 유지할 거라고 또 적었습니다. 어제도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해협 통제를 주장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I'm the last person to trust Iran. They've lied to me constantly. We have total control over the Hormuz Strait right now. They don't have control. We have total control. We own it.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상 봉쇄로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란에 남은 건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라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무기 재고 감소도 골칫덩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선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이 중국과 분쟁에 휩싸일 경우 이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 자,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 이란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네요.
5: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60일 휴전에 합의를 했죠. 이 트루키의 매체는 오는 17일이 휴전 기한 만료일인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휴전 연장 승인을 통보하고 연장 기한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가 만난 가운데 나온 소식입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란 측이 미국과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복귀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역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가운데 지난 6월 레바논과 기본 합의를 이뤘던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하기 전에는 안보지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 아나흐누 피쇼샤 임샬라 와니 바흐누 칼마스마잇 로 네소김 메에조르 비타혼 하제 아니 오메르 칸 벨리보 셸 에조르 비타혼.
5: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골자로 한 평화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오늘도 가자지구에서 북부를 또다시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구글이 인공지능 연구자회사 딥마인드의 비기술 지원 조직을 본사로 흡수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오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글은 지난 6일 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는데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였던 데미스 허사비스가 의장으로 물러나고 수석과학자 제프 딘이 회사를 떠난 인사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구글은 2014년 딥마인드를 인수한 뒤 영국 런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장기과학 연구를 장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사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가

0: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4월부터 핵심 개발진에게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제미나이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수개월간 강하게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직 통합은 딥마인드의 자율성보다 상업적 성과를 우선하겠다는 구글의 방향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상공에서 민간 항공기가 또다시 군 전투기에 의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하이오주 제네바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대회 패트리엇 게임즈 결승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민간 항공기 한 대가 임시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북미항공우주방위 사령부 노레드는 즉각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해당 민항기를 구역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성광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도 이번 달 초와 지난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민항기를 전투기가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란 등의 암살 위협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한 군용 차량이 배치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에서 비밀리에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타고 영국까지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당국이 전례 없는 수준에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항공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귀국하던 중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극비 기동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미 당국은 이란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앙카라를 출발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격추해 암살을 기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구형 에어포스원에서 몰래 내리게 한 뒤 기내식 운반 차량에 숨겨 미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태우는 이른바 기만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구형 에어포스원에는 100여 명이 넘는 고위 참모진과 취재진이 탑승한 채 영국까지 비행했고 이 비행기는 사실상 미끼로 활용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에 오른 인물들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내각 최고위급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한 이들은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등 집권 1기 퇴임 이후에도 말월하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곁을 지킨 오랜 측근들이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만약 이란이 구형 에어포스원을 실제로 격추했다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명피해이자 미국의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을 사건으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고위 당국자는 MBC의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언론인과 보좌진의 안전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 전보다 0.4% 올라 6월의 0.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0.5% 하락하고 주거비 상승세도 꺾이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확률은 지표 발표 전 50%에서 발표 후 60%로 높아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4: 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6월에 3.5%보다 둔화했고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에 2.6%보다 상승률이 둔화했고 전월보다는 0.2% 올라 딱 기대한 수준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 6월 전월 대비 5.7% 하락한 데 이어서 7월 들어서도 1.5% 하락한 게 전체 지수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처럼 꺾이지 않게 만들었던 주된 요인이었던 주거비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머물렀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지표가 통화정책 선제 안내를 최소화하면서 논란에 직면했었던

0: 워시 연준 의장에게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이 연준의 물가 대응에 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CPI 상승률이 5월 4.2%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둔화한 만큼 연방준비제도가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이 금리 선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전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한 50%였는데 지금은 약 60%로 올라갔습니다. 종합금융그룹인 알리안츠 그룹은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소 완만하지만 우호적인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이 약화한 점도 CPI 상승세 둔화와 함께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This eases pressure a bit for the Fed to think about raising rates. I think what they see is the labor market that wasn't quite as strong as previously expected.
2: 네, 뉴욕 증시 반응도 살펴보죠. 다우는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혼조 마감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7월 CPI는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지만 중동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이 53,000 770.2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6% 오른 7,748.5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54% 상승한 26,588.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다우존스를 방금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이 맞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월가는 중동 사태가 계속되는 한이 최우선 사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CPI의 선행 지표인 PPI, 이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증시 반응 궁금한데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볼 수가 없네.
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8: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미국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일단 예비선거 승리로 기세를 올려왔지만 어제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샌더스 의원 등의 지지를 받은 진보 성향의 패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중도 성향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유권자가 여전히 중도적 접근 방식이 치열한 본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음을 이번 결과가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스콘신 한 곳의 결과만으로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이 약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건설과 개보수 공사에 900 밀리언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총 비용은 최소 927 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8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백악관 개보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공사 내용에는 동관 연회장 신축을 비롯해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광장 개선과 헬기 착륙장 건설, 그리고 새 방문객 보안 검색센터 건립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업을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행정부는 의회를 통해 예산을 직접 확보하는 대신 다른 연방기관과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백악관 유지 보수 계정에 넣어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정은 원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수 밀리언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였지만 대규모 공사 자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입니다. 공사 비용의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동관 연회장 공사를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오늘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부 태평양 연안 초코주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216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당초 250명으로 발표됐다가 칼리시의 집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숫자가 정정됐습니다. 공식 실종자는 최소 195명이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4,000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최종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이 급

0: 급격히 떨어지는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고 페레이라에서는 32살 여성이 12시간에 걸친 구조 끝에 건물 잔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70차례 넘는 여진이 계속되면서 현장 작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초코주는 산악 밀림 지대로 도로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구호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초코는 잊힌 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과 경찰까지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5밀리언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도 1밀리언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제81 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기념관이 오늘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호시안 지사의 희귀사료 17점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일제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이름을 사용한 기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급한 임시여행권이 포함됐습니다. 호시안 지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광복군 후원금과 군사운동 자금을 지원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국방금 100불화 손편지를 보내 일제 침략 사실을 알렸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기증받은 사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젊은 청년이 군복을 차려입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지난 1912년 재미 독립운동가 호시안 지사의 한인 소년병 학교 시절 모습입니다. 호지사의 중국 이름 장혜림이 적혀있는 중국 정부의 호조, 지금의 여권과 진술서도 눈길을 끕니다. 당시 일제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 이름을 사용했다고 기록된 희귀 사료입니다. 호시안 지사의 사진과 함께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임시 여행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에도 여권을 발급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실물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을 맞아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호시안 지사의 기증자료 68점 가운데 17점을 일반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3: 재미 한인들이 이제 어떻게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호지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한평생 광복군 후원금과 군사운동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에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국방성금 100달러와 손편지를 보내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 미국과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호지사는 숨진 지 65년 만인 지난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지만 후손 확인이 늦어져 지난해 말에야 훈장이 가족품으로 전달됐습니다.
4: 지금이라도 받았죠. 인정을 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고요. 외국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또 영원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독립기념관은 기증받은 사료들을 고화질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전시와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위스콘신 주지사 자리를 놓고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이 역사적인 도전에 나섰다가 아쉽게 고배를 들었습니다. 주 하원 의원 프란시스카 홍 후보는 오늘 새벽 개표 결과 39.4%의 득표율로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에게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홍 후보는 위스콘신 주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 출신으로 전문 셰프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주지사 탄생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중도 성향 크롤리 후보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홍 후보는 무상보육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공약을 내세우며 대학가 젊은 유권자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풀뿌리 지지층을 넓혔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라는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AP통신통신은 이번 결과가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분노와 불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지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직을 확정한 크롤리 후보는 오는 10월 본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랐습니다. 6월에 3.5%보다 낮아진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에도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도 2.5% 상승에 그쳐 6월보다 둔화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두 달 연속 내린 데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리던 주거비 상승세도 크게 꺾인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번 지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정책 방향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면서 시장은 물가 지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발표 직후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58%로 올라섰습니다. 알리안츠 그룹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시장 반응이 완만하지만 우호적이라고 평가했고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스웰라스는 이번 지표가 워시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한 채 경제 흐름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LA 다저스의 공식 소주 파트너 하이트진로가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 체험 행사를 선보입니다. 한국의 밤은 다저스 구단이 매년 개최하는 문화 테마 행사로 한국 음식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경기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하이트진로는 리저브레벨 단독 판매 부스에서 참이슬 프레쉬와 과일 소주 5종 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센터필드 플라자 팝업 부스에서는 다저스 구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굿즈를 증정합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진로의 두꺼비 마스코트가 K-POP 스타로 변신해 마운드에 오르는 특별 시구입니다. 시구는 내일 저녁 7시 10분 경기 시작 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빌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와 K-컬처를 결합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하이트진로가 LA 다저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지 15회째 되는 해에 열립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도중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취재진과 참모들 100여 명을 다른 항공기에 태운 채 혼자 비밀 환승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문 호텔 층수까지 파악하고 항공기를 미사일로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와 취재진을 미끼로 삼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 비슷한 작전을 실행할 때 사전에 언론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환승 작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취재진과 참모들을 미끼로 내주고 혼자만 피한 거냐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의 이란 전쟁 승리 주장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2024년 대선 유세 당시 총을 맞고도 주먹을 치켜들며 싸우자고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한껏 과시했지만 이번엔 기내식 차량에 숨어 항공기를 갈아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그만큼 이란의 암살 위협이 심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란이 트럼프가 머문 호텔의 층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항공기를 미사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밀 환승 작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5: Why was it too dangerous for you to fly on Air Force One, but not too dangerous for the plane?
6: I think actually the plane that I flew on was at greater risk.
4: 트럼프 대통령 살리려고 취재진과 참모들을 미끼로 내준 거냐며 충격적인 기만 작전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7: In fact, it was a bait and switch. He put people in harm's way to save himself. That's who Donald Trump is.
4: 특히 과거 비슷한 작전을 벌였던 클린턴 행정부는 사전에 언론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란의 위협 수준이 그만큼 심각했느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밀 환승 작전은 트럼프의 전쟁 승리 주장이 실제 전쟁의 현실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입장에선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도 트럼프가 몸을 숨긴 것만으로도 상당한 선전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7: 아빠!
1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9: 눈은 밝게,
2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9: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2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3: 유럽 대륙이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국가 전력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체르나부다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냉각수를 공급하는 다뉴브강 수위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강이 안반을 폭파하고 바지선을 가라앉히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지만 최악의 가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물류동맥인 라인강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한 화학기업이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이 사태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10곳 중 7곳에 용수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미라리 여무는 시기인 6월부터 폭염이 닥쳐 밀 작황이 직격탄을 맞았고 프랑스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줄어 46년 만에 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약 200빌리언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1: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뒷마당 별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별채는 영어로 ADU, 즉 부속 주거유닛이라고 불리는 소형주택으로 기존 주택 부지를 활용해 한 채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토지 확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LA시가 지난해 발급한 ADU 건축 허가는 7,050건에 달했고 같은 해 완공된 ADU도 5,100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단독주택 허가가 1,400건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ADU가 신규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주 전체로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여 건의 ADU 허가가 발급됐으며 지난해 연간 허가 건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주정부도 올해부터 기존 다세대 주택에 추가할 수 있는 ADU 수를 최대 8채까지 늘리는 법안을 시행하며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A시는 사전 승인된 표준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건설업계는 세금 감면과 저금리 용자 인허가, 수수료 면제 등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ADU 공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ADU 건설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과 정부 보증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오늘 새벽 6시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형 또는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별도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보복 공격할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신형 혹은 개량형 무기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는 보복 공격할 독보적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 방어 논리를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4: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거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사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졸업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24: 북한은 또 외무성 부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핵무장화 도약 포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는데 우리의 핵잠 사업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무기 시험과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된 이 같은 행보로 미뤄 북한은 앞으로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리며 국방력 강화에 명분을 삼을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유럽 대륙이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국가 전력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체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냉각수를 공급하는 다뉴브강 수위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강이 안반을 폭파하고 바지선을 가라앉히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지만 최악의 가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물류동맥인 라인강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한 화학기업이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이 사태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10곳 중 7곳에 용수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미라리 여문은 시기인 6월부터 폭염이 닥쳐 밀 작황이 직격탄을 맞았고 프랑스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줄어 46년 만에 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약 200빌리언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9: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뒷마당 별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별채는 영어로 ADU, 즉 부속 주거 유닛이라고 불리는 소형 주택으로 기존 주택 부지를 활용해 한 채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토지 확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LA시가 지난해 발급한 ADU 건축 허가는 7,050건에 달했고 같은 해 완공된 ADU도 5,100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단독주택 허가가 1,400건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ADU가 신규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주 전체로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여 건의 ADU 허가가 발급됐으며 지난해 연간 허가 건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주정부도 올해부터 기존 다세대 주택에 추가할 수 있는 ADU 수를 최대 8채까지 늘리는 법안을 시행하며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AC는 사전 승인된 표준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건설업계는 세금 감면과 저금리 용자 인허가, 수수료 면제 등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ADU 공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ADU 건설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과 정부 보증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오늘 새벽 6시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형 또는 개량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별도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보복 공격할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신형 혹은 개량형 무기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는 보복 공격할 독보적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 방어 논리를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1: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2: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사실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존엄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11: 북한은 또 외무성 부장 명의 담화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핵 무장화 도약 포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는데 우리의 핵잠 사업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무기 시험과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된 이 같은 행보로 미뤄 북한은 앞으로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리며 국방력 강화에 명분을 삼을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9: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0: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9: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0: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네, 금요일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설아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8: 안녕하세요.
17: 제 휴가 동안에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 그거 잘 봤습니다.
18: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17: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데 어땠습니까?
18: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예. 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냥 뭐 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17: 알겠습니다. 그 욕먹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요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IS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일단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18: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17: 일단 그래서 만능 절세 계좌다.
18: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손익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18: 일단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네.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네.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제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 라고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7: 증시도 상장 뒤에는 그냥 돈이 돈을 부르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수 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 기대한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3: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17: 네.
3: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네. 앞으로 내 향후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뭐 3040 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다 소득 대출만큼 다 온전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또한 그 장기적인 지금 뭐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17: 그렇죠. 예.
3: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이런
17: 움직임. 제일 확실하니까요.
3: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이제 고령 측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이제 불거져 왔던 건데 이제 노후에 이제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지금 사실은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시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라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지금 어쨌든 국내 주식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뭐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실 배당 얼마 안 되는 거죠.
17: 아니, 그렇죠.
3: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사실은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긴 안 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을 줄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19: 예.
3: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네. 사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7: 교수님 화나셨어.
18: 아, 네.
17: 아침부터.
3: 네. 어제 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해서.
17: 아, 굉장히 네네.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3: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 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GDP를 처음에 이제 생산액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뭐 성장률이 뭐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 설명하면서 복리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17: 그렇죠.
3: 그래서 네. 원금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제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원금에 대해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17: 아.
3: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17: 이게 복리효과가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3: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7: 예.
3: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7: 자,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5년,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18: 네.
17: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다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끊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뭐 촌철살인 같은 것 그런 반응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18: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ISA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뭐 장기 운영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 막혀서 투자 선택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이제 9천
17: 뭐,
18: 갔다가
17: 카지노죠 이제
18: 5천, 5천, 6천 이제 5천, 6천인데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국내 증시에 좀 자금을 흐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7: 그래서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뭐 9,999년
18: 네.
17: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18: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7: 예.
18: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이제 그 만기 이제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2월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기존
17: 예.
18: 가입자에게도 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0: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1: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거는 조금 좀 일반화인 것 같고요.
0: 저도 한 1년에 4천만 원못 내요.
1: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뭐 우리가 육아를 한다던가, 육아휴직 기간엔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이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이 현금 흐름이
0: 그렇지, 예.
1: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형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에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별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ISA를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이제
0: 아이,
1: 좀
0: 그렇죠.
1: 적응을
0: 예.
1: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액 금액 비중을 그 국회 예산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올 초인 거죠. 그래서 30세 미만이 10%다라고 이제 2월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층 ISA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그동안 이제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0: 예.
1: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뭐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뭐 이제 자녀들도, 예,
0: 열어줘야지.
1: 그쵸, 그쵸. 더 이제 해외에 이제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그 앞으로 더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그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부의 보고서 들어간 내용이나 지금까지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1: 제가 어제 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0: 네.
1: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는가를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요런 뭐 ISA에 대해서 뭐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4월 보고서, 2020년 4월 27일 기준에는 법률안이 뭐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0: 예.
1: 제가 자세한 이제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좀 장려하는
0: 아,
1: 방안,
0: 예.
1: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 신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개편안이 뭐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 이제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큰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광수 기자가 1부에서 대신 욕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제 월요일 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한 단기적인 대응 아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한 거다. 합리화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총평을 해주나 학점 한번 줘보실래요?
1: 제가 줄수 있는 학점 중에서 이제 출석은 했으니까, 회의는 했으니까, 그래서 F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C플 정도 주고 싶습니다.
0: 10분이면 낙제잖아요, 거의.
1: 아니, 그래도 뭐, 네. 그쵸.
2: 10불 정도여도 만족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1: 네,
0: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평점이 그쪽에 가깝기도 했고요.
2: 네.
0: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이 주재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토론회였습니다. 여당 토론회부터 한번 볼까요? 여당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2: 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은 유지를 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뭐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

0: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불이익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보완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대행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도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세제 개편 뭐큰 방향은 유지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은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1: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0: 네.
1: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뭐 토론회인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막
0: 네.
1: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21세기 고려장 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0: 이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좀 술렁이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70, 80년대부터 같은 아파트 살아온 이 고령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보유주택 자산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뭐 캐시플로우 소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집값 상승으로 세금 늘었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 초고가 주택가에 그래서 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술렁인다라고 하고요. 이 비수도권 이주를 전제로 한 이런 세제 혜택이 세제 정책이 이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소득 없는 고령자 그러면은 아왜 그렇게 비싼데 깔고 사세요 그러면은 나가세요 밖에 지금 얼마 넓은 데 가셔서 좀 공기 좋은 데 사세요라고 하니까 아 이게 좀 21세기 고려장 아니냐 좀 이런
1: 아,
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 본인이 80 돼봐요. 그 나간 게 쉬운지.
0: 맞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다 지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게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1: 맞아요. 특히 성당, 교회 이걸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나가요, 거기서.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 그분들 갑자기 또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세제 개편안 이후에 좀 강남에서 이제 70억대 이제 금매물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사실 뭐
1: 그렇죠.
0: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맞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인만 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부자인 금수저가 오히려 더 이걸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뿐이지 사실상 서민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안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들만의 리그에서 손바뀐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금수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고소득 흑수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0: 네.
1: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큰 걱정이 되는 거는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이런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분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2: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차 시장이랑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한 사람이 비거주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제 그동안 임대나 임차 수요가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하나 거둬들이고 한 사람이 다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마치 이제
1: 네.
2: 제로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집값 상승만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 교육,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세종시에 살았지만 그 이제
1: 네.
2: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자녀들이 서울로 다시 가는 이런 수요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외 지역으로부터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사실은 매매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56% 퍼센트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 절반이 넘네요.
2: 그래서 매매 시장을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건 사실은 그외 반대급부의 다른 쪽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전셋값이 약 6.2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자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초고가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금 타겟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이제 임대차 시장의 어떤 임차인들일 수 있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면 보유를 할 거고 앞으로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금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2: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결국에 이게 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1: 불안하기도
2: 있었고 그렇죠. 예,
1: 불편하고
2: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거래를 하기에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 대책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한 분은 이광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광수 기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6646번 쓰시는 분 학군 따라 이사 가려고 하니 매매도 없고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전세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세입자들 숨 좀 쉬게 해줘요. ISA도 티끌 모아 서민 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였고요. 2318번 쓰시는 분 직장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때 걱정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그냥 계약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 나올 정도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교수님.
2: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값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의사결정인 거죠.
1: 네.
2: 물론 이제 3040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40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노동시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같이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자꾸 세제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마치 이제 게임의 한 주인공이 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정책인 게 많아서 이게 사회 실험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신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 이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뭐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의 최적화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었고 있다는 소문이.
2: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여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제 ISA로 잘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네, 많은 이제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킹맘들은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 할 일이 많죠. 이제 물론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네. 많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힘이 남아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정책에 내가 발맞춰서 어디에 따라가야 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2030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라든지 주거 사다리를 생각하는 40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공급 대책이에요. 결국엔 공급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는 공급 대책 곧 나올 것이다.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입니까?
0: 네, 정부가 서울의 가용 부지 총 동원해서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 어린이 정원, 네.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송파 그린벨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뭐 옛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이니까 서울시에 남아 있는 거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1: 영끌이네,
0: 영끌. 왜냐면 남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이런 거는 뭐 법 개정이나 환경 문제, 서울시 반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한번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예,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좀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이때까지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네. 제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된 적이 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유휴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나오는데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용산 어린이정원, 영등포 구로중공업지역,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뭐 구청?
0: 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네. 여의도 부지, 그리고 광진구청 부지,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 부지가 얼마나 지금 서울 시내 네. 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과천 경마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돼가지고 이쪽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들 뭐 예. 얘기 될 수 있는 거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1: 근데 129 공급 대책 때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용산구에 뭐 12,000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 들은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요. 우리 반대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은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는데.
2: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놀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적합성도 평가를 받아야 네네. 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두고 쟁점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급된다는 거지? 이것을 언제 또 합 위해서 언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구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반해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천천히 나오니까 네. 조금 속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뭐 세제 개편을 네. 얘기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러한 반발이 그나마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교수님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권수 기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택 공급량을 두고 뭐 100만 가구니 300만 가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급이 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3기 신도시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공급 대책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뭐 숫자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게 즉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사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구축이라도 매수했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책에서 나왔던 과천 경마장 이 부분 아직도 지자체랑 전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면은 주식시장 안정은 어렵겠지요. 마지막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상반기 1조 적자, 이딴 악재. 쿠팡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0: 네, 쿠팡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인 쿠팡 INC 올해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쿠팡 엄청 돈 잘 버는데 무슨 적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징금 외에도 고객 보상 위한 이용권 지급했 었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아마 쿠팡을 잘 쓰고 계실 것 같은 천 교수님께 그런데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단기간에 실적 반등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2: 일시적으로 아마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손실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가 손실 뭐 이러에 대한 비용들도 다 이제 반영된 건지는 사실은 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적자난 부분이 두 부분으로 화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이어서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객들이 물론 이제 고객 수들이 다시 뭐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물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다른 회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탑투 플러스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작합니다.
4: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는데요.
1: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6: 이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7: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는지 되느냐 안 되느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5: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8: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8: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0: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1: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0: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0: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3: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0: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날랐습니다.
14: 그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0: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5: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0: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6: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18: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17: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19: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7: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20: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7: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8: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1: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22: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21: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23: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24: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25: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집분하기도 하면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21: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4: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8: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6: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7: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26: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27: 처리 할 수 있고요.
26: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8: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1: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합니다.
2: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3: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0: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5: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 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 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0: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단 평가입니다.
7: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9: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0: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아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0: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8: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9: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30: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29: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31: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회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9: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0: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29: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육해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8: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 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박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땅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11: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3: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11: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5: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6: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 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 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5: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7: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뉴하.
3: 뉴하. 뉴하.
4: 오늘 좀 시원하죠?
3: 많이 시원해요.
4: 그렇죠. 네. 입추 매직이 시작된 것 같아요.
3: 역시 조상님들의 참 지혜는 대단하다.
4: 맞아요.
3: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세종시대 연다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어떤 구상입니까?
4: 핵심은요. 네. 세종을 이름뿐인 행정수도가 아니라 네. 실제 국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KTX 타고 국회의원들이 일이 있을 때만 세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세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국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진짜요?
4: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열었는데요. 네.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성하고 그리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요. 세종에서 열겠다. 이렇게 땅땅땅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좀 내고요. 또 교통도 필요하잖아요.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 제2집무실은 이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7월쯤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종이 정부 부처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행정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내려가서 국정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세종시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러면 청와대 같은 것도 네. 거기다가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집무실만 있는다는 얘기인가? 청와대 참모들도 다 내려가고 대통령 관저도 내려가고 그 외국에서 정상들 오시면 청와대에서 환영행사잖아요.
4: 네.
3: 그런 것도 그럼 세종시에서 하나?
4: 구상을 보면 대통령이 내려가면 당연히 참모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대통령 집무실에 거기 있으면 외빈 맞이할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결국 수도 이전이 목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4: 네. 일단 당장은 부분 이전이긴 하지만요. 네.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네. 김 장관은 현재로선 부분 이전이지만 목표는 전체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세종의 제2집무실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도 앞으로 완전한 수도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좀 대비를 해서 필요한 공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3: 네.
4: 다만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3: 뭐예요?
4: 법안입니다.
3: 법?
4: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법에 한번 제동을 건 적이 있는데
3: 그렇죠.
4: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좀 정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도 옮길 수 있도록 좀 법적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다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가 뭐 어떤 미국처럼 큰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니라서
4: 네.
3: 뭐 경제도시, 그다음에 행정도시, 뭐 이렇게 정치도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4: 네.
3: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서울이 너무 집중화가 되니까 충청권, 세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4: 네.
3: 또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부동산 문제 남탓 공방입니다.
3: 네, 집값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내 탓, 너 탓이야 이러고 있네요.
4: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다 이재명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겨냥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집값과 전월세 가격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 책임을 놓고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 정부 책임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강대식 의원, 역대 정부 집권 1년차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현 정부에서 소득권 집값 상승률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지금 상황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결국 집을 사도 팔아도 세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난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부터 공급이 부족했던 결과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의 지난 4년 동안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네.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놓고요. 여야가 불은 났는데 이제 불을부터 끄기보다는 누가 불을 냈는지 먼저 책임 공방부터 따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서울에 진짜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짓자, 태명CC에 네. 짓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그래서 집을 많이 못 지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하지 않나? 어쨌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정책의 주요 결정권자잖아요.
4: 네.
3: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좀 무책임해 보인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세금 문제 말고 이른바 펫버스 청년주택 얘기도 나왔어요.
4: 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죠. 최근 논란됐던 펫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 네. 이것도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펫버스를 좀 개조를 해서 청년 주거시설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네. 제안을 좀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어제 국토위에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3: 네.
4: 그런데요. 정작 이 아이디어를 냈던 황희 의원은 어제 국토위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왜요?
4: 불참 의사 밝혔고요. 왜 나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3: 나오면은 또 우리 정윤경 기자님이 옆에 가가지고 그거 펫버스 그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들 2030 분노가 하늘을 찌릿합니다. 이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죠.
4: 그렇죠. 기자들의 그러니까. 질문이 쏟아질 것 같으니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3: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정치인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건 비겁해 보이고 무책임한 정치예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더 설명하시고 얘기하시고 더 좋은 정책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평가받아야지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보폭 넓히는 유승민입니다.
3: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법야권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누구를 만났습니까?
4: 정말 두루두루 만나고 두루두루? 있습니다. 유 전 의원 그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저녁 함께했고요.
3: 네.
4: 이 자리에서 2028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강송 보수든 또 온건 보수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앞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만났고요. 눈에 띄는 건 과거 친윤계 인사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3: 네.
4: 김기현, 윤재욱, 박성민 의원이랑 식사를 했고
3: 네.
4: 권영세 의원이랑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당직자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걸로 좀 전해졌고요.
3: 네.
4: 취재를 좀 해보니까
3: 네.
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아예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런데 유 전 의원이 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4: 네.
3: 중앙정치 복귀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4: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요? 이제 다시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3: 오.
4: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 전 의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 오.
4: 제가 이제 유 전 의원 측 핵심 관계자 취재를 좀 해왔는데요. 유 전 의원이 혼자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3: 그래요?
4: 특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유 전 의원한테 이제 좀 목소리 좀 내주세요. 네. 정치적인 메시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유 전 의원도 이런 고민 측근들이랑 좀 나눴는데 주변에서도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조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3: 아, 나왔어요?
4: 네.
3: 우리 방송 안 나오고 어디 나왔어요?
4: 종편 지상파 중심으로 좀 움직임 늘리면서 조금씩 몸을 풀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3: 예.
4: 유 전 의원 그동안 혼자서 좀 마이웨이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 좀 강했잖아요.
3: 네.
4: 그런데 지금은 혼자 뛰던 선수가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와서 동료들과 손을 좀 맞춰보는 단계,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적절한 비유시네요.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4: 어떤 거죠?
3: 그 따님,
4: 그렇죠.
3: 유담 씨 뭐 인천대 교수 채용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언론 보도 본 것 같은데
4: 네.
3: 이 부분이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4: 그렇죠. 이제 유 전 의원 측은 근데 이 문제를 정치 행보의 변수로는 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4: 먼저 유담 씨 고려대 논문 문제 일단 대학 측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기
3: 네.
4: 때문에 일단락 됐다는 게 유 전 의원 측의 판단이고요.
3: 네.
4: 남아 있는 건 인천대 채용. 그러니까 교수 채용에 대한 문제인데 유 전 의원 측은 채용 과정 자체에 우리가 문제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 유 전 의원이 인천대 채용에 관여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3: 네.
4: 실제 딸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물론 앞으로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 전 의원 측은 별도의 정치적 대응에 나서기보다

0: 하겠네요.
1: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고르시죠?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대표님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뭐예요?
1: 이진숙 방송 패널 실태 조사 나섰다입니다.
0: 또 왜 이런디야? 왜 이런 일을 한대요? 왜? 이거 정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셨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네. 지금 당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방송 패널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실제 숫자랑 명단 놓고 좀 따져보고 겠다 네. 이렇게 실태조사에 나선 건데요.
0: 네.
1: 이진숙 의원은 지상파랑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최근 1년 동안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누가 패널로 나왔고 몇 번 출연을 했고 이런 자료들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0: 네.
1: 뭐 지상파 3사나 저희 YTN처럼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곳은 이제 라디오 패널 자체도 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0: 네.
1: 일단 자료가 너무 많으면 우선 3개월치 부터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이진숙 의원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0: 네.
1: 그동안 방송 패널이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0: 네.
1: 증거 없이 내가 그걸 주장할 수 없으니까
0: 네.
1: 실제로 그런지 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0: 시간이 많이 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람의 정치 성향을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딱 잘라 숫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그게 지금
0: 방송사에서 아유 저기 우리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써야지 막 이러고 장동현 대표를 지지하는 패널은 안 쓰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의 가장 네. 큰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이진숙 의원도 정치 성향을 딱 잘라 나누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 인사라고 해도 뭐 친한계인지 다른 계파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0: 네.
1: 또 정치인 아닌 교수나 변호사 또 평론가의 성향은 좀 나누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 의원도 숫자만 보는 좀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0: 네.
1: 현재 1차 자료에 이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쯤 취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조사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어떤 기준으로 패널 성향 나누고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0: 저는 좀 한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위원장 다음 주에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
1: 감사합니다.
0: 아주 잘해주셨어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밥맛 나는 세상 황조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0: 오랜만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징계 정국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종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임명이 되셨어요?
4: 네, 올해 초부터.
0: 올해 했고요. 초요? 올해 초라면 예. 1월? 2월?
4: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 제명하기 예. 전에 예. 선임이 됐죠.
0: 그럼 누가 임명한 거예요? 장동현 대표가 임명한 거예요?
4: 예, 그렇죠.
0: 그런데 왜 지금은 왜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4: 아, 정확히는 이제 저희가 좀 전반기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배현진 위원,
0: 김종영
4: 최고위 예. 최고위원 관련돼서 결국에 법원에서 다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요.
0: 네.
4: 그래서 하반기는 좀 되짚고 좀 정리를 해서 가야겠다라는 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0: 네.
4: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제 소통이 안 되시더라고요.
0: 누구랑요?
4: 유민원 뭐 위원장님이시죠.
0: 같이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는데
4: 회의가 없었어요. 하반기는 아예 없었어요.
0: 아, 회의가 없었어요?
4: 예.
0: 근데
4: 예.
0: 얼마 전에도 뭐 3명이 모였다, 5명이 모였다 네. 이런 언론 보도 나왔었잖아요.
4: 근데 그 전에도 저희 톡방에서 뭐 언제 하자 뭐 이런 조율들이 있었어요.
0: 네.
4: 예. 있는데 하반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네.
4: 뭔가 좀 서두르는 게 보였고.
0: 아니 부위원장님만 이렇게 제껴놓고 다른 분들이랑만 같이 회의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4: 그렇다.
0: 모르는
4: 다른 네. 위원들도 좀

0: 주저주저 할 때 그래도 위원장님 고상하시는데 좀 그래도 의견 들어드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전데 네. 하반기 가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서운한 하던 차에 22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저희와 협의 안 된 전혀 생소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 내부적으로 좀 항의를 제기하니 네. 저한테는 분명히 죄송하다 뭐 해명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뭐 정정도 없으셨고 뭐 사과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서로 간에 좀 말을 달리하게 됐죠.
1: 그 안에서 막 투쟁하시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두시는 것도 무책임해 보이지 않아요?
0: 근데 그 안에 참석을 했다면 결국에는 제가 정적수를 충족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1: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근거 남겨놓으시면 되잖아요.
0: 반대한다고 근거 남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개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남는 게 없어요.
1: 없어요?
0: 예.
1: 근거가 안 남는
0: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적수가 5명이다.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두 명만 찬성을 해도 한 명 반대해도 개시가 되는 겁니다.
1: 네.
0: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네. 그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윤리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어떤 네. 성향을 가진 분들인가 과거의 경력과 이력은 무엇인가 되게 궁금해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1: 그 우리 부위원장님은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0: 아, 전혀 아니고요.
1: 전혀 아니에요?
0: 네. 아닙니다.
1: 부정선거론자예요?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왜 장동혁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0: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그 제 지인을 통해서 이게 소개를 받아서 이력서를 네. 제출했고요. 초반기에 저를 포함했던 이제 그 대다수의 윤리위원님들이 실명이 다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고 그 중에 세 분은 사퇴를 하셨고요.
1: 네.
0: 나머지 분들만 남아서 계속 전반기를 끌어왔던 겁니다.
1: 그분들이 사퇴한 거는 진짜 이름이 공개돼가지고 이 활동하는 것이 약간 그래도 좀 꺼림직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퇴한 건가요?
0: 어떤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랐죠. 그런데
1: 네.
0: 비방성 그 보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되게 친한 사람이다. 뭐 코바나 콘텐츠의 뭐 네. 대표다 뭐 이런 거 있고 어떤 분은 이제 JMS를 변호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공개 대변이면 그런 것 의도도 아닌데
1: 그게 맞아요 네.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 맞아요
0: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었는데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 남아 있는 윤리위원 분들이요.
0: 네.
1: 그분들은 장동혁 대표의 뜻과 의지를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윤민우 부위원장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민우 위원장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이럴 만한 분들이에요.
0: 제가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네. 장동혁 대표를 만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장동혁 대표를 아신다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1: 네.
0: 예, 이번에 최근에 선임됐던 뭐 정경욱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인데 두 분의 위원님들도 뭐 장동혁 대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연륜이 있거나 그래 보진 않았거든요.
1: 임명할 때만 그러면 임명장 받을 때만 장동혁 대표에게 받은 건가요?
0: 저는 받을 때도 없었어요.
1: 없었어요?
0: 예.
1: 그것도 받으셨어요?
0: 임명장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았을 뿐이지 뭐 장동혁 대표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1: 거기에 임명장 밑에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이라고 직인 딱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0: 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1: 아 그래요? 열어보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0: 네.
1: 그 윤민호 위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은 맞다?
0: 네. 물론 제 불찰도 컸죠. 얼마나면 제가 전반기에 떠는 윤민호 위원장님 좀 입장을 좀 말씀을 최대한 이제 반영해 드리려 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후반기에서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 성향을 모르겠지만 뭐 정경욱 대표, 정경욱 위원님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니 뭐 윤민호 위원장님과 한 배를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러면 여러분들의 징계도 그냥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이제
0: 네, 제가 이제 느꼈던 윤민호 위원장님의 성향이라면
1: 네.
0: 예 징계를 할 것 같고요.
1: 네.
0: 예. 뭐 징계
1: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요.
0: 네네.
1: 그 저 우리 부위원장님이 뭐 비밀을 뭐 폭로했어요? 윤민우 위원장이 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조치하겠다. 또 부위원장님은 윤민우 위원장이 먼저 입원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던데 네. 뭔 내용이에요?
0: 정확히는 이제 저는 이제 윤민우 위원장님이 외부인과 소통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1: 네. 네.
0: 하지만 윤민우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으시니까 또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1: 잠깐만요. 그냥 위원장이 네. 외부의 사람과 소통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이세요?
0: 윤리위원회 결정은 아니고요.
1: 네.
0: 결정은 저희들이 다 합의했는데
1: 네.
0: 결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 결정문 작성 과정
0: 과정에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1: 네.
0: 아무리 저희가 결론이 좋아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구조가
1: 네.
0: 투명하지 않다면 이거 정말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 협의하는 과정이 법률 전문가인 저희 내부에 있는 위원들의 그 협의를 거치지 않으시고 외부와 이제 외부인과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문구를 정리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0: 뭐 저도 들어서 보이지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1: 네.
0: 합의하셨던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1: 네.
0: 차마 근데 윤민우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으니
1: 네.
0: 제가 비밀유지물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1: 네.
0: 7월 30일에 공격적으로 저를 저격을 하시면서 뭐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니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비밀유지 의무를 지켰습니다. 제 의견을 말한 것이지 안에 나와 있던 내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1: 네?
0: 밝힌 적이
1: 네.
0: 한 번도 없어요.
1: 그런데 네.
0: 정작 본인은 외부의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1: 그럼 그게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이 이 결정문에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결론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바꾸자 그러면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0: 공개를 안 하셨다니까요.
1: 아 결정문 공개를 안 해요?
0: 네 의결만 하고 결정문은 뭐 혼자서 막 하시더니
1: 네.
0: 언론 보도에 내보내시고 저희들은 그 언론 보도 보고 나서 하게 됩니다.
1: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0: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겠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이게 안 된 거죠.
1: 네. 참,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네요.
0: 그런데
1: 네,
0: 그 말씀을 굳이 왜 비밀유지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저를 압박했는지 그분은 정말 다총서 드신 거죠.
1: 그럼 나중에라도 그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사무처로부터 받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면 사무처에게 그 결정문 원본이라도 좀 달라 우리가 언론 보고 아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보셔서 본 적은 없어요?
0: 그거 사실 그건 공개된 이유지 않습니까?
1: 네.
0: 공개된 이후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1: 당연히
0: 달라고 하면 주죠.
1: 받는
0: 주죠. 받죠. 그런데 네. 공개된 이후에 받으면은 네.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네.
0: 안타깝게 한동훈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정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면은 가장 관심 사항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0: 네.
1: 지금 반출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징계가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0: 정상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면은지 모르겠지만
1: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0: 네.
1: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징계 수위도 4단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합의도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소명도 많이 들어봤고 뭐 이런 절차죠.
0: 네. 저희가 그 자료들 충분히 많이 봤고요. 한 두 번 정도 이상을 저희가 뭐 만나서 한번 자료도 봤어요. 또 이제 당감위원장님의 또 얘기도 들어봤고요.
1: 네.
0: 다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충분히 서명의 기회를 드렸는데
1: 네.
0: 서명도 안 하시고 그날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1: 나오지 않았다.
0: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한두 장소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한동훈 전 대표와 멀지 않은 곳에
1: 네. 네.
0: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인과 저에게 또 네. 가족에 대한 계정도 있었고요.
1: 네.
0: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변호사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윤민우 위원장님은 그에 대한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솔직히 그분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저희들은 수많은 논의 끝에 아 이거는 한 곳을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리고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뭐 윤민우 위원장님이 그만 정도 제명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따라드렸고요.
1: 네. 그럼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0: 해명을 안 하시니까, 소명을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제명하면은 재심을 할 것이다. 그러면 와서 소명할 것이다.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1: 네. 아니 근데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0: 네.
1: 익명을 전제로
0: 네.
1: 거기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막 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를 비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징계 논란의 소재로 삼는 것이 네. 문제가 있다라고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0: 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인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지지의 발언이었고요.
1: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0: 그렇다면 네. 이게 그 결국 여론 왜곡 아니겠습니까? 한 네. 사람이 여러 사람의 입을 가장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에는 전체 대다수의 민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일부 목소리가 큰 사람 그다음에 계장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쥐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안타까워했고 우려했기 때문에 결정했던 겁니다.
1: 그게 명확하게 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 이 아이디들은 대략 예를 들면 네. 6개의 아이디는 한 사람이 작성을 한 게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누굽니다. 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보고를 했어요?
0: 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하나의 IP 주소만 따로 추려가 줬어요. 많더라고 자료들이. 이렇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그 위치가 그분 집 근처 라고 주소까지 거의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느 계정은 또 어느 분 가족 계정이다라고 다 나오더라고요.
1: 네. 예.
0: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명해달라고 좀 했던 걸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해명을 일절 안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IP 주소가 집 근처고 네. 그리고 한 명이 그 아이디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 썼다라고
0: 여러 명이더라고요. 했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네. 서너 명이더라고요.
1: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네. 윤리위에서 봤을 때 당원당규상
0: 네. 네.
1: 이것이 제명할 만큼 네.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0: 네.
1: 원래 그럼 부위원장님도 하고 계시고 윤리위원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분위기가 이건 제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쭉 몰고 갔던 거예요?
0: 그 당시 사실 기억해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제명을 해야겠다라고 의견을 먼저 말한 게보다는
1: 네.
0: 네, 물론 윤리위원장님이 먼저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1: 네.
0: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확해 보인다. 거의 형사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염두 고려를 못 면했는데 뭐 다른 이제 뭐 당감위에서도 이제 위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들은 조금 엄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한 번도 없던 징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유정표를 남기는 사건일 수 있으니 한번 그래도 한번 엄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것이 또 위원장님의 의견이셨고 저희들도 그 마땅히 반대할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마땅히 만약에 막 오셨으면 저것 저희는 오셔서 해명하셨으면
1: 네.
0: 저희는 아마 갈렸을 거예요 의견이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이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뭔가 더 숨기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라든지 어떤 이 기계적인 힘을 네.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0: 예.
1: 그냥 개인이 아이디 갖다가 이렇게 막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다 그게 쓴 것이
0: 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면은 뭐.
0: 예, 그게 정말 그거였다면 오셔가지고 설명 해명하셨을 텐데
1: 네.
0: 그게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결국에는 마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1: 네.
0: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1: 지금 되돌려 봤을 때 그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종인 전 최고위원들은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신청 네. 인용이 됐잖아요.
0: 네.
1: 그럼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이것은 옳지 않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징계도 과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혁 전 최고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징계 의미로 탈당 권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에 이미 뭐 친한계이셨고 당에서도 그렇게 마땅히 하실 게 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을 뭐 제명은 당연히 뭐 안 되는 거였고 당권 정지를 해본들 의미는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명예롭게 조금 탈당하셨다가
1: 네.
0: 적당한 시기에 다시 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미로 해드린 건데
1: 네.
0: 방송에서는 아저 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거 마치 정적 숙청의 명분이다 하나의 뭐 수단이라고 아마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결국 절차 위반으로 이제 따져 물으셔서 아마 부여시키신 것 같고요. 배현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배현전 의원은 제가 이제 담당해서 물어보고 했거든요. 거의 한 시간을 물어봤어요.
1: 네.
0: 그런데 많이도 물어보고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 들어간 아이, 그 여자 아이의 사진을 오랫동안 게시해 두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빨리 내리시라 내리시라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감정을 못 이겨서 해서 올려놨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딸의 아버지인데 내 딸의 사진을 올려놓고 정치인이 그 딸 아래에서 막 싸우고 있다면 아이는 뭐가 되는 것인가? 정신이라고 그걸 봐주면은 이게 옳은 것인가라 고민을 했고
1: 근데요.
0: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한 건데 안타깝게 판사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해 버리시니까요.
1: 다시 윤리위원으로 되돌아가도 한동훈,
0: 네.
1: 뭐 우리 배현진 그리고 김종혁 이 분들에 대한 징계는 계속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다? 그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셔서
1: 네.
0: 해명을 했다면
1: 네.
0: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해명도 안 하셨다면은
1: 네.
0: 그더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안 오신 것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뀌지 않다고 봅니다.
1: 배현진, 김종혁 최고는요?
0: 예, 저는 두분다 특히 김종인 최고는 제가 의견을 냈어요. 탈당 권유가 맞을 것 같다.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걸 직위로 풀 문제는
1: 아니,
0: 아니다.
1: 정치인들이 이렇게 당 대표도 비판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민주정당의 모습이지, 뭐, 그렇게 방송 나가서 비판한다고 징계하는 게 맞아요, 근데?
0: 근데 탈당 권유란 뭐냐면요.
1: 네.
0: 탈당 권유를 하고 10일 이내에 작년 10일이에요. 안 하면은 이제 제명이 되는데
1: 아,
0: 제명하려면
1: 똑같은 거죠.
0: 최고위에서 제명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그랬어요. 최고위에서 정치인들끼리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이거는 우리가 견해할 문제가 아니다고 봤거든요. 만약에 정치인 부분이
1: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0: 네,
1: 근데
0: 좀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해서 정치를 풀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을 했던 거예요.
1: 네.
0: 징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1: 알겠습니다. 그 장동혁 그 대표랑 윤민호 뭐 위원장 간에 어떠한 외부 인사 최모 씨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간접 소통 한 것을 직접 들으셨거나 그런 흔적, 의심 같은 거는 해보셨어요?
0: 저는 근데 뭐 제가 장동영 대표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않았고요.
1: 네.
0: 예. 그리고 뭐 최모 교수님이 말씀을 제가 어디까지 믿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제가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장동현 대표가 저같이 이제 패널들은 이 징계권 갖고 윤리위원회를 갖고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권한과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랑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 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 네.
0: 특히 전반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징계에 대한 이제 안건을 이제 좀 논의를 했었는데
1: 네.
0: 공교롭게 방송을 탄 것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그분을 따르는 분들 몇 분에 대한 징계가 지금 이슈가 돼서 된 거였고요.
1: 네.
0: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좀더잘 챙겨보려 했었는데 안타깝게 7월 20일 이제 징계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하시면서 명시적으로 당대표를 넣었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정말 부끄럽죠. 이거 굳이 넣을
1: 그러겠네요.
0: 필요 없는 표현을 하셔서.
1: 마지막 질문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네 분에 대한 징계가 올라와 있잖아요.
0: 네.
1: 검토하셨어요?
0: 제가 징계 타인을 보고 왔습니다.
1: 아, 이분 징계 받을 것 같아요?
0: 이제
1: 징계하자는
0: 지금
1: 분위기예요?
0: 징계 사유가 들어왔고요.
1: 네.
0: 저는 이제 서면 질의서까지 검토를 했고 서면 질의 답변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서면 질의 답변을 하시고 18일 날에 뭐 회의한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날 아마
1: 네.
0: 징계 여부를 회하실 것 같은데 그날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신다면 과거 윤민호 위원장의 평행을 봐서는 아마 징계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1: 수위가 셀것
0: 예,
1: 같아요.
0: 뭐 저기 뭐
1: 조경태.
0: 김종혁 전 최고랑 배현진 위원님에 대한 징계를 본다면 그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1: 그러면
0: 상당한 정도였어요.
1: 네. 가장 문제라고 된 분은 우리 부위원장님은 누구로 보셨어요? 검토
0: 저
1: 의견서.
0: 자세 뭐 어느 한분 지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으셨고
1: 네.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셨어요.
1: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불편한 질문 드렸을 텐데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뭐 정치하실 거예요? 네.
0: 아유, 정치는 안 하고요.
1: 본업으로
0: 돌아와서 네. 제가 요거 이준석 하나입니다. 이제 네. 윤미래 위원장님이 좀 사퇴 좀 하시라는 네. 촉구에 물어본 거지. 뭐 제가 네. 정치에 관심이 쏠 게 아닙니다.
1: 네. 윤리위원으로 임명되는 걸 받아들인 거를 후회하세요?
0: 후회하지 않습니다.
1: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0: 네.
1: 그럼 윤민우 위원장 사퇴하면은 다시 윤리위원으로 와서 일해주세요. 그러면 되돌아가십니까?
0: 아,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는 나름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람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윤리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신다면 예, 또 기회가 된다면 예, 또 여건이 맞다면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상 우종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2부 시작합니다.
4: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굵직한 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집값은 치솟고 전월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모두가 괴로운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곧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3: 경남이 바짝 메말랐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 됐습니다. 농업 용수는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 부족한데요. 소방 차량이 급수 지원에 나섰지만 이 가뭄은 경북으로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지만 메마른 땅과 저수지를 채울 단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세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비롯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폭염과 함께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댐 저수율이 가뭄 심각 단계로 떨어진 영남 지방에선 생활 공업 용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경남 지역에는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돼 전국 소방차 200대가 동원됐습니다.
4: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건데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일부 사설업자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고 있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까지 챙겼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제권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재개방을 놓고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세제 개편 이후로는 전월세난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3: 2년 전 서리풀 지구에 이어 서울의 그린벨트가 또 풀릴지 관심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입니다. 강남권에 신규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2년 전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1, 2지구 모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6: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5: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끌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또 풀릴지 관심인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7: 많이 짓는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5: 그동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었는데 관건은 서울시와의 협력 여부입니다. 국가주도 주택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협조 없인 교통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워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서리풀이 마지막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묶인 용산 어린이 정원이 공급지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법대로 공원 조성을 하면 몰라도 집을 지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반발 여론이 커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목리로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1년이 다 되도록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오늘 제3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뉴홈 관련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기존에 제시된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위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4: 청와대가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죠. 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이 메가특구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여야가 관련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두 장관도 관련 논란에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정격전을 언급한 지 이틀. 국회에선 산자유와 기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두 곳의 부처 업무 보고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폭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선 무엇보다 노동계 우려를 불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나 AI 등 첨단 R&D 현장의 연장 근로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 전에 노동계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9: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계와 노동계가 좀 이제는 좀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8: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급히 추진하면서 주 52시간 제도 예외는 눈치 보고 있다며 앞뒤가 안 맞는 행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해 특정 지역 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10: 이것을 풀려면 전국을 다 업종별로 또는 임금의 소득 분위별로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적용되어야지.
8: 각 상임위를 찾은 장관들은 부처별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의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집중 공세에도 신중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주 52시간제 예외는 어떻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12: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다른 상임위에 있던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면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3: 유연 근무 시간 제도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 정부 부처부터 여야까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아직 백가쟁명 수준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내놓은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네, 날씨 소식입니다. 폭염이 물러서니 이제는 가뭄입니다. 전국의 소방차 200대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3: 지난해 처음 강릉 지역에 가뭄에 발령됐던 국가 소방 동원령이 올해 다시 내려져 메마른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경남 밀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밀양강입니다. 강변에 소방 물탱크 차 여러 대가 모여 차례로 강물을 담습니다.
15: 강물을 끌어오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빨아들여 한 번에 최대 5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14: 물탱크에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을 채우고 향한 곳은 근처 논. 방사포로 물을 뿜어 말라붙은 논을 적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에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16: 농민의 입장에서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35년 전보다는 가뭄이 더 심하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요.
14: 논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는 경남이 아닌 다른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경남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소방청이 지난해 강릉에 처음 내렸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2년 연속 발령한 겁니다.
15: 경남
17: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차 200대를 동원하여 지역 내 가뭄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고요.
14: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경남.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는 이틀에 걸쳐 물이 부족한 곳에 농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8: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3: 한국소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조류를 분해하는 장비를 가동하는 등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9: 빨려들어온 물이 설비 위쪽으로 쏟아지고 거름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거름망에는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입자들이 뭉쳐지면서 한쪽으로 걸러집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조류 경보가 내려지는 등 녹조가 짙어지자 수자원공사가 제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20: 수자원공사는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녹조 제거선 5대를 대청호 유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19: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 세포 수가 3만을 넘어서면서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문의와 추동수역에도 관심 단계가 2주 연속 내려졌습니다. 장마 뒤 떠밀려온 부유물이 쌓인 데다 폭염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21: 일정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은 영양염류를 이용해서 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체된 구간을 중심으로
19: 한국수자원공사는 확산 조짐을 보이는 녹조에 대응해 전기로 조류를 분해하는 저온 플라즈마 장비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가 충청권의 식수원인 만큼 녹조가 없는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고도 정수처리 시설 가동도 강화했습니다.
22: 치수탑에서는 녹조 영향을 적게 받는 심층 치수를 하고 있으며 치수된 물은 활성탄 투입 등 고도 처리 설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9: 또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 상황. 당분간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질 경우 녹조가 더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8: 자, 비 소식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 이후에는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해갈할 단비를 넘어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내륙에는 이렇다 할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메말랐던 땅은 이제 중부 일부까지 가뭄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상 가뭄은 남부 대부분 지역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심한 가뭄은 경남에 이어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24: 7월과 8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이어져야지 그 물이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또 특히 당분간 그렇게 큰 비가 예보가 있지 않아서
23: 당장 가뭄 해갈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비 소식은 있습니다. 일본을 지나온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광복절 연휴부터는 서쪽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뒤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치예보 모델마다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시점을 다르게 내다봤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에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지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과 기압 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실 단비가 될지 대비가 필요한 호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기압계 변화가 변수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8: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그러니까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건데요. 다음 단계인 법적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5: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부터 유권자 개인까지 다양한 소청인들은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로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0: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1: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5: 기각이나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관위는 공통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선 일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네 번에 걸친 소청 심리에도 선관위는 결국 재선거를 거부했다며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소청 심사에서도 선거관리 부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8: 2차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같은 의혹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는데 신 전 실장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을 이달 말 시작될 김 전 차장 재판과 병합해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계엄의 정당성 논리를 구축한 걸로 의심되는 삼청동 안가 회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의원을 소환하려 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해경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막판 신병 처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8: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문현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3: 이란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중재국들의 입장을 부인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5: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두통을 외감 두통과 내상 두통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방제, 즉 한약 처방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통에 대한 침자리나 침경락에도 수삼양경과 족삼양경이 모두 머리와 연결이 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마다 정확히 진단한 후에 방제, 즉 한약 처방을 내리는데 두통 치료에 한약이 각각이 인경약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가 본 제일 심한 두통 환자분은 60세 후반이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아픈 표현을 사람이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10여 년을 두통에 시달렸는데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해보았지만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카이저 병원에서 RN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마다 911을 불러 응급실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가 이상이 없는데 본인만 아프니 누가 보아도 꼭 꾀병 같아 보여서 부인과 함께 일하는 간호사나 의료진들 보기가 민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에 한번 다녀오시면 보험 외에 추가되는 개인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다고 두통만 고쳐주면은 무엇이든 해주시겠다고 하시던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분은 한약 두제를 드시고 두통이 치료되셨고 지금까지 8년이 지났지만 재발이 없으십니다. 두통의 치료는 통증의 부위, 두통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모두 다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두통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은 우울증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분은 두통에 좋다는 것은 모두 드셔보셨고 용하다는 한의원도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원장님이 한약을 먹고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될 줄은 모르셨다고 동양의술은 신비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의술은 정말 몇 마디 말로 귀납을 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중의학은 깨달음이 이야기입니다. 즉 깨달음이 연속이 축적이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두통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7: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명당 인터뷰 시작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후의 결전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와 청와대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아침부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4: 보통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후보들 간에 경쟁이 전제돼야 되는데,
3: 네.
4: 그러면 뭐 이게 소위 말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거는 그 경쟁이 제대로 됐을 때 흥행에 이제 성공한다는 말을 하는데,
3: 네.
4: 지금 경쟁보다는 감정이 좀 전제된
3: 그렇죠.
4: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후보자들의 이제 연설 내용, 워딩 이런 거를 보면
3: 세요.
4: 뭐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내용에도 좀 감정이 뒷받침된, 네. 이런 거라서 전당대회 후가 매우 걱정되는 이런 겁니다.
3: 그래서 인신공격성 발언도 많은 것 같아요. 뭐.
4: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정도의 경선 과정인데 그 뉴스들이 하나같이 조금 감정이 격화됐다든가 감정적 대립이라든가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들,
3: 네.
4: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그냥 계속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참 저도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이렇게까지 단순 과열이 아니고 감정 과열이 된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3: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원보이스 한 목소리 낼 거야. 갈등 우리 그렇게 뭐 크지 않아. 이렇게 애써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요, 뭐 상대방을 향해서 윤리심판원에 제소해가지고 뭐 재판 심판받게 하겠다, 뭐 당신 이거 알아 몰라 막 이런 식이에요. 경쟁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후보로.
4: 이제 그런 거죠.
3: 후유증이, 네. 너무 강할, 예.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달라요.
4: 후유증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3: 예.
4: 뭐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전당대회 과정이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3: 아, 네. 그렇게
4: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다.
3: 네.
4: 그런데 지지층 내에서 이렇게 이제 대립이 격화되다 보고,
3: 네.
4: 격화되다 보니 게다가 또 명청 대전이 관통하고 있는 이제 전당대회다 보니 사실 정청래 지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이게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고,
3: 네.
4: 전당대회 후에도 이게 어떻게 잘 봉합될지 어떻게 잘 수습될지가 사실 잘 안 보여요.
3: 이게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참 처음 보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천지에 누군가 사진 찍은 거를 갖고 직접 공격도 하고 또 민주당 진보 진영 내에서 큰 영향을 가진 스피커 분이 그걸 가서 문제 삼고 이러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4: 사진 문제는 뭐 또 처음이 아니거든요.
3: 어떤 왜 무슨 말씀?
4: 뭐 조금 양태는 다르지만, 네. 총선 때도,
3: 네.
4: 대통령 사진 쓰지 마라가 있었죠.
3: 아, 그러네요. 네.
4: 그것도 사실 보면은 조금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걸 당해서 이제 했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사진을 소위 말해서 만진 사진을
3: 그러니까.
4: 이제 가지고 공격을,
3: 네.
4: 했단 말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저열한 형태의 공방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라서요. 저도 조금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나의 공격의 수단, 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 또 논쟁하고 가타부터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플 지경이에요.
3: 뭐 개파가 있고 뭐 지지하는 지도자는 다르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같이 하나로 힘을 합쳤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뭐 같이 저항하기 위해서 같이 정말 한 식구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렵게 권력을 잡았는데 저렇게 분열되고 분파되는 모습, 이게 보니까 이게 야당보다 더 심하게 공격도 하고 심한 감정이 더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수석님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4: 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있기는
3: 있었어요. 네.
4: 아 그런데 이제 금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3: 네.
4: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경쟁 대결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3: 네.
4: 지금은 그런 이제 금도 같은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 보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3: 또 하나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청청내 잘하고 있어. 화이팅. 청청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사실 뭐 저는 뭐 단체장 민주당 단체장이 그렇게 당내의 선거에 그렇게 내놓고
3: 네.
4: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이런 것도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3: 저도 처음 봐요.
4: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동안의 일종의 이제 관례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금도죠.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3: 네.
4: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지사님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응답이고 지지죠. 그런데 사실 어머니 찾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3: 없어요?
4: 네.
3: 이전에 누가
4: 그 전에 아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허인의
3: 예.
4: 후보가
3: 네.
4: 동대문을 누비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3: 네네네. 네. 네.
4: 그 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3: 네.
4: 대선에서 실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죠.
3: 맞아요, 맞아요.
4: 그리고 강남으로 나왔다가 실패하고 바로 네. 나왔어요. 대선 실패하고
3: 네.
4: 그리고 이제 전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맞아요. 어머니 정동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은 됐지만 그 아주 긴 기간 정치는 실패했죠.
3: 네. 네.
4: 그리고 장영달 선배도 한번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보궐선거로 이제 본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이무용 경찰청장 출신에게 졌다가 보궐선거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선하는 동안 너무 지역구에 소홀했다.
3: 네.
4: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경선에서도 졌어요.
3: 네.
4: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를 찾은 것도 이것도 참 조금 뜨악한 그런 이제 주장인데 호소구 주장인데 확 와닿지가 않죠.
3: 수석님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정청래 후보 얘기는 와 패널 100명이 다 김민석 후보 도와주고 뭐 권력이 김민석 도와주고 막 내 정말 어렵게 싸우고 있다. 그런데도 거의 지금 수출범 박빙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격차가 좀 날까요?
4: 저는 격차가 좀 난다고 보는데.
3: 아 그렇습니까?
4: 예. 그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유리했다고 하는 지역이 이 경선이 진행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다 끝났어요.
3: 네.
4: 근데 여기서도 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김민석 후보에게 졌거든요. 지금까지 쭉 진행된 경선 지역 중에 제주.
3: 네.
4: 제주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3: 왜요?
4: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했거든요.
3: 네, 52% 정도. 네.
4: 그러니까 제주가 호남 당원들 영향력이 이제 센데죠.
3: 네.
4: 그래서 수도권도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3: 네.
4: 그렇게 보고요.
3: 네.
4: 뭐 호남은 다들 뭐 예측하다시피 조금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득표에서 유리한 지역 아니냐.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선 지역 중에 제주 득표율 이런 것을 좀 주목해서 보면 유권자 구성이 좀 비슷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뭐 도시는 정청래가 강하고 그 외 지역은 김민석이 강하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의 대체적인 양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3: 네.
4: 그보다 더 전제돼서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었다.
3: 네.
4: 이게 이제 더 전제된 조건이죠.
3: 네. 그러면은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3: 그렇습니까? 네. 최고위원 후보들 좀 여쭤볼게요. 상당히 좀 논란도 많이 있고 해프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박쥐 논란도 있고 이것도 참 언급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내 천장에 네. 매달려 사냐 막 이런 식의 토론회에서 공방이 오가던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저러한 선거 모습 캠페인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대체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말 후보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3: 아, 그래요?
4: 예.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관통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명청대전. 여기서 이제 반명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입이 좀 된 건데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압권이 이제 최민희 후보고요.
3: 네.
4: 다른 후보들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로서 또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 최민희
4: 지금까지 네. 논란이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최민희 후보발 논란 아니에요.
3: 그렇죠. 최민희 후보가 근데 지금 1등 달리고 있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있어요?
4: 저는 이렇게 추세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처음에 충청,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0: 이런 게 하나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 격차죠. 2등과의 격차 이것도 점점 줄고
1: 줄고
0: 있거든요.
1: 있어요. 네.
0: 22%대에서 17% 뭐 이렇게
1: 맞습니다.
0: 줄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큰 전제가 지금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한 그런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진 거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인데 여기서는 좀 김민석 후보가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아니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1, 2위의 격차가 점점 더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경선 일정이 남았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수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1: 그것도
0: 네,
1: 그냥 순위가
0: 최고위원은
1: 바뀔 수도
0: 되겠으나
1: 있다. 그렇게
0: 수석은 좀 어렵지
1: 보시는군요.
0: 않겠나.
1: 5등도 궁금해요. 수석님, 5등. 김용 의원하고 이성윤, 김용 후보랑 이성윤 의원이랑 누가
0: 마찬가지죠.
1: 압승해요?
0: 소위 말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최고위원 후보가 최민희, 이성윤, 뭐 한민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성윤 후보가 지금 6위죠. 그런데 남은 일정들이 정청래 후보가 앞선 일정처럼 유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윤 후보가 5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어요.
1: 그러면 최고위원
0: 이거
1: 분포가
0: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1: 아니요, 저희
0: 네.
1: 전망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친명 세 분, 그다음에 친청 두 분, 요렇게 전망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뭐 예언 비슷하게 해서 최소한 4대 1로 갈 거다. 반명 후보들을 지지자들이 놔두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려면 임미호 후보가 파격적인 득표를 앞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 한민수 후보를 제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 그 대통령께서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하시면서 광주 공공항 기능 빨리 이전시켜라. 그래서 이 속도를 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김민석 후보를 돕기 위한 얘기다.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0: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북이 상대적으로 뭐 소외감을 느꼈다 뭐 이러고 정청래 후보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뭐좀 사실 저급한 발언인데 그래서 뭐 전북을 지원하기 위한 뭐를 하면 몰라도 이미 속도전 얘기했고 이미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한 게 김민석 후보를 돕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파장이 없잖아요. 영향이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 정도는 알죠.
1: 대통령 지지율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하락 추세예요.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선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의 연속이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그거는 선거에서 이겼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선거에서 졌다라고 내용적으로 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선거잖아요.
1: 전당대회.
0: 당내 선거.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례 없이 감정이 전제된 이 공방들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의 어떤 뭐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뭐 이런 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여튼 40%대로 그냥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내부 지지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에 그러니까 보수 네. 보수적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네. 과표집이 되는 네. 이런 것이 지지율로 반영된 겁니다.
1: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계셨으니까 쭉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시고 정보적인 판단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은 아, 부동산 세제 개편, 저 2030 청년들에게 상처를 네. 줬고 여러 가지 본인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또한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맞을까요?
1: 뭐 아직 이런 시행이 정책 안 문제. 됐잖아요. 네. 시행이 안 되고 예고를 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벌써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의 이반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반영이 된
0: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지지율.
1: 정청래를 지지하고 네. 이거 뭐 이 친명 대통령 이거 너무하네. 당내 선거에 이렇게 명청 대전이네 해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40% 넘잖아요.
0: 네.
1: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상당수가 안 하는 거죠.
0: 네.
1: 저는 그게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부동산은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게
0: 네.
1: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고 그리고 정부의 일종의 정책 효과가 역효과가 나게 되면 이건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살아있다는 거죠.
0: 네.
1: 이번 국정 지지율 하락에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조금 저는 9월 1일 날 꼭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냐.
0: 네.
1: 이 일정을 조금
0: 그렇죠.
1: 굳이 9월 1일 아니라도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잡겠다. 가격을 잡겠다라고 한 이유가 뭔지.
0: 네.
1: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올라갔으니까 잡겠다. 뭐 맞는 얘기인데.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라든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게 이제 코스피가 높아지고 하니까 여기서 이득을 취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이게 이전되면서
0: 네.
1: 자본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일단은 목적이 뭔지를 우선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가격을 잡겠다 정도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기도 해야 되지만 롱텀으로 봐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서 이것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일정을 조금 국회 제출 일정을
0: 네.
1: 조금 늦추고 조금 더 정교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산업자본으로 가야 될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지금 산업자본은 충분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요인도 아니고.
0: 네.
1: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부동산으로 가는 거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게 자본이 빠져나갈까 봐 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선적인 판단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자본이 빠져나가서 물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하고 합치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본 빠져나가는 것에 딱 반응해서 부동산 차단하겠다, 유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매우 잘못된 네.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럼 하나 남는 게 가격을 잡겠다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교하기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롱텀으로 봐야 되고.
0: 네.
1: 또 하나의 이제 주거 문화라든가 주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자세, 태도,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굉장히 긴 안목의 정책이 가격 잡기에도 필요한 거죠.
0: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내용, 발표 시기 이런 것들이 정무수석으로서는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이 시점에 하지 말고 이 시점에 합시다. 이 정책 먼저 발표하고 이 정책 나중에 합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조율합니까?
1: 뭐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하려고 하느냐.
0: 네.
1: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0: 네.
1: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모로부터 시작됐다.
0: 네.
1: 부동산 네. 잡아야 됩니다.
0: 네.
1: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0: 네.
1: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야 돼.
0: 네.
1: 그러면 이 정책 저 정책 막 했다가 뭐 하고 중간에 또 더
0: 네.
1: 강화하는 거 뭐 우리 또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0: 부동산
1: 인정하신
0: 문제.
1: 게 부동산이에요. 저는 집권 중후반기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부동산 정책이 그쵸? 시행되고 막 이럴
0: 네.
1: 때 들어가서 매일 부동산 시장 체크했어요.
0: 네.
1: 매일 회의 때. 그래도 그거를 조금 교정해 보려고 제가 좀 노력을 했는데
0: 네.
1: 이미 떠난 버스였고
0: 네.
1: 이 교정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0: 네.
1: 거기다가 그냥 더 강하게 덮어씌우는 거는 그래서 뭐 누더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거는 가능해도 교정은 어렵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첫 삽을 뜨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랬을 때 조금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갖고 더 정교하게 가고 롱텀으로
0: 네.
1: 가야 된다. 지금 나온 예고안은 저
0: 돼요.
1: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요.
0: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과 대통령 걱정이 많으신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수석님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요. 저희 여러 가지 뒷얘기도 좀 하고 평가도 좀 하고 전망도 한번 해볼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상 최재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셨습니다.
2: 여러분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합니다.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와, 김정현이다. 댓글에 이게 많아요. 와.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윤희용 대표님.
1: 네.
0: 요즘에 저 댓글 보면 어지러지래요. 너는 왜 한동훈 맨날 까냐? 너는 왜 이재명 비판하냐? 너는 왜 장동영 맨날 욕하냐? 너는 왜 조국 욕하냐? 너는 왜 이준석 욕하냐? 맨날 그런 댓글만 올라와요. 잘하고 있는 거죠?
2: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0: 평론가가 그럼 뭐 이렇게 비판하지 뭐 칭찬해요?
1: 성역이 없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0: 다 비판해야지 뭐.
1: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 미디어들, 네. 지금 전통적 매체들 다 뭐 이렇게 어디랑 연결돼 있다, 누구랑 가깝다 이런 게 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높이는 것, 모두를 엄밀하게, 네. 냉정하게 비판하는 시각으로, 네. 대하는 것. 그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뉴스명당에 대한 이제 주가가, 네.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0: 그래요?
1: 것 같습니다.
0: 근데 욕은 너무 많이 먹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3: 욕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낫다.
0: 한꺼번에 안 먹고요. 바람이 계속 욕이야.
3: 그러니까 이쪽한테 저쪽 편에다, 저쪽한테 이쪽 편에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0: 맞아요.
3: 거 저도 한 10년 겪은 일이거든요.
0: 아, 그래요?
3: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겪는 것보다는, 네. 동시에 겪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겪으면 계속 몰리거든요.
0: 네.
3: 음해를 당하는데, 네. 그런 악플도 동시에 달려버리면, 네. 아, 이 악플들끼리 싸우는 게 낫겠구나.
0: 네. 그러니까
3: 당신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그래도 김정현 기자님, 네. 한쪽 편 들면 그쪽에, 네. 팬분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 응원도, 네. 하고 동접자도 늘어나고,
2: 네.
0: 조회수도 막 늘어나잖아요. 막.
2: 네.
0: 피디님 그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4: 오늘 한번 해보시죠.
0: 오늘 해봐요?
4: 네, 오늘
0: 한번. 누구 편 들지?
4: 누구로 할까요, 오늘? 정청래, 김민석 중에 누구로 할까요?
0: 최민희?
3: 그것도 보람이 없는 게, 요즘에는, 네. 한쪽 편을 막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그 편끼리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0: 맞아, 맞아, 맞아.
3: 네, 끊임없이
0: 그런
3: 분열하고 있거든요.
0: 네.
3: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네, 이게 끝이 없습니다, 정말.
0: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이렇게 살래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김민석, 오차범위박, 우세, 에이스 리서치는 초접전. 윤희용 대표님, 내용, 네. 좀 짚어주세요.
1: 예, 어제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제 9일, 10일 양일간 전국 2,003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0: 네.
1: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라서 여론조사 보면 1,053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 1순위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민석 46.8,
0: 오.
1: 정청래 35.2,
0: 네.
1: 송영길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0: 차이가 좀, 예. 나네요.
1: 우선 RDD ARS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오늘,
0: 네.
1: 말씀드린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0: 네.
1: 예,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이제 의뢰해서 날짜는 동일하고 101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646명이었는데, 여기서는 김민석 36.9, 정청래 36.7, 송영기 7.5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팽팽하고,
0: 그러니까.
1: 왜 저기는 이제 크냐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0: 왜 그래요? 알려주세요.
1: 조사 방식이 이제 ARS 방식으로 동일한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2,003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두 배 정도 샘플을 키운 것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ARS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 듣게 되다 보니까, 응답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거든요.
0: 조금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1: 많이 다르긴 하죠.
0: 한쪽은 11%, 한쪽은 뭐 0.2%인데. 빨리 책임지세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1: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샘플 규모가 큰 부분들을,
0: 네.
1: 이제 어쨌든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여러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판 다가오는 흐름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0: 네.
1: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자면 좀 이제 커진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0: 그 흐름이 맞아요, 그러면?
1: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보게 되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좀 낮았다,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그럼 낮아지는 것은 어쨌든 정청래 거리감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건 아니야? 김희석 후보 좀 불리해지고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 대통령을 지원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한다. 위기감에 의한 이런 기류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희석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0: 이제 그만 얘기해요.
1: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있을 수 있겠어요.
0: 딴 분들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요. 김정현 기자님, 양쪽 캠프는 이런 여론조사 그리고 중간 판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4: 아주 재미없게 얘기하면은
0: 재미있게 해줘요.
4: 70%의 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승부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석이죠.
0: 하지만 똑같이 그러겠네.
4: 뉴스 명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1라운드 이후부터 계속.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계속 기대값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샷 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라운드 주말을 앞두고는 호남에서 김민석을 한 -5% 정도로 묶어두고 수도권에서 7%포인트 정도 먹으면 여론조사에서 이길 거기 때문에 아직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1라운드 이후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번 마지막 호남에서는 한 미니멈 10, 오. 맥스 한 15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0: 10이면은 1순위 투표에서 50을 넘는다는 얘긴데
4: 10으로는 못 넘더라고요.
0: 아,
4: 10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아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있죠. 그 정도 나오면은
0: 정통 후보가 그러면 30% 중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4: 아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맥스가 15인데 그것보다 더 많아서 앞자리가 격차가 2가 찍힌다라고 하면은 1순위에서 과반 달성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호남이 어쨌거나 그 정도 격차를 벌려주면 수도권에서 박빙 승부,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 펼치면 결국에는 김민석이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0: 김수인 평론가님, 현재 중간 판세 분석과 전망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호남 수도권 전망.
3: 네, 사실 호남 수도권 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0: 많아요. 71%.
3: 1차, 2차 투표는 그 다른 지역 당원들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예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 뒤로 갈수록 사건의 전개가 빨리 되는 드라마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호남 수도권 전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단 1차, 2차는 정청래 후보한테 썩 좋지 않은 결과인 건 맞아요.
0: 박빙인데도?
3: 앞서 나갔어야 되는 거고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하고 다른 부분이 소위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 당원으로 들어간 민주당의 저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다고 보는데 3세대, 4세대 정도의 당원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쪽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후보로 상징되는 그런 정서에 좀 같이 함께 해왔던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도 영남 지역에서 크게 이기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0: 아프겠네요.
3: 네, 그렇죠. 그럼 호남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오히려 호남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켜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유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더 유리하기도 하다. 그리고 호남의 전통 당원들 입장에서 김민석 후보는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90년대 정치권의 김대중 총재 시절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것도 옛날 일이긴 하지만 한 10년 전에는 호남 민주당 지지층에게 원성을 샀던 그런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좀 더 불리하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노려볼 만한 게 서울 지역인 것 같아요. 서울 경기나
0: 지역구 있으니까.
3: 네, 그리고 뭐 본인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그나마 선전을 했었던 것이 정청래 후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당원들의 끈끈한 조직력보다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 양쪽 다 지금 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서울 경기에서는 비교적 정청래 후보 이렇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표 차이 어느 정도 나느냐 여기서 또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호남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김민석 57.7,
1: 정청래 28.2 거의 30% 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났으니까
0: 그러니까 아니 송영길 후보도 얘기해 줘요.
1: 예, 송영길 6.8.
0: 한 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 어디서 약을 팔아요 지금? 네?
1: 지금 보면은 이제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저희가 지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오차 범위 얘기하면 전체 결과에서 1,000명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얘기하잖아요. 1,000명 결과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호남은 그중에 한 10%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 10% 때는 표본 오차가 훨씬 커져요.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각 지역을 보는 흐름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약간 샘플을 늘려서 나온 것이긴 한데 약간 이제 격차가 전체 결과보다 호남에서 좀 더 커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뭐 1주 전, 2주 전 조사 보게 되면 호남만 대상으로 막 조사를 크게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격차가 제법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0: 네.
1: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서울과 경기가 더 많아요. 당원 규모가.
0: 네.
1: 그런데 호남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 50% 초반대였는데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규모가 뭐 적정한 수준은 있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호남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지난번에 정청래 후보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 66%인가 호남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선 경선들 보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0: 네.
1: 호남은
0: 네.
1: 동질성이 강한 거예요. 당원들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표율이 나오고 규모도 있고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여기서의 격차가 훨씬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0: 그러면 윤희용 대표님도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1: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호남 그다음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어젠가요? 그젠가 지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0: 아유 아까 저 우리
1: 대통령
0: 우리 네. 정무수석님
1: 네.
0: 뭐 없어 이름도 최재성 정무수석님은 아니라고 막
1: 아닌데 그 정치적으로 인식되기에 이제 그 당원들이나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이건 이제 어쨌든 대통령 호남을 챙긴 흐름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가까운 인물이 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순항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고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니까
0: 뭐예요 지금 최재성 수석님 지금 거짓말하고 갔어요? PD님 연락 좀 네. 해주세요 전화 연락 좀
1: 그래서 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 호남에서의 격차를
0: 네.
1: 어떻게 한 자릿수로 이제 격차를 줄이냐
0: 네.
1: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반전을 가져갈
0: 좋습니다.
1: 것이냐 이 부분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4: 네.
0: 지금 각 후보의 호남 공약법이 좀
4: 네.
0: 차이가 납니다 김민석 네. 후보는 호남 3대 메가 프로젝트 와 네. 내가 할게요 정청래 후보는 노사모 영남의 깨시민들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4: 네.
0: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네. 노사모에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략을 네. 좀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잘못 짠 거 아닌가
0: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이랬을까요?
4: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0: 네.
4: 유시민 작가가 20여 년 전에 누구랑 싸웠습니까? 동교동계랑 DJ랑 싸웠잖아요.
0: 맞네.
4: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근거는 호남이었고
0: 네.
4: 그때 유시민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고
0: 네.
4: 하면서 하야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친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 주류 생활을 했죠.
0: 네.
4: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2016년에 안철수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0: 네.
4: 근데 국민의당 구호가 두 개였어요.
0: 뭐예요?
4: 하나 친노 패권주의 청산.
0: 아.
4: 두 번째 호남 홀대론이었어요. 그걸로 호남을 아예 초록색으로 다 물들였습니다. 그게 왜 먹혔냐?
0: 에.
4: 호남 사람들은 야, 노무현 대통령 오케이. 노무현 대통령 좋아.
0: 네.
4: 근데 노무현 파리 피플들 그건 안 돼.
0: 네.
4: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4: 그래서 누가 이러시더라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청래 후보의 노사모 전략을 보면은 속으로 엄청 비웃고 있을 거라고.
0: 아.
4: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 그럼 잘못 이렇게 아이템
4: 네.
0: 선정했네. 그건 조급하다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막 신천지 얘기도
4: 조급보다는
0: 막 꺼내고.
4: 전략이 사실 맞지가 않네. 카드가 좀 여러 개여야지 고를 텐데
0: 에이.
4: 지금 정청래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1인 1표 뭐 보안수사권 그리고 노사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이런 건데
0: 아 진짜 어머니가 참전했잖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우리 정청래 화이팅
4: 호남의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
0: 수도권.
4: 경기도에는 영향력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지사가 왜 민주당 전대에 참전을 했는가를 두고 분분해요, 해석이. 네. 근데 저는 어떤 해석에 더 힘을 주냐면은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 남는 이게 베팅한 금액이 없어요.
0: 네.
4: 정청래가 만약에 됐다, 당대표가 됐다, 그래도 좋고요. 정청래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왜냐? 정청래를 보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를 지금 밀고 있는 지지층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향후에 추미애 지사가 어떤 이후에 플랜을 가질지 모르나 네. 그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참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0: 진짜요?
4: 봅니다.
0: 네.
4: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
0: 그런가? 저도 하여튼 한번 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김정은 기자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김수민 평론가님 최고위원 선거 네. 또 화제입니다. 이거 좀 판세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많이 난리예요 지금.
3: 최고위원 네? 선거에서 예상 바뀐 것은 네. 세팅과 조직을 누가 더 잘하느냐 했을 때
0: 어느 쪽이 잘했어요?
3: 많은 사람들이 친청계가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0: 처음에 그랬잖아요.
3: 예, 그 특히 컷오프 예비 경선할 때 친청계는 딱 후보로 3명 냈어요. 네. 그래서 3명 다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그 대오대로 해가지고 끝까지 3명 다 그 3인 5각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가서 골인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의외로 오히려 친명계 쪽이 네. 네, 이게 순위만 봐도 세팅은 어느 쪽이 더 잘한 줄 알 수 있습니다. 네. 순위가 지금 친청계가 1위, 3위, 6위.
0: 예.
3: 친명계는 2위, 4위, 5위거든요.
0: 그렇죠.
3: 이게 1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0: 네.
3: 이게 뭐죠? 그 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 왜 단체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같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친명계가 표의 분산에 더 성공했다.
0: 네.
3: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요거 여쭤볼게요. 그래도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최민희 후보가 네.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박선원 후보가 역전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저는 이 부분은 일단 호남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그리고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 호남이 제일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1인 2표거든요.
0: 네.
3: 친청 3명을 친청계 당원이라고 해도 친청 3명 다 못 찍어요.
0: 네.
3: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이성윤 후보가 전라북도 지역이죠.
0: 그렇죠.
3: 그리고 한민수 후보는 맞네. 서울 지역구 의원이지만 전북 출신입니다.
0: 맞네. 예.
3: 그래서 친청계 당원들이 예. 그러면 우리는 최민희는 1위니까 최민희는 좀 밀어놓고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찍자. 이런 표들이 나올 것 같고
0: 네.
3: 그리고 뭐 친명 친청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당원들 보더라 할지라도 친명계 쪽에도 뭐 서미화 의원이라든지 뭐 몇 명 또 그 호남 지역구 출신들이 있어요.
0: 네.
3: 예, 그쪽으로 표가 갈 거기 때문에
0: 네.
3: 그리고 최민희 후보 약간 태도 논란이 최근에 있잖아요.
0: 네.
3: 전통 당원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0: 네.
3: 저렇게 자꾸 태도 논란 일으키면 외연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지역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0: 최종적으로 전망 어떻게 하세요?
3: 근데 그래도 저는 최민희 후보가 1위가 수석?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최고위원은 이제 대표는 선호 투표자였기 때문에 비토도가 중요합니다. 비토도가
0: 네.
3: 낮아야 당선될 수 있거든요.
0: 네.
3: 근데 최고위원은 여러 명을 뽑고 1인 2표기 때문에
0: 네.
3: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많은 쪽,
0: 네.
3: 유명한 쪽.
0: 네.
3: 1인 2표면은 둘 중에 한 표는 유명한데 찍자 이렇게 되거든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제도 판 자체는 최민희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판이다.
0: 김정은 기자님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4: 최민희 수석이냐 아니냐.
0: 네.
4: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0: 어려우니까 여쭤보죠.
4: 근데 우리가 초반에 1라운드를 지켜봤을 때보다는 그때는 최민희 수석을 못 그러니까 최민희 수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봤는데 현재로서는 호남에서 최민희 후보가 좀 밀리고 수도권에서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박선원이 치고 올라올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을 놓칠 가능성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단계 아닌가.
0: 네.
4: 반반 정도라고 봅니다.
0: 반반이에요? 네. 윤희용 대표님, 네. 흐름을 보면 네. 최민희 후보랑 저 박선원 후보 간의
1: 네.
0: 표 격차가 득표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우선 뭐 지명도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사실은 대중적 지명도
0: 맞아요,
1: 제일 높았기
0: 많아요.
1: 때문에 조용히 있었으면은 1위하는 것은 큰 문제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0: 네.
1: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비토 정서가 커지는 흐름이어서 초반보다 좀 낮아지고 있고 호남에서 이제 앞도 호남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출생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격차가 크게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사실 캠페인 전략상은 조용히 있으면 좋은 캠페인 전략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아쉽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호남에서는 이제 바뀔 것 같아요.
5: 그래요?
1: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참여한 투표 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5: 그렇죠.
1: 예,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 최고위원 선거의 메커니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5: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두 명의 후보수 누가 1등 되냐 하면은 최대한 이제 포괄을 하려고 할 텐데 최고위원 선거는 여러 명에서 1등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내 표가 결집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일정 부분만 있으면 1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5: 네.
1: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1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5: 네.
1: 하지만 완전 사라진 건 아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0: 뭔 소리야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1: 확실히 다른
0: 좋습니다.
1: 말씀입니다.
0: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또 최종 결과를 놓고 전망할 텐데 윤희용 대표님 수석 최고위원 누구?
1: 네. 하여튼 뭐 두 분 중에 한 분.
0: 빨리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가능성이 더 높다.
1: 그건 우리 우리 김정은
0: 싫어요.
1: 기자한테.
0: 누구? 아니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1: 아 이건 여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튼 불확실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아 5등은 누구? 이성윤, 김용.
1: 김용이 현재로서는 더 우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5등 맞추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0: 김정은 기자님 수석 누구?
2: 아 수석은 어렵고 5등은 김용.
0: 아이 뭘 이렇게 다 걸어요? 걸면 되지 뭘 어렵다 그래?
2: 진짜 어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왜냐하면은
0: 분석 흐름.
2: 아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0: 진짜 모르겠어요?
2: 네, 진짜 수석은 오케이. 진짜 모르겠어요.
0: 김수인 평론가님 네. 수석 누구?
3: 저희 지난번에 1위에서 5위까지 다 한번 했어요. 했었죠. 네. 네. 네, 그대로 가는데.
0: 그대로 가요?
3: 네, 아카이브 돼 있나요?
0: 네, 다 있어요. 박제돼 있어요.
3: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 로 봅니다.
0: 네.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친청계가 두 명만 들어갈 것이다. 어느 정도의 표쏠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명 세 명 대 친청 두 명.
0: 5등은 김용 후보.
3: 그렇죠. 그 순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대로 유지합니다.
0: 그날 픽스. 저기 이렇게 화면에 다 띄워놓을 거예요.
3: 네.
0: 그 김용 후보가 5등인 것은 다 좀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4: 그리고 생각보다 하빈수 후보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0: 네. 아 왜 이렇게
4: 아 하빈수 아니라 저기 이성윤 후보.
0: 아 이성윤 후보가?
4: 이성윤 후보가 안 나올 수 있다.
0: 어제 또 이상한 쇼츠가 또 돌아다니던데.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죠. 윤희용 대표님 네. 정부 여당발 악재가 계속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지율 반등이 나오지 않고 횡보 아니면 조금 하락하는 뭐 0.1% 네. 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 좀 짚어주세요.
1: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17을 조사를 1,0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ARS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4.6,
0: 네.
1: 국민의힘은 37.6인데요. ARS도 조사 방식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나오는 편인데
0: 네.
1: 근데 그 전에 비해서는 이제 수치상 낮아지는 네.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사실 뭐 넘나들고 하던 상황에서 지금은 더 떨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근데 보게 되면 사실 야당은 스스로 잘해서 지지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0: 없어요.
1: 예, 그러니까 없어, 정부 없어. 여당이 맞아요. 이제 이렇게 실정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그 이제 효과를 반사 효과를 얻는 것인데
0: 네.
1: 지금 제가 봤을 때 반사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과 같은 국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잘 왜냐하면 온갖 트리플 악재 수준으로 이제 정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과실을 전혀 사실은 뭐 받아 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그릇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온전하게 그 반사 효과를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딘가 막 누수가 있는 거죠. 깨지거나 금이가 있는
0: 네.
1: 그런 상황이니까
0: 네.
1: 이런 부분 이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야당으로서 좋은 기회를 사실은 놓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0: 김정현 기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래도 우리가 뭐 요 정도는 버티고 있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 앞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4: 근데 장동혁 대표 그 취임 이후 지지율 쭉 살펴보면요.
0: 네.
4: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자면
0: 네.
4: 지금 지선 이후 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은 비교적 한 5%포인트 이상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0: 올랐어요?
4: 장동혁 대표가 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언제 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길 때
0: 네.
4: 내가 얘랑 붙으면 이길 것 같을 때
0: 네.
4: 그때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0: 네.
4: 여기도 이제 비당권파랑 당권파랑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만만하게 여기니까
0: 맞아요.
4: 여쪽은 징계 정치하고
0: 네.
4: 저쪽은 이제 뭐 퇴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권과 모든 수단을 갖고 있는 건 장동혁 대표니까 현실적으로 힘이 있는 거는 좀 장동혁 대표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 김수민 평론가님, 장동혁 대표가 뭐 쇄신안을 26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좀 지지율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현재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횡보한다는 거는 올라가지도 않았고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뭐 옳든 그러든 간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뭘 딱히 잘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역전이 될 것이냐. 그리고 네. 그 방안이 예를 들어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시 볼 수도 있는데.
0: 당원주권주의.
3: 그렇죠. 당원중심정당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당원중심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당원들이 지지층을 두루 대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편향된 정당으로 지지층도 다 대변 못하는 정당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지지층 분포하고 당원들 성향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간에다가 깃발을 꽂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대중에게 멀어진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여지가
0: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4: 기시감이 네. 너무 상당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그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네. 당 안팎에서 너 연임하려는 거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0: 그대로 따라쟁이네.
3: 지난 6월에 정청래, 장동혁 두 여야 대표가 차례로 거의 며칠 간격을 두지 않고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낸 적이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하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소방차 200대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7: 지난해 처음 강릉 지역 가뭄에 발령됐던 국가 소방 동원령이 올해 다시 내려져 메마른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경남 밀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밀양강입니다. 강변에 소방 물탱크 차 여러 대가 모여 차례로 강물을 담습니다.
9: 강물을 끌어오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빨아들여 한 번에 최대 5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8: 물탱크에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을 채우고 향한 곳은 근처 논. 방사포로 물을 뿜어 말라붙은 논을 적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에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10: 농민의 입장에서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35년 전보다는 가뭄이 더 심하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요.
8: 논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는 경남이 아닌 다른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경남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소방청이 지난해 강릉에 처음 내렸던 국가소방동원령을 2년 연속 발령한 겁니다.
11: 경남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차 200대를 동원하여 지역 내 가뭄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고요.
8: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경남.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는 이틀에 걸쳐 물이 부족한 곳에 농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6: 내륙 곳곳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7: 주말 이후에는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해갈할 단비를 넘어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내륙에는 이렇다 할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메말랐던 땅은 이제 중부 일부까지 가뭄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상 가뭄은 남부 대부분 지역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심한 가뭄은 경남에 이어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13: 7월과 8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이어져야지 그 물이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또 특히 당분간 그렇게 큰 비가 예보가 있지 않아서
12: 당장 가뭄 해갈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비 소식은 있습니다. 일본을 지나온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광복절 연휴부터는 서쪽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뒤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치해본 모델마다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시점을 다르게 내다봤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에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지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과 기압 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실 단비가 될지 대비가 필요한 호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기압계 변화가 변수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극심한데요. 특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묵래 기자입니다.
14: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입니다. 강남권에 신규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2년 전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1, 2지구 모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15: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4: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끌어모으고 있는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또 풀릴지 관심인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6: 많이 짓는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14: 그동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었는데 관건은 서울시와의 협력 여부입니다. 국가주도 주택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협조 없인 교통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워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서리풀이 마지막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묶인 용산 어린이 정원이 공급지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법대로 공원 조성을 하면 몰라도 집을 지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반발 여론이 커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공격한 쟁점들을 줄줄이 다시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열렸습니다. 박빙 구도 속 굳히기 또는 뒤집기가 절실한 만큼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저격하며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18: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17: 레버리지 ETF부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지방선거 평가까지 기존에 나온 공방을 모조리 동원해 총리와 당대표 시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협공을 펴자 결국 설전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20: 1번 국정과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18: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20: 가져왔어요.
18: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17: 신천지부터 불법 전화방까지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한 의혹들 역시 소환됐습니다.
19: 전진숙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18: 그러면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19: 자,
18: 누가
19: 지났습니다.
18: 주지 않았을까요?
17: 박빙 대결 중인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선호 투표와 결과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하긴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던 당협위원장들을 물갈이하겠다며 사실상 전국 단위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아침부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 격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물갈이하겠다며 그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재선출했던 관행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 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자신에 대한 일각의 재신임 투표 주장에 대해선 사퇴론이 이제 안쓰럽다, 공천 때문 아니냐며 일축했습니다. 같은 날 당이 당협위원장을 평가하고 선출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른바 조강특위는 때마침 2차 회의를 열고 당협 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2: 지방선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도전에 나섰던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초박빙 접전 끝에 석패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 출신인 데이빗 크롤리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98% 개표 결과 크롤리 후보가 39.8%,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39.4%를 득표해서 홍 후보가 아깝게 패배했는데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200표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의 홍 후보가 우세를 보이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만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내 중도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아쉽게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 후보들의 확장성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비록 석패했지만 진보 성향의 아시아계 그것도 여성 정치인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와 이처럼 초접전을 펼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뒤로 하고 홍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계속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낮 기온이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달은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본토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7월 기준으로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화씨 76.89도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895년, 1900이 아니라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다만 여름 시즌, 즉 6, 7, 8월을 통합해서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은 1936년과 2021년으로 기록됐습니다만은 7월 한 달만 따로 놓고 보면 지난달이 130여 년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7월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이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캐서린 제이컵스 애리조나대 기후과학자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그리고 산불 등은 기후변화의 신호와 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프 마스터스 예일대학 기상학자도 우리가 더스트볼 시절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스트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더스트볼이란 1936년 미국 내 최악의 가뭄으로 중부지역에 흙먼지 폭풍이 한 달간 이어졌던 피해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스트, 먼지, 볼, 보울이죠. 그냥 그릇이죠. 먼지 그릇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달 이상 주민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93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936년은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과 모래바람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이 겹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모래먼지를 흡입한 중부지역의 주민들, 즉 더스트볼에 갇힌 중부지역의 주민들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해서 더스트 뉴모니아, 즉 먼지 폐렴이라는 신조어까지 당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즉 더스트 뉴모니아로 인해서 약 7,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해 텍사스주, 캔자스, 그리고 아칸소주 등이었는데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농민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 서부 캘리포니아로 대거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처참한 삶은 이후 존 스타인백의 그 유명한 소설 분노의 포도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부 기상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골프단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군사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저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에서 하늘로 쏠수 있는 미사일이 장착됐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에 신속한 근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이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에 부쩍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서는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서 에어포스 원에, 즉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처럼 꾸민 뒤에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군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이동하는 것은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암살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가 체포된 바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LA 인근 이 팔로스버디스 골프장에 이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과 연관이 있는지는 뭐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골프를 칠 때도 공중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골프장에 미리 가져다 놓고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면서 골프를 치는 방탄골프단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들과 협력했던 낭만 시대와 기자들도 못 믿는 현 시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우려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탄 것과 관련해서 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도 유사한 작전을 벌였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즉 백악관 동행 기자들에게는 이 내용을 알렸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고 중간에 내려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이동한 뒤 군용기로 바꿔 탄 사실은 기자들에게도 비밀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순방의 가치관, 즉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대응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00년 3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마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하면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실제 탑승 항공기를 숨기는 작전을 폈습니다. 당시 에어포스 원과 동일한 표식이 있는 소위 미끼 비행기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 사이에는 이 같은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장 전술은 기자들에게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전 협조는 당연히 없었고 기자협회 회장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있던 기자들에게 경호원들이 다가와서 지금 즉시 모두 이 비행기 창문 덮개를 내려라. 비행기 창문 덮개를 모두 내리고 깜깜한 상태로 잠시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과 협력한 낭만 시대와 기자들도 못 믿는 현 시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여름 밤하늘의 대표적인 우주쇼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 찾아옵니다. 올해는 달빛의 방해가 거의 없는 최적의 조건에서 유성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 국제유성기구가 예상한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시간당 최대 관측 가능 유성수는 100개입니다. 다만 도심의 불빛이나 구름, 관측 장소에 따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똥별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지구가 혜성 스위프트 터틀이 궤도에 남긴 먼지와 부스러기 지대를 지나면서 발생합니다. 작은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빠른 속도로 충돌해 타들어가면서 밤하늘의 밝은 빛

넓게 올려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야외에서 볼 계획이라면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볼수 있는 돗자리나 리클라이너 캠핑 의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국제공항 무인 궤도 열차인 스카이링크가 오는 10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LAX에 따르면 한동안 피플 무버로 불리다가 공식 명칭을 스카이링크로 확정한 이 LAX의 무인 궤도 열차는 공항 터미널과 렌터카 시설, 또 주차장, 그리고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자동운전 전기 열차입니다. 전체 노선은 2.25마일 길이의 고가 궤도로 건설되며 모두 6개의 역이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3개 역은 터미널 중앙 구역에, 나머지 3개 역은 통합 렌터카 시설과 주요 주차장 인근에 설치됩니다. 열차를 이용하면 공항 내 주요 지점을 약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 7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행되며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약 2분 간격으로 열차가 자주 운행될 예정입니다. 4량으로 구성된 열차 한 대에는 승객과 수화물을 포함해서 최대 2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넓은 출입문과 수평으로 된 승하차 시스템을 갖춰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최종 점검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사가 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이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 씨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라는 상고 허가 청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서 청원 제출 기한을 8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식 찜질방이다라는 특수한 문화 공간에서 트랜스젠더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여성 고객들의 신체 사생활 보호, 또 업주의 종교 자유 가운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문제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쟁은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헤이븐 윌비치가 스파 이용을 거절당했다라며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인권위원회는 성표현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 올림퍼스 스파의 출입 규정이 법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용은 허용해 왔으며 문제는 성 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완전한 나체로 이용하는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신체적인 사생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여성 고객들의 신체적인 사생활도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과연 이 케이스를 받아들일지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식 주점 문화와 치맥 열풍이 남가주 외식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점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K-POP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POP이 아니라 이번에는 K-POP입니다. 이미 오렌지 카운티에 진출한 인생 맥주와 역전 할머니 맥주에 이어서 오는 9월에는 생활 맥주가 LA 한인타운의 미주 1호점을 열 예정이어서 한국식 주점 시장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는 인생 맥주입니다. 인생 맥주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름이 인생 맥주입니다. 한국에서 28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 맥주는 지난 2024년 1월 부에나팍 소울스몰에 미국 내 1호점을 오픈하면서 해외 진출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에는 역전 할머니 맥주가 플러튼 다운타운에 북미 1호점을 열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수제 맥주 대표 브랜드인 생활 맥주도 남가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맥주는 오는 9월 LA 한인타운 유가와 캔모어 코너에 위치한 킨스 호텔, 한인 운영 킨스 호텔에 미주 1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맥주와

안주, 그리고 음악과 분위기를 함께 결합한 소위 K-POP 문화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식중독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가 원인이 됐다라는 게 6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추, 부추, 오이, 깻잎 등을 세척 없이 먹거나 세척 후에도 상온에 오래 방치한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식중독 원인의 46%가 세균에 오염된 채소와 과일이다라고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가 채소를 씻지도 않고 먹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식당에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소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암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를 씻지 않고 먹는 평소의 습관입니다. 미국 종양내과 전문의 나지브 알 할라 박사는 씻지 않은 농산물이 암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라든지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또 일부 혈액암 환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제공합니다. 올해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이 A1 칼리지 프렙의 라이언 E 칼리지 카운슬링 디렉터가 명문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글로벌 리더십 스쿨의 이창호 아카데믹 디렉터가 변화하는 대입 방향과 AP 완벽 승리 전략을 주제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30명을 뽑아 최고 250달러 상당의 이 경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오늘자 한국일보 1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취업비대 소지자가 실직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이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그동안 최대 60일간의 국내 체류 유예 기간이 제공됐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실직 후에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출국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예 기간 폐지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 직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즉각 출국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으로 일했다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죠. 환상적이라는 단어도 들어갔고 끔찍하다라는 단어 이번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년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초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는 최근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에게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계획을 결국 철회했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말한 그 월드컵 지분 일부를 매각하겠다라는 계획. 그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의 회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내 주요 대학을 직접 찾아가서 AI와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를 선점하는 현장 리크루팅에 나섭니다. 단순 채용 공고를 내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대학 현장에서 예비 인재들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일에는 일리노이 대학, 그리고 4일에는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잇따라 캠퍼스 커리어 데이를 개최합니다. 학부생과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채용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대학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텍사스와 미시간 등 미국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캠퍼스 커리어 데이를 열어왔습니다. 해외 대학 리크루팅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대학으로 확대해서 현지 인재를 선점하겠다, 확보하겠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해외 대학으로 현장 리크루트를 확대하는 목적은 늘어나는 AI와 반도체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말을 안 듣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센츄럴파크 남쪽에서는 멋진 말이 이끄는 마차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센츄럴파크가 조성된 이후 뉴욕 상류층이 마차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던 문화는 이제 맨하튼의 풍경을 즐기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센츄럴파크에서는 뉴욕시에서 면허를 받은 마차 68대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상징처럼 통하던 이 풍경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마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과 동물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인도에서 온 가족과 함께 여행 온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놀라서 질주하던 그 말이 이끄는 마차에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말이 갑자기 놀라서 끌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당시 마부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시 마차에서 떨어져 있던 사이에 말이 갑자기 놀라 달려 나간 것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은 운수 노조는 공원 지하에서 누설된 전류에 말이 놀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부가 잠시 마차에서 내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원 지하에서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안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놀란 말이 다른 마차를 들이받아서 마부가 다쳤고, 또 올해 1월에는 말이 공원 밖 교차로까지 마구 달려나가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는 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8일 전이었던 지난 6월 9일에는 운행 중이던 말 데니즈가 공원에서 쓰러져서 폐사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노조는 말이 독성 식물을 먹어서 죽었다라며 공원 측에게 과실을 돌렸지만, 센츄럴파크 공원관리위원회는 마부가 자신의 말이 아무 식물이나 먹게 내버려뒀다라면서 관리 소홀이 아니다, 마부의 잘못이다라면서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뉴욕시 의회에서는 마차 영업을 2028년 6월부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올라와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말이 말을 안 듣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차 관광 상품이 이제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0: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사망률 1위 역시 암이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였고요. 먼저 여성의 유방암은 40대에서 60대 환자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이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면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늦은 것 등도 이유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암은 결국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금연, 절주, 운동 등이 분명히 도움은 될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할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도 하는 것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번엔 한국 남성의 암 1위 전립선암입니다. 70대가 41%로 가장 많이 발병했고요. 60대 34%, 그리고는 80대로 이어집니다. 여성 유방암 환자에 비하면 조금 더 노년층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증상은 각종 배뇨 관련 징후에서 볼수 있는데요.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다 보고 나서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불편한 느낌. 밤에 소변을 특히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중년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역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이 전체 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식탁에서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자주 불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 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4: 안녕하세요.
11: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천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지진 사망자는 224명, 부상자는 1200명, 그리고 실종자는 3800명이 넘는다라고 잠정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칼리의 한 병원에서는 소아과 진료실을 포함해서 병원의 여러 층이 무너져 내려서 일부 환자가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환자 약 600명은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진 후 약탈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칼리 지역의 보안군을 1,000명으로 늘려서 실종자 수색과 치안 유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이 고산지대인 리사랄타 주에서는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전날 지진 발생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새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는 추가적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전 7시 34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지진이 콜롬비아에게 있어서는 21세기 최악의 지진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료 호텔 와이파이의 위험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노린 해킹 공격이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나 위험한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캡티브 크런치로 명명된 인터넷 하이재킹 공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 해외 정보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해커들은 최근 미국 내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공용 와이파이, 소위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해킹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은 호텔에서 투숙객이 로그인하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인터넷 연결 대신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보안 검사 또는 브라우저 업데이트 등을 한다라면서 이 가짜로 설치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모르고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전화기에 설치되면서 브라우저 쿠키와 저장된 비밀번호 또 각종 문서 내 전화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등 각종 정보가 탈취됩니다. 해커는 감염된 기기를 원격으로 조종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 또는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라는 내용의 구글의 보안 확인 화면도 위조된 가짜로 나타낼 수 있다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파일을 절대로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호텔과 공항 그리고 컨벤션 센터 등 공공장소에서는 가능하면 무료 와이파이 대신에 스마트폰 개인 핫스팟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도 가끔 호텔에 투숙하면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그냥 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무제한 플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무제한이어도 일정 데이터가 넘어가면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도 호텔 인터넷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무료 인터넷 또는 뭐 무료 공공 인터넷 등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런 경고를 직접 할 정도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거래 감소로 인해서 미국 내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 높은 모기지이자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과 실거주 중심 지역, 그리고 안전자산을 찾아서 현금 투자가 몰리는 지역 간의 명과 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명, 어떤 사람들이 암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와서 미국을 취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빨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TN의 미국 특파원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중간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동산 시장은 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오르며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년 만에 가장 높은 6.69%로 상승한 탓입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샌디에이고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의료, 과학, 생명공학 산업 비중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도 중산층의 주택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샌디에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경제 양극화의 그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강경 이민 정책이 주택 건설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역별, 계층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의 부동산 시장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의 자산가들의 현금 투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미국 내 주택 매매 건수는 406만 건으로 전월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은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꺼리고 단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 탓에 청년들은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 A lot of times it's just a lack of priorities or lack of clarity within their plans. Houses are more expensive than they used to be.
1: 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이미 거래 부진에 빠진 미국 주택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숙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숙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비상이고, 반대로 남반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이례적인 폭설로 국제도로가 최장기간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악지대에 내린 폭설로 차량이 눈에 파묻히는가 하면, 칠레에서는 눈더미에 광부들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지구 남반구는 폭설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연결하는 도로는 무려 3m의 눈이 쌓이면서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부족해서 역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를 포함한 전국의 약 70%의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어제자로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외에 이번 폭염으로 올해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 유럽연합 즉 EU 국내 총생산의 1%가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고대 무덤에서 2000년 넘게 액체 상태를 유지한 술이 청동제 용기 안에서 발견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대학교 문화유산원 루루천 연구팀은 산자바오 고군분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고대의 발효주가 들어있는 청동 용기를 찾아냈습니다. 발견된 묘지는 전국시대 진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기원전 약 475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약 2500여 년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용기 안에는 옅은 청록색을 띠는 액체가 약 3.7리터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맥주잔, 지금으로 보면 맥주잔 약 15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대 무덤에서 술의 잔여물이 확인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처럼 상당한 양의 실제 술이 장기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심한 부패 냄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상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액체는 증류 과정 없이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각 주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사소한 실수조차도 중간선거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유권자 명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정부들은 선거 관리 부실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에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상당수 선거관리 당국자들은 매일매일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며 사망 또는 이사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민주당 소속 선거관리 당국자는 마치 이종격투기에서 목조르기 기술을 당하는 기분이다라며 부정선거로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빌미라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은 유권자 명부에 있는 사소한 오류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정당성을 문제 삼는 데 이용할까 지금 현재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중국 청년들이 태국 불교 부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판단하는 이 작은 부적이 한 장의

0: 수천 단어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어떤 부적이 재물운과 승진운에 좋은지를 놓고 벌이는 이 토론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특정한 승려가 만든 부적은 빠른 효과가 있다라면서 최저 수천 달러에서 높게는 최고 만 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부적 열풍의 뿌리에는 중국 청년들의 지금 불안이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올해 대학 졸업생은 1,270만 명,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무려 1,270만 명에 이르며 앞서 취업에 실패한 이들과 해외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까지 더해진다면 중국에서 대졸자들의 취업 경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중국 청년들은 부적에 기대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엘레이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4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9: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지난주에 많이 더웠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한 3, 4도 정도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80도만 넘어가도 그냥 덥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30만 년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도 그 적응력 때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등을 모두 물리치고 유일한 인류로 남은 호모사피엔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밤새 잠자리는 어떠셨나요?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곤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힌트가 나갔죠. 바로 잠자리. 흔히 북미를 가로지르는 이 모나크 나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2016년 러커스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진짜 금메달 주인공은 바로 글로브 스키머라는 분홍 드래곤 플라이. 바다 좀 잠자리입니다. 몸 길이가 불과 4, 5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생명체가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곤충, 4,000마일에서 최대 11,000마일에 달하는 바닷길을 건넌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잠자리가 세상에. 물론 바람을 탈 줄 아는 넓은 날개를 하나 가졌지만 그래도요, 바로 바람을 탈 줄 아는 게 바로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 인생은 정말 고통이야, 힘들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야,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지금 고통이 있구나 라고 현상을 인정하고, 너 고통? 그래? 그 고통을, 이 파도를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싸우면 물에 빠져 지치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고 몸을 맡기는 사람은 파도를 탈 수 있느니라. 오늘은 대단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기, 일식, 유성우 그리고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이렇게 한 날에 우주의 대단한 일이 겹치는 것도 대단한 압도적인 에너지의 집결과 거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날. 자, 뭔가 나도 파도를 제대로 탈 테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리셋하면서 바람을 먼저 타야 돼요. 이 트로피컬 브리즈를 함께 느껴보시죠.

안타깝게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보이진 않지만 미 동부 쪽에서는 부분 일식을 볼 수 있고요. 또 스페인이나 아이슬란드에서는 정말 스페인에서는 거의 100년도 넘게 드디어 개기 일식을 보는구나. 그동안 개기였더니 드디어 보는구나. 이런 대단한 그 에너지. 그런데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뭐 원자력 발전소도 돌리고 이랬던 나라에서는 해가 잠시 없는 사이에 그게 또 지장이 있어서요. 전력의 어떤 수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골치가 또 아프다고 합니다. 아, 유럽에도 강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도 돌리고 그러려면 냉각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라인강이며 다뉴브강 이런 데가 사상 최저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아, 오늘이 바로 그 우주가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날로 점성학자들이 한국분도 그렇고요. 외국분도 그렇고 그 유튜브 보면 점성학으로 또 세계의 일들을 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분석해주는 분이 계신데 굉장한 그런 해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바로 이런 우주의 판이 새롭게 짜는 날 과거의 짐이나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과거를 가볍게 털어내고 새로운 삶의 목표나 의도를 명확히 세우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묵은 감정을 정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적어 내려가기 좋은 대전환의 기운이라고 그러는군요. 예전에 뭐 개기일식이 있었을 때는 국가별로 이런 일이 있었고 정치계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고 뭐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우주가 이렇게 우주쇼를 오늘 몰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는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도를 우주의 거대한 그 파동을 타고 오늘 뭔가 나 자신도 새로운 그런 정화 그리고 어떤 영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오늘 유성호를 볼 수 있죠. 오늘 밤부터 또 해가 뜨기까지 어두운 곳에 가시면 저쪽 동쪽 하늘부터 해서 누워 계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서서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굉장한 그런 우성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야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결국 저 우주에서 우리는 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아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ET처럼 고향 이러면서 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콜롬비아에서도 굉장한 또 지진이 일어났죠. 7.3. 지금 속속들이 그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마음이 참 그래도요. 그 와중에 그 갇혀있던 사람을 구해낼 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구조를 했던 사람들이 서로 박수치면서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헤쳐나가지 않을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원래 그랬대요. 굉장히 연약한 게 호모사피엔스고 그 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굉장한 게 있는데 그래도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 이 사피엔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만나자마자 안 싸우고 깨갱하면서 교미부터 했다 그래요. 성교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적응을 잘해서 결국은 살아남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멸종이 됐던 그 동물들 앞으로는 어떤 그 생명들이 살아남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뭐야.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네? 그래도 봄은요 이게 일본을 거쳐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이게 캘리포니아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 안드리아스 그 단층 바로 빅1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저쪽에 보면 그 브리스톨 솔턴호의 남쪽 브롤리 지역 여기에 최근 350여 차례 넘는 연쇄 지진 물론 규모는 4.7 정도로 작지만 이런 연쇄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연쇄 지진이 일어나면 이 확률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그전에는 만분의 1 수준이었지만 이런 연쇄 지진이 있을 때는 100분의 1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확률 자체는 여전히 낮지만 평소보다 위험 신호가 커진다는 건 사실이죠. 보통 캘리포니아 남부의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200주년 주기로 큰 지진이 터지는데 지금 300년 넘게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 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그래요. 그래서 미리 그 행동 요령으로 대비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수 그리고 간편식, 에너지바, 견과류 그리고 꿀 이런 거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꺼운 운동화, 밑창이 단단한 신발 이런 것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집에 선반을 무거운 선반 떨어지면,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그 유리 액자 이런 건 정말 금물이에요. 무거운 액자 이런 거 다 좀 낮게 가볍게 만드시고요. 또 어떤 분은 캐비닛을 보면 이게 그냥 열면 안 열려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어요 했더니 지진을 대비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흔들리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캐비닛에 있는 그릇들이 그 안에서 휘청거릴 망정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자켓, 또 보온용 의류. 왜냐면요, 요즘 밤에는 왜 이렇게 추워요? 덥다고 문 열어놓고 이불도 안 닫고 그러고 며칠을 제가 잤더니 몸에 뭐가 들어왔는지 계속 이 아래가 허벅지, 무릎,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 온수로 조교까지 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따뜻한 그런 보온용 의료, 자켓 그리고 우비까지 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 거 딱 요거 하나면 진짜 걱정 없어. 비와도 걱정 없고 바람 불어도 걱정 없어. 이런 나만의 넘버원 자켓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박 보온 담요 이런 거, 은박지 커다란 걸요. 체온이 떨어질 때 두르기만 해도, 여러분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길을 잃으면 요 은박지 하나로도 체온 보존에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울 담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랜파가 한국전쟁에서 갖고 온 군용 담요를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울은 안 빨아도, 그리고 그 자체 뭐 땀이나 이런 걸 습기를 머금다 하더라도 자체의 항균 효과와 또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땡큐 포 양이에요. 양들이 그냥 양털이 이렇게

좋죠. 조그만 손전등, 그리고 건전지방식, 그리고 이게 그 헤드램프로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헤드랜턴이 있으면 뭐 쿡을 한다던가 일을 할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갖고 있는 플래시 헤드랜턴도 준비하시고, 이게 건전지 방식으로 충전하는 거 말고 요즘은 충전을 하는 걸로 많이 바꿨는데, 이게 다시 아날로그로 가서 건전지 방식이나 또 솔러 패널을 이용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아날로그 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 건전지로 돌아가는 그런 휴대용 라디오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용도 칼, 맥가이버 칼이죠. 그런 거. 그리고 덕테이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캔 따개, 그 아날로그로 딸 수 있는 전동 캔 따개가 아닌 그런 캔 따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급약품도 준비하시고, 내가 먹는 약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좀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한 먼지, 연기, 뭐 어디서 가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티슈, 휴지, 휴대용 간이 화장실 키트, 이게요 정말 제가 산에 다닐 때 요거를 그 카운티에서 받은 게 있었어요. 저쪽 마운틴 위트니 갈 때 그 밑에 가면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때 남은 거로 실제 아파트에 단수가 돼가지고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그게 오래가더라고요. 아,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직 수압이 있을 때 얼른 버킷이나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얼른 물을 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 키트도 중요하지만, 이게 없을 때는 커다란 그 쓰레기 봉지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도 챙기고, 현금을 100불짜리 이런 거 말고요, 소액권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나 중요 서류 사본도 좀 챙겨가지고, 고우백이라고 그러죠? 유사시에 들고 튈 수 있는 그런 가방도 준비하시고, 드라이 샴푸 뭐 이런 것도 뭐 좀 뭐 미용에 신경 쓰는 분들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버너나 부탄가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그냥 뭐 겁먹자 이게 아니고요, 유사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뭐 미드호도 그렇고 저쪽 그레이트 썰트레이크도 그렇고 물이 굉장히 최저 바닥을 내려가두고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물이 끊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유사시에 뭐 전기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이렇게 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게 갖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만 잠자리가요, 어떻게 그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길게는 만 마일을 가겠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다큐를 보면 모나크 나비도 그 연약한 날개로 북미에서 저쪽 남미 대륙까지 몇천 마일을 갑니다. 바람을 잘 타면서, 때로는 빗방울 하나가 내 날개를 마구 휘저어도 굴하지 않고 가는 그 나비처럼, 잠자리처럼 우리도 잘 역경을 이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40대 남성이요, 와, 하루 26.2마일을 매일 달렸습니다. 왜 달렸냐, 이분이 너무 사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사업 실패했지, 또 거기다가 이혼까지 겪었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고 뭔가 패배자라고 불리면서 방황하던 내게 어떤 그 원펀맨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화에서 접하고, 나도 만화 주인공처럼 어떤 나도 힘을, 용기를 내보자, 이래서 팔굽혀펴기를 매일 100회, 윗몸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그리고 10km 달리기를 매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매일 마라톤 거리를 그렇게 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매일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내는 그런 집념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네요. 중국 남자분이세요. 리샹용이라는 하우하우 허나우.

0: 리샹용이라는 분이 이래서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자, 오늘도 우리 기운 내서 차차차.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에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이하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텝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함께 하시는 럭키 비키님이 어제 미옥탱자님 말씀 듣고 은박지 담요랑 조그만 손잡이 돌려 발전해서 전기 만들어서 작동하는 랜턴 라디오 아마존에서 구입하셨어요. 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정님 유튜브에서 지진 난 거 보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에 귀 잘 기울이면 떡이라도 떨어진다는 신념으로 럭키 위키님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준비를 말만 하고 그 어? 이모존 씨 지진백 쌌다가 아유 뭐 이러고 풀었는데 오늘 저도 꼭 싸도록 하겠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건강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어제도 암에 걸리셨다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겠다고 한국에 가신다고 누가 아는 분 어디를 가야 되냐고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는데 바로 우리 탈로이스의 건강 코치 우리 정인수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16: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 네, 그죠. 네, 지금 점점 네. 암이 남의 네. 일이 아니고 바로 내 가정 일이더라고요. 저도 난소암으로 네. 키모테라피 하고 네. 고생 많이 했는데
0: 네.
16: 제가 요즘에 아티클을 봤는데 요즘에 네. 젊은 사람들이 암이 왜 급증을 하는가를 봤더니
0: 네.
16: 좀 우리는 옛날 식으로 엄마들이 매일 장을 봐서
0: 네.
16: 그 신선한 뭐 집밥을 야채나 먹었죠. 집밥을 먹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분이 많잖아요.
0: 네.
16: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0: 네.
16: 이제 미국 마켓 가면 냉동식품 많으니까 가위를 잘라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0: 네.
16: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은 아무래도 네.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0: 그쵸.
16: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부제를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0: 네.
16: 물론 냉동식품이긴 하고 또 냉동식품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고
0: 네.
16: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느는가 봤더니
0: 네.
16: 내추럴한 음식을 좀 덜 먹고
0: 네.
16: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을 많이 먹은 분들이 급격하게 암이 생기므로
0: 네.
16: 좀 번거롭지만 진짜 신선한 프레쉬한 식품을 갖고
0: 네.
16: 번거롭지만 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0: 네.
16: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한 방법이라고
0: 정말요.
16: 네, 그게 중요하죠.
0: 그리고 보니까 이 농약이
16: 네.
0: 저쪽 오늘 그 저도 읽은 뉴스에는 저쪽 왜 베이커스필드 그 위쪽에 가면 농장들 있잖아요.
16: 굉장히
0: 뭐,
16: 많죠.
0: 올리브 뭐, 네. 뭐 여러 가지
16: 네.
0: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네. 농부들이 네. 암에 막 걸리는 거예요.
16: 네.
0: 봤더니 농약 때문에
16: 네.
0: 그래서 어떤 그 농약을 이제 앞으로는 치우자
16: 네.
0: 뭐 이렇게 결정이
16: 네.
0: 뭐 낼 거라고 그래요.
16: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잘 씻어만 먹어도 흐르는
16: 네.
0: 물에
16: 네.
0: 대부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유념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 네,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0: 네.
16: 껍질째 먹는 거 좋다는 건 다 알죠.
0: 네.
16: 그런데 농약 때문에
0: 네.
16: 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네. 분분하잖아요.
0: 네.
16: 껍질째 먹어라.
0: 네.
16: 그런데 농약을 깨끗이 씻을 자신이 없으면
0: 네.
16: 열심히 씻었지만
0: 네.
16: 꼭 깎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6: 네.
0: 아우, 바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오시죠. 우리 텔로유스에.
16: 그렇죠. 네.
0: 텔로유스가 뭐길래 우리 정인수 코치님도 실제 난소암에서 극복하기까지 텔로유스를 체험하고 지금 그런 어떤 전도자가 되셨잖아요.
16: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0: 네.
16: 이렇게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6: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 그러죠. 하루 종일 잠옷만 입고 집에 누워 있는 사람,
0: 네.
16: 걸어 다닐 힘도 없고 눈을 뜰 힘도 없고 밥을 먹을 힘도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6: 제가 텔로이스 제품을 이제 섭취하고 나서
0: 네.
16: 일주일 만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0: 네.
16: 저의 그때 증상은 암을 회복한 후 3년 뒤에
0: 네.
16: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무리한 여행을 갔다 와서
0: 네.
16: 집에 돌아왔는데 7박 8일의 여행이었지만 집에 와서 회복이 영 안 돼요.
0: 네.
16: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다 보니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리고 입맛이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정말 그때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0: 네,
16: 네 그래서 저는 텔로이스 섭취하고 일주일 만에
0: 네.
16: 잠을 자고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먹고
0: 네.
16: 싶은 마음이 생겨서 먹게
0: 네.
16: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0: 네.
16: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신기하다. 내가
0: 네.
16: 그렇게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녀도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걸 이
0: 네.
16: 슈퍼후드가 해결해 주네. 그리고 제가 먹었는데
0: 네.
16: 제가 이제 9년째 먹고 있거든요.
0: 네.
16: 근데 제가 인지 능력
0: 네.
16: 그다음에 뭐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0: 네.
16: 그다음에 제 생활 패턴이라든가
0: 네.
16: 그것이 주변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0: 네.
16: 훨씬
0: 네.
16: 젊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네.
16: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요. 네. 근데 저한테 아, 나 요새 뭐 잠 못 자, 나는 입맛이 없어, 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 나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 취미인가 봐. 제 동기 또래들이 말하면은 아, 네. 나는 이것을 먹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한번 네. 너도 먹어봐. 네. 그랬을 경우 그 말을 듣고 그걸 먹은 사람들은 어 진짜 그러네 그러고 네. 아예 나는 뭐 안 먹을래 그러면 뭐 네 맘이지 뭐 그랬는데 네. 제가 이렇게 몇 년을 봤더니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17: 저도 친한 친구가 네. 바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죽고 싶더래요. 으흠. 그런데 이걸 먹고 너무 나아서 그렇게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제 친구도.
16: 네.
17: 근데 이게 네.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푸드라고 그러잖아요.
16: 네네.
17: 네. 어떤 원리인지.
16: 아 요거는 그 우리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가 이제 이곳을 2019년에 슈퍼 만노스까지 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 전에도 이제 히스토리는 뭐 거의 100년 전에
17: 네.
16: 뭐 캐나다 박사님, 그다음에 1985년도에 노르웨이 박사님이 있고 그런데 우리 제품은 아주 좋은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만든 제품인데 특히 FTE라고 해서 Fertilizer Tissue Extract 그러니까 부화 수정란 추출물 그게 굉장히 메인 재료인데요.
17: 네.
16: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계란을 어미닭이 품으면 22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17: 네.
16: 그런데 이거를 10일째 고기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17: 네.
16: 왜냐하면 11일째 그 병아리의 모양이 그 과학자들이 봤더니 거기서 그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 그 하얀 끈 같은 게 나오잖아요.
17: 네, 네.
16: 거기서부터 이제 어미닭에 품으면은 거기서 점점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뭐
17: 네.
16: 눈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심장이 생긴다는 걸 11일째 확 생긴대요.
17: 네.
16: 그래서 11일째 개를 딱 뽑아서
17: 네.
16: 냉동 건조시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슈퍼 만노스라고 그래갖고
17: 네.
16: 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막 전투를 하면은 활이나 창이나 화살 뭐 화살이나 창
17: 네.
16: 칼로 하면 피부가 많이 베이고 뭐
17: 네.
16: 피가 많이 죽는데 그 당시 전투 때 이 알로에베라를 마차로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면서 상처에 그 알로에베라가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었는데
17: 네.
16: 많은 과학자들이 알로에베라 추출물에서 아주 좋은 부분을 뽑아내서
17: 네.
16: 그것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뽑는데요. 왜냐면은
17: 네.
16: 요새 화장품들은 다 약간 그러니까 화학약품
17: 네.
16: 그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서
17: 네.
16: 거기에서 농축된 400분의 1의 농축된 그거 슈퍼마노스를 뽑아내는데
17: 네.
16: 그것이 또 식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우리 면역을 강화해주고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그러면서 줄기세포의 양을 최대 3600%, 4800%까지 올려줄 수 있는
17: 네.
16: 그런 성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17: 네.
16: 그 여섯 가지 재료 중에서 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재료가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17: 네.
16: 그 여섯 가지 재료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17: 네.
16: 맛도 굉장히 좋아요.
17: 네.
16: 그러면 우선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17: 네.
16: 특히 골수. 그러니까는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텔로이스 제품을 오래 드신 분이 뭐 막말로 누워있는데 뭐 뭐가 떨어졌대요. 그럼
17: 네.
16: 그러면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지고 그냥
17: 네.
16: 멍만 들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넘어져도
17: 네.
16: 이제 이거 오래 드신 분들은 안 다치고
17: 네.
16: 그런 케이스가 이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그렇고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도
17: 네.
16: 몇 년을 드시면 골밀도가 정말 30년 전 골밀도로 바뀌었다고 의사가 놀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7: 네.
16: 그러니까 우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17: 네.
16: 아주 젊은 골수를 만들어줘요.
17: 네.
16: 거기서 줄기세포의 양이 배출이 막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줄기세포 하는데
17: 네.
16: 줄기세포를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신호분자,
17: 네.
16: 세포신호수형체라는 것이 있는데
17: 네.
16: 그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대요.
17: 네.
16: 신생아가 만약에 100이다. 30대는 20%만 남아있고 50대는 12.5%만 남아있고요. 일을
17: 네.
16: 하는 게
17: 네.
16: 80대는 0.5% 그리고 아픈 80대는 0.25%로 살기 때문에
17: 네.
16: 나이 드셔서 선생님 나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잠 못 와요. 하면 의사 선생님도 저도 그래요.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7: 그렇죠.
16: 그래서 요즘에 네. 젊음 회복에 대한 그 아티클 많이 읽어보고 지금 네. 연구를 공부를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이 그래요. 노화는 질병을 만든다.
17: 네.
16: 젊었을 때는 이쁘잖아요. 눈도 네. 초롱초롱하고 네. 머릿결도 뭐 진짜 좋고 자고 일어나면 걷어내는데 그런 왕년에 굉장한 사람들도 나이가 네. 들면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텔로이스 저는 9년째 먹고 있는데요.
17: 네.
16: 제가 이걸 꾸준히 먹은 결과 이런 걸 계속 먹다 보면 우리가 노화를 뭐 100%는 못 막지만 네. 많이 막을 수 있고
17: 네.
16: 지금 아까 말한 암 있죠. 암.
17: 네.
16: 암도 염증이 오래되면 또 암이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17: 네,
16: 하시잖아요.
17: 네, 모든 그래서 병의 근원이 네, 염증이에요.
16: 네네. 그래서 텔로유스 제품을 꾸준히 여러분이 섭취하고
17: 네.
16: 오메가3 저희 회사에서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든 거 있거든요.
17: 네.
16: 네, 오메가3 그걸 텔로메가라고 하는데 그걸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17: 네.
16: 좋은 비타민C 드시면
17: 네.
16: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이 10년 젊어졌다 20년 젊어졌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17: 네.
16: 그리고 피검사
17: 네.
16: 그다음에 혈관 나이 검사도 있고요.
17: 네.
16: 그다음에 피부 측정을 해보면은
17: 네.
16: 텔로이스를 꾸준히 드시고 한 91세 되신 분이 3년 정도 드시고
17: 네.
16: 피부 나이 측정했는데 47세로 나오셨대요.
17: 말도 안 돼.
16: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17: 네.
16: 그거는 그분이 뭐 다 누누 얘기하고
17: 네.
16: 그다음에 제가 피부 얘기를 하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는데
17: 네.
16: 저는 한국에도 그러니까
17: 네.
16: 미국에 있는 제 손님을 통해서 또 그분 누님이 드시는 케이스인데
17: 네.
16: 그분은 지금 77세예요.
17: 네.
16: 이규영 씨라고 이제 충청도에 사시고 있는데
17: 네.
16: 그분이 그 젊었을 때 비즈니스를 이제 올인을 해갖고 좀
17: 네.
16: 여유 있게 많이 이제 벌어놓으시고
17: 네.
16: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 사시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소문을 듣고
17: 네.
16: 이제 연락 해서 이제
17: 네.
16: 저한테 제가 계속 보내드리는데 그분은
17: 네.
16: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얘기하셨어요.
17: 네.
16: 미세스 정 내가 7살 때 화상을 두 다리에 심하게 입었어. 그래서 너무 흉없고 아프고 그래서 내가 쳐다도 안 봤어. 내 다리를. 바지만 입고 살았어.
17: 네.
16: 그리고 그분 열심히 일만 했고요.
17: 네.
16: 그런데 최근에 너무 덥잖아요.
17: 네.
16: 한국이.
17: 네.
16: 근데 이렇게 자기가 다리를 봤더니 깜짝 놀랬대요. 그 다리가 여러분
17: 네.
16: 화상 입은 자리 보면 흉없잖아요.
17: 네.
16: 3도 화상.
17: 네.
16: 번쩍번쩍하고
17: 네,
16: 울퉁불퉁하고.
17: 네.
16: 네네. 근데 자기 두 다리가 물론 완전히 이쁜 다 젊은 다리는 아니지만
17: 네.
16: 그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그 다리가
17: 네.
16: 많이 매끈해졌다는 거예요. 한 다리는 정말 매끈해졌고 한 다리는 아직 남아있대.
17: 네.
16: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진 좀 찍어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도 많고 시골에 사니까
17: 네.
16: 내가 찍어는 보내주는데 내가 옛날에 못생긴 그 다리는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 네.
16: 그리고 이건 정말 피부에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17: 진짜.
16: 그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17: 이게 뭐 줄기세포
16: 네, 이걸
17: 그 계란에서
16: 그러니까
17: 빼보는 거
16: 이거를 자기가 3년을 레벨 2로 드셨고 그래갖고 그분이 흥분을 하셨어요.
17: 네.
16: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동생들 꼭 사서 먹인다 그러고
17: 다 먹어! 이러면서
16: 네, 네. 아무튼 저는 이게 특히 어떤 분이 있는데
17: 네.
16: 이게 김 선생님인데 얼굴 코 옆에 점이 큰 게 있었어요.
17: 네.
16: 코 그러니까 약간
17: 이렇게
16: 예. 파달만한 뭐 아무튼 흉했어요.
17: 예.
16: 그래서 우리가 그 점 빨리 빼라고 그랬는데 안 빼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점이
17: 네.
16: 점점 없어졌어요.
17: 아, 네.
16: 믿어지세요?
17: 야.
16: 안 믿어지죠.
17: 자가 세포 어떤 네. 자가 치료 힐링이 되는 거군요.
16: 네. 그리고 제가 조셉 얘기도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36살 먹은 청년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어.
17: 네.
16: 팔이 그러니까 다리 종아리가 푹 살이 폐인 거예요. 그래갖고
17: 네.
16: 너무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 일단 SE도 산으로 찢었어요. 근데 너무
17: 네.
16: 아프고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17: 네.
16: 근데 UC 얼바인에 갔더니 어우
17: 네.
16: 이거는 네 엉덩이 살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한다.
17: 네.
16: 근데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대요.
17: 아, 네.
16: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그분이 5월 29일 날 이걸 제품 사가서 레벨 1 일주일 먹고 레벨 2로 지금 먹고 있는데
17: 네.
16: 그 피부가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17: 네.
16: 그로잉 업이 된다는 거예요.
17: 네.
16: 그리고 통증을 얘가 잡아주니까 잠을 엄마 말로는 10시간 이상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 야.
16: 밥을 못 먹었는데 밥맛이 돌아서 밥을 먹어서 그 아팠을 때 뭐 지금 20파운드가 몸무게가 올라왔대요.
17: 와, 제일 중요한 게 잠 잘 자고
16: 네.
17: 잘 먹는 건데
16: 네네.
17: 벌써 가장 중요한 거를 해결해 주니
16: 네네. 그래서 지금 8월이잖아요.
17: 예.
16: 8월인데 닥터가 UCI 닥터가 어메이징, 어메이징에서 너 이 정도로 속도로 네, 네 피부가 막 재생이 되면 네 너 더 이상 피부 이식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면서 지금 걔 큰 문제는 그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네 엉덩이에 그 골반 뼈도 잘못됐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수술을 해냐 마냐 하는데 네 또 골반뼈 담당 스페셜리스트가 어 이거 뭐지? 너 골반뼈가 무지무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니까 네 36살이니까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어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건강하고 네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는데 내가 지금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네 못 자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네 에너지도 없고 그런 분들은 꼭 이 텔로유스 제품을 드시고 네 젊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17: 아 텔로유스
16: 네, 네.
17: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16: 그럼요.
17: 그 건강에 정말 나 죽었구나 했을 때 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럼요. 그때 정말 소중한 걸 네 뒤늦게 느끼는데
16: 네네.
17: 그런 또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텔로유스를 드시고 많은 회복이 되시고 그 놀라운 을 체험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타주에서도 많은 또 문의가 있죠?
16: 그럼요. 네. 저희 제품 드시면 네 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잖아요.
17: 네.
16: 그러면 우리 언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17: 네
16: 또 우리 오빠가 지금 키모테라피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뭐 네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하죠. 그러면 네 또 연락이 오고 또 제 웹사이트 보시고 연락 오시는데 네 참 이렇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제품은 네 굉장히 좋아요.
17: 네.
16: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네 그분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입맛은 있는지 잠을 주무시는지 그걸 다 상담을 하는데
17: 네
16: 너무 애껴 드시는 분이 많아요.
17: 네.
16: 그러면 생각보다 그 효과가 우리가 배고픈데 밥을 한 숟갈씩 먹으면 안 되잖아요.
17: 네.
16: 충분히 먹어줘야 네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당장 회복을 빨리 시키고 나서
17: 네
16: 그다음부터는 애껴 드시라 지금은 아, 아니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17: 그렇습니다.
16: 네.
17: 자세한 내용은 텔로클럽.com에
16: 네 네
17: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네 우리 정인수 코치님
16: 네 네
17: 714-742-4855 714-742-4855 텔로유스의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 전화하셔서요 자세한 상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치님 끝인사 네 주실까요?
16: 네, 제가 뭐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제가 잠옷바람으로 암투병할 때 몇 달 있었고 또 잠 못 자고 밥 먹고 먹었을 때 한 달 동안 잠옷바람으로 있었는데 잠옷만 있으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17: 네
16: 제가 느낀 거는 건강을 잃으면 나 자신을 잃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이 다 불행해요.
17: 네.
16: 제가 아픔으로써 제 가족이 다 불행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 자기 건강은 좀 자기가 잘 챙기자.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7: 네 감사합니다.
16: 네.

바로 이 노래는 Wipe Out. 서파리스의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0: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0: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egg and cheese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매년 LA 다저스 스타디움이 우리 한국의 멋과 가락으로 물드는 특별한 날이 있죠. 바로 한국 문화유산의 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이 바로 내일 미러키전 경기 직전에 화려한 부채춤으로 다저스 스타디움 전체를 수놓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정임 무용단의 이정임 단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들어볼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바로 내일이네요.
1: 예,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다시 한국의 전통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야, 이번에도 화려한 부채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1: 야구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제 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채춤의 색감과 흐름 그리고 선, 뭐 군무의 호흡을 더 정교하게 연습 중이고요.
0: 네.
1: 춤의 변화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 다저스가 뭐 일본,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다양한 문화권을 기념하지만 특히 한국 문화유산의 밤에 대한 이 다민족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채춤을 다 보면서 외국 팬들의 반응들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처음 그 부채춤을 선보였던 것이 3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그 관객들이 부채가 펼쳐질 때마다 탄성 터지고요. 공연 후에도 계속 박수가 이어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부채춤의 그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서 그 호응을 받아서 올해도 다시 초청을 받았어요.
0: 네. 네, 박수 짝짝짝짝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내일 6시죠?
1: 네.
0: 네.
1: 내일 6시 그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장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단원들하고 그 준비하고 그 부채춤을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네.
1: 한국팀 파이팅.
0: 파이팅. 우리 전통 예술의 멋을 다민족 커뮤니티에 알리는 우리 이정임 무용단의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내일 현장에서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내일 멋진 공연하시고 나중에 또 어땠는지도 우리 차차차 통해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바로 내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에서요. 우리의 부채가, 우리의 국악이 울려퍼지게 생겼습니다. 요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난국에 정말 복받았어요. 우리 선조님들의 다 보살핌이 아닐까 싶으면서. 내일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시는 분들 참 좋겠습니다. 내일 가셔서 많이 즐기시고 많이 응원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또 재미난 시간 함께 할게요. 2부에서 봬요.
2: 엘리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부닷컴.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4 LA에서 만나요.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후니탱자님 어서오세요. 탱자가라사대.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남자 후니탱자입니다.
0: 우리 오늘
1: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0: 아니 오늘 둘 다 검은색 잘 안 입는데 우리 둘 다.
1: 그 검은색이에요?
0: 검은색이지. 그럼 이게 뭐
1: 네이비 블루 아니에요?
0: 아니죠. 검은색이죠.
1: 근데 제가 진짜
2: 약간 네이비인가?
1: 제가 약간,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생맹이 좀 있어요.
0: 네.
1: 딱 하나
0: 생맹인가 봐.
1: 제가 딱
0: 뭐 화면에는
1: 하나.
0: 약간
1: 블루 완전 블루구만.
0: 후니 씨 색깔에 비해서는 네이비네요.
1: 완전 네이비죠. 딱
0: 아니,
1: 봐도 저는
0: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1: 미옥 씨는 네이비 블루고 저는 블랙이고.
0: 그래도 오늘 팀워크 딱 맞네.
1: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해.
0: 웬일이야.
1: 약간 목도 V쉐입 V라인.
0: 우리 함께하다 보면 이렇게 네? 통하는 게 있는 거야.
1: 아, 저 오늘 모자 달린 거 오늘 입고 왔는데 딱 좀
0: 어제 비 왔죠? 밖에 네. 나가니까.
1: 아, 그러니까.
0: 아, 촉촉하니 좀 더 왔어야 되는데.
1: 차만 더러워졌어.
0: 그쵸.
1: 차만 더러워졌어.
0: 그래도
1: 세차했더니
0: 조금 많이. 그래야지 또 세차장도 장사가 되고 그런데.
1: 저 어제 세차 갖고 왔거든요.
0: 어제 세차했는데 비가 왔어. 참네.
1: 비가 온 것도 아니야. 그냥
0: 살짝
1: 왔고 앞 유리만 지저분해졌어.
0: 진짜.
1: 차야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0: 네.
1: 근데 어저께 저희가 방송하다가.
0: 네.
1: 브레이킹 뉴스 보면서 아 글랜델에 비가 오네요라고 했는데
0: 네, 밖에 나가니까
1: LA도 비가
0: 우리 스튜어가 띄워 꽉 막혀 있어서
1: 창문이 없어갖고
0: 창문 좀 내주세요.
1: 비가
0: 진짜.
1: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알 수가 없던데
0: 네.
1: 나가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0: 여기 창문 내잖아요.
1: 어.
0: 그럼 저희 집 창문이 보여요. 그럼 거기 아니
1: 아, 몽골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여?
0: 아니 점프하면 10층 있을 땐 보였어. 그러면 우리 저기 창가에 우리 점돌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1: 아이,
0: 점돌아
1: 어떻게 여기서 거기까지
0: 엄마
1: 보여?
0: 엄마 좀 이따 갈게.
1: 네? 진짜 소머즈야? 그게 어떻게 보여?
0: 아니 여기 틈새로 지금 빛이 들어와. 지금 밖에 비가 안 오나 안 오나 내가 어제 확인하고 싶었어. 이게 보이나?
1: 틈새 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눈 집어넣어가지고
0: 보인다. 보여요.
1: 뭐가 보여요 보이게.
0: 밑으로 이만큼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날씨 체크도 네? 저기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창을 좀 내주시면.
1: 여러분께서 지금 미옥제 엄청난 오바를 해주신다. 저게 어떻게 보여요.
0: 아 진짜요. 요만한 틈이 보여요.
1: 그게 원래 관광 휴양지 가면요.
0: 네.
1: 어디 가서 그 가이드분이
0: 네.
1: 저 바닷가 저 끝에 저기 보시면 저 돌 보이시죠?
0: 네.
1: 저게 무슨 모양이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보이는
0: 보이는 것 같아.
1: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거 자꾸 세뇌시켜.
0: 아니.
1: 안 보이는데.
0: 감옥에 있어봐요. 초만한 창틀새로. 아니 이를테면
1: 네.
0: 이게 지나가는 풍경 얼마나 밖을 보고 싶겠어. 그런 생각이 들죠.
1: 진정한 감옥을 안 가보셨군요.
0: 감옥 같아요.
1: 감옥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0: 아, 진짜요? 영화에 보면 있던데.
1: 아 그거는.
0: 네. 잘못된 거야.
1: 아 근데 그거는 밖에 아니고 그냥 자기네 시설 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깥을
0: 예.
1: 본 세상을.
0: 요즘은 없구나. 가봤나 보지?
1: 저 예전에
0: 예.
1: 그 산타나 제일에
0: 네.
1: 그 하여튼 뭐 되게 하여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0: 네.
1: 한번 끌려간 적 있어요.
0: 어머 얘기해 주세요.
1: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제가 범법자가 아니라 여러분.
0: 예, 예.
1: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적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0: 네.
1: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0: 예.
1: 그 당시 되게 옛날 얘기예요.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0: 네.
1: 그때 제가 힙합에
0: 네.
1: 힙합 모자를 쓰고 수염을 왜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한,
0: 그렇지 뭐.
1: 한 일주일 2주를 길렀었어요. 네, 네. 방학 때라
0: 네.
1: 대학 때. 그래서 저는 수염이 다 자라요. 코수염부터 여기 턱 수염 구르내로 다 연결이 되어잖아요. 근데 그때는 운동할 때라서 살도 안 쪘을 때야. 그러니까 좀 인상이 굵어 보여요.
0: 네.
1: 그때 막 별명이 뭐 임꺽정 막 이랬거든요.
0: 야.
1: 기르면. 근데 그리고는 경찰서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지금
0: 네.
1: 그 흑인 경찰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오우씨 이래요.
0: 응.
1: 그러더니 I know this guy 막 이러는 거예요.
0: I know this guy.
1: 저를 보면서
0: 뭔가 유명인하고 착각했구나.
1: 일본에
0: 응.
1: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대요.
0: 전
1: 누군지도 몰라요. 저보고 MTV에서 날 봤다는 거야. 그때는 MTV 세대니까 I know this guy. I saw you MTV 막 이러면서 얘 되게 유명한 저크리스 래퍼라는 거야.
0: 네.
1: 근데 순간 거기서
0: 네.
1: 아니야 그럼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0: 진짜
1: 또,
0: 긴척했어?
1: 아 근데 거기서 또 맞아 이래 또 거짓말이잖아. 나
0: 가만히 그래. 있었어.
1: 아니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웃으면서
0: 그 무언의
1: 웃으면서
0: 동조지.
1: 그냥 you saw it? 그냥 그랬죠. 이 watch 했더니 yeah I watch it 그러면서 I know you I know you 막 그 막 아 이 사람인가 뭐 말이 통하겠구나.
0: 네.
1: 근데 자기 쉬프트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0: 네.
1: 근데 옆에 백인 경찰이 너 이렇게 유명해? 그래서
0: 네, 네.
1: 아니요. 바로 아니요. No sir.
0: 아 세상에. 아니 우여곡절 끝에
1: 네.
0: 예기치도 않게 그래서 감옥에 가신 많은 분도 계세요. 가게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를 누가 이렇게 막 저기 하니까 그거를 막 가서 하다가 뭐 아무튼 그 사연 들어보면 그래서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야.
1: 맞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0: 어릴 감옥 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1: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억울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청취하신 분들이야 그럴 일 없지만 네. 보통 저희 어릴 때 보면 약간 애들이 막 들 막 애들이 좀 막 그냥 열기가 막 한 놈만 건드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희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가.
0: 네.
1: 근데 저는 그럴 때 더 조심했죠. 왜? 우리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0: 그치.
1: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가. 근데 꼭
0: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1: 우리 이제 그룹.
0: 그룹.
1: 근데 그 중에서 꼭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친구가 꼭 시비에 휘말려.
0: 그러면
1: 걔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또 가만히 있는데 꼭 걔가 화를 내고 같이 뭐 이래래 죽이래 하는데 그러다 걔 꼭 저 맞아. 걔는 꼭 맞아요. 그럼 걔가 맞으면 옆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얘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싸울 수 그럼 패싸움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럴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말리고 재패하고 끝내는데 꼭 이런 놈들이 막 덜받아갖고 막 우통 벗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0: 아, 왜 남자들은 우통을 벗어 그래? 아,
1: 또 제 친구 중 한 명은 정말 조그만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친구들은 더 이게 있어. 그 뭐라 그러지?
0: 뭔가 이제 그 치아와가 그러잖아.
1: 그러니까
0: 개들이 와 이러는
1: 비유예요,
0: 게
1: 정확한 비유예요.
0: 멀티즈나 걔네들이 막
1: 큰 개들은 그냥
0: 두려워서 그런 거야. 두려워서
1: 약간 더 이렇게 악을 쓰잖아요. 그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조그맣고 하니까 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친구인데 어느 순간 한 몇 년 못 봤죠. 근데 반대 그 사이에 막 문신을 막 했던 거야. 근데 안 보이는 데서 저는 몰랐어요.
0: 네.
1: 근데 술 먹고 애들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서 안 오길래 나와서 또 그때 애들 전화를 나왔는데 막 시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아, 쟤 또 왜 저래? 그러고 가서 말리려고 끌고 나오려고 갔는데 상대방이랑 막 둘이 말씀하더니 갑자기 상대방의
0: 벗어?
1: 남자가 우통을 벗는 거예요.
0: 그 나도 벗어.
1: 근데 팔뚝에 문신이 되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에서 뭐 그때 내 친구가 막 뭐라 하더니 우통을 맞아 등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친구가 서로 문신 보여주면 막 말로 용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그만하라고 끌고 나오는데 막 저쪽에 싸우려고 제가 제압하고는 야 하지 마라.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너희 딸이랑 시비 걸려갖고 나는 내 인생에 이거 이상한 오명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0: 진짜.
1: 제발 그냥 가라. 그러니까는 걔들이 막 좀 말았는데 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야 제발 너 지금 10대 20대 때 욱해갖고 하면 너 앞으로 80년 80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라고.
0: 그럼 아유 일찍
1: 아 저는 왜냐면 철이 든 게 아니라 그걸 주변에서 보잖아요. 남자들이 저 또 미국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이게 정말 그 선을 넘어요. 가끔 보면 선을 넘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바보짓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 아까운 청춘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죠. 그 뭐 하다 보면 휘말려서 그냥 그런 경우도 막 있고 하니까 주변에 막 갱도 되게 많았어요.
0: 타투 얘기하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요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스카이다이빙하면서 자기 팔에 타투를 했어.
1: 뛰어내리면서?
0: 타투를 하면서 내려와. 나 참네. 별 기록이 다
1: 그분이
0: 있어.
1: 근데 타투 아티스트예요 원래?
0: 네 원래.
1: 오.
0: 그리고 또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동물을 새겼다나 뭐 아무튼
1: 와.
0: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1: 얼마 전에 말씀하시겠어요? 제일 뭐 고래인가 상어를 많이 여자들이었잖아요.
0: 짧게 했더라고요. 플라이 했어. 플라이를 새겼어.
1: 그걸 우리 볼펜으로 쓸 수 있잖아. 볼펜으로도 그냥 플라이 쓰면 되잖아. 아이 그건 좀 없어 보인다. 뭘
0: 우리
1: 그림을 그려야지.
0: 후니탱자는 어디 있나요?
1: 없어요. 저
0: 없어?
1: 깔끔합니다.
0: 어...
1: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운동할 때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솔직히 여자친구랑 와이프까지 설득할 수 있는데 처갓댁 어르신이 그거를 안 좋게 보실까 봐.
0: 아니 안 보이는 부위하면 되지.
1: 안 보여도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 자식이 봤을 때 어? 아빠 했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될까봐.
0: 저는 등에 한번 나비를 새기.
1: 아니 저는 하시는 분을 뭐라 하지 않아요. 절대 안 뭐라 하는데 제가 하려다가 좀 소심해갖고 네. 아, 나중에 후회할까봐.
0: 맞아. 아니 작게
1: 아, 조그맣게 뭐.
0: 근데 옛날 그 애인 이름을 새겼다가 헤어지고 나서
1: 그거 제일 바보지자. 제일 바보지자.
0: 그거 하면 안 돼.
1: 제 와이프 영어 이름이 에임이에요. 영어 이름이. 그래서 예전에 결혼 전에 이제 막 제가 좀 뭐냐 좀 뭐야 사랑을 좀 증표를 보여주려고 내가 그럼 여기다 팔에다가 팔뚝에 에이미를 새기겠다. 너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0: 진짜?
1: 그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지.
0: 네.
1: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와이프 이름이 에이미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에이미 썼다가
0: 아미로 바꿔?
1: 헤어지고 중간 알만 되면 되잖아. 알미면 나 군대 나갔었는데 알미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제이미나 제니는 힘들지만 에이미는 뒤에 알만 되면 되니까 중간에 그래서 할까 그러다 안 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한 생각이죠.
0: 그러네.
1: 아, 안 하셨어요? 그래서?
0: 아, 저 안 했죠.
1: 여성분들 조금씩 하는 거 귀여워요.
0: 아니 하시더라고요. 목욕탕 가니까.
1: 그래서 막 크게 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별로인데 조금씩 하는 거는 살짝 그런 건 귀엽지. 뭐 나비나 뭐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귀여운데 막 해골무늬 이런 건 조금.
0: 난 마이크를 할까?
1: 마이크? 들고 있는 마이크요?
0: 네, 우리 방송
1: 방송 마이크? 어디다가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위치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0: 마이크가 좀 쉐입이 그렇네.
1: 쉐입이 조심하세요.
0: 뭐 딴 걸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1: 팔뚝에 하세요. 쉐입. 팔뚝에다가.
0: 팔뚝에? 네. 자, 탱자가라사대 오늘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1: 그러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탱자가라사대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목지신.
0: 그건 뭐야? 이목지신?
1: 네.
0: 뭡니까?
1: 이목지신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1: 저도요. 한자풀이 들어갑니다. 네. 옮길 이자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옮길 이자 나무 목자 갈지자에 믿을 신자 이목지신 의목지신. 자, 뜻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러니까 큰 거 아니고 작은 약속.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전국 시대 때 진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0: 네.
1: 그래서 상량이라는 정치가가 나라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백성들이 더 이상 나라를 믿질 않는 거야. 이게 태평상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그러신 것처럼
0: 지들끼리 맘대로 할 텐데.
1: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 정치가 야, 이게 법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국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믿음을 주고 싶어서 도성의 나무에다 큰 나무를 하나 세워요.
0: 네.
1: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금 열량을 주겠다. 라고 발표를 해요.
0: 나만 옮기는데 금 열량이라니.
1: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수군되기 시작하죠. 야, 그 말이 돼? 나라에서 저거를 옮기는데 돈을 금을 준다고?
0: 분명히 나중에 돈 안 줄 거야.
1: 그러니까 의심하죠. 그랬지. 정치가 삼량은 상금을 올려버립니다. 좋아. 이번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50량을 주겠다. 믿어요? 못 믿죠?
0: 저또 뭔가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1: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어? 야, 저 괜히 전화놓고는 잡아가는 거 아니야? 뭐 우리 3대가 멸하는 거 아니야? 그때 막 수근수근 할 때 한 남자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스 꼬셔! 그러면서 나무를 들고 북문으로 옮겼어요. 우리 사람들이 네. 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좀 미친 거 아니야?
0: 아니, 진짜 돈 줄까?
1: 그런데 돈을 딱 나무로 옮기자마자 약속했던 금 50량을 그 남자 그 자리에서 딱 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주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딱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0: 야, 진짜네?
1: 진짜 주네? 야, 바로 줘버리는데 이거 현찰 박치기였지. 야, 이제 나라가 우리를 거짓말한 게 아니네? 라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0: 네.
1: 아무리 큰 거를 모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네, 네.
1: 국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0: 네.
1: 아주 작은 정말 조그만 거를 바로 현장에서 지키는 것들을 계속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새 접목해보면
0: 네.
1: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 뭐 미역수

0: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근데 깜짝하고 거기 스케줄을 안 해놓으면 전화가 너 왜 안 와? 오늘이야? 하고 막 달려가는 거. 그거 나 진짜 미안. 나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
0: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됨됨이가 보이잖아요. 근데 네. 뭐 처음 미팅이야. 처음 뭐 만나기로 했어. 근데 6시에 저녁 먹기로 했는데 5시, 9시 반에 연락 와서 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1: 아,
0: 근데 그게
1: 되지.
0: 예를 들어서 뭐 아프거나 무슨 예상치 못한 뭐 사고 났거나 무슨 일이 생겼거나 네. 그러면 이해를 하죠.
1: 네.
0: 근데 딱 봐도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한테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또 다른 게 생겼거나 그냥 귀찮은 거죠. 그러면 저는 바로 식어요. 절대 안 만나요.
1: 안 돼. 아 그러지 맙시다. 작은 약속.
0: 정말 그게 중요해요. 신뢰란 게 별게 네. 아니거든요.
1: 네.
0: 아 근데 우리 데니 씨 쿠키님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천국 갈 뻔했다고.
1: 요즘
0: 많이 팬텀을 썼나봐요.
1: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많대요. 건강 진짜 신경 쓰셔야 돼.
0: 네, 요새 은근슬쩍 이런 거 많습니다.
1: 아, 나는 어제부터 이렇게 춥네.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여기 너무 잘 들어가서 막 추워.
0: 미옥 씨는 한 지난달까지 해도
1: 오늘 긴바지 입고 왔어요.
0: 아 그래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덥네 더워 더워 이러시더니 지난주부터 춥네 춥네.
1: 아니
0: 지금은 너무
1: 우리가
0: 춥다고.
1: 워낙 더웠다 보니까 이 서늘함이 약간 춥기까지 느껴져요. 근데 밖에는 여전히 지금 휴미대하고 덥습니다.
0: 더워요,
1: 오늘도
0: 더워요.
1: 네 더운 곳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0: 네.

0: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1: 아니, 너무
0: 왜 대답을 안 해? 좋아요? 이게 바로 한로로 우리 같은 한씨예요.
1: 아, 네네네. 그분.
0: 응.
1: 네.
0: 한로로 씨가 부른 노래, 만든 노래를 요즘 또 7080 버전으로 새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게 더
1: 좋다.
0: 좋더라고. 어르신들이 그죠? 어. 난 널 버리지 않아.
1: 난 널 버리지 않아.
0: 너도 같은 생각이지?
1: 아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7점 몇인가 강진 났잖아요.
0: 네네.
1: 지금 뭐 사망자가 250명이 넘고 지금 난리인데. 아니 오늘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니까 브레이킹 뉴스는 좀 코로나 지역에
0: 네.
1: 지진이 또 났네요. 많이 놀라셨겠다. 3.2라고 그러는데
0: 네.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네. 저쪽 그쪽 썰톤시 그쪽 밑에서 굉장히 아니, 많이 지진이 잘 자란 게 났어. 그러니까 뭔가가 올 수 있어.
1: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
0: 돼.
1: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저희가 절대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0: 네.
1: 조금
0: 준비 다 대비를 하시고
1: 하셨어요?
0: 저는 이제 오늘 가서 또 해야지. 제가 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럭키비키님이 네. 다 사셨대요. 라디오 뭐 충전 돌려가지고 하는 거.
1: 그 손으로 뭐, 자가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0: 네네. 아 저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1: 자가발전 있으세요? 되는
0: 아니,
1: 거?
0: 아니 뭐 헤드랜턴이나 뭐 이런 거 있고 저기
1: 아, 너무 웃기다.
0: 라디오. 아니 저 산에 다니니까 라디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딱 키면 되는 거.
1: 네네.
0: 전기 안 꼽아도 그런 거부터 해서
1: 맞아요.
0: 그거를 한 군데다가 이제 가방에다 넣어야 돼.
1: 근데 더 웃긴 게 네. 친구랑 그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0: 네. 이 가방을 보통 옷장에 넣잖아요. 네. 지진한테 옷장이 잠겨서 문 닫아 못 가.
1: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자야 돼.
0: 잘 때요? 네.
1: 저 아는 분은 일단은 신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운동화를 네. 침대 옆에다가 딱 놓으시더라고요.
0: 와.
1: 왜냐면 일단 걸어야 되니까. 유리 파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운동화를 옆에 놓고.
0: 야.
1: 아 진짜 늘 그렇게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정말로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1: 우리는 LA에 살고 있잖아요.
0: 좋습니다.
1: 캘리포니아.
0: 네. 자, 구모닝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이 시간은요.
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스페셜 게스트 헬스 코리아의 김원정 쇼 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셋이 오늘 옷이 콤비가 그냥 딱딱 블랙 앤 화이트로 웬일이래.
2: 아니 자꾸 끼지 마세요. 우리는 블랙이 맞는데 미옥 씨는 네. 네이비 블루라니까요. 블루 맞죠?
0: 나도 블랙 해줘.
1: 블랙이 가깝네요. 네. 네.
2: 가까우나 블랙은 아니죠.
1: 열린 마음으로 보면.
0: 그러니까 좋습니다. 평상시는 내가 블랙인 줄 알았더니 진짜 블랙 옆에 보니까 이게 블랙이 아니네.
2: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진짜 옆에 있어야 돼. 맞아. 우리 헬스코리아는 진짜만 있죠?
1: 진짜 건강만을 위한 그렇죠. 진정한 네. 제품들만이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죠.
2: 아니 오늘 오시자마자 네. 새로 출시된 제품을 저희한테 보셨고 저희가 막 방송 전까지 막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0: 찌릿찌릿했어요.
1: 제가 깜빡해가지고 또 주차장까지 다시 갔다 왔죠.
2: 아니 이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1: 저희 헬스코리아를 아시고 많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니신 분들은 아세요. 터치 네. 터치하면은 정말 이게 터치로 여러분들의 그 통증 온몸 네. 구석구석에 있는 통증을 싹 다 날려버리는 제품이라고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네. 터치2입니다. 지금 이제 박스 2가? 보여주시는데 네. 이 터치2가 아주 블랙으로 오늘 블랙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원래 고급스러운 카드도 블랙 카드가 제일 위잖아요. 블랙 상자에 담겨서 네. 훨씬 업그레이드 됐는데 저희 네. H솔루션의 또 걸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0: 굉장히 고급스럽고
1: 지금 출시돼서 가격은 네. 또 너무 훌륭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2: 출시가가 네. 사실 최고죠.
1: 최고죠.
0: 네. 이게 그러니까 네. 뭐 목이나 어깨, 손목, 팔꿈치 어디든 뻐근한
1: 발목,
0: 걸리는
1: 팔목,
0: 부위에다가
1: 등허리.
0: 이렇게 대면 치료가 되는 거야?
1: 우리가 쑤시다, 결리다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럼 뭐 파스 같은 거 붙이고 네. 그냥 순간순간 주무르고 넘어가는데 네. 요거는 좀 근본적으로 네.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개선을 시켜줍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네. 미세한 전류가 흐르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것도 혈액순환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힐 때가 좀 있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 외부에서 그 저주파, 주파도 이제 그 전기 자극요법에서 이제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뭐 하는데 마이크로 네. 커런트에서 네. 저주파가 우리 몸 그 하고 전류 흐르는 전류하고 네. 가장 비슷해요.
2: 네.
1: 그래서 외부에서 좀 넣어주는 거죠. 혈액이 부족한 보충해 주는 것처럼
0: 네.
1: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약간 찌릿찌릿하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이렇게 잘 안 통하고 막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뚫리면서 잘 돌아가고
0: 네. 네.
1: 또 이걸 하시면 이게 강제적으로 얘가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몸 특히 안 좋은 곳에 이렇게 갖다 대면
0: 네.
1: 그 부분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막 경련같이 일어요. 그게 근육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사지 효과가 있으면서 네. 근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곳을 그 표면적으로도 풀어주고 또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잘 통하게끔 하니까
0: 네.
1: 이 통증 완화하는 데는 왜 우리가 재활치료센터 같은 데 가도
0: 네.
1: 요 저주파 치료기구들이 있어요.
2: 그렇죠.
1: 네, 요거는 이제 가정용으로 나온 거죠.
0: 아주 뭐 여행할 때 가져가도 되겠다.
1: 휴대하기 간편하고.
2: 저는 이 터치 그 시리즈 첫 번째 초기 제품도 구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매품으로 나온 게 닥터 마우스가 지난 마우스 모양
1: 마우스가
2: 있어요,
1: 원조예요.
2: 네, 마우스가
1: 첫 번째고
2: 네.
1: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네, 터치
2: 그 두 개 다 저희가 사랑해주셨죠. 사용을 해봤는데 요게요 지금 제 느낌에 이게 좀 더 사이즈가 커진 것 같고요.
1: 네,
2: 제
1: 네.
2: 느낌인데 정말 가볍습니다.
1: 가벼워요.
2: 너무 가볍고 이 앞에 LED 기기판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네. 보기 가시성이 너무 좋고요.
1: 네.
0: 네.
2: 여러분 누르시면 이 파워 버튼부터 해서 이제 레벨 네. 업앤다운 시켜 너무 손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요거도 19단계예요.
2: 19단계요?
1: 디테일. 왜냐면 엄청... 우리가 이게 허벅지 같은 데도 막 쑤실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데는 아무래도 지방 많은
2: 그,
1: 곳에
2: 뚫고 가야 되니까.
1: 네, 그럼 그런 데는 강도가 15 이상 넘어가야지 좀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2: 야, 그런데
1: 이렇게 좀 피부가 약한 뭐 손이나 손목 이런 데는 2-3만 네. 해도 한 3-4
2: 지금 해도 막 찌릿찌릿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여러분 그 평소에 근무하시고 마우스 하거나 키보드 많이 쓰시는 분들
1: 컴퓨터 작업
2: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
2: 그래서 여성분 특히 여성분들이 저 네. 뭐 CPA나 아니면 무슨
0: 그렇죠.
2: 이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 여기 항상 붕대하거나 손목 보호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해봐서 알지만 여기다가 진짜 딱 대갖고요. 네. 요 중간 요 자리, 어. 요 혈 여기가 눌러주면 진짜 아파요. 근데 맞아요.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1: 그,
2: 이걸로.
1: 그 부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알아요.
2: 딱 느낌이 와. 부위가. 딱 와요. 거기 돼서 지진다는 느낌으로.
1: 지진다. 딱딱딱. 약간 침을 놓는다.
2: 죄송합니다. 제가
1: 침을 놓는다는 느낌.
0: 이게 딱 사이즈가 전동 칫솔 모양만 해서.
2: 그 정도네요. 딱
0: 그 정도. 너무 좋네요.
1: 굉장히 가뿐하고 이게 충전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USB-C 타입이니까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2: 너무 가벼워요. 저는 안
1: 핸드백에 쏙 들어가요.
2: 나 이거 배터리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워서.
1: 배터리를 끼우는 건 아니에요. 충전식으로 돼서.
2: 네, 충전식.
1: 그리고 요게
2: 이건
1: 이제
2: 뭐예요?
1: 모드도 세 가지예요. 지금 헤드도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체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집중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위도 있지만 좀 넓게 하고 싶은 부분 같은 거는 좀 동그란 원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2: 헤드를
1: 있고
2: 바꿔서.
0: 팀만 좀 바꿔서 끼면
1: 곡선
0: 귀에 맞게
1: 부분, 이런 귀 뒷부분에서 목 내려오는 부분으로 양볼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 무엇보다도 터치2만의 또 자랑이 뭐냐면 우리가 요 패드 타입 요거
2: 패드?
1: 좀 보여주세요. 요거 꺼내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게 따로 요거 장만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치료 이런 기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펜 타입 따로 요거 패드 타입 따로 구매를 하셨는데 요게 하나로 됐습니다. 혼합이 돼서 선을 연결하면 요 터치2 본체에서 다 컨트롤이 되고 앞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그 헤드 얘기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모드가 세 가지예요. 기존에 그냥 한 가지만 들어오던 터치와는 달리 세 가지로 그 전원 버튼 누르고 나서 누를 때마다 색이 이제 초록색으로도 바뀌고 레드색 그다음에 이제 블루로 바뀌는데 여기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무르고
0: 주파수가 다른가
1: 봐요. 좀 이렇게 쪼이듯이 하는 게 있고 또
2: 다르더라고.
1: 어떤 부분은 망치 마사지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 좀 두드리면서 전기 자극이 들어가고 어떤 건 이렇게 좀 돌면서 사이클 막 이런 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신체 부위와 상태에 따라서 하다 보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요 패드는 정말 좋아요. 좀 우리가 넓게 등, 허리 뭐 요런데 그리고 요런 어깨 부분 많이 걸리잖아요. 요런데 요거 딱 두 개 붙여놓으면 젤 패드 붙여놓고 연결하면 치료 진짜 치료기 집에 하나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0: 저주파 치료기. 이게 가격이 너무 진짜 너무 착하네요.
1: 착해.
0: 깜짝 놀랐어요. 이게
1: 정말
0: 지금 특별가 오늘.
1: 특별. 저희 이제 출시가 할인 특별. 요거 잠깐 반짝 한 달 할지 두 달 할지 세 달 할지 모르는 요 가격 99불.
0: 99불.
2: 요거 99불이에요?
1: 99불.
2: 우리 예전에 굉장히
1: 299불.
2: 저 기억나거든요.
1: 99불.
2: 이야.
1: 놀라워라.
2: 아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 초록색 진동이 좋은데요?
1: 초록색.
2: 네, 초록색이 저한테는
1: 초록색이 약간 이렇게 주무르면서 쪼이듯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근데 또 이렇게 두드리는 망치 마사지 그런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통증이 완화가 돼요.
2: 돼요.
1: 앞서 뭐 손목 많이 쓰시는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만 얘기했지만 발목 같은데 무리 가는 행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일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부들. 주부들 정말 열일하는 집안일하느라고 손목에 막 보호대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2: 맞아요.
1: 집안일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사 노동으로 또 이렇게 몸을 좀 망가뜨리셨다면 고통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 붙이고 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뭐 냄새 때문에도 그렇고 막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근본적으로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개선시킵니다.
0: 네,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바로 저주파 마사지 터치2 오늘 특별가 99불에 모십니다. 바로 헬스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
2: 213-385-1005번입니다. 요거 가시면
1: 체험해 보실
2: 수 있죠.
1: 당연히 모든 제품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요거 당연히 OTC 카드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살짝 보니까요. 이 설명서에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1: 혈자리 같은
2: 손바닥에
1: 거.
2: 혈자리가 또 다 나와 있어요.
1: 맞아.
2: 그러니까 여기를 딱 수지침 놓듯이 요걸 전주파를 쫙 대주면 여기 몸의 식도가 어디고 편도가 어디고
1: 손바닥에
2: 관절 눈 다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싹 하시면
0: 거기 그것도 있을 거야. 몇 손가락이더라? 성기는 가방 이런 거 손가락이 있던데 그게 중지인가? 그게 있어요.
2: 모르츠카세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맨날 아까 주무르시던구만.
0: 아니 이 손가락이 다 있다잖아. 그거 저거 터치
1: 맞아요.
0: 갖고
1: 발바닥에도 있지만 손바닥에도
2: 찾아야 돼.
1: 자극이 막 되기 때문에 하나 갖고 계시면 이게 이제 동서양의 의학이 만났다 그러는 게 약간 동양의 침 네. 근데 침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침 요법이랑 서양의 그 전기 자극 요법이 만나서 동서양의 의학이 만난 또 네. 하나의 그
0: 굉장히 좋다.
1: 성공품이다.
2: 이쪽인데요.
0: 아, 그래요. 네. 있대요. 어.
1: 네, 정말 좋아요. 네, 저도 네. 이게 손목 한 번씩 저 예전에 이 어깨 부분부터 신경이 약간 마비되듯이 이렇게 한 며칠 아.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빨리 네. 회복이 됐어요. 보통 2주 정도 간다는 게 네. 한 2, 3일 만에 바로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좋은 가격, 네. 좋은 가격. 이때 가격 오르잖아요, 나중에.
0: 맞아요.
1: 저희 우리 출시했을 때가 가장 정말 인심 좋은 가격입니다.
2: 그렇죠. 네.
1: 그래서 터치2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가서 한번 만나보시고 네. 집안에 하나 들여놓으시면은 좀 누리아이처럼 정말 좋은 모든 온 가족의 야. 건강을 책임지는데 통증을 날려버리는 데는 확실합니다.
0: 아, 네. 특별가 99불. 네. 아, 이걸 선물로도 마세요. 너무 좋겠습니다. 네.
2: 드디어 여러분께 선보임 저주파 마사지 터치2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0: 그라비티로 넘어가 볼까요?
1: 그라비티. 그라비티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럼요. 저희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사지 체어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0: 네.
1: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망설이고 계셨던 네. 분들 저희 헬스코리아의 그라비티도 물론 처음 이제 입문용으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조건 가성비 갑이지만 지금은 헬스코리아 매장을 방문을 하셔야 돼요.
0: 네.
1: 왜냐 왜? 마사지 체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네. 진짜 이거는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가야 되는 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네.
1: 저희가 7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H솔루션에 네. 그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고 한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마사지 체어를 체험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네. 큰 매력이라고 얘기하세요.
2: 네. 네.
1: 물론 AS도 그렇지만
2: 그렇죠. 네.
1: 근데 저희가 모델이 하나 더 나왔어요.
0: 오, 뭐예요?
1: 이게 준비는 좀 오래 했는데
0: 서열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1: 얘가 위쪽이에요.
2: 또 하이엔드 럭셔리
0: 디바 밑에? 디바 네. 밑에?
1: 여신은 여신이에요.
0: 아,
2: 여신이에요?
0: 새로운 여신.
1: 보통 여신은
2: 아프로디테?
1: 아니 디바. 디바가 네. 여신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 네. 네. 아빠?
1: 집에서도 여자 힘이 더 세잖아요 요즘에. 네.
2: 그럼요. 내무부장관 네, 최고지. 바로 밑에.
1: 네. 바로 밑에 애가 나왔어요.
2: 근데 디바 밑에.
1: 너무 훌륭하고 기존의 네. H솔루션 그 마사지 체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믹스하면서 업그레이드 됐고 조금 다른 게 디자인적인 면.
2: 네. 아 궁금해.
1: 디자인적인 게 우리가 좀 이렇게 소재나 이런 게 약간 가죽 느낌으로
2: 네.
1: 그런 느낌인데 또 다른 세련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모던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약간 클래식하면서 네. 뭐 모던도 플러스했지만
2: 네.
1: 근데 정말 디자인적에서 확 좀 다른 감각으로 다가가면서 디테일도 좀 달라요.
0: 걔는 이름이 뭐래요?
1: 트로이.
0: 트로이.
1: 트로이.
0: 야,
1: 이름도 멋있어요.
2: 우리 많이 얘기했죠. 트로이.
1: 파워풀한.
0: 요즘 딱 맞는
1: 강력한.
0: 그렇죠.
1: 그리스시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지금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2: 네네네.
1: 이유가 이 트로이가 지금 몇 대 안 들어왔어요. 샘플이랑 몇 대 안 들어온 요 상태에서
0: 네.
1: 정말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격.
0: 어머.
1: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0: 네.
1: 그 가격보다 그 매장에 가시면
0: 네.
1: 매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일 가격 초특가 출시
0: 네.
1: 몇 대 한정 가격이 있어요.
0: 어머.
1: 한 3,000불 정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0: 어머.
1: 그거는 딱 지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LA 사시는 분들밖에 안 되죠.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만
2: 그러겠네요.
1: 가능하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라디오 듣고 제가 보통은 전화로도 다 모든 혜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트로이는
0: 네.
1: 요거 잠깐 반짝이에요, 진짜.
0: 네.
1: 지금 나왔어요. 저도 네. 지난주에 봤거든요.
0: 네.
1: 지금 저도 한 번밖에 못 받아봤는데
0: 네.
1: 여러분들 가서 받아보시고
0: 네.
1: 조건 같은 거 다 따져보시고
0: 네.
1: 가격적인 혜택이 무려 3,000불 할인.
0: 네.
1: 이거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제 네.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0: 네.
1: 아시잖아요. 왜 초특가 반짝하고
0: 그럼요.
1: 싹 사라지는 거.
2: 그렇죠.
0: 첫 기념으로.
1: 그걸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서 만나보세요. 이걸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사지 체어를 생각하고 있었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물건인데 잠깐 반짝했는데 그거 놓치고 나면 너무 후회하고 그때 네. 사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0: 네.
1: 진짜
2: 인정합니다.
1: 남들보다 똑같은 물건인데 3,000불 싸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 반짝 기회를
0: 네.
1: 가서 물어보고 한번 만나보시고 네. 지금 저희 갤러리아 몰 1층 2층에 딱 네. 정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 자유롭게 그 네.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건 다 따져 보시고 네. 가격은 제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2: 아, 제가 트로이. 지금 네. 너무 궁금해서
0: 홈페이지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가 보셨어. 아, 빨라 진짜.
1: 지금 아니, 디바보다도 가격이 너무 세게 나와요.
2: 너무 예뻐. 완전 퓨처 느낌이 너무 예뻐.
0: 어머나 어머나.
1: 네. 실제 더예요. 실제가.
2: 아니 이거 와이컬러 왜 이렇게 예뻐요?
1: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네요.
2: 와 아니 진짜. 이 제가 좀 말씀 안 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이게.
1: 와, 거기도 스토어 언니 특별가 나와 있죠.
2: 그거는 돈에 관심이 없구나. 아니 디자인이 왜 이렇게 이뻐? 옆에 버튼이랑 와.
1: 기능 최고예요. 기능도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
2: 아, 욕심 나는데요?
1: 마사지 볼이 기존에 네. 이제 네 개가 쭉 물론 LS 프레임으로 끊기지 않고 우리가 쭉 갔잖아요. 끊이지 않는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얘는 위아래가 따로예요. 더블 마사지 볼. 더블 마사지 볼로.
2: 그래 그게 보이네 여기가. 와.
1: 그래서 이게 그냥 4D가 아니라.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보셔야 알고 네. 가서 이렇게 기능이며 이런 거 그 모두도 20가지.
0: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 아니에요.
1: 됐어요.
0: 최고의 트로이.
2: 그동안
0: 트로이.
2: 디보다 이제 아빠를 아빠 이런데 아빠. 디바에서 아빠. 야,
0: 디바 이거. 말고 아빠야 그거는.
2: 네, 아빠.
0: 트로이 아빠를. 아빠를.
1: 그래도 여실은 디바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받아보시면 네. 또 네. 트로이보다 난 그래도 디바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 나는 내 지금 상황에서. 그라비티가 딱 좋아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매장을 꼭 가보시라는 게 네. 이거 생각하고 왔다가도 다른 거 선택하시는
2: 그렇죠,
1: 분들이 의외로
2: 그렇죠.
1: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웠던 것과 실제로 만나보고 네. 그거를 체험을 해보면은 본인의 네. 그 지금 상황과 뭐 여러 가지 내 네. 계획과 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잖아 더 좋은 그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마사지 네. 체어에 있어서는 최고 최선의 선택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헬스코리아입니다.
2: 네.
1: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잠깐 반짝이에요 반짝.
0: 네, 네. 꼭 가셔서 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2: 저도 무이자 한번 가 있는데 이거
0: 무이자 할부되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거기에다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1: 네.
0: 또 무료로 딜리버리 해주고 얼마나 좋아.
1: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마사지 체어를 헬스코리아에서 선택하시는 이유 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AS.
2: 그럼요. AS가 최고입니다.
1: 프로워런티 3년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네. 바로 연결이 돼서 그때그때 그때 지원이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게 네. 뭐가 문제가 생겨서 몇 달씩 못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정말 시간 낭비, 내 건강 그냥 관리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2: 야, 근데 저는 약간 죄송한데 약간 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자주 뵙거든요, 제가. 네. 트로이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0: 아니 집에 디바를 들여놓은 지가 얼마 됐죠?
2: 저요 이제 거의 네.
1: 3년 오래됐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아요. 궁금했는데.
2: 아니 우리 디바 너무 잘 되는데.
0: 디바 나한테 넘겨.
2: 네? 전혀 문제가 1도 없는데 꾸겨진 것도 없고 날 잘 되고 디바 고요.
0: 아 트로이 대박이네요.
2: 아니 근데 여러분 트로이 진짜 보시면 아니 디바 이쁜 거는 네. 너무 당연한 거고.
1: 근데
2: 디바는 제가 매일 보잖아요.
0: 네. 네.
2: 근데 와 트로이 새로운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남자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1: 어머나. 네. 구간이 명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1: 디바는 디바대로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2: 왜 자동차를 제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를 타도 네. 또 새로 나온 차가 나면 또 남자를 보게
1: 그렇게 돼.
2: 되거든요. 맞아요. 또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인데 네. 꼭 테스트하러 가고 싶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라비티랑 네.
2: 디바랑
1: 디바
0: 사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2: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얘기 안 하셨는데
0: 더 세일을 해주시면
2: 지금 이번에 출시 세일을 엄청나게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 어마어마해요. 네. 만나보시면 알아요. 그 아이의 값어치를 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2: 근데 네. 이름도 너무 좋다. 트로이
1: 네. 멋있죠. 네.
0: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85에 1,500원 1,800에 1,500원이고요 매장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매장 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터치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거 있고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여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가든그러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어요.
2: 그러니까
1: 인마학과 떡집 옆이니까 오늘 뭐 말씀드린 트로이도 그렇고 그라비티 네. 뭐 디바 뭐 마사지 체어라면은 이제 8가지 모델이 있어요.
2: 그러니까
1: 가서 받아보세요. 다 받아보셔도 뭐라고 안 하고 뭐 꼭 사시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체어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하면은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OTC 카드 헬스코리아.
0: 아, 네, 바로 헬스코리아의 헬스 여신 우리 김원정 씨와 네? 함께 얘기 나눴어요.
2: 네, 전화번호 네. 213-385-1005번 네. 213-385-1005번입니다.
0: 요즘 같은 때 헬스코리아 가면 뭐 마시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저희 뭐 국민보양 녹용삼 이 무더위에 또 많이들 찾아오셨고 도라지백 거기다 흑마늘 기력 떨어지면 네. 뭐 그런 제품들 찐으로 건강함이 진하게 담겨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좀 무료 시음 기회를 네. 가서 좀 네. 아, 방송 들었어요 하면서 얘기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0: 아 건식 반신욕기.
1: 네네.
0: 아 요즘 이상하게 갑자기 무릎이 좀 시리고 좀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지 않아요?
1: 너무 좋아.
0: 밤에 춥다고 하시는
1: 너무 좋아요.
0: 분들. 그렇죠. 네. 반신욕.
1: 저희가 건식 반신욕기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데 스파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무릎 시리고 좀 집중적으로 좀 부담 없이 네. 할 수 있는 뭐 핫스파 아. 여기에 조교기 네. 다 원목으로 돼 있고 네. 좋으니까 다 가보면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내 예산에 맞춰서 다 제품들이 쫙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막 그냥 걱정만 하시고 보통 그러세요. 아, 가면 막 아, 내 예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이자 할부 행사 있죠.
0: 네.
1: 그리고 제품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더 들어.
1: 맞아요.
0: 미리 투자해가지고
1: 나중에 큰 돈 깨져요.
2: 캐스코리아 네. 가실 때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거의 잠옷 그쵸, 같은 복장으로 맞아. 오셔서 편안하게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헬스 미션
2: 미션이래. 얼마나 미인이라 말하기 싫었으면
0: 헬스
2: 미인 아니면 여신 두 개
0: 여신인데
2: 거죠?
0: 왜 미신. 미션이 나왔어 미인하고 그러네요 네. 우리 김현정 쇼호스트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터치 바이 터치. 조이의 노래 듣습니다.
1: 아
0: 왜요? 아, 왜 웃어요?
1: 요새 캐치랑 헷갈렸어요.
0: 아 캐치 캐치 노래도 있죠.
1: 네, 캐치 캐치.
0: 그 춤 유행이던데.
1: 그러니까 나 좀 쳐주세요.
0: 그거 춤은 너무 귀엽겠다 우리.
1: 아 저는 하면 좀 욕 먹더라고요.
0: 씨 왜요?
1: 이상한.
0: 아, 요즘 또 네. 고기 안 먹고 술 끊은 지가 거의 한 달째잖아요.
1: 근데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0: 디톡스가 그냥... 완전히 되는 거 아니야?
1: 근데
0: 디톡스.
1: 은근히 네. 별로 헛것만 보이고.
0: 네. 아 근데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돼.
1: 아,
0: 너무
1: 그러니까요.
0: 야채만 먹는 거 아니에요?
1: 이 제가
0: 지금 그... 걷는 건 어때요?
1: 아직 조금.
0: 네.
1: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다다음 주에 병원 또 가야 되거든요. 확인하러. 네. 근데 네. 좀 뭐가 이상해요.
0: 뭐?
1: 어? 완치가 안 되고 있어요.
0: 아 왜 그래?
1: 기분이 이상해. 이번 주면 다 날 줄 알았거든요.
0: 아프면 안 돼.
1: 그러니까
0: 진짜
1: 발을 불편하니까 참 네. 힘드네요.
0: 아우 나 그때 진짜 뭐지 지팡이 들고 왔을 때 눈물 났다니까.
1: 그러니까
0: 건강할 때 지키자.
1: 아 맞습니다. 네. 터치 터치.
0: 네. 굿모닝 차차차.
1: 2부 함께 하겠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2: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유로비션은 벌써 개기 일식이요? 와 진짜 지금 영상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메이징하다. 끝났어요.
1: 최대 96%까지 덮인대요.
0: 그 다 링 있죠. 링 다 덮여가지고 우리도 한 2년 전인가 부분 일식 있었어요. 낮에.
1: 네네 맞죠.
0: 안경 쓰고 저 옥상 가서 봤는데.
1: 저도 봤어요.
0: 야.
1: 근데 웃긴 게 저희 그때 볼 때는 그 안경 특수 안경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당연히 뭐 구하지도 못했지만 그 주변에서 막 나눠서 돌려서 봤어요. 보시는 분이 야 봐봐 하면서 막 보여주고 미국 친구들이랑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보고 또 옆에 사람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럽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난리래요.
0: 아 그랬구나.
1: 서로 돌려볼 생각 안 하나?
0: 아 나 얼마 전에 그게 있었는데 짐 정리하면서 아 이거 언제 또 보겠어 하고 정리했는데
1: 버리셨어요?
0: 어디 그냥 저기도 세컨핸드
1: 수 하긴 앞으로 50년 동안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0: 오늘 우리는 개길식을 못 보지만 그 페르세우스 유성호를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는 또 이 행성들이 줄을 짓는 것도 볼 수 있고
1: 그 오늘은 육안으로 보이나요? 이번에 육안으로
0: 보여요. 오늘은 디톡스를
1: 디톡스?
0: 그 어느 학교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했더니 나중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대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달 동안만이라도 휴대폰을 좀 내려놓고 옛날 2G를 쓰게 했더니 좋은 효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휴대폰 디톡스로.
1: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한 달 동안 인터넷을 못 썼어요 옛날에. 그 인터넷 공사한다고. 근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0: 어떤 일일까?
1: 그러니까 완전 아날로그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많이 느꼈어요.
0: 아 그래요? 오늘은 휴대폰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1: 전화만 받으세요.
0: 네.
2: 당신은 지금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1: 고맙습니다. 안녕.
0: 안녕.
2: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별처럼 작은 그림 같은 작은 꿈 말할 때야.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왓?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4: 어? 이 가격 싫어요.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용기란 반드시 거대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하루를 마칠 때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라고 나지막히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진짜 용기다 라는 말이 있어서요. 어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이 몰려오는 오후 1시인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괜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마음에 좀 여유로움을 좀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완성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전에 좀 섭섭한 마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오후에 다시 해보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 또 가벼운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 그 작은 혼잣말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남은 하루를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후 1시 여러분의 기분 좋은 동반자 해피투게더 출발합니다.

0: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하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천사가 날개 짓하듯 상쾌하고 가벼워질 겁니다. 진짜인가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지시길. 굳이 영어로 하면 Happy Together, 화이팅! 아, 정말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 주셨는데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어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 드립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주는 거, 이런 작은 용기도 연습이 필요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자꾸 연습해볼게요. 러블리 송. 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디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 자,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0: 영 거만가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하늘을 좀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한여름 밤하늘의 이 대표 우주쇼인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이 시작됩니다.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우주 이그 유성우의 관측, 우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예, 하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마도 오늘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잠좀안 자면 어때? 하늘 좀 올려다 보면서 이 멋진 장관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관측 시기에는 달이 뜨지 않아서 관측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성우는 이 천구에 있는 가상의 점인 복사점을 중심으로 이 다수의 유성이 마치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천문 현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그 스위프트 터틀, 그러니까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에서 방사돼서 나오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관측된다고 합니다. 유성우를 보려면 도시 불빛으로부터 벗어나서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죠. 바닷가도 있을 것 같고 또 파크에 가셔서 또 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예, 감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이니까 좀 쌀쌀할 거예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담요 둘르시고 예. 그러고서 한번 감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자,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확 트인 곳에서 보시면

유튜브 중계를 보실 분들은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뭐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그 동시에 스페인과 그 그린란드 또 아이슬란드 등에서 개기일식도 펼쳐져서 우주쇼를 더해주는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장관이 펼쳐지겠습니다. 이 노래 좀 들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일부 함께 주실 분 경산 한의원의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 노래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메리 호킨의 Don't You Worry the Days라는 노래 예, 들어봤는데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도 스쳐 지나가고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그런 친구들 얼굴 또 아, 꿈을 한참 나눴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네요. 또 뭐 그런 가사를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아, 추억이 새록새록해지는 그런 노래 예, 들어봤습니다. 자, 유성 예, 하늘을 우러러 보면 보이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우러러 보는 게 비결이죠. 그쵸 그쵸. 예, 예전에 유성을 직접 봤어요. 유성 원천에서 이런 아재 개그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경산 한의과병원에 우리 율재교 원장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5: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모니
5: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5: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5: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4: 213-804-9555
5: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모니.com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즈니스 데이트 오늘 이 시간은요, 한의학의 지혜에 이 발효라는 특별한 과학을 더해서 몸의 흡수율을 높이고요, 부담은 줄였다고 합니다. 발효 건강환 이야기, 우리 경산 한의원 류재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원장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아까 도지와도데이 음악 들으시면서 좋은 노래 나옵니다. 네. 하셨는데 음악 좋아하시는가 봐요.
1: 맞습니다.
0: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1: 네, 반가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우리 한의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경산 한의과 병원은 그 발효 한약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많은 맞습니다. 분들께서 경험해 보시고 뭐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는 발효 한약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지만은
0: 네네네.
1: 요즘은 그 환자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0: 예.
1: 오늘 오전에만 해도 지금 상당한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0: 그렇군요.
1: 주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허리 문제로 해서 오시는 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네네네. 다리가 아프다. 네네. 그 중에서도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0: 네.
1: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누군가 부축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0: 네.
1: 그냥 치료 뒤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 전에요.
0: 네.
1: 정말 편해졌는데요. 혼자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걸어 나갈 수 있게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뭔가 원장님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침술법도 그렇고
1: 비법이 좀 이제 학교 있을 때도 이제 친구와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0: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로 예, 하셨었죠. 학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아, 올림픽과 아드 뭐 VIP 플라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산 한의과 병원 202호고요. 전화번호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505-6747입니다. 213-505-6747번으로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보험 커버가 되니까
1: 맞습니다.
0: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 지금은 우리 이제 한의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뭐 앤썸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캔 보험이라든가 클로버 케어, 아스티바 그리고 뭐 센츄럴 헬스 클럽까지도 보험으로 저희가 모든 분께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OTC 카드도 가능하고.
1: OTC 카드 가능하죠.
0: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한의학 쪽에서 이제 연구하시고 그 결과 또 만드신 발효 한약 요 제품들을 OTC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허리라든가 어깨 통증은 이제 뭐 침 치료 또 부항 치료 그다음에 뜸 치료 이렇게 같이 해드리는데. 특히 무릎 아프신 분들이요. 오셨을 경우에는 당일부로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그 침뜸법 온침이라고 그런 침법도 별도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을 때 제 무릎이 너무 아파요. 2층을 못 올라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딱 받고 나시면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그러면 침도 놔주시고 그
1: 부항도 하고요.
0: 부항도 하고요.
1: 네,
0: 온침법.
1: 네.
0: 그러니까 침 위에 뜸을 올려서.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1: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열을 하고 이제 침의 효과와 같이 결합이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0: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 특이한 게 발효한약을 개발하셔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예, 한약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먹기 좋게 또 복용하기 좋게 해주시잖아요.
1: 근데 이제 발효 한약을 만든 지가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세월이요.
0: 네네네.
1: 근데 그동안 이 발효 한약은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맨 처음 초기 만들기가 힘들었었고 또 많은 투자를 좀 필요로 했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 같은 경우에도요.
0: 네네네.
1: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그럼 발효하면은 왜 발효하면은 좋은 좋냐면은 발효를 했을 경우는 약성이 몇 배가 올라가요.
0: 오, 기존 한약과 비교했을 때.
1: 네, 그렇죠.
0: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1: 전분자구조로 바뀌니까 발효를 했을 경우에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0: 네.
1: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통계를 보니까 녹용을 한번 발효를 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려 5배가 높았습니다.
0: 와,
1: 그건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0: 네네네.
1: 발효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그럼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어야겠다. 뭐 너무 힘이 없네. 요즘 또 굉장히 무덥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힘도 없고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도 없고 그러면 뭘 하나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보약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피로도에 대한 효과는 이것도 몇 배가 높았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렇군요. 일반 한약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1: 그렇죠.
0: 발효 한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보약을 먹겠다 생각하실 때 내 몸에 피로도가 너무 심해. 그 또 하나는 기운도 없어.
0: 기운 없어요.
1: 했을 때 이 발효 산삼 공진단을 드실 경우에 힘이 올라오는 것을 며칠 내로 바로 느끼십니다.
0: 아.
1: 피로도가 확실히 들었는데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0: 아하.
1: 계속 움직이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집안 가사일 정리도 하시고 할 정도로
0: 그렇군요.
1: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발효 치명 산삼 공진단인데요.
0: 네.
1: 오늘 이 제품을 한 박스 1200불짜리를 49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었지만은 오늘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열화를 추가로 제가 더 드립니다.
0: 열화를 더 주신다고요?
1: 열화를 더 드린 이유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0: 네네네.
1: 내가 과연 이렇게 힘이 없고 몸에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0: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1: 효과가
0: 분들은.
1: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제가 열화를 들어 30알에 490불에 드리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라고 그래요.
0: 두 번씩요?
1: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던가 체력이 극도로 소약해지신 분들
0: 아하.
1: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드셔보시고 나한테는 피로도 개선이라든가 기운이 난다든가 에너지 올라오는 것까지도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250불 리턴해 드릴게요.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발효의 효능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세상에 누가 그럼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1: 그렇죠. 특히 한약을 가지고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발효 치명산삼 공진단 한 박스에 1200불인데 5분에 한해서 선착순 5분에 한해서 490불에 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열화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자,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35-8855번입니다. 그리고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뭘 먹으면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팽만감이 있다, 그다음에 염증이 잘 생긴다 하는 그런 어떤 위장에 관련된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먹는 게 약해지면은 근본적으로 몸이 약해지죠. 먹어서 우리 에너지를 보충하고 우리 그 힘을 비추하고 그러는데 먹는 게 힘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위장 문제 나는 자주 취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제 뭔가 항상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이 위장 건강환인데요. 드셔보면은 바로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2개월분을 네네네네. 오늘 12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1: 네, 저 120불에 2개월분 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1개월 한 통을 다 드셨는데도 나는 효과가 전혀 없어 하신 분 계시다 하면은 그냥 가져오세요. 그럼 100%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100%요.
0: 네, 100% 다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1: 네.
0: 네. 네. 아니, 근데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안 먹을 수가 또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본인이 효과를 보면 아유, 구입을 하죠. 당연히 계속 먹고 싶죠.
1: 그래서 이름이 위장 건강화냐는 예. 이름이 네. 위장화를 계속 드시다 보면 위장이 좋아지는 걸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나중에는 몇 개월 드시다가는 네. 제 위장화를 안 먹어도 위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0: 그렇군요.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세요? 네.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소화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위장이 치료가 된다는
1: 네, 위장 건강환입니다.
0: 예, 그래서, 위장 네. 건강환. 예, 이 위장 건강환도 120불에 5분께 혜택을 드립니다. 굉장히 뭐 아주 좋은 가격에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간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1: 네, 간보다도 이제 이 보관환, 간을 보호한다 해서 보관환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가끔 주말이라든가 언제 이제 모임에서 그 술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드시면서도 자기 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0: 네.
1: 내 간은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보관환인데요. 우리 알코올 주독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숙취 해소 그다음 날 후유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간 보호 작용 이 작용이 큰 헛개나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헛개나무에다가 헛개나무 열매에 다음에 칡 그다음에 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진쑥까지 네, 그 민들레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해서 발효한 보관인데 이것 역시 효과를 바로 느끼세요. 바로 느끼시는데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늘 드리는데요. 하 일주일에 3일 술 드신다 했을 경우에 한 달 이상을 드실 한 병을
0: 네네네.
1: 오늘 7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와.
1: 한 2주 정도 뭐 몇 번 정도 드셔보고 효과가 별론데요 하면은 가져오시면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1: 네,
0: 예, 이 말씀을 자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보관환 한 달분이 70불이라고 합니다.
1: 네.
0: 한 달분 70불이에요. 간을 보호하고 또 알코올을 해독시켜주는 그런
1: 맞습니다.
0: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자, 보관환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구심청혈단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1: 구심청혈단이요?
0: 예예.
1: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앵커님도 혹시 심장 걱정, 중풍 걱정,
0: 네, 맞습니다.
1: 이건 가끔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장 다급하게.
0: 네.
1: 근데 이 구심청혈단에는 우리 한방 처방에 보면은 천왕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하늘천자 임금왕자예요. 최고의 보약이죠.
0: 아,
1: 구심청혈단 처방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혈액을 맑게 하는 약재들
0: 네네네.
1: 뭐 단삼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황 네, 이제 일반 우리 칼의 재료죠.
0: 네.
1: 칼의 재료인데 혈전을 녹인다 피를 맑게 한다 하는 효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은행잎이 베이스로 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잎을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뇌경색이라든가 뇌혈류 개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잎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를 맑게 한다는 약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개월분 두 통을 180불에 심장 걱정 그다음에 중풍 걱정 또
0: 네.
1: 혈압 있으신 분들 혈압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0: 네네.
1: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로 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 약을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많으신데 그런 분들 드시면은 내가 그 혈액 속의 그 변화를
0: 네.
1: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피가 맑아지나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구심청 혈단인데요. 네. 이게 2개월분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것도 5분께 선착순 5분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2개월분 180불 구심청 혈단. 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구심청혈단이 그렇게 혈액 속에 어혈을 제거해주고 뭐 중풍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감소, 고혈압 등에도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자, 요거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 이제 50이 넘으면 막 이런 여기저기 막 통증이
1: 나이
0: 있어요.
1: 나이 드시면서 가장 그 네.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오신 이유가 아우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2층 계단을 못 올라가요. 네. 조금만 걸음 운동만 하면은 무릎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닭발하시잖아요. 닭발을 9시간 한약 군웅식의 다리입니다. 9시간을 다리. 뼈도 다 녹아요. 닭발은 우리 연골도 전부 다 콜라겐 성분이지만은 네네네. 닭발도 전부 다 콜라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 닭발 자체에.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화시라든가 보스웰리아, 특히 보스웰리아라는 약재는 우리 연골의 재생 및 네. 그다음에 연골의 통증, 뼈의 통증,
0: 뼈의 통증
1: 없애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0: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1: 연골의 재생 도와준다는 거. 예, 예. 근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이 이거 드시고 나서 이제 물론 치료도 같이 경험하면 굉장히 시너지 예. 효과가 높습니다. 어허. 그분들이 저 층계에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릎이 안 아파서 좋아요. 그리고 관절염으로 해서 그 손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네네. 있으세요. 네네. 이분들이 쭉 드시고 나서 진통제 안 먹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어졌네요.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듣는 이 연골환인데요. 네네. 2개월분 두통을 오늘 5분께 250불에
0: 두통을
1: 네, 이게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선착순 5분께 250불에 2개월분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발효 한약으로 만든 연골환입니다. 네. 저도 손목이 좀 아프거든요.
1: 그러세요?
0: 이거 먹으면 두 달 정도 먹으면
1: 괜찮을까요? 좋아집니다. 네.
0: 아, 그렇습니까? 자, 여기 이 밖에도 또 방광이 안 좋으신
1: 방광은
0: 분들
1: 방광은 이제 예.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 우리 소변의 문제가 예, 예, 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어제도 어느 여자분이 혹시 방광염에 잘 걸려고 요실금에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무실 때도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 방광환 방광환에는 신장에 좋은 약재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변 문제가 있으신 분들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겠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고 있습니다. 자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특히 벌레 물리신 분들
0: 네.
1: 바르면은 지난주 주말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약 너무 좋아요.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바로 멈추고 더 이상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0: 아하.
1: 그리고 또 이제 피부에 이제 건선이라든가 피부에 모든 프라블럼에 자운고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네.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0: 어허.
1: 이 금액도 아주 저렴해요.
0: 네, 이 연고 진짜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자운고
0: 천연이라서 더
1: 천연이요. 예. 예. 모든 피부 질환에 상당히 좋은 자운고 예. 30불짜리, 50불짜리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모든 제품들 OTC 카드로
1: 네, OTC 카드로 네, 가능합니다.
0: 네, 굉장히 좋은 가격에 해드리고요. 효과가 없으면 리펀해 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오늘 정말 좋은 제품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산 한의원 213-505-6747입니다. 이 전화번호 맞나요?
1: 그것도 맞는데요.
0: 예, 예. 213-335-8855인데요.
1: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라는 네. 뜻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보내드릴게요, 원장님.
1: 네.
0: 오늘 아주 좋은 제품들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방송 듣고 가시는 분들 예, 정말 잘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지성님 반갑습니다.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 역시나 효과가 빠르고 피로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드셔보시고 효과 보신 분이신 것 같으네요. 예, 댓글 감사합니다. 발효한약에 그렇게 흡수가 좋고 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확 가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 댓글 감사합니다.

0: 10월 12일 수요일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여전히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까지 올라가면서 좀 무더운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자외선 지수 한낮 최고 8,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질은 뭐 보통 수준이고요. 야외 활동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저녁 7시 44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2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415원 70전입니다. 전일 대비 0.3원 소폭 하락했네요. 1415원대 이 중반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입니다. 트로이 온스당 4429달러에서 448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약 0.2%에서 0.9% 상승하면서 강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 그리고 이 빅테크 종목 약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안정 흐름에 힘입어서 남가주 지역 가스값은요, 최근 며칠간 완만한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LA와 이 롱비치 카운티 갤런당 5달러 65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60센트, 캘리포니아주 평균 갤런당 5달러 58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미 전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2센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핵심 요충지나 특정 브랜드 주유소, 뭐 예를 들자면 쉐브론 등은 이 평균가보다 50센트에서 1달러 이상 높게 형성돼 있는 반면에 코스코 또 삼스클럽과 이 독립계 주유소는 5달러 초반대에도 주유가 가능하겠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어려워지는 건 익숙해진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느리게 사는 것에 길들여지기 때문이고, 무뎌진 내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쉽게 귀찮아지는 마음의 새로운 습성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는 몸의 새로운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참 모든 게 귀찮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귀차니즘의 이런 습성이 생기신 분들이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몸도 마음도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마음만큼은 젊게 살자고요. 다운되는 이런 생각들 다시 끄집어 올려서 에너지 업 시키면서 활기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So caught up inside ourselves. We take when we should give.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함이 있다는 건요, 그건 틀림없이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What we know can be. 감사를 잃지 말자고요. 좌식으로 본 노래예요. Thankful.

0: 최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주아식 우르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꺼내와서 들었네요. 주아식 우르반의 Thankful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공감 가네요. 익숙함이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움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 새로움을 끌어와서 젊게 살아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피드백 주셨는데요. 예.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오프닝 멘트로 함께 나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무뎌지고, 그러니까 왜 감성이 좀 메말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좀 감성을 살리는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든지 좀 즐겁게 생각하는 버릇을 좀 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뭐, 아, 재미없이 뭐, 그냥 그렇지 뭐,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렇지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작은 일도 좀 익사이팅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지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청곡 잘 들으셨다고 적어주셨네요. 다행입니다. 아, 노래 너무나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 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 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 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 플러스 원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 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다 워킹모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0: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9: 213-804-9555.
10: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모니.com.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8: 카페보넨?
1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7: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 정말 무더운데요. 햇빛은 쨍쨍하고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가 바싹 마르거나 또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의 여름철 피부 건강과 리프팅을 완벽하게 책임져줄 미라클 레이저

0: 저희 미라클 클리닉에서요. 시원하고 매끈한 피부를 완성해드릴 여름맞이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여름철 피부에 딱 필요한 맞춤 이벤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네.
1: 어떤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싶네요. 먼저 상담 전화번호부터 좀 메모를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입니다. 213-264-1146, 213-264-1146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알찬 패키지로 구성했는데요.
1: 네.
0: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테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패키지는요. 자극받은 피부에 수분과 미백을 꽉 채워주는 프로모션으로 준비했는데 스킨케어 패키지예요.
1: 네.
0: 지친 피부 속에 깊은 수분을 더해준 하이드로 임팩트를 3회 드리고요. 칙칙해진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크리스탈 케어를 3회 드리고 또 피부 재생을 돕는 마이크로 니들 1회 그래서 7번의 스킨케어 패키지를 구성했는데 이게 999불이에요.
1: 오! 오, 진짜요?
0: 네네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여기에 여름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얼굴에 점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서비스로 저희가 점도 제거해드리겠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점까지 다 빼주시고
0: 네.
1: 얼굴에 있는 크고 작은 점들 전부 다
0: 네, 빼드리겠습니다.
1: 약속하셨죠?
0: 네, 빼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잘 들은 건지 천천히 확인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마음에 확 꽂히면서
0: 네.
1: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더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프로모션을 할 때는
1: 네.
0: 가격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의 피부를 네. 개선할 수 있을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하이드로 임팩트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수소 입자를 피부에 침투시켜서
1: 오.
0: 피부 속에 활성산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1: 아하.
0: 네.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1: 네, 네.
0: 피부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거든요. 그거를
1: 아하.
0: 잡아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하이드로 임팩트 시술 후에 다음날 화장하잖아요.
1: 네네네.
0: 놀라실 거예요. 내 피부가 이렇게 원래 화장이 잘 먹었었나.
1: 아,
0: 네.
1: 진짜요?
0: 네, 이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있나.
1: 와, 피부 노화를 지켜준다는 말이 정말 솔깃한데.
0: 네, 맞아요.
1: 그럼 크리스탈 케어는 어떤 거예요?
0: 크리스탈 케어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맑고 환한 피부, 하얀 피부 원하시죠? 네, 그걸 쉽게 말해서 귀에 쏙 들어가게 말씀드리자면 미백 케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네네.
0: 피부색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뭐 하얗거나 뭐 검거나 이러잖아요. 또 검은 사람이 어떻게 하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피부에 맞게 다 환해지고 하얘질 수 있어요.
1: 아.
0: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네, 크리스탈 케어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근데 이제 피부 자체가 약간 까무잡잡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 피부는 또 그 피부 톤대로 또 매력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그 피부를 더 밝게 해주신다는
0: 네, 그렇죠.
1: 거군요.
0: 환하고 맑게.
1: 환하고 네. 맑게.
0: 네,
1: 맑은
0: 네,
1: 피부.
0: 맑은 피부요.
1: 예뻐 보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그러면 제 피부도 미백을 도와주는 이 크리스탈 케어 덕을 보면 더 맑고 하얗게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이미 지금도 하얗신데 더 하얘지실 것
1: 제가
0: 같네요.
1: 제가 먼저 가서 받아보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니들은 어떤 거예요?
0: 마이크로 니들은 요새 예. 많이들 선호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요. 피부가 스스로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1: 아하.
0: 피부를 자극해갖고 섬유화 세포라는 것을 활성시켜주는데 이게 뭘까 싶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뭐냐면 진피층에서 우리가 피부에 가장 필요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피부 탄력하고 재생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가 바로 섬유화 세포인데요. 그거를 갖다 자극시켜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로다가 피부 결도 잡아주고 모공도 잡아주고
1: 네네.
0: 잔주름까지도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시술이에요.
1: 아, 보톡스 효과가 있겠네요.
0: 보톡스는 사실 조금 인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는 진피층을 건드려서 스스로 피부가 다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1: 오, 그렇군요.
0: 네, 맞아요.
1: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솔깃한
0: 네.
1: 패키지 맞네요.
0: 네, 꼭 필요한 거예요. 네,
1: 가격도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네, 네. 일곱 번의 스킨케어 패키지가 아까 999불이라고
0: 네,
1: 말씀하셨죠?
0: 네네네.
1: 참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0: 네.
1: 청취자분들께서 전화번호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메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0: 네.
1: 지금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0: 네.
1: 것 같아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전화번호 213-264-1146입니다. 213-264-1146 114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젊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0: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마련했는데요.
1: 네.
0: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는 하이드로 임팩트를 3회 드리고,
1: 네.
0: 여러분의 얼굴을 맑고 희게 해주는 미백헤어 크리스탈 3회 드리고,
1: 네.
0: 마이크로 니들링을 드려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끔 피부를 도와주고요.
1: 네.
0: 여기에 스킨케어 7번을 드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드린다니까요. 아까 네. 말씀드렸죠.
1: 점해주시
0: 맞아요. 점해주는 거예요.
1: 네.
0: 사실 얼굴에 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네, 네.
0: 중간중간에 케어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점이 없으신데
1: 네.
0: 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조건 없이 999불 이 스킨케어 패키지에 네. 점까지 빼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점까지 빼드린다고 합니다.
0: 네.
1: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뺀다면서요.
0: 어우, 많이 빼요.
1: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언니가
0: 네.
1: 남편이 이 얼굴에 막 점이 좀 많았대요. 이마 여기 한가운데도 있고
0: 네네네.
1: 막 여기저기 점이 많아서 좀 얼굴이 지저분해지잖아요.
0: 그래서 그렇죠.
1: 여보 우리 갑시다. 점 빼러. 나 아파. 안 간다고. 빼고 나더니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깨끗해진
0: 네.
1: 거예요.
0: 아우 남성분들도 너무 예. 만족해하세요.
1: 네.
0: 맞아요. 근데 사실 점 하나만 이렇게 한 이렇게 전체로 막 빼도 굉장히 가격을 많이 받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가 7번의 스킨케어를 드리고 점까지 빼드리는 거니까
1: 네.
0: 더할 나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네네네.
0: 한 번 내 거울에 보시면서 나 점 있었나 한번 세보세요. 근데 무심결에는 나 두 개 있었나 세 개 있었나? 근데 막상 세어보면은 20, 30, 50.
1: 아니 근데 점에 유난 이 얼굴에 점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0: 많죠.
1: 그 많은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빼준다고요?
0: 네, 다 빼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저희가 명심해서 드릴 거는
1: 네.
0: 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면 다크 스팟은 모두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1: 그렇죠.
0: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면서 아 네. 이거는 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죠. 그런
1: 아하.
0: 거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안 빼드리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진짜 점이고 뺄 수 있는 것들이면 전부
1: 네.
0: 빼드릴게요.
1: 아 정말 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전화해 보시고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네네.
1: 예, 점만 다 빼도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0: 그럼요. 달라지죠.
1: 네네네. 네. 자 이제 999불에 7번의 스킨케어 패키지 해주시고
0: 네네.
1: 이렇게 알차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플러스 점까지 빼드린다고 합니다.
0: 네.
1: 사실 얼굴에 점 없으신 분들 없어요.
0: 없죠.
1: 그죠?
0: 네, 맞아요.
1: 네. 정말 좋은 프로모션을 가지고서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분들께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 만약에 패키지를 하게 되면 또 혜택이 또 있나요? 어떻습니까?
0: 모든 분들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저에게 너무 이게 스페셜한 가격이니까
1: 예.
0: 지금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서 상담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는 분들 10분에 한해서
1: 아.
0: 이 패키지를 드리는 거예요.
1: 10분에 한해서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1: 자, 그 패키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패키지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1: 네.
0: 스킨케어 하이드로 임팩트 3번 해드리고요.
1: 네.
0: 크리스탈 케어 미백 중심 3번 해드리고요. 마이크로 니들 1번 해드리고 여기에 점까지 빼드리는 거.
1: 네.
0: 이걸 전체로 해갖고 999불에 드리는 거예요.
1: 아 고맙습니다. 자 하이드로 임팩트 3회입니다. 그리고
0: 네.
1: 크리스탈 케어 3회.
0: 네.
1: 마이크로 니들 1회 해서
0: 네.
1: 총 7번의 스킨케어
0: 맞습니다.
1: 999불에 해드리고 여기에
0: 네.
1: 플러스 얼굴에 있는 조그만 점까지 다 빼드린다고
0: 네.
1: 합니다.
0: 맞습니다.
1: 예뻐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두 번째 또 있습니까?
0: 네. 두 번째 프로모션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1: 네.
0: 아, 두 번째는요. 휴가 전후로 강력한 탄력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프리미엄 리프팅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처진 라인을 짱짱하게 잡아주는 울세라. 네. 그리고 매끈한 페이스라인을 만들어주는 인모드. 네, 모공과 잔주름을 잡아주는 스킨 보톡스 여기에다가
1: 네.
0: 좀 전에 말씀드린 미백 케어 크리스탈 케어 한 번 이렇게 해갖고 1999불에 계속 구성했어요.
1: 아, 이 프로그램도 괜찮네요.
0: 이 프로그램 너무 좋죠.
1: 이 프로그램만 하면 아주 젊어질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예.
0: 사실 리프팅은 모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1: 당겨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리프팅.
0: 그렇죠.
1: 늘어진 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0: 거.
1: 네. 리프팅계의 최강자 울세라.
0: 맞습니다.
1: 와.
0: 네. 피부 속부터 뼈대를 다시 세우는 게 리프팅의 대명사 울세라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수술 없이 받는 미니 안면 거상이라고 암암리에 저희들이 얘기하죠. 수술 없이 받는 이게 안면 거상이랑 똑같은 그런 리프팅 효과라며.
1: 진짜요?
0: 그렇죠.
1: 아.
0: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울세라인데요.
1: 네.
0: 그 울세라가 원래 한 번 하는데 3,000불이거든요.
1: 네.
0: 이것만 해도 3,000불인데 그 외의 것은 이걸 저희가 1,999원에 드리면서 인모드도 드리고 그다음에 스킨 보톡스도 드리고 크리스탈 케어까지 드리잖아요.
1: 오.
0: 그야말로 프로모션 다음 프로모션이죠.
1: 네네네. 그러니까 리프팅 시술이 참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많이들 리프팅 시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근데 이제 결국 원전은 울세라라는 거.
0: 그렇죠.
1: 아하, 피부 속의 깊은 근막층까지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렇게 축 처진 살을 쫀쫀하게 바짝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1: 확실하게 이거 젊어지는 효과가 있겠어요.
0: 아우, 그럼요. 아. 수술이나 흉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예. 5년 이상 젊어지십니다.
1: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0: 아, 수술이 아니니까는 아하. 바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무리가 없죠.
1: 네, 그러면 네. 인모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인모드도 리프팅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울세라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0: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1: 네네.
0: 인모드는 쉽게 말해가지고 라인 정리의 마법사예요. 이게 울세라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근막층부터 쭉 끌어 올려준다면 인모드는 네. 불필요한 이중턱 같은 거 이런 이중턱. 지방을 네 다듬어줘가지고 운동으로 빠지지 않는 이중턱 네. 또 심술보 이런 거 정리해줘요. 그래가지고 피부 표면을 쫀쫀하게 조여주니까 탄력이 탄탄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울세라로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인모드로 턱선과 심술보를 매끈하게 정리하면 네.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1: 와, 그렇겠네요. 정말 네. 완벽한 리프팅으로
0: 네, 맞습니다.
1: 동안 얼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기초부터 기둥을 세워서 끌어올려주는 울세라 그리고 이 라인 정리의 마법사인 인모드의 만남
0: 네.
1: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니까
0: 그렇죠.
1: 그래도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여기에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크리스탈 케어를 한번 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스킨 보톡스까지
0: 맞습니다.
1: 해주시면 그야말로 뭐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끝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청소 다 했어 하고 탁 나가는 것보다
1: 네.
0: 이렇게 뭐 이렇게 향기 좋으라고 이렇게 향수 몇 방을 해주면 집안이 더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1: 그쵸, 그쵸.
0: 저희가 하이드로 임팩트랑 또 이렇게 스킨 보톡스를 해드려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드리는 거죠.
1: 네.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아, 이거는요.
1: 네.
0: 울세라, 인모드, 크리스탈 케어, 그다음에 네. 스킨 보톡스 모두 해서 1,999불에 드리는데요.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잡으시는 딱 이것도 10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드립니다.
1: 프로모션 해주시는군요.
0: 그렇죠.
1: 10분에 한해서.
0: 네, 맞습니다.
1: 예, 제가 뭐 이렇게 저절로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의 전화번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0: 네.
1: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0: 아, 소개해주셔야죠. 청취자분들이 궁금해서 또 기다리고 계실 수 있으니까.
1: 네, 네, 네.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입니다. 213-264-1146 213-264-1146으로 전화하시면 예뻐지십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프로모션에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다면서요?
0: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1: 네.
0: 사실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서 best friend
1: 네.
0: or you know, mom and daughter 이렇게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1: 네네네.
0: 생각해서요. 만약에 두 분이 함께 오셔서 동일한 패키지를 두 개 이상 이용하실 경우에
1: 네.
0: 저희가 총 3,000불에 두 개의 패키지를 드리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 네.
0: 제가 울세라, 인모드, 스킨 보톡스, 크리스탈
1: 네.
0: 케어 해갖고 1,999불이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시에 오셔갖고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1: 네.
0: 1,500불에 드리는 거죠.
1: 아, 1,500불에
0: 네.
1: 1,999불을 이제 딸하고 같이 간다
0: 네,
1: 이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니면 친구랑 같이
0: 네,
1: 야
0: 맞습니다.
1: 우리 가서 한번 뭐 받아보자.
0: 네네.
1: 우리 이제 젊어요. 젊어 이거 좀 해야지. 좀 젊어져야지.
0: 맞습니다.
1: 이러면서 친구랑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불에
0: 맞습니다.
1: 아,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이게 패키지 프로모션입니다.
0: 그렇죠.
1: 와, 1,999불인데 1,500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선착순 몇 분이요?
0: 10분이요.
1: 10분께 드리는
0: 네,
1: 혜택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지금 소개해 주신 패키지 가격이 1,999불이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1,500불에 두 분이 함께 가시면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요. 전화하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화해서 상담 예약 잡으시는 분들 이걸 1,999불로 혜택을 받는 건데 베프나 딸, 친한 그런 지인들과 오셔서 이 동반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0: 이게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 울세라만 3,000불인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1: 네.
0: 원래 울세라, 인모드, 크리스탈 케어 이렇게 해서 스킨 보톡스를 하면은 4,500불이에요.
1: 아니, 1,999불이라고 하셨잖아요.
0: 4,500불짜리를 조금 이제 컴퓨즈 하신 것 같아서.
1: 해서.
0: 그렇죠. 4,500불짜리를 1,900불에 999불에 드리는데 만약에 이 패키지를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네. 1,500불에 드린다는 거예요.
1: 이게 원래 가격이 4,500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아니 물세를 한 번에 3,000불인데 어떻게 이제 그렇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
1: 그러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진짜 저로의 찬스가
0: 그렇죠.
1: 되겠습니다.
0: 이왕이면 친구랑 같이 오고 이왕이면 뭐 딸이랑 같이 와서 좋은 시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네. 함께 구매하시면 저희가 4,500불짜리를 네. 한 분이 구매하실 때 1,999불이었는데 두 개 패키지 구입하실 적에 3,000불이 드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1,500불.
1: 네네네.
0: 이해되셨죠?
1: 네, 이해가 갔습니다.
0: 네네네.
1: 네. 그리고 혼자 가서 이 패키지 두 개를 구입하게 되면 네. 또 어떻습니까? 천천히 사용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당연히
1: 또 이번에 시술 받고 그렇죠. 다음에 좀 몇 달 후에 내가 하겠다.
0: 네, 맞아요.
1: 한꺼번에 그러면, 두 개. 그렇죠. 이럴 수도 있나요?
0: 그렇죠. 있죠. 패키지 두 개를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네. 1,500불씩 3,000불에 두 개 패키지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죠. 네.
1: 와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좋겠네요.
0: 너무 좋죠.
1: 네. 아내분한테 당신 좀 예뻐져라 하고서 이렇게 선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너무 좋을 것 같죠.
1: 기프트 상품권.
0: 맞아요. 한 번쯤 네.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1: 우리 여성도로 그렇죠. 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프로모션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번 여름맞이 스페셜 이벤트 올여름 피부 고민 뭐 끝내고 싶으신 분들 절대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런
0: 맞습니다.
1: 이번에 이 프로모션 해주시는 패키지
0: 네네네.
1: 예약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네 빨리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 먼저 잡으시면 돼요. 그럼 네네네. 저희가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은 저희가 10분 중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게 이제
1: 네,
0: 첫 발이죠.
1: 아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름맞이 스페셜 이벤트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0: 아, 이번 저희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알려드릴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네네. 자, 이번 패키지 시술 받고 나서 여름철에 더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뭐 꿀팁들도 잠시 후에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 자, 전화번호 213-264-1146입니다.
0: 네.
1: 자, 꿀팁 정보 좀 주세요.
0: 네. 아, 시술 후에는요. 첫 번째, 저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기 네. 쉬운 건데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이드로 임팩트나 이런 크리스탈 케어로 수분을 채워준 상태에서는 물을 또 자주 마셔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1: 물을도 자주 마셔야
0: 네, 이게 리프팅이나 미백 효과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1: 아하,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개의 프로모션 간단하게 정리해 네. 주십시오.
0: 네네.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프로모션은요. 하이드로 임팩트 3번, 크리스탈 미백 케어 3번,
1: 네.
0: 마이크로 니들 1번, 그래서 총 999불이고요. 여기에 엑스트라 차지 없이 얼굴의 점을 빼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미라클 저희 레이저 클리닉에 원래 스킨케어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1: 네.
0: 워낙 손맛이 좋으세요.
1: 오.
0: 손맛도 탁 느끼시고 어깨까지 승모근까지 쫙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 하이드로 임팩트라든지 크리스탈 케어 마그로니를 받으시면은 정말 쉬시는 것 같으시면서 얼굴도 다시 회복되시고 예뻐지시고
1: 아.
0: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여기다 점까지 빼시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정말 오. 깨끗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거죠.
1: 이 하나로 요 프로모션 하나로 요 정말 이 플랜 하나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두 번째 프로모션 소개드려 볼게요.
1: 네.
0: 두 번째 프로모션은 리프팅계 최강자 울세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인업 마무리해주는 거에 최강자 인모드
1: 네.
0: 크리스탈 케어 스킨 보톡스 해갖고 이게 4,500불 상당인데 1,999불에 드리고요.
1: 네.
0: 만약에 베프나 엄마랑 딸이 손잡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경우에 패키지 두 개를 구매하시면
1: 네,
0: 네. 1,999불이 아니라 4,500불짜리를 1,500불에
1: 1,500불에
0: 네.
1: 혜택을 드립니다.
0: 네, 혜택을 드립니다.
1: 예, 서두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0: 네.
1: 213-264-1146번으로 전화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아, 피부 관리는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 이상 쌓아온 미라클만의 노하우로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여름 피부 관리 팁과 또 알찬 이벤트 소식 전해주신 마이클 레이저 클리닉의 비비안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켈리님 반갑습니다. 아, 모두 모두 반가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박 올려주셨네요. 아우, 달콤하고 시원하게 눈으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캐니언님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켈리님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잘 쉬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회복하세요. 캐니언님, 아, 오늘도 여전히 인사해 주셨네요. 선미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오늘 바쁘신가 봅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외딴 섬 로맨틱 잔나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좋다고 적어주셨네요. 다시 들어왔어요, 선미님, 캐니님. 예, 좋습니다. 감사해요.

첫날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요, 이언 플레밍입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라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언 플레밍,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 캐릭터인 제임스 본드의 007 시리즈 주인공 제임스 본드를 창조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자 출신입니다. 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해군 정보부에서 수장인 존 고드프리 제독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다는군요. 연합군의 다양한 공작 정보작전 기획에 참여했고요. 이때 얻은 실제 정보전 경험과 인맥이 훗날 이 007 시리즈의 사실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골든아이라는 영화의 시리즈 중에 있었잖아요. 예, 전쟁 후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자메이카에 골든아이라는 저택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휴양을 즐기면서 007 소설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1953년 첫 번째 제임스 본드 소설인 카지노 로얄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제임스 본드라는 이름은요, 그가 자주 읽던 그 조류학 서적입니다. 조류 가이드의 저자이자 조류학자인 제임스 본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중립적인 이름을 원했기 때문이래요. 1953년부터 1964년 사망할 때까지 총 12권의 장편 소설과 2권의 단편 그 소설집을 써냈고요. 대표작으로는 위기 일발, 또 골드핑거, 또 닥터 노 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기타 대표작들도 있는데요. 이 치티치티 뱅뱅 치티치티 뱅뱅 그 스파이 소설 외에도 아들을 위해서 쓴 동화입니다. 그 아들을 쓴 동화로 하늘을 나는 마법 자동차를 소재로 한 이 작품 역시 영화와 뮤지컬로 제작돼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정보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면서 공작 작전 기획에서 쌓은 실무 경험, 또 정보원들의 생생한 에피소드, 특수 작전용 무기, 장비, 아이디어 등이 훗날 007 소설 시리즈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전쟁 종료 후에 이 자메이카에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집을 짓고 골든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매년 자메이카의 이 집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총 12편의 장편소설과 2편의 단편집을 집필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이 훗날 007 영화 제목, 1995년작이죠. 골든아이로도 사용됐어요. 그리고 1953년 첫 작품 카지노 로얄을 발표한 이후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러시아로부터 사랑을 담아라는 From Russia with Love를 꼽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언 플레밍이 남긴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화 대사로도 나왔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꿈을 위해서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겠지요. 소설 두 번 산다 중에 영화 제목이자 여기 명대사로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라고 말하지 마라. 대사는 션 코네리 주연의 007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해진 스파이 세계의 격언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자, 이 테마곡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곡을 골라봤어요. 샬리 바스가 부른 골드핑거라는 노래도 영화 주제가 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아델의 스카이폴, 007 시리즈 50주년을 기념하는 그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클래식한 007 감성을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다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007 시리즈 최초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이 불러준 스카이폴이었습니다. 네, 캐니언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군의 한잔해. 네, 신나게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캐니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예,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어요. 이름 두 번이나 말하는 건가요? 사랑합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4: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영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가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8: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아, 1650 오후 3시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조금 덥지만 아주 좋은 LA의 오후 3시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예, 잘들 보내셨다고요? 저도 덕분에 이렇게 잘 보내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해서 오늘 이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미 반이 지나서 오후 3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숨이 턱턱 차게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랑하는 자식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겁도 없이 이민 가방에다 가족들하고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빵빵거리고 돌아다니고 배짱 있게 다니는 게 우리가 뭐 잘나거나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저 가족 하나 지킨다는 그 사랑의 힘, Power of Love. 아, 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Power of Love의 다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셀린 디옹의 Power of Love.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한국말로 사랑의 힘이라고 굳이 표현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방송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 말했다시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모든 함께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마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점심 대강 먹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뭐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자 오늘 선곡해 보았고 순철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정신이 번쩍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흐를까 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참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마디로 이번 일주일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철님 덕분에 기운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H님 휴가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아 티셔츠 꽃 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TK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월요일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운 나시는 건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매주 월요일 자 파워 오브 러브에서 파워 스포츠 아 우리 최세영 의원님 오늘 또 아마 보따리를 한 움큼 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이 귀팅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수 쳐주시고 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대구도 많이 덥죠.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 화면 보시죠. 우리 파워 스포츠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여러분 사실이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첫 곡으로 팝송을 많이 안 틀어요.
1: 그렇죠.
0: 주로 한국 노래 트로트 많이 신나는 거 트는데. 우리 위원님 추천 덕분에 파워 오브 러브 멋있게 시작했어요.
1: 아 그렇죠?
0: 아 너무 멋있었어요.
1: 파워 오브 러브 파워 스포츠.
0: 네 그러니까요.
1: 파워 있는 월요일.
0: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물론 위원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셨지만 사랑의 힘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오늘도 네. 그렇게 살고 있고요.
1: 그럼요.
0: 예, 그게 네. 우리네 인생이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뭐 선곡을 미리 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파워스 오브 러브 한번 듣고 싶다.
0: 아.
1: 근데 왜 이거가 듣고 싶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하면 꼭 남녀간의 사랑만 이야기를
0: 그렇죠.
1: 그건 아니거든요.
0: 아이, 안 그래요.
1: 아닌데 네.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핸드폰 벨이 올려서 보니까 네. 카톡에 사진이 왔어요.
0: 네.
1: 근데 우리 손주 녀석이 그 기저귀를 떼었다고
0: 아.
1: 그러면서 전화를 해갖고 I love you 그러는데 아 이거 뒤집어지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맛에 그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1: 갑자기 사는 그런 삶의 이유를 더 알게 됐고
0: 그러니까요. 지금 뭐 힘들고 지금 지치죠. 사실 더워 죽겠는데
1: 맞아요.
0: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1: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0: 네네.
1: 사실 그 스포츠 소식이 특별하게 여러분께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요.
0: 예예예. 예, 예.
1: 다저스가 지금 뭐 죽쓰고 있고.
0: 아 근데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1: 그래도
0: 마지막 이제 힘 비추고 하느라고.
1: 지금 다저스가 더위를 갖다 삼복도일 다 먹었어요.
0: 다 먹은 거.
1: 한번 빼놓고 예.

0: 다저스가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요.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부지구 1위는 굳게 지키고 있는데 네. 70승 48패.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틀란타가 71승 47패.
1: 어.
0: 그다음에 밀워키가 74승 44패. 이게 다저스가 오히려 쫓아가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아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맞붙지 않을까
1: 아.
0: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저스도 자꾸 잘못하면 무너지면
1: 아니
0: 큰일
1: 근데
0: 납니다.
1: 뭐 보셨겠지만 저 느낌에는 포스트 시즌에 아무리 100승 해봐야 올라가자마자 죽으면 꽝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역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시작서부터 게임이 달라요.
0: 가을 야구죠.
1: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0: 그렇죠.
1: 벌써 치는 게 달라요.
0: 작년에
1: 네.
0: 작년에 그 토론토전 생각을 해보세요.
1: 아, 그러니까
0: 소름 돋잖아요. 네.
1: 사실은 원래 패턴대로면 다저스가 훨씬 더 일찍 무너졌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무너질 만하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승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0: 죽었나 보면 살아나고
1: 그런 것 같아요.
0: 죽었나 보면 살아나고 그러는데
1: 예.
0: 다저스가 잠시 오늘부터 이제 샌트루이스인가 거기 오고 3연전을 벌리게 되는데 아무튼 다저스 힘내기를 바라고
1: 네네.
0: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게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이겨가야죠. 예.
0: 이게 사설이 너무 길었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LAFC는 뭐 손흥민이
1: 뭐 그, 그냥
0: 예, 굳건히 그냥 7번
1: 꾸준하게 가고
0: 넣었어요.
1: 있고
0: 근데 일단 팀은 1대0으로 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물론 이건 리그 경기가 아니지만
1: 아니죠.
0: 리그스라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있고 후반에 23분에 교체를 해줬어요.
1: 네네.
0: 그리고 아무튼 체력 저하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LAFC 게임 뛰어야죠. 그 다음에 리그컵 뛰어야죠. 그러니까
1: 감독이 나름대로 조절을 잘 시켜주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번 월드컵 앞두고도 그렇게 혹살 당했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1: 글쎄,
0: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근데 또 뭐 돈값을 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0: 그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뭐 꽤 오래됐잖아요. 파워스포츠 언지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최세영이는 도대체 무슨 스포츠를 했길래 파워 이런 스포츠 해설을 하나 궁금해하시잖아요.
1: 여러분 얘기했는데 럭비라고.
0: 여러분 얘기했죠. 럭비. 원래는
1: 예.
0: 이제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1: 아, 그래요. 좋습니다.
0: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P 중학교에서
1: 네.
0: 럭비부 주장을 했어요.
1: 오.
0: 그러다가 이건 뭐 내 살아온 스토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P 고등학교 감독 선생 아니면 얘기를 할게요. 배재.
1: 아, 배재. 옛날에 배재하고 양정이잖아요.
0: 최고였죠.
1: 전 럭비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0: 그런데 예. 배재 중학교에서 주장까지 오고 준우승을 두 번 했어요. 팀도 제대로 재건이 안 된 상태에서.
1: 네네네.
0: 야, 참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배제 본교를 진급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그때 고등학교 감독 선생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사실은 금수저였다가 은수저였다가 흑수저가 되어 있었어요.
1: 예예예.
0: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1: 근데
0: 그 선생이 된 작자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네네.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네네.
0: 아들은 아마 뉴욕 어디 산다고 들었는데
1: 네네네.
0: 우리 아버지를 그 이 화병으로 다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신 분을
1: 네네.
0: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1: 예.
0: 본교에 진학을 하려면
1: 예예.
0: 돈을 좀 내놓으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
1: 그렇지.
0: 난 돈 내고 우리 운동선수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하고서 배제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이건
1: 그랬구나.
0: 동기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1: 네네네.
0: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양정에서 저를 잽싸게 데려갔죠. 그것도 장학생으로.
1: 네.
0: 그러니까 양정으로 옮기게 된 동기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선 뭐 제 이력 같은 얘기인데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어요.
1: 아 근데 당시만 해도 뭐 저는 좀 아랫세대지만 굉장히 심했습니다.
0: 굉장히
1: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도
0: 그렇죠.
1: 심한 걸 많이 봤어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가 전승을 했어요. 28전 27승 1무.
1: 네네.
0: 대단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1: 네네.
0: 그렇게 우승을 하고 잘했고 베스트 멤버로 뛰다가 고3이 딱 됐는데 고3 졸업생이 12명이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럭비는 주전이 15명이 오는
1: 그렇죠.
0: 거 아니에요? 지금은
1: 예.
0: 물론 멤버 천지가 있었어요.
1: 그런데
0: 그렇죠.
1: 참
0: 예. 멋있겠어 운동도.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멤버 체라는 긴지라는 게 럭비에는 없습니다.
1: 그래요?
0: 아까 대구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1: 예.
0: 대구는 제가 시합 보러 가끔 갔어요. 대구 중앙상고 지금은 상원고등학교로 바뀌었고
1: 네.
0: 근데 대구 상고고도 시합으로 대구가 럭비가 원래 강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양정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0: 전 사실 왼발 킥은 잘 못하거든요. 아, 오른발 제비라.
1: 예.
0: 근데 중요한 포지션을 맡은 사람은 축구로 말하면 뭐 골캐터라고 그래야 되나?
1: 그렇죠.
0: 그런 사람은 좌우발을 다 써야 돼요.
1: 아.
0: 특히 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내가 고3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왼발 킥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1: 네네.
0: 오른발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저 뛸 수 있는 10번을 좀 남발 달라 그랬어요.
1: 네네.
0: 근데 코치라는 사람이 10번 출신이에요.
1: 네네.
0: 그때부터 이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예.
0: 야, 너 그냥 뛰어.
1: 예예.
0: 이름은 김모 코치인데
1: 예예.
0: 지금 그분 아마 잡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자, 왜 맞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골키퍼 출신 감독이야, 코치야, 그러면은 골키퍼에 대해서는 박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당연하죠.
0: 그러니까 골키퍼의 네. 그 실수하는 장면이
1: 네.
0: 딴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공격수나 수비수가 하는 것보다 훨씬
1: 네네.
0: 빨리 할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밥이 됐어. 그래갖고 딱 그러고서는 이제 졸업한 12명을 채우니까 팀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쉽게 얘기해서 다저스가 많은 선수 다 내보내고 잔류간 선수까지 꾸려나가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나갔다 오면 지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맞고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맞고 연습할 때 맞고 이게 맞는 게 보통 맞는 게 아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람이 그날도 연습을 하다 좀 실수를 했어요. 연습하다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1: 예.
0: 이렇게 숙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자로 머리가 일로고 그러면 배가 보이잖아요. 그 배를 그냥 퀵을 하더라고.
1: 아이고 그건 좀 안 좋은 건데.
0: 전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즘 그 우리 후배들하고 친구들은 뭐 별로 안 만나니까 후배들 여기서 미국에서 만나면 그때 장파일 되는 줄 알았대.
1: 그러니까요.
0: 그러고서는 그냥 쓰러졌는데 엄살 부린다고 밥더라고요. 참 그 나에 대한 그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뭐 있었겠죠 아무래도.
0: 엄청 그랬어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덕분에 좋은 거 하나는 있었어. 나중에 군에 가서 이제 빠따 치잖아요. 빠따 치고 이 패는데
1: 네.
0: 그거는 껐다 없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그러면 동기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매를 잘 만져요 그래서 나는 맞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그 정도로 맞았는데 진짜 이게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하면은 학폭 그 이재영 자매 배구 선수 그 두가 이제 이 두 선수가 배구 선수인데 당구에서 국대도 잠깐 하고
1: 예,
0: 잘했거든요.
1: 예, 잘했죠.
0: 근데 학폭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잖아요.
1: 그럼요. 예.
0: 근데 지금 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안 받았고
1: 둘이 같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0: 예, 갔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1: 예.
0: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럭비 팀을 관두고 뭐 학교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에서 못 뛰다 보니까 내 자리가 아닌 자리로 바꿔주더라고요.
1: 그랬구나.
0: 그러니까 어차피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 네.
0: 팀이 뭐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묵사발이 나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때 좋은 대학 간 친구가 거의 없어요.
1: 아 그랬구나.
0: 그랬는데 아 이거 목이 메일라 그래.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운동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됐는가 말씀을 드린다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하와이 살 때 네. 하와이 살 때 골프 관련 일을 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네.
0: 근데 그 전 얘기는 필요 없고 그랬는데 그 하와이 살 때 그 SBS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골프를 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골프를 좀 그때는 좀 잘 쳤거든요. 지금은만 제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부터 형편 없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분들하고 골프를 쳤는데. 잘 치고 이 조크를 잘했어요. 어디 가든 막히잖아요. 골프장에 되는 거.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입담이 좋은데 우리 SBS에서 골프 해설자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풀타임은 아니고 파타임으로
1: 네네네네.
0: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SBS 금요골프라고 있었어 그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1: 네.
0: 그때 유협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아나운서였고
1: 네네.
0: 문기수 프로라는 사람이 해설자였는데 그 옆에다 날 넣고서는 오늘은 주로 최세영 씨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화진 PD라고 KBS 있던 사람인데
1: 네네.
0: 그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 스튜디오를 꼭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 길어지면은 뉴스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희한하게 내가 엔진 낸 게 아니고 문기수 프로하고 아나운서가 엔진을 내더라고.
1: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0: 그게 이제 카팔루아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마우이 카팔루아 섬에서 일어나는 경기니까 너무너무 그 잘하는 코스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대본에 우리가 지금 골프 채널을 생길 것 같다. SBS가. 그래서 그 골프 채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1: 아, 그런.
0: 그러니까 골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스포츠도 관심이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고 네. 골프 해설도 재밌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그 골프 아까도 뭐 너무 판박힌 얘기보다 네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저는 골프 해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 네네. 그럼 그거 중계 방송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얘기를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미국에서 살았고 하니까 예, 예,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고 지금 열리는 곳이 포도밭이 많은 곳인데 이 코스가 좋은 이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뭐 새로운 거 얘기하네. 밤에 골프 하면은 조용하잖아요. 골프 해설이라는 게. 그래서 골프라는 게 원래 잠 오는 중계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냈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90몇 년도야. 아유, 이제 98년도인가?
1: 네. 네.
0: 아니야,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캔서에 걸렸어요.
1: 아.
0: 목 캔서 그것도.
1: 아이고.
0: 그 왼쪽에.
1: 어.
0: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스포츠 해설을 골프 해설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완치가 됐어요. 물론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네, 드리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문을 들이는 곳이 라디오 서울이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2002년도 월드컵 있을 때.
1: 네네네. 네, 네.
0: 그래서 제가 라디오 서울과 이제 스포츠 해설, 네, 처음에 네. 골프 해설만 했죠.
1: 네네. 네.
0: 그때 아마 파워 스포츠였을 거야. 아니, 예. 파워 골프.
1: 아 예.
0: 이영돈 씨가 그때
1: 이영돈 씨가 예예. 예.
0: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지내다가 전체적인 그런 스포츠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뭐 스포츠를 매주 하기도 어렵고
1: 예,
0: 하니까
1: 예, 예.
0: 골프에 나가서 아 그때 KBFT인가 그 TV도 했어요. 그 라디오 서울에서. 그래서 두 군데 다 뛰었거든요. 하나는 매일 스포츠 해설을 했고
1: 네, 네, 네.
0: 한 번은 골프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게 참 방송하는 사람들은 끼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뭐 노래하면 노래하는 사람
1: 아, 그럼요.
0: 끼가 있듯이
1: 예.
0: 좀 시간이 되면은 꼭 이 방송을 하고 싶어요.
1: 아 그럼요. 그게 그 DNA가 그게 있어서 그래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파워 스포츠 진행을 하잖아요. 월요일마다. 사실 뭐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연히 그 KBS에서
1: 어.
0: KBS에서 TV 해설위원을 해설자를
1: 아, 그렇게
0: 뽑는다고 공모를
1: 예.
0: 했어요.
1: 예, 예.
0: 이건 그냥 뭐 인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러면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편성국장이 아우 뭐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라디오 서울에서 진행자로 계시는 뭐 여자분이
1: 아
0: 얘기를 할게요. 차차차 하시는 분.
1: 아 예.
0: 그분이
1: 예.
0: 추천을 했어요.
1: 아 우리 탱자 씨.
0: 물어보니까 아, 탱자 씨가 아. 스포츠 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1: 아.
0: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사장님 면담까지 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콘텐츠 계약이 끝나면은 그 파워 스포츠 해설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나이에
1: 네.
0: 나이도 제가 꽤 많고
1: 네네.
0: 나이는 밝힐 수 없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네.
1: 네네네.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공모로 바뀌었다는 거야 다시.
1: 아, 예.
0: 전 다 됐는지 알고 의상도 사고 그랬다고.
1: 네,
0: 근데
1: 네.
0: 오늘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
1: 아 글쎄 어떻게 다 공교롭게 보니까 또 제가 또 꽃무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갖고 이제 TV에 맞는 옷까지 다 사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거 시간 아직 있네. 5분만 더 할게요.
1: 예예. 예.
0: 아 이게 야 내가 그냥 서둘러나 보다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너무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공개 채용을 안 오게 되면은
1: 아.
0: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어디 어디에 광고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웬일이시냐고.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그래서 그래 결과 어떻게 됐냐 니까 그러니까, 아 보나마나 선생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KBS에서 매주 금요일 KBS 아메리카에서 방송되는 네. 뉴스 시간 8시 뉴스 시간에 금요일 말미에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된 동기예요.
1: 아 그랬군요.
0: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뭐 항의 받은 것도 없고 네, 네.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나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1: 아까
0: 했어요.
1: 아까 그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때 학폭 시절에 네. 저는 뭐 조금 아래지만 저도 중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좀 그 치열했던 그 세대를 살았거든요. 네. 거의 매일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0: 매일 살았어요.
1: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 선배들한테
0: 그렇죠.
1: 맞고.
0: 똑같은 얘기예요.
1: 괜히 저 이거 완장 차고 와서 이유 없이 때려요. 각구멍이라고 그러지 그때 각구멍.
0: 각구멍.
1: 그 궁뎅이가 피멍이 안 들 날이 없어요.
0: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네. 만리동에서 다녔거든요. 예, 예. 지금은 그 학교가 목동으로 옮겼는데 예, 예. 그 학교 얘기하니까 요번에 그 가을에 9월 17일인가 5대 사립이 있어요.
1: 네네.
0: 양정, 배재, 휘문, 중앙, 보성. 요거를 예전에는 5대 사립이라고
1: 5대 사립이라고 그랬죠. 네, 예.
0: 그래가지고 거기에 친선 골프 대회가 있어요. 그 관련된 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예, 예, 예,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양정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들을 돼서 억수로 맞았어요. 근데 나오고 나이가 동갑이야.
1: 그래도 뭐 소용없어요.
0: 뭐 소용없어.
1: 아니 뭐 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당시 그 세계사 선생인가 세계사 그 6.25 때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못 외운다고 맞았어요. 그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면 아직도 보세요. 미영 오케 뉴타 벨콜 룩핏 이남 그네 터프 이 16개국을 앞자를 다 외웠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0: 그거를 못했으니까 맞을만 했네. 뭐.
1: 그래서 원래 저는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니다 국민학교를 갔어요.
0: 노란.
1: 예. 노란, 그 당시에 남산에 가면 어린이회관이 있어서 네. 우리는 수영 클래스가 있었어.
0: 런치박스 갖고 댕겼지.
1: 예. 그래서 수영을 배워서 원래 수영을 좋아하다가 네. 중학교를 넘어갔는데 안 두들겨 맞으려고 동북을 갔어요. 추첨해서.
0: 그 축구 있는데.
1: 예, 동북 아닌 배제인데 배제 갔으면 제가 뭐 야구를 하든지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아니면 럭비 쪽으로. 동북 가니까 축구를 했는데 동북은 또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0: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1: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초단을 다 따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유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YMCA 사범이었어요. YMCA를 따로 또 다녔어.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때리는 것보다 유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빠른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추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뭐 두들겨 맞지는 않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시절을 다 지난 게 아마 다니면서 쌈질도 해야 돼. 그 대신 폼은 좀 잡고 나였죠. 유도부 형들하고 다니니까.
0: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2년 선배들도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1: 못 건드리죠.
0: 왜냐하면 럭비 네. 선수가 한 30명 되거든요.
1: 그 운동
0: 그래서 누구 하나 맞았다 그러면 30명이 저 출동해. 네. 그거 하나는 좋았어.
1: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YMCA 가방 있어요. 그게 멋있어서 그거 메고 다니면 폼 잡느라고 의식되고 그러고 다니던
0: 맞아요.
1: 그런 시절이었죠. 아, 이거 오늘은 참 또 추억의 또
0: 학폭 학폭 얘기에 대한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은 다저스가 정신 차려야 되고
1: 네네.
0: 일단 또 제가 기회 되면 꼭 스포츠 아니더라도
1: 아 그럼요
0: 제가 겪었던 이야기
1: 아니 얼마든지 그게 더 사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현장 얘기입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1: 네.
0: 또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여러분께 또 매주 월요일날 나오니까
1: 네네.
0: 또 다음 콘텐츠를 생각해가지고
1: 그럼요.
0: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은 변함없이 잘 되죠?
0: 잘 돼요. 산 그리고 지금도 뭐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앞에 이제 정육점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고
1: 예, 예.
0: 아이스크림 샵도 예, 예. 끝나가고 있어요.
1: 또 뭐 우동집도 한다면서요?
0: 우동집은 이제 이쪽 옛날 산자리에서 그래서 아무튼
1: 그랬구나.
0: 상당히 바쁜 나날입니다.
1: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0: 아니, 시간
1: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0: 알았어요.
1: 아, 옛날 얘기했잖아요.
0: 맞습니다. 맞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1: 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

0: 대학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여러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고맙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TK님, 꽃무늬는 대만에 가서 사온 게 아니고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멋지게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이쁘다고 그러시네요. H님 감사합니다. 묵사발, 아이고 생각나는 음식이네요. 너무 좋죠, 묵사발. 오늘 어떻게 최세형 의원님하고 블랙앤와이스로 이렇게 세트가 됐어요. 네, 꿈의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리라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TK님, 예전에 겨울 산악회 가서 전철에 내려서 묵사발 먹고 눈이 쌓인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여성 회원이 아 미끄럽다고 한 후에 제 손을 잡더니 넘어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넘어지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이 넘어지면서 밑에 깔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군요. 묵사발 됐거든요. 아, 그래서 묵사발 먹고 묵사발 됐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눈이 오면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예, 덕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눴습니다. 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여러분을 찾아가네요. Crazy.

네, 정말 촉촉하고 달콤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블리 보이스 피아노같이 굴러간다고 H님. 아, 꽃무늬 겁나게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자,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가 되면은 글쎄요, 저는 매주 드는 생각인데, 아이고 벌써 월요일이네, 언제 또 주말까지 가나, 이런 그 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아주 빨리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가닥 후가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엔 또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아, 제목이 재밌죠?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0: 네, 재밌는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참 재밌죠? 이 노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묵사발 얘기하니까 그 묵사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억만징창이 되면 묵사발 됐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냉국에다가 도토리묵을 넣어가지고 오이 좀 썰어놓고 묵사발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 있어요. 웨스턴하고 일가 쪽 가면은 그 불고기 파는 집인데 그 집 가면은 그 밥 먹기 전에 그 묵사발을 이렇게 주고 따로 오다할 수 있어서 김도 좀 썰어놓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국방부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고 미국에서도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죠.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김수희 씨 너무 잘하는 가수고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묻혀진 흙 속에 진주 같은 노래가 있고, 아마 이 노래를 우리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서 누가 또 발굴해서 이 노래를 가지고 경연대회에 나아간다면 굉장히 또 그 어떤 역주행을 할 찬스가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김수희라는 가수의 색깔을 제대로 짙게 내준 그런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왜 이 노래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고 아쉽다.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AM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순철님, 약속도 없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내 친구 살짝 들으니 그것도 재미나시다고. 아하, 좋습니다. 네, 조용히 한번 들어보신다고 함께 하시죠. 여진의 꿈을 꾼 후에 들으시면서 2부 시작합니다. 그래.

네, 여진의 꿈을 꾼 후회로 차분히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안개라는 노래 뭐 여러분 정훈이 씨가 불렀고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에서 우리 송창식과 정훈이의 듀엣으로 아주 다시 재조명되고 역주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애취님이 찾으시는 가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좀 임의적으로 안개라는 노래를 AI가 불렀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H님을 비롯해서 아, 이런 AI 안개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일단 감상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네, 이렇듯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AI를 제작하는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아버님의 노래를 AI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창법으로 불러주어서 좀 잘 들었는데, 우리 H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TK님 어떠셨습니까? 모든 분들 이 안개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이 노래는 뭐 몇 번 틀은 것 같은데,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노래가 몇 곡들 있어요. 쿨이라는 그룹의 또 뭐 해변의 여인, 뭐 DJ덕의 여름 이야기, 이런 그 여름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 여러분 뭐 좀 좋아하시는 키보이스의 이 해변으로 가요라는 노래는 빠질 수 없는 노래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서, 이제 여름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휴가가 지난 그런 시기인데 끝자락이지만 혹시라도 이곳에서는 아직 좀 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준비했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0: 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아마 광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정오에서 2시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K힐링에서 100불 사면 100불을 선물 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토요일날 많은 참여를 하셔서 이 좀 그 100불 사고 100불 선물 쏘는 그런 갑자기 말이 엉겼습니다. 잔치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소는 2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 225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한 번쯤 들르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매주 매일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이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접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라디오 서울 1650으로 클릭해서 구글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맨 위에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서부터 그 밑에 주식 시세 8개 종목, 애플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관심 가지시는 8개 종목의 실시간 등락폭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신 또 항상 요주의로 되는 복권 당첨 번호가 모든 복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유사히 참 가스값 항상 귀두가 되고 있죠. 캘리포니아의 오늘의 가스 가격을 비롯해서 어느 가스테이션이 가격이 저렴한지도 다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 맨 밑칸에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 뭐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픽업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오시면 영건의 라디오는 내 친구란을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에 들어오시자마자 밑에 노란 칸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를 클릭해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늘 하시는 사랑방 같이 여러분들 많은 그런 뭐랄까요 그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 1부 이 시간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즈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

0: 900.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7: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 보시면 매주 수요일날 저와 함께 많은 건강 얘기를 나눠주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셨습니까?
7: 네, 오늘은 넥타이가 멋있어요. 이 아주 미국 성조기 넥타이를 메고 오셨네.
8: 이게 Force of July 독립기념일 때 선물 받은 거예요.
7: 그리고 옆에 배지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 그러셨구나.
8: 아메리칸, 코리안, 코리안 아메리칸.
7: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따리 먼저 풀어주시죠.
8: 예. 예. 오늘 요즘은 환자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많이 와요.
7: 네, 예. 네,
8: 특히 이제 멕시칸 환자들 참 잘 나서요.
7: 아.
8: 되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여자분들 70에서 80.
7: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8: 예. 네. 근데 남좌 여우 여자는 되게 우측으로 오고 남자는 좌측으로 오거든요.
7: 아,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8: 네. 오. 이게 이제 기능상 문제니까.
7: 아, 그렇군요. 네.
8: 세 환자가 오늘 다 엉덩이 쪽으로 왔어요. 척추관 협착이면 어디가 오냐면 3번, 4번, 5번 요추가 있어요.
7: 오.
8: 척추라고도 하죠.
7: 허리 쪽이네요.
8: 네, 허리.
7: 그렇죠. 예, 예.
8: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그 사이에 이상근이 있어요.
7: 아.
8: 그래서 이상근 종합증이라고도 하고
7: 예.
8: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도 하고
7: 네.
8: 또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도
7: 네,
8: 하고
7: 네, 네, 네.
8: 추간판 돌증이라고 하고도 그래요.
7: 네, 네, 네.
8: 그러면 그 병명이 똑같은데 어차피 같은 줄기인데
7: 아.
8: 제일 먼저 오는 게 3번, 4번, 5번 척추 디스크,
7: 예, 예.
8: 그다음 추간판 돌출증 그게 오면은 다음에 오는 게 고관절
7: 아.
8: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7: 아.
8: 여기에서 이상근이 떨어지면은 이 대퇴골두 머리 위쪽으로서 우리가 옆구리 딱 손 잡아서 한 중앙
7: 아.
8: 거기가 아파요.
7: 아.
8: 거기가 많이 아프면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
7: 아, 그렇군요. 네.
8: 예. 밤만 되면 쑤시고 아프고
7: 예, 예.
8: 서 있지도 못하고 조금만 한 10 저 10m만 걸어가도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7: 아.
8: 근데 제일 미치는 것은 밤만 되면 쑤시고 아파요.
7: 아, 밤만 되면. 네. 참, 왜 그렇게 밤만 되면 아플까요? 낮에는 멍청하다.
8: 네, 왜냐면 심혈관 질환이니까.
7: 아.
8: 이 밤이 되면은 모든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7: 네, 그렇죠.
8: 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게 수, 인, 응, 축 모든 게 쫄아져요. 혈관도 아, 쫄아지고 근육도 예, 예. 쫄아지고 그래서 쫄아지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 보면은 밤새껏 논에 가서 이제 벼도 베고
7: 예, 예.
8: 보르도 베고 움직이면 안 아프니까.
7: 아.
8: 뭐 낮에 따뜻하게 자고
7: 예, 예.
8: 네, 그런 병이 네, 척추관 협착증에서 오는 병이 또 되고 그 다음에

0: 고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다음에 좌골신경까지 겹치거든요. 근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불통, 측통, 통측, 불통.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라디오에서, 이 라디오에서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그게 전부예요. 뭐 수천 가지 뭐 아픈 증상도 많고 처방도 많고 뭐 치료 약도 많고 방법도 많은데, 근데 딱 간단하게 딱 8자로 줄이면은 불통, 측통, 통측, 불통. 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 치료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3번, 4번, 5번 요추에 보면 그 사이에 추간판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받치고 있는 게 섬유륜이라고 그래요. 섬유륜을 받치고 있는 게 강판인데, 그 인대예요. 인대가 살짝 찢어지거나 딱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추간판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 와서 인터뷰했던 이 박사천 우리 회장님,
1: 회장님.
0: 전원장님, 이분은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지금 멀쩡해요, 이제.
1: 골프도 열심히 치시죠.
0: 골프도 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나와서 이제 또 우리 인터뷰할 거예요. 근데 더 로또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집 조카.
1: 조카분, 지난번에 조카가 또,
0: 조카가 지금 7년 동안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마비가 올 수가 있다.
1: 아이고.
0: 최후 통첩까지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만 한다. 근데 수술을 해도 장담은 못한다. 약을, 뭐, 통증 완화제하고 근육이완제에서 네 가지를 먹어요. 근데 갈수록 양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러는데 그 삼촌이 사무실 가면 너무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우리 집에서 치료하고 나서 걸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자진해서 온 사람이에요. 한 7년 동안에 어딘들 안 가봤겠어요? 부모가 속이 타죠. 그런데 어디를 가도 아직 효과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의원이라고 하면 고개를 살레살레 하는데, 그 삼촌이 걸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못 찾아왔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40% 나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이 저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어저께 왔는데 깡으로 이틀은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이제 고통이 많이 없어진 거네요.
0: 좀한 8시간 있으면 없어지고, 근데 지금은 4시간 있으면 없어진대요. 지금 저 텍사스로 지금 직장이 옮겨가가지고 또 하면은 바로 또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치료가 되고 고생을 안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평생 고생을 해야 돼요.
1: 아이고, 어떡해.
0: 아까 해부학적 위치가 3번, 4번, 4번, 5번 요추하고 고관절 사이에 이상근 있잖아요. 이상근이 삐뚤어지면 이상근 종합증도 되고 이상근 증후군도 되고, 또 그가 또 쪼그라들면은 뭐가 뭐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걸려요. 그러면 그게 또 이상근 밑에는 좌골신경이 흘러간다고요. 그 좌골신경을 눌러버리니까 좌골신경이 발 안쪽에서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또 4번, 5번 요추는 대퇴골 외측으로 해서 종아리 외측으로 해서 발바닥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1: 그렇구나.
0: 그러는데 알면 쉬워요. 이건 쉬운 게 신경 줄이 있잖아요. 뚝뚝 찾아가면서 그침 놔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이게 신경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못 고쳐요. 근데 신경을 찾을 수 아는 사람들은 정형외과 닥터나 저 카이로프랙터나 척추신경 의사들은 가는 신경 줄은 알아요. 이분들은 침을 넣을 줄은 몰라.
1: 아, 그렇지.
0: 뜸뜰 줄은 몰라요. 부항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1침, 2뜸, 3약, 4 부항, 5 지압, 6 교정. 아픈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어요.
1: 아, 이렇게 혈이 뭉쳤다
0: 예,
1: 이거죠.
0: 혈이. 멕시칸들도 알더라고요.
1: 아,
0: 그런데
1: 그래요?
0: 그걸 갖다 침을 놓으면은 그쪽으로 백혈구하고 면역지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좀비 세포, 그 갖다 어혈을 갖다가 또 좀비 세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6개월이 되면 올드 세포는 나가고 뉴 세포가 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세포가 계속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좀비라고 그래.
1: 예, 예.
0: 그러는데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새로운 세포하고 싸워요.
1: 예, 예.
0: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누자로 시작하는 걸 루마티스 관절염,
1: 예.
0: 누게릭 디시스, 루케미아, 루퍼스.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 그런데 누가 티 지음이 되면 정지, 암은 아프다.
1: 아.
0: 피는 물보다 진한데 물이다. 물은 흘러가다 멈추면 썩는다.
1: 네네.
0: 썩는 자리 어혈이 있고 어혈 있는 자리는 아프다. 그것을 하려면 일 침을 가하면은 백혈구, 적혈구 두 배로 증가도 되고 오래되면은 이제 안에 있던가 바깥으로 오게 돼. 그럼
1: 네네.
0: 경락에서 근으로 올라오거든요.
1: 네.
0: 일단 뜸을 뜨면은 그게 40배에서 50배 면역체가 가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이 뜸 온도가 1300도예요. 원래 실제 온도는.
1: 네네.
0: 내에서 느끼는 온도는 48도에서 50도를 느껴요.
1: 아.
0: 그러면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온몸에 있는 면역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다섯 개가 모여서 그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1: 아.
0: 뜨거우니까.
1: 네.
0: 그게 그쪽으로 백혈구가 모여 있잖아요.
1: 네.
0: 뽑아버리는 거예요.
1: 아.
0: 뽑아 있으면 어혈이 뭉쳐 있으면은 그게 아픈 통증이 오는데
1: 그렇죠.
0: 뽑아버리면 바로 안 아파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뽑아버리면 바로 안 아프니까 짤뚝짤뚝 왔던 분들,
1: 네.
0: 엎혀 왔던 분들이 이제 되게 침 맞고 나갈 때는 걸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지금 현재 날마다 와서 침을 맞고 1침, 2뜸, 3약, 4부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82인가 돼요. 근데 넘어지면서
1: 네.
0: 이게 다리가 접질린 거죠.
1: 네네.
0: 근데 땡땡 부어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다리가. 그런데
1: 아.
0: 날마다 거기서 엉킨 자리 피 뽑고 침 놓고 뜸 놓고 약을 먹었더니 오늘은 지팽이를 어깨에다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대개 지팽이를 웬만하면 15일 치료하면 지팽이 안 짚어요.
1: 아.
0: 통증이 없어지니까.
1: 아, 예.
0: 그런데 오늘 텍사스 간 그 29살 먹은 박사천 회장님 조카
1: 네.
0: 데이빗이다. 데이빗 김인데 걔는 아직은 지팽이를 짚어요.
1: 아, 예.
0: 그런데 완전히 몸이 45도로 꼭 휘어있다고요.
1: 예.
0: 지팽이를 안 짚으면 넘어지죠.
1: 네네.
0: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도 한 달이면은 지팽이 안 짚을 거예요.
1: 아,
0: 통증 없어지고.
1: 저도 믿습니다. 정확히 네. 믿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일침, 이뜸, 삼약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약은 반드시 금옥단을 먹어줘야 돼요.
1: 네.
0: 심혈관질환의 약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심혈관질환 약에 만들어진 게 금옥단에 들어가 있는 약 그 성분이
1: 네.
0: 사양 성분이 공진단에 들어가는 양의 15배가 들어가요.
1: 아, 예.
0: 그 산삼이 천종급이 들어가고
1: 네.
0: 그 다음에 녹용은 원룡,
1: 네.
0: 원룡이 들어가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서너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괄목할 만한 게 숙지황을 구중구폭을 해야 되고,
1: 아.
0: 토백주를 황토에다가 하루째 담가가지고
1: 네.
0: 말린 다음에 볶아서 가루로 써야 돼요.
1: 아.
0: 그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져야지
1: 네.
0: 기계로 하면은 향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1: 네.
0: 그 다음에 간경화 있는
1: 네,
0: 분들,
1: 네, 네.
0: 그 다음에 암 치료를 하는데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1: 네.
0: 산삼 금옥단을 먹으면 피를 우선 돌려주잖아요.
1: 네, 네.
0: 심장 열은 내려주고 신장 차가운 게 우열 올려주면서 순환을 해주니까 간, 담, 비, 위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잘 먹게 되고 소화 흡수를 잘하니까 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먹여보면은 효과가 빨라요.
1: 자, 얘기하신 김에 프로모션도 좀 해주세요.
0: 예. 그래서 이 산삼 금옥단이
1: 네.
0: 10개면은 1200불이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세 분에게만
1: 아.
0: 600불씩
1: 아.
0: 또
1: 예.
0: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신
1: 분들
0: 노인 벽사단
1: 예,
0: 이것도 1200불인데
1: 네네.
0: 600불에 몇 사람 다섯 사람 해드릴게요. 아, 예. 그 산삼이 만들어진 게 좀 그 목당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사실 분들은 지금 오다를 하시면 한 2주 후면은 드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서 오다 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좀 뭐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오늘은 우리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503-3304 503-3304로 연락 주시고 뭐 통증이나 피로, 위장 문제 여러분 지금 짧지만 설명 들으셨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연락해서 언제든 상담 바라시고 위치는 809 사우스 호버트니까 팔가하고 호버트 코너에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13-503-3304로 연락 주시고 마무리 말씀 한 번.
0: 아, 지금 그 옷 보험이 다 되고 있고요.
1: 아, 예, 예.
0: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 성민 산삼을 딱 치면은
1: 아, 예, 예.
0: 내 얼굴이 나와요.
1: 예.
0: 거기 얼굴을 클릭하면은 동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그거 보시고 보험은 다 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 OTC 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1: 네.
0: 금옥단을 사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조차 한마디 없이 까톡으로

네,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까똑까똑까똑 까똑질한다고. 그렇게 빗댄 우리 나훈아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전화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생기고 카톡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 또 그 글자로 나누는 그런 또 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불편한 일들은 또 카톡으로 해서 사람과 어떤 헤어짐을 가질 때 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 만나요,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말로 하기 너무 힘든 일들은 카톡으로 전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렇게 받는 상대방이 아니 말로 하지 왜 이렇게 카톡을 하나,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왜 카톡질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풍자했던 그 나훈아 씨가 만들었던 그런 노래 같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고마워요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굿모닝이니까 한국은 아직도 많이 덥겠네 날씨가.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 다가오면 아까 그 1부 2부 이 시간에 우리 아주관광에서 우리 박사님이 나오셔서 여행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1년 중에 우리 그 이 연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노동절 있고, 메모리얼 데이 있고, 독립기념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있지만 베테랑 데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노동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땡스기빙 밖에 또 긴 연휴가 없고,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고, 이 연휴 따지다 보면 1년이 또 훌쩍 간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항상 연휴 때마다 이 기회를 가져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연휴에는 꼭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오히려 주말 연휴에 좀 성업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올려야 또 한 달을 넘길 수 있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고, 반면에 또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가는 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처럼만의 기회니까 가지만, 그게 뭐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각자 가진 삶의 연장선이고, 또 반면에 주말에 특수를 노리신 분들은 오히려 평일에 좀 또 쉬시면서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주말에 쉬신 분들은 또 평일에는 열심히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지은 씨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0: 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우리 미스 트롯 그렇죠? 양지은 씨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 참 우리 양지은 씨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자그맣게 온 신랄 같은 기회를 잡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양지은 씨는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탑7을 뽑으면 8등에 머물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그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는 바람에 그 끝 순서이니까 그 대기 순서 1번이니까 꼴등으로 올라와서 미스 트롯이 돼버립니다. 물론 뭐 이것도 행운이고 본인의 노력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도 일이 잘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일이 조금 덜 풀리는 분들이 있을 때 신랄 같은 어떤 다른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해서 내 기회로 만든다면은 인생 역전이고 오늘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틀어드렸던 그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어떤 날이 됐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추상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나 이런 우려도 조금 되지만 그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로 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다면 화려한 인생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리고 항상 저희가 일을 손에 놓는 날까지는 여러분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 꼭 모든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그 기회로 좀 더 나은 편안한 그런 그 인생 생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TK님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막가파 깡패 같은 행동 취소하세요 제발요. 뭐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네요.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아이고 크리스틴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친구님들 오늘 그래 괜찮으셨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멋지고 찰진 맛깔스러운 그런 프로가 되도록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 곡으로는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구창모의 희나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네, 귀에 익숙한 멜로디죠. 오늘 하루 마무리 기운내서 좀 잘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구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온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 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사도 바울에게 그 이후의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는 가야 되는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꼭까지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가르쳐줍니다. 그걸 하고 나면 거기서 또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박과 환란이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뜻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조금밖에 안 가르쳐 주셔. 근데 그 조금밖에 안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면 뒤에는 더 큰 것을 또 그때 가서 또 가르쳐 주시더라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간순간 한 단계 한 단계만 잘 인도함 받아 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예언을 잘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게 언제 증명이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릅니다.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들은 것이 이거 뭐 사단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또 뭐 하나님 뜻에 별로 어긋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실패도 하게 하셔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남편과 처음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살림을 이제 차렸잖아, 그죠? 근데 그 집을 완배도 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동양 성교기 뒤쪽으로 있었어요. 멜로전가 그쪽으로 있었는데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싸움의 영이 있으니까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시부모도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내가 만일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이 집에 싸움의 영이 있으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듣겠어 안 듣겠어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자기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싸움이 용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남편도 빨딱빨딱 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야. 기도하는데 쫙 와버렸어요. 그냥요. 일방적으로 이게 오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는구나. 뭐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침대 산 지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신혼사람 차린 것도 한 달밖에 안 돼. 이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했어. 그러니까 이사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또 우리 남편 쪼르륵 시부모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했네. 우리 시부모님들이 와갖고 저기 신우한테 집에 있다가 우리 집에 있다가 뭐 돌아다니신다고 아직 한국을 안 가셨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랬더니 시부모님 한 얘기가 얘야 싸움의 영이 있으면 이겨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겠어요? 안 나가라 그랬겠어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말 듣고 어떻게 우리 남편 한 꼼짝 안 하죠? 우리 시부모들 둘이서 그냥 그러시죠? 우리 신우들도 그러죠? 그 영 이겨서 싸워서 이겨야지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 그 상세한 얘기는 다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가부시키 망신이니까. 가부시키 망신. 그때 제가 영성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에 의해서 제가 이기는 생명을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다 차버리고 내 얘기 다 했나?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빨래를 해놓으면 개 놈에 다 들어버리고 나가면서 직장 나가면서 신발 다 차버리고 되게 기분 나빠요. 그거 그 신발 다 내 차버리고 가면 내 신발 차버리고 가면 얼마나 기분 나쁜 사람은 없고 얼마나 기분 나쁜데 이거. 근데도 밥은 계속 했는데 밥을 안 먹는 거야. 한 달을 너 한번 견디보시오. 그거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그거를 그분을 그렇게 그분이란다 우리 남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막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때려치고 싶고 진짜. 그래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기는 생명을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거 CD는 안 돌립니다. 여러분만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딴 길 가서 앉아있고 밤 12시, 2시 돼서 들어오고 난 찾으러 다니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어? 처음에 한 달 뒤에 받았던 그 음성, 여기는 싸움의 영이 있으니까 빨리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생각 안 났겠습니까? 제가 1년 후에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가정사를 다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받아, 그때 영성훈련 다닐 때인데 앉아있으니까 영성훈련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 진짜 남편 집 나갔는데 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받고 나서 내가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지. 뭐 전화를 하거나 안 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두 달 후에 집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앉아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냐, 반드시 주신 음성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맞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을 상담하면서 말씀도 주고 또 하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한 말씀이 맞는가 하는 걸 제가 지켜보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해야 될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후에 간증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참 저로서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듣는 사람은 생활고라든지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앞으로 그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때는 차선을 택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차선을 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차선을 택해도 또 좀 봐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물론 최선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내 믿음으로서는 따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선을 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좀 풀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 그도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가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해져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걸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도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결국 자선을 택해서 그들이 살아남긴 살아남지만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거쳐간 사람의 얘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당장 뭔가는 피해 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그 차선이 나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는. 그럼 그 차선을 택했다 할지라 그러면 그렇게 돼가면 길이 길어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향으로 가면 고생은 되더라도 빨리 빚어지는데 그 고생을 택하지 않고 자선의 길을 택해서 갈 때는 우회하더라는 거, 우회. 많이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인생이 허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에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우리 많이 물을 하잖아요. 하루 50번씩 물을 하잖아요. 근데 묻는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묻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어떻게 사랑 제가 사랑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건 no question.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을 때 나를 위해서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회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일어나요. 저는 그걸 참게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그 말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7절 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다가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취했었죠. 그 말씀을 나중에 읽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오마이갓, 제가 발발 떨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영이 어린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던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인가 2년도 안 됐을 때, 아니야, 그게 예수 믿은 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 발만 주일날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좀 이렇게 제가 좀 깨어난 상태인데, 그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요. 하나님 육성. 저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귀로 들리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음성이 너무 큰데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형상을 보거나, 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것까지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뭐 너무 두려운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내가 노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로라.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그럼 내가 예수라는 얘기인가?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노로라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야, 내가 이제 이단이 되는구나. 뭐 신 내릴 때 뭐 이상한 거, 그죠?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성이 아니야. 그게 육성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영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는 지금부터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욕심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니까,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그 행복한 거 그럼 내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신발은 신는데 안 떨어진 거 신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옷도 안 떨어진 거 입고 싶은 거, 그거 그런 거는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 신발 뒤쪽에다가 위부터 아래까지 비우라니까, 신발 뒤에다가 조금 껌같이 껌 모양으로 조금 붙여놓는 건 안 되겠, 그런 게 이제 나 막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다투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것만은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제가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영적으로 경험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신 머리끝, 촥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끝에, 왜 내가 누르라 그랬는데 무릎 꿇고 앉았지 뭐.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 비워라 그게 오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게 위에서부터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로 뭐가 내려오더니 발끝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좌정한다, 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무슨 그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로라도

0: 없고 뭐 욕심 비우라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내려와서 촤악 내가 자정한다 그러고 이걸 내 감당할 능력이 없어갖고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장로님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얘가 사단한테 씌었나. 왜냐면 내가 누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지금 와서 제가 보는데 이게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이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분명히 예수는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은 이제 태어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나한테 얼마나 네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나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게 늘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단 되기 싫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구역장한테 그때는 구역원이었는데 구역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구역장은 좀 끼어있었던 것 같아. 구역장이 그게 성화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화가 뭔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냐면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그 음성 너가 내로라 그랬거든요. 너가 내로라.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가 내로라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너가 내가 된 것처럼 살아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야 아 얼마나 그분이 원했으면 너무 어린 그 상태에서 감당치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지금 생각하면 야, 참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좀 깨달을 때 될 만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셔갖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삶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 음성에 맞춰서 살지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늘 느껴지고 죄송스럽고 또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네. 사실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고을로 해서 하루속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심장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웃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맡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변함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된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만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문제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한 그 혼란이 바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설교의 목사의 메시지는 이래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그 이 강단의 메시지는 다음에 세 가지로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리 정돈을 좀 해달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그 도덕과 윤리 향상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이 낙관적인 어떤 그 철학 원리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 요청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회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회가 누구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과 기독교 그리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이 삶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말고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의 그 요청들을 하고 교회는 자꾸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이 적응하려고 자꾸 그 컨텐츠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덜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은 더더욱 성경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맨 초두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한글 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로 말하자면은 그는 지성과 학식이 풍부한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력자와는 다른 것이죠. 그가 한 새로운 종파가 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 종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가인 누가를 그가 만납니다. 우연찮게 누가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동행을 하였었는데 누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사였지만은 그러나 또한 굉장히 그 퓨어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인 그 팩트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많이 기록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데오빌로의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소수의 예 아주 소수의 그것도 무명인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는 짧은 한 200여 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는 황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것이 자기 통치에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까지 기독교가 로마 엠파이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로마의 한 식민지 저 변방에 있는 거기에서 이 나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아주 의문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하여서 누가는 질문자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즉 누가복음에서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기독교가 왜 세상의 종교와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기독교는 바로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한 인물에 관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공부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그 바이블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프레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큐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가르침의 적용을 여기에 이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그 지적인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특별히 예, 성도들의 그 교육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지적으로 많이 그것을 흡수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나중에는 성경 지식만 남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적용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이 성도들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적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지식은 증가를 하는데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람의 지식만 남고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능력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자꾸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또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에 있게 함입니다. 물론 사후 천국이 있지요. 예, 불신자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것도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하여서 이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가 넌크리스천인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로만 엠파이어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오늘 현대 교회를 보십시다. 모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모임을 이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첫 번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매일 모이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 모이는 것보다 한 번 모이는 거, 한 번 예배할 때에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 시간 안에 그냥 깨끗하게 쫙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시간 아주 그냥 널널하게 개인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에게 편리함은 제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회는 모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한다? 글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큐티에만 집중을 하면은 글쎄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가능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도 다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요, 교회는 거의 소멸 수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비결,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으며 세상을 왜 뒤집어 엎는 그러한 강력한 이 그룹으로 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다?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리차지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손에 손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마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줄인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아니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모임을 줄이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신 같은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의도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복음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대신 또 아멘을 잘 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 실존 인물에서 시작된다고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남이, 겉모습은 사람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태어남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출생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적을 제쳐두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현대 그 과학적인 사고에 너무 교육을 받아서 세뇌된 나머지 기적을 잘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기적을 동반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에 복음이 능력과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냥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고 당신의 그 기쁨만을 혼자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즉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설사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등 뒤에 던지시고 심해에 다 던지셨다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초대 교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누가복음의 주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 설교의 주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시간 안으로 영원을 떠나서 시간 안으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그냥 당신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그리고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바가 당신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누군가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그것을 역사적인 한 인물 즉 실존했었는데 그가 영원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은 여러분의 그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은혜와 축복,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이제 2026년 새해에 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10년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한 가르침의 적용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이 한 해에는 온전히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내가 은사를 좋은 것 가진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항상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로 준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8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전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뭐이냐? 보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로서의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사랑이 없는 말은 자식에게 한 것 같아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그 말은 아무런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 안 하냐, 아, 죄는 우리 애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와가지고 미국에서 얼른 미국말 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도대체 이 세계를 이렇게 손으로 죄락펴락 하는가 봤더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이방에 흩어져 살았지 않아요. 그 흩어져 살 때에 제일 먼저는 뭐냐, 자기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그 자국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예쁜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한국에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말로 통화가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통하지고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없어요. 방법은 지금 영어를 잘하는 이 전도사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가 100% 목사님하고 같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거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에게 능숙하게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은 하기에 젊은 사람도 요즘 백발이 많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크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만들었단다. 그 나라들 만들었는데 첫째 언어는 다 동일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과 같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났다. 그런데도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너희한테 너는 나하고 동일한 미국이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미국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인의 자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더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종로를 단 겁니다. 여러분, 종로를 단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뚜렷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것이 뚜렷하면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물에다 물탄들 술에다 술탄들 그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려주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사랑 1번 같은 의미 속에서 부모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없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인생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든 메시지가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영어에 퍼펙트한 우리 자녀들이 빨려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해도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된다 라는 걸,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되었는데 어느 때 그 언어를 알아먹은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서 왔던 15개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영어로 알아먹고,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의 말로 알아먹고, 또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애들 마음속에 마저 내가 모국어를 해야지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한국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애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에 있다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선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말을 뭐 달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에 담겨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마음 먹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교사를 해보고 저도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의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애기들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30분에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교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LA 소망 선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을 품고 우리 서로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준 목사, 내 아내가 인정해 준 목사, 그러면은 성도들도 인정해 주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어디서 사모님 오늘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목사야. 오늘 우리 여성 교회원들이요, 우리가 헌신 예배 다른 거 있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찌들리고 저기서도 찌들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남자들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내 남편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강단에 들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기원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그렇잖아요. 꼭 내가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식을 다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부흥에 다닌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하,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주여,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을 저어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이걸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도 유명하고 텔레비에 많은 방영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가치 없이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저 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올라옵니다. 그래 저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혹이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 보는 데서 서로 다툼을 많이 하지 않느냐?

0: 조금 빚 있다고 그빚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너의 자녀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하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은 떠날 기회만 나면은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 빠져나간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나 같은 목사들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목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의 목회를 못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선물로 되었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없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수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없게 볼 뿐만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 전부 헛것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세요? 진정한 헌신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다시를 해본다면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설령 겉사람만 보고 행동만 보고 유명세를 타지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세를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 자식아,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네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소망 선교계에 와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너는 어디다 내놔도 가치 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좀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네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인정을 해준대 주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딱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준 것이다.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의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배하트 산에서 배후코다이 내 규례 안에서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그리고 이번 주 베하르와 배후코타이에서 특별히 베하르에서는 땅의 거룩, 땅의 회복과 또한 땅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주제어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은 어떤 사람이나 시간 뿐만 아니라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특별히 베하르에서는요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라고 하는 베하르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베후코타이 후카트가 뭐였죠? 규례였죠. 그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는 자 그 안에서 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복을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후코타이와 베하르와 베후코타이 베하르는 안식이라면 베후코타이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하르를 보겠습니다. 산 위에서라는 뜻인데요. 그 신의 산이죠. 그죠? 거룩한 땅의 쉼과 회복,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하르에 대한 단어를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라고 하면 안에, 베이트, 안에, 그리고 위에, 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산이라고 하는 하르에 이렇게 결합되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산에서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산,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이죠. 그렇습니다.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식년은 쉐미타라고 하고요. 희년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시간상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쉐미타라고 했죠? 사람이 6일 일하고, 우리 창조 질서 때, 창조 때, 6일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안식, 샤밧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만 안식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쉐미타는, 샤마트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샤마타는 면제하다, 놓아주다, 쉬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미타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빚 있죠. 빚을 면제해주고 땅이 쉬게 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 땅이 뭐죠? 하아레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레츠 땅인데 특별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한 땅,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별해 놓으신 그 하아레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쉬게 하면 세상은 어때요?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1부작도 아니고 2부작도 아니고 3부작까지 해내고 어느 곳은 4부작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계속 놀리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어떠한 소출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게 합니다. 안식하지 않게, 안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구별한 그땅 가운데에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 쉐미타 해라, 놓아주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년은 요벨인데요. 7년의 안식년을 7번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죠? 49년이 지나죠. 49년, 그 이후의 해를, 그 다음 해를 희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요, 요벨은 그 뜻이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야발에서 나왔습니다. 나르다, 앞장서 인도하다, 흐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희년은 49년째가 7번 49년째가 지나고 난 다음 해에 그 나팔절이 있죠. 우리 첫 해가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그 바로 그 저녁, 시작되어지는 그 저녁에 뿔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몇 년이었죠? 33년이었어요. 그러면 33년이었는데 그 희년은 50년이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 지나면 지나서 그 가운데 3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는데 이 생애 가운데에 희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희년을 선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절입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해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때가 희년에 선포하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종되었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땅까지 모든 것까지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자들이 자유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자유와 회복이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롭고 잃어버렸던 기업은 다시 회복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에 지금 희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적인 희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자유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굴레, 어떤 노동의 굴레,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굴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예수아가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전 인류가 온 지구와 우주가 완전한 희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봄 절기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들은 완성,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것은 바로 희년의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베오코타이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오코타이는 선택입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이냐, 악이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레위기의 결론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오코타이, 내 규례대로. 내 규례가 나의 규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후카트, 하나님의 법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규들. 그 법들을 따랐을 때, 그 법규를, 그 규례를 따랐을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내며, 평화가 임하여,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쭉 13절까지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르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함, 동행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장 이후에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질병들, 기근, 그리고 전쟁, 이 땅에서 쫓겨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경고를 불순종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너희를 죽음 가운데, 멸절 가운데에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일방적인 언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가르시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출애굽기에서의 사람들의 반역,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바운드리를 딱 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고 어길 때에는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그저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에, 삶의 현장, 땅, 토지, 너희 관계 가운데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도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그것을 취하기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라. 그만. 스탑하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너희가 취했던 땅, 너희가 취했던 종, 다 돌려보내라. 원주인에게, 그리고 자유함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손해인데요?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마다 땅을 놀리고요, 50년마다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돌려보냈을 때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이크라 부르십니다. 레위기의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구별되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별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 파괴된 질서. 이 세상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죄를 깨트리는 것, 불평등과 속박, 지금 이 시대입니다. 희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아까 읽었는데요, 가난, 억압, 죄됨, 이 모든 것들은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십니다.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누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 나누어주셨을까요? 이웃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없을 때를 생각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 2부작, 3부작, 4부작을 합니까? 왜 땅을 놀리라는데? 쉬게 하라는데 쉬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종을 돌려보내라. 땅을 원주인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7년 차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파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차에 2년치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사막에서 출애굽 때 만나가 내리죠. 다섯째, 여섯째 날 아침 새벽에 며칠치가 내립니까? 네, 이틀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틀치 거두면 먹고 남은 거 그 이튿날 먹어야지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납니까? 냄새 나고 썩고 벌레 생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6일날 새벽 아침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썩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것을 그 안식년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안식년으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에 씨 파종하지 않고 땅을 놀렸는데 먹을 것이 이렇게 거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6년 차에 더 많은 수확이 2년 먹을 것이 수확이 되어졌다니까요. 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7년, 7년, 7년, 7년 7번이 지나고 난 다음 희년에 가서 자 보세요. 7년 차에 7번에 7년 차에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치만 거둘까요? 마지막 48년 차 그때의 수확은 몇 년치가 될까요? 3년치가 됩니다.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똑같은 땅인데 언제는 1년치만 나오고 언제는 2년치가 나오고 언제는 3년치가 나오는 그런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안식년과 희년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무엇을 먹으리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가운데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구조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 우리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구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요, 소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땅은 내 것이니, 우리 23절 볼게요.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 것 같으니, 그 집이 너 것 같으니, 그 사업체가, 그 빌딩이 너것 같으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땅,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바이크라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라가 뭐였어요? 레위기.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셨다.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 교회로? 각 가정으로? 부르셨다? 너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딱 하나.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으로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너의 소유. 그 가운데 거룩하라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영원히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이땅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한국계 프란시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단순하게 아쉬운 걸 떠나서 사실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여론조사 결과 아주 많은 차이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경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개표가 78% 진행된 후반에 홍 후보가 처음으로 크롤리 후보와 득표율에서 40.1%로 동률을 기록했고 이후 개표가 83% 진행된 상황에서는 크롤리 후보에게 254표지만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워키 카운티의 흑인 밀집 지역 개표가 시작되면서 크롤리 후보가 다시 앞서 나갔고 결국 이 차이는 0.5%의 격차는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경선전 여론조사에서 크롤리 후보를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섰음에도 이렇게 실제 투표에서 크롤리 후보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조짐은 투표율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데인 카운티의 매디슨시 투표율이 저조했다라면서 이는 홍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미리 했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홍 후보가 이른바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게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지난 5일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경선에서도 보여줬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예드 역시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으로 간주되는데요. 이 후보도 선거전 여론조사에서는 당 주류의 지원을 받는 헤일리 스티븐스와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선에서는 1%포인트 차로 네,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접전을 보이면서 여차하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홍 후보가 출마한 위스콘신주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축을 벌이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 색채가 아주 강한 홍 후보가 본선에 나설 경우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꽤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부동층이 홍 후보가 아닌 크롤리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1988년생인 프란체스카 홍, 현재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입니다. 16세부터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위스콘신대에 진학해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학업을 뭐 여러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는 셰프로 네, 활동을 했고요. 아시아계 최초로 위스콘신주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뒤 이번에 주지사에 도전한 것입니다. 자, 한편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에 당선이 촉발했던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정치인들의 상승세가 여기서 한풀 꺾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역시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 진보 진영이 격전지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또 오는 2008년 대선에서 진보 후보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 결과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롤린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뒤 백악관에 입성을 했죠. 임명 당시가 27살, 역대 최연소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5월에 둘째를 낳으면서 출산 휴가를 썼는데 이 역시 재임 중 아이를 낳은 첫 백악관 대변인으로 캐롤린 래빗이 남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저의 훌륭한 백악관 대변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가운데 한 명인 캐롤린 래빗, 이달 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기업들이 자꾸 떠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떠나는 IT 기업들도 그렇고 LA에서도 물론이지만 특히 LA 하면 헐리우드. 헐리우드를 지난 100년 동안 지켜온 대표적인 영화 스튜디오죠. 파라마운트 역시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것 같다. 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가 지난주 회의에서 이 스튜디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전을 계획해야 되겠다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할 지역으로 테네시주, 텍사스주 또는 조지아주 등이 물망에 올랐다고 하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사 이전 검토는 프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합병이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의 반독점법 소송에 가로막히면서 주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프라마운트는 올해 초 1,100억 달러를 들여서 워너브라더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영국 등 반독점 당국의 승인도 얻었는데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인수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주로 이전하겠다. 이게 사업적 전략이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주 정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겠죠. 뉴욕주에 이어서 시카고도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성명을 통해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이 데이터 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시적 건설 중단. 이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성향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 역시 주 전체 차원의 1년 동안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소음과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또 따라서 지역사회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시카고 시장이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무려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미국 내 15개 정도의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도시인 뉴욕과 시카고가 이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전력 수자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소음은 거의 헬리콥터 수준의 소음이 계속 난다. 우리 주변에서 헬리콥터 소리 잠깐 들려도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매일 끊임없이 들린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 오는 11월의 중간선거 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가 벼락에 맞는 아찔한 순간이 영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뭐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 특히 골프 칠 때 번개 위험성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사고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인근의 페블 크리크 골프장에서 있었는데요. 최근에 골프를 치던 크리스라는 사람 갑자기 몰려온 뇌우 속에서 당시 골프 카트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자 친구들과 함께 카트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카트를 빼내려는 모습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휴대전화 영상으로 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번개가 그의 팔을 강타합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이 화면에 잡혔어요. 물론 그가 쓰러지는 모습이 잡힌 건 아니지만 번쩍하면서 빨간 섬광이 일고 있습니다. 네, 번개 맞은 직후에 온몸의 감각이 잠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현재는 그래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던데 나는 목숨을 건져 정말 운이 좋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번개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라고 크리스는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뇌우서 위험 행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우산을 쓸고 그리고 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뇌우 시에 나무 아래 우산을 쓰고 서 있는 행위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누리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전문가들 역시 골프장이나 이렇게 탁 트인 벌판, 키 큰 나무 주변을 뇌우가 칠 때는 가장 피해야 할 위험 장소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래전부터 골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안 오더라도 천둥 소리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멀리서 비 안 오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천둥 소리 들었을 때 뭐 그러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건물이나 차량 내부 등 안전한 실내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LA 카운티 인근 벤츄라 카운티에서 이런 범죄가 있었네요. 아흔을 코앞에 둔 노인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20대 남성이 노인의 휴대전화 설정을 도와주겠다면서 휴대전화 안에 있던 가상자산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만 7천 달러가 넘는 돈을 빼돌립니다. 네, 벤츄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윌리엄 리, 26살인데요. 노인 금융착취와 중절도, 신원 도용 등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고 이 벤츄라 카운티 보안관실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피해자는 은퇴한 남성들이 모이는 지역 조찬 모임에서 지인 소개를 통해서 이 리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무려 1년 넘게 그와 친하게 지냈대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리는 휴대전화 최적화를 도와주겠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 접속을 하고 계정 비밀번호도 자신이 재설정을 합니다. 네, 리는 이후에 은행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서 한꺼번에 큰 돈을 이체하면 또 혹시나 들킬까봐 80여 차례에 걸쳐서 9만 7천 달러 이상을 이체합니다. 자, 당국은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FBI와 공조해서 이 사람의 금융 기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흔치는 않지만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는 단골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봤던 한 영화에서는요. 이 미국의 법적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의사, 요양원 원장 그렇게 짜고 멀쩡한 노인들도 의사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 혼자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요양원으로 보내고 법적 후견인 그 자격으로 그 노인들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가로채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눈여겨봤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또 동시에 참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신의 신분은 숨긴 채 원격으로 위장 취업해온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에 대한 소식은 가끔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미국의 일반 기업뿐이 아니라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침투해서 근무했던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FBI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원격 IT 근로자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격 IT 인력이 민간 부문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물론 민간 비중이 훨씬 높겠지만 정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FBI는 아직 수사 중이라면서 해당 인물의 신원, 소속기관, 근무기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의 IT 인력이 미 정부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메릴랜드주의 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에게 연방항공청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소 13개 미국 기업에 사기 수법으로 취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공모자들은 중국에서 미국 정보 시스템에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부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여객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1250만 불. 1250만 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12: 용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5: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7: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9: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남부 아프리카 짐바브웨 카리바 호수에서 여객선이 전복됐습니다. 현재까지는 15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5세 이하 어린이는 발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권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추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탑승 인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실종자 수가 그래서 더 늘어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에 승객 최소 114명, 선원 5명이 탄 여객선 음부야 네한다가 호수 내 낚시터로 이용되는 섬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77명이 구조됐고요. 시신 15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종 상태인데 말씀드렸듯 최종 인원 파악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 발전 기금이 운영한다는 이 선박의 정원은 원래 9명까지라고 합니다. 이미 정원을 초과한 승선 인원이죠. 짐바브웨의 카리바 호수, 이 저수량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200km, 폭 4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 아프리카 잠베지강에 댐을 건설하면서 이때 만들어진 인공 호수입니다. 기내 선반이 뒤틀려서 부서지고 덮개가 떨어진 바닥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다급하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네, 지난 4일 에어 인디아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 급강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묘사되는 기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푸켓에서 인도 뉴델리로 가기 위해서 이륙한 직후에 상공에서 91m 급강하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후에 다시 고도를 잡고 뉴델리 공항에 착륙했지만 급강하했던 당시 충격으로 승객 20명, 승무원 4명 등 24명이 다쳤습니다. 기체도 부서져서 비행기 천장에는 선명하게 금이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고 이후에 뜻밖의 사실이 밝혀져 사실 이게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 NDTV는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사고의 여객기를 운항한 기장이 대마초를 피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 도착한 직후에 조종사 2명을 대상으로 표준 정신활성 물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장의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추가 검사를 진행하니까 2차 검사에서도 역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항공청은 이번 사고를 공식적으로 심각한 사건 이렇게 분류했고요. 항공사고조사국과 민간항공총국을 통해서 블랙박스 분석 등의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인디아는 1932년에 창립된 회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인 인도에서 인디고 항공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사입니다. 독일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는 구조 요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독일어 미사용자 입수 금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자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네요. 독일 동부 작센아날트주에 있는 하이데바트 호수 수영장의 구조원 노벨이 이번 여름부터는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방문객의 입술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세 미만 어린이가 수심 42m 깊이의 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라고 이 구조원 노벨은 밝혔습니다. 그는 언어 장벽으로 안전수칙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계속 초래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 부모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려고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구명조끼나 팔튜브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하더라도 단지 네라고만 답할 뿐 결국은 수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와 존중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시 당국은 해당 방침은 외국인 혐오로 비춰질 수 있다. 도시 평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독일 인명구조협회 등도요. 그렇다면 해외로 여행을 가서 수영장을 가는 독일인들,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면 결국 수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0: 것 아니냐라면서 해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서 이곳이 일반 그런 우리 알고 있는 레인 있는 수영장이 아니고요. 하이데바트 호수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42m 깊이의 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네, 이 호수 수영장이라는 독특한 조건 때문에 사실 위험천만한 일들은 많을 수 있고 안전 수칙이 그 어느 곳보다 강조돼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언어 문제로 인해서 아예 입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반면에 극우 성향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은요, 이번 사건을 이민자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비난했는데요. 이렇게 민간 운영자가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 언어 통제까지 실시해야 되는 상황, 결국 국가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젯밤 별똥별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었나요? 네, 이에 못지않게 사실은 좀더 드라마틱한 장면은 개기일식이죠. 같은 시간 스페인과 아이슬란드에서는 개기일식이,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태양의 95% 이상이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곳곳에 이 보기 좋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스페인 북동부 메디나 셀리에는 개기 일식을 보기 위해서 수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둠이 닥치고 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건 짜릿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 이번이 1912년 이후 처음이니까 오래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는요, 관광객이 약 8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40만 명의 아이슬란드에도 8만 명이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인구당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왔었는지, 방문객이 왔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태양의 최대 96%, 99%까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도요, 이 정도 규모의 일식이 관측되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런던에서는 왕립천문대가 있는 그리니치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자, 한편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대규모 일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오는 2027년 8월 2일, 약 1년 후에 다시 개기일식이 관측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8년 1월에는 태양 가장자리가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일식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 시점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실용적인 차기 지도자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인 라울 로드리게스 카스트로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에 임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델시 로드리게스와 같은 그런 유형의 인물을 지금 쿠바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쿠바의 차기 지도자 후보 중에 한 명으로는 라울 로드리게스 카스트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42살인 로드리게스는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드리게스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비교적 열려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디자이너 의류를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된 로드리게스는 젊은 시절 콘서트에서 파티를 즐기거나 유명 가수들과 어울리고 보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차기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쿠바 국내적으로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의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미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반면에 쿠바 내부에서는 바로 그점 때문에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쿠바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의 BMW를 타고 돌아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어제 지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약 250명, 실종자는 무려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실종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에서 희생자 수, 즉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대는 이른바 골든 타임 안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48시간에서 최대 72시간은 생매장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위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규모 7.4의 강진 이후에 발생한 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현장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8: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소속 구단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경기할 때 모습을 종종 드러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회장, 그것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 회장이란 직함, 조금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이번에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6만 9천여 명이고요. 이 보양식 금액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30억여 원이 들었는데 이건 회사 돈 아니고 개인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삼계탕, 갈비탕, 설렁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세트를 임직원들의 가정으로 직접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선물에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 무척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작은 정성이나마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덧붙여 있습니다. 네, 김 회장은 그동안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선물 격려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요. 매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는 합격 기원 선물과 격려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난해까지 김 회장의 수능 선물을 받은 임직원 가족은 총 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감염된 임직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편지와 꽃을 보내기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한화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승현 회장이라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하영, 배우명으로는 하영이라는 배우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이 한 인터뷰에서 말 실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안 자랑을 좀 심하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방송에서 증조부 그리고 뭐 조부 4대째 의사 집안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후에 과거 친일단체 활동과 관련한 기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조부가 유명 의사로 소개가 됐는데 안상호라고요. 고종 황제도 진료하신 분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던 그 안상호 증조부는 네, 일본 도쿄에서 서양 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상호가 1916년 친일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친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단체에는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 이후 과거 신문기사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안상호의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8년 12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완전히 내지화한 의사 안상호 씨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안상호가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도 한 벌도 없다. 음식에 대해서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는다. 일본 사람과 같다. 시골에서 일가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친척들이 방문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조선 사람과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다.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이 하영 배우의 조부라는 안부호 교수 역시 소록도 병원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당시 한센인을 대상으로 정관수술과 낙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 이런 내용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배재고 45일 만에 공식 경기에 나섰는데 그만 1회전에 탈락하면서 시즌은 마쳐야 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야구장에서 제54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대회 가운데서도 최고로 꼽는 대회이기도 하고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회전에서 인천구에 5대8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배재고는 경기 전에 관중석을 향해서 일렬로 서서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기 중에 응원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뒤에 배재고 주장 고현석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경기 중 선수들에게도 조심하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면서 광주일고 선수들과 광주시민께 많이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 이 대회 1회전에 참여하지 못할 뻔했었는데요. 광주일고 사람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6개월 처음 징계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 같다. 1개월 징계로 좀 줄여달라고 해서 결국 이번 봉황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또 그에 따른 몸이 따라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판석 감독이 향년 64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판석 감독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작품이죠. 감독은 바로 하얀 거탑. 네, 그 작품의 감독입니다. 이외에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정말 들으면 아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명작 드라마를 만든 감독인데 64세라는 젊은 나이로 갑자기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1987년 MBC 입사 이후 최근까지 연출활동을 이어오고 수많은 명작 드라마를 탄생시켰는데요. 이후에 JTBC에서 2014년에 방영됐던 밀회라는 작품, 또 SBS에서 2015년에 방영됐던 풍문으로 들었소. 아, 정말 많은 작품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들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인 걸 보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겠죠? 모든 작품마다 당시 한국 사회의 골문 문제들을 날카롭게 때로는 풍자하는 방식으로 꼬집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갑질,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가 하면은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의사들 간의 내부 정치를 생생하게 묘사했던 하얀 거탑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그런 작품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촬영을 했고 마쳤는데 바로 연애 박사라는 신작. 이게 바로 안판석 감독의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은 오는 10월 5일 ENA에서 12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넘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탈모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성도 그렇고요. 바르는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탈모약을 쓴 뒤에 이마나 얼굴 주변에 잔털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약을 바를 때 흘러내린 상태로 오래 피부에 남으면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탈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 이마선은 비교적 보존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중앙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비해 남성형 탈모, 이마선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정수리 탈모도 주로 관찰되고요.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두피가 붉고 가렵다, 특히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럴 때는요,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는 탈모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넘쳐서 좋은 게 아닌 탈모약. 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흘러넘쳐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고요. 또 권장량보다 자주 쓰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게 되면 두피 자극, 또 각질, 홍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어지럼증, 두근거림, 부종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먹는 미녹시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 부종, 심박수 증가 같은 이상 반응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좀 많이 높은 도세지로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 볼 필요 꼭 있습니다. 또 탈모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자, 바르는 약을 쓴다면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고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두피 자극이 심하다면 사용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0: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9: 213-804-9555.
10: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모니.com.
11: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2: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1: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2: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1: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2: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NBA 인기팀인 LA 레이커스가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가에 팔립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인 조시 쿠슈너가 125억 달러의 LA 레이커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LA 레이커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억만장자인 마크 월터가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에 인수한 지 단 10개월여 만입니다. 당시 인수가도 역대 프로스포츠 구단 최고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쿠슈너는 최근 월드컵 대회 운영을 전담할 국제축구연맹 산하 새 영리법인인 FIFA Forward Enterprise 지분도 매입하려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디즈니를 약 20년 동안 이끌어온 아이거 CEO는 2024년 아내와 함께 여자 축구팀인 Angel City FC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적도 있습니다.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매각을 두고 마크 월터의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최근 부정행위 혐의로 연방수사를 받은 데다 이 월터 CEO의 건강 문제가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2억 5,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ET,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청년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 확산이 취업난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N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5세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니트족 비율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청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인원으로는 2억 5,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2.4%로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선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시장이 다시 악화한 것입니다. 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 저소득국 등을 가리지 않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아랍국가로 26.2%에 달하며 북아프리카가 2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미 지역은 2023년 8.3%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했고 북남 서유럽도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CEO에 올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키운 데 이어서 내부 직원들에게도 9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 취업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발표한 2026 최고의 CEO 50인에 따르면 젠슨 황 CEO가 임직원 지지율 99%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나 전문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이 글래스도어에 남긴 익명평가를 토대로 산정됐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CEO를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평가한 결과인 셈입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 특유의 조직 문화를 만든 인물로도 꼽힙니다.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대기업처럼 여러 단계의 보고 체계를 두기보다 정보를 조직 내부에 폭넓게 공유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순위는 직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지난해 5월에서 올해 5월 사이 최소 75개 이상의 검증된 평점을 획득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됐습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의 들러리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일본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샌프란시스코 소위 깐부 회동에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이사회 의장 등이 동석한 것과 관련해서 그 외에 또 지난해 10월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대통령실 방문 때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한 등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재벌들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과거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재용 회장이 정권과의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큰 정치적 위험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며 미묘한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한국 재벌들의 숙명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슈에 있어서 한국에게 번번이 기회를 뺏기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왜곡된 시선에서 바라본 악의적인 보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의 상공을 또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는 일이 발생해 전투기가 출격해서 차단했습니다. 이틀 전 오하이오주 제네바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대회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 한 대가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있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데 민간 여객기 한 대가 이를 위반하고 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이 해당 민항기를 비행 금지 구역 밖으로 회항시키기 위해서 섬광탄까지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곳 상공에 설정되는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민항기가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수인지 몰라서인지 여하튼 위반을 하고 계속 비행해서 전투기가 출격해 이를 차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8월 13일 오늘은 국제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람의 열에 한 명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세상의 물건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예전에는 왼손을 쓰는 아이의 그 손을 묶어두고 오른손을 억지로 쓰게 하는 일,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그런 규정하지 않습니다만. 다수에 맞춰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소수가 겪는 불편, 다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해 봅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요 며칠 새벽은 덮고 있는 이불이 오히려 얇게 느껴질 정도 아니신가요? 따뜻한 물로 좀 여유롭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란과의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4: 이번 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6: We have total control over the Hormuz Strait right now. They don't have control. We have total control. We own it.
4: 이번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선박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가운데 절반이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항로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최근엔 선박 대부분이 이란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장악 주장은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부정하고 미국이 군사적 우위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미국이 해상 봉쇄로 이란을 약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제한적인 공격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군이 지원하고 있는 오만 남부 항로는 안정적인 항로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자국 대사관들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중동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데 따른 조치라면서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정상적 인력 배치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기존의 근무지에서 임시로 철수한 인력이 보직 임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선택지도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고 전쟁으로 현재 인력이 축소된 모든 대사관이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기 전까지 레바논과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의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철수 승인을 했을 뿐 중동 내 외교 공관 인력은 줄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뒤 이란이 인근 중동 국가들에 반격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주재 공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 미 대사관은 지난 3월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가 6월 말에야 미국인을 위한 긴급 영사 업무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CNN은 갑작스러운 공관 인력 감축으로 임기가 수년씩 남은 외교관과 그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와 임시로 거처와 자녀 학교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무엇보다 언제까지 미국에 있어야 할지 몰라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국무부는 정부는 중동 파트너들과 지속적 관여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 내 동맹국과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격한 감소 사태에 직면한 미국이 중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의 진페인 선임 연구원은 전구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의 불충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충분한 요격체 비축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군은 적의 타격 능력과 제건 능력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요격체 비축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면 작전 실패로 이어져 미국의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중국 비상계획에서 요격미사일 제고는 뒤를 떠받치는 세부사항이 아니라 합동군이 승리할 때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대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를 모아놓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재현집을 발간한 것으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마저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간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상황을 곳곳에서 보도해 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가정해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요격체를 조달하고 분쟁 발발 시 중국 본토 공격을 허용하는 교전 규칙을 사전 승인하는 한편 더 많은 요격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어려운 작전상 결단을 내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이는 가장 신중한 방안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함의 파병이 장기화하면서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서는 일부 승조원이 바다로 투신하려고 했다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한 승조원의 아내는 남편이 계속되는 파병 연장에 지친 나머지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불명예 제대를 당할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너무 지쳤다는 이유로 13년간의 군 경력이 한순간에 끝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승조원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투신을 시도한 동료 승조원을 갑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약 5천 명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링컨함은 현재 9개월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50일 연속 한 차례도 기항하지 않은 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해 현대 미 항공모함 가운데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고를 출항했던 링컨함의 작전은 원래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파병 장기화에 열악한 함내 생활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진이 발생한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구조 골든타임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와 주민들은 추가 붕괴 위험에 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숙한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연결해 보겠습니다.
7: 인명 피해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 서부 주요 도시들을 강타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265명이 숨지고 3,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진으로 265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강진에 따른 경제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의 성패를 가를 72시간 골든타임이 우리 시간 오늘 저녁 9시 34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민간단체의 집계로는 실종자가 4천 명에 육박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소방과 군경, 자원봉사자들까지 밤낮 없이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강진이 발생한 이후 피해 지역에는 1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손으로 건물의 잔해를 지우며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11,0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고 병원과 학교, 도로 등이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공포로 여전히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지진을 금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파괴적인 지진으로 평가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강진을 맞은 콜롬비아 신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지진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를 돕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별해 우선 수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미국, 이스라엘 등 우파 정부가 집권하는 국가에서 보낸 구조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콜롬비아 정부는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엘살바도르의 지원품뿐만 아니라 멕시코발 구호 항공편도 최악의 피해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 당시 결성된 멕시코의 유명 민간 자원봉사구조대 소포스 아즈테카 소속 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포스 소속 대원 60명이 콜롬비아 지진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입국과 활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비드 타마요 콜롬비아 재난구호청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각국 정부와 국제 기준의 검증을 마친 전문 구조팀을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명 수색 작업이 총력전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구조대원들도 콜롬비아에 파견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교대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LA 카운티 소방국의 국제 도시 수색 구조 전문팀 USA2가 어제 아침 콜롬비아로 출발한 것입니다. 미국 내 두 개뿐인 도시 수색 구조 태스크포스 중 하나인 이 팀은 소방관 7명과 엔지니어 3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론 카톤 소방대위는 팀이 가져오는 가장 큰 자산은 그동안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이라며 베네수엘라 지진부터 지난해 허리케인 멜리사, 튀르키예와 아이티 지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형 재난을 겪은 이들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자국 내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미국과 합동 군사 작전을 이런 와중에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은 파나마에서 에두아르도로 모라 콜롬비아 국방장관과 만남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테러 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합동 군사작전을 승인했으며 마약 테러리즘 퇴치 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처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우리가 파트너들로부터 기대하는 작전 중심 참여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군이 마약 퇴치를 주도하는 미국 주도의 협의체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이처럼 미국과 적극적인 마약 퇴치 공조에 나서는 것은 강경 우파 성향의 아벨라드로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의 안보 강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뉴스 LA에서 만나요.
1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선택적 증빙수단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주 발표한 새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서류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 요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지침은 1차 및 2차 서류 검토가 끝난 후 비로소 DNA 검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각 산하기관 및 담당관마다 제한 시기와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 구체적 정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일부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제공해왔던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6년에 도입된 것으로 E1, E2, H1, L1, O1 이런 일부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I-94 만료일이 60일보다 빠르면 I-94 만료일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 고용주로의 변경, 체류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고용이 비자 청원 유효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60일의 자동 유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즉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장갑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공무원들과 인권단체들이 불필요하고 잔인하다라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10,000,000에서 $20,000,000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요원과 수사관들에게 저출력 전압 방출기, 이른바 글로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있습니다.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제품 언급은 피하면서도 현장 요원들이 범죄 성향의 불법 체류자를 안전하게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조사 측은 심장에 안전한 비살상 무기로 홍보하고 있지만 2024년 켄터키주의 한 교도소에서 한 남성이 이 장갑으로 27차례, 테이저건으로 13차례 전기 충격을 받은 뒤 사망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내부 조사 결과 권장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장기간의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가 2026년 현재 10만 2,024명으로 집계돼 LA시 전체 114개 지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시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인타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타운이 연방 센서스국의 연례 지역사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한인타운의 인구는 2021년 10만 1,867명에서 10만 2,02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은 벤나이스와 웨슬레이크에 이어서 LA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생활권 중 하나입니다. 벤나이스 11만여 명, 웨슬레이크 10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주택가격 속에서 매물 부족과 높은 금리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불과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준 주택 구입 능력 지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중간가 91만 6,750달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세대는 전체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22%에서 무려 3%포인트나 악화됐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17%에 비해서는 2%포인트 소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멀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지난 9년 연속 40%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2012년 3분기 5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0%에서 20%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 40%의 절반 수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새로운 대형 럭셔리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이게 주택 구입 능력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럭셔리 아파트 이렇게 계속 완공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부동산 개발과 재개발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사 제이미슨 서비스는 윌셔와 세인 앤드류스 코너 부지에 8층 높이의 허드슨 아파트를 완공하고 최근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스튜디오 그리고 원베드 투베드 230개 유닛으로 구성됐으며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LA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살 예방을 지원하는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자살 유가족과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걷는 5K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어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LA 그립스 파크에서 5K 걷기 대회 함께 걸을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스타 파운데이션의 신욱 이사장을 비롯해 터니 킴 하버드 웨슬레이 한인 학부모회 이사, 그리고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 베리베리 미라클 마일 박진희 대표, 이웃케어 김형재 대외협력 매니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기억하고 위로받으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걷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박소연 유스타 파운데이션 대표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는
여전히

0: 말하지 못한 아픔을 조용히 안고 사는 개인과 가족이 많다며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 함께 기억하고 위로받고 연결되며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5K 걷기와 함께 정신건강, 자살 예방 관련 리소스 부스, 그리고 커뮤니티 파트너 부스, 캘리그라피 부스와 무대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5K 걷기 대회는 LA 그리피스 파크에서 열리고요. 오는 2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마지막 안전망, 이 페어플랜 보험료가 또 올라갑니다. 올가을 평균 29.1%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인상안으로 한인 등 약 6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등을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중단한 주택 소유주를 위한 최후의 공공주택보험입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일부 가입자는 산불 관련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어플랜은 당초 보험료를 평균 35.8% 올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요청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29.1%로 결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사상 최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미주 흥사단이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LA 옛 본부 건물 옆에 제2 단소 역할을 할 주택을 전격 매입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 계승과 차세대 교육을 위한 기반 확대에 나섰습니다. 흥사단 미주위원회는 USC 인근 카탈리나 거리 옛 흥사단 단소 바로 옆 건물을 제2 단소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욱 위원장은 한인타운 더 윈 뱅킷에서 열린 도산 동상 건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제2단소 매입과 에스크로 종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흥사단 측에 따르면 새로 매입한 제2단소는 흥사단 미주위원회의 독자적 활동 거점이자 베이스캠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팅과 LA 지부사나 보이스카우트 모임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교육활동에 사용하며 약 1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제1단소 행사 때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등 공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엘리통합교육구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교들이 학생수 급감이라는 심각한 하락세를 겪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벨 지역의 코로나 에비뉴 초등학교에 두 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 학부모는 이런 LA통합교육구 학교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의 학생 수는 2002에서 2023학년도, 2002년에서 2003학년도에만 72만 4,11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급감해 2027-28학년도 예상 학생 수는 37만 5,661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영리단체 Great Public School Now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재정도 감소하게 된다며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 자금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A1 컬리지 프랩의 라이언 리 컬리지 카운슬링 디렉터가 명문대 합격 전략, 스펙 좋은 학생이 떨어지는 이유, 명문대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본다라는 주제로 명문대 입시 전략과 노하우를 집중 조명하고 글로벌 리더십 스쿨의 이창호 아카데믹 디렉터가 변화하는 대입 방향과 AP 완벽 승리 전략을 주제로 AP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리차드 미영 AGM 인스티튜트 대표가 합격보다 중요한 실제 대학 비용을 주제로 학자금 재정 보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해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리킴 아이보리우드 에듀케이션 대표가 AI 입시 시대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7가지 꿀팁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아 최고 $250 상당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코리아타임즈 컬리지 엑스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8: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7: 그럼 둘 다 워킹머니.
8: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7: 돈이 필요한 사람도
8: 투자하는 사람도
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8: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7: 213-804-9555.
8: 다시 한번
7: 213-804-9555. 워킹머니.com.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종원, 뭐 한때 열풍이었죠. 백종원 레시피를 안 따라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열풍이었습니다. 더 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LA 현지 식당을 찾아서 더 본 코리아 소스의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LA 오시계를 방문해 이 더 본 코리아 소스 TBK, 더 본 코리아 TBK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TBK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하고 매장 관계자들과 제품 공급 및 조리법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이번 방문은 해외 식품 유통기업 중심의 협의를 현지 외식 업체로 넓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대표는 매장의 주방 환경과 조리 인력을 살펴본 뒤 현지 운영 여건에 맞는 소스와 표준화한 조리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더본 코리아는 미국, 태국 현지 기업들과 TBK 소스 공급 및 유통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업무 협약 체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TBK 소스는 해외에서도 한식의 맛을 쉽고 일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업 간 거래 전용 제품으로 김치 분말 소스, 양념 치킨 소스, 갈비 양념 소스 등 총 11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2: 한 번을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1: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3: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1: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YTN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5: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6: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4: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4: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8: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4: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9: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10: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예.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9: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11: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9: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2: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9: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4: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도매 물가가 전달 대비 보합을 나타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보합 0% 기록했다라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로 전년 대비로는 4.7%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 주간 177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는 2만 2천 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 주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수년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20만 명 언저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동시에 해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해고도 없고 고용도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둔화했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2.5%로 낮아지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대응에 숨통이 트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맥도날드는 물가 인상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달러 세트 등 가성비 위주의 저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6월보다 둔화했고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월보다는 0.1%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 6월 전월 대비 5.7%, 7월 들어서도 1.5% 하락했고 주거비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에 2.6%보다 상승률이 둔화했고 전월보다는 0.2% 올라 기대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CPI 상승률이 5월 4.2%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둔화한 만큼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이 약화한 점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 Eases pressure a bit for the Fed to think about raising rates. I think what they see is the labor market that wasn't quite as strong as previously expected.
1: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 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CPI 발표 전 금리 동결 확률을 50%로 봤는데 이후 약 60%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월가는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한 최우선 사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행지표인 PPI,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연방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소비자들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관세를 올린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4월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약 1,660억 달러에 대한 환급 절차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버지니아주에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돼 가격에 반영됐다며 환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비자는 도요타 측이 환급금을 수취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도요타 측의 대응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비슷한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은 법원에 기각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업체들을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 작전에 동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민간 선박이 타국 선박을 상대로 해적 활동을 하도록 공인해줬던 19세기 사략 면장 제도의 21세기 사이버 전쟁 버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인들을 겨냥하는 초국적 범죄 조직을 상대로 민간 업체들이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민간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 100만 달러의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 계좌도 유지해야 합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토안보 태스크포스의 국가조율센터 산하에 설치됩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각각 한 명씩의 책임자를 임명해 이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외국 상대 사이버 공격 작전은 그간 대체로 정부기관들이 직접 해왔었습니다. 민간업체 동원이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업체들의 사이버 공격 작전 수행을 합법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사태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풀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광범위한 무역 흐름 속에 불법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제3국 경유 불법 환적 문제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 포장, 라벨 교체를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되어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타칙이 선제적으로 삭제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50만여 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위장질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관은 식도부터 대상까지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것부터 배설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우선 음식을 씹기 시작하면은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이 세 쌍이 침샘에서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섞여서 나오는데 자연히 음식물과 함께 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0: 입니다. 우리 식도의 윗부분은 골격근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평활근으로 되어 있어 일단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위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소화 과정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향하여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은 소화 과정, 즉 부수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게 되면은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위샘을 자극하여 위액을 분비시킵니다. 그 위액 중에는 펩신이 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아마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를 드실 때 마시는 탄산 음료 펩시도 소화를 돕는다는 착각을 주기 위해서 펩신, 여기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또 염산이 분비되는데 이 염산은 음식물에 섞여 있는 각종 세균을 죽이면서 우리의 위장벽을 강한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뮤신이 있습니다. 이 뮤신은 펩신이나 염산에 의해 위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조 임파구와 면역 반응 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위점막은 흡수와 분비 능력이 고도로 발달된 상피세포이고 매우 빠르게 순환되기 때문에 위장은 손상이 되어도 스스로 치유를 위하여 손상된 상피세포를 갈아치우면서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0: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1: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선택적 증빙수단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주 발표한 새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서류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 요청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안내하게 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일부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제공해왔던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마련하는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는 공식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비자 청원 유효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60일 자동 유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즉각 출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가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장갑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공무원들과 인권단체들이 불필요하고 잔인하다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요원과 수사관들에게 저출력 전압 방출기, 이른바 글로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순찰용 장갑과 같지만 요원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 모드가 활성화돼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저항하는 대상의 통증을 유발해 제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가 2026년 현재 10만 2,024명으로 집계돼 LA시 전체 114개 지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시 전체 인구가 감소세인 가운데 한인타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 전문기관인 크로스타운이 연방 센서스국의 연례 지역사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한인타운 인구는 2021년 10만 1,867명에서 10만 2,024명으로 2026년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LA 지역의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벤나이스 11만여 명, 2위는 웨스트레이크 1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LA 한인타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마지막 안전망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또 인상됩니다. 올가을 평균 29.1%가 인상됩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인상으로 한인 등 약 6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등을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중단한 주택 소유주를 위한 최후의 공공주택보험입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일부 가입자는 산불 관련 보험료 2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지난 6월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는 2020년 이후 무려 84%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LA 통합교육구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교들이 학생수 급감이라는 심각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LA 통합교과 학생 수는 2002-2003학년도에 72만 4,11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급감해 2027-28학년도 예상 학생 수는 37만 5천여 명으로 떨어질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영리단체 Great Public School Now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재정도 감소하게 된다며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 자금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던 30대 한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마켓 스트릿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인 김예빈 씨로 확인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18분 마켓 스트릿 교차로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경찰관과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김 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김 씨가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와 상업용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조사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건의 신분 도용 신고가 900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경찰국에 따르면 올 초 한 주민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수상한 금융활동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신용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수개월 동안 대출 신청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자동차 구입과 부동산 임대, 각종 사업체와 관련된 신용조회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발생한 우편물 절도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적이고 전교한 신분 도용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이곳에서 다수 주민의 우편물과 신분증, 은행카드, 각종 개인 서류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신분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보고서와 은행 계좌,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편물이 사라졌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될 경우 주요 신용평가사에 무료 사기 정보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경보는 에퀴펙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면 해당 회사가 나머지 두 곳에 통보합니다. 최초 사기 경보는 1년간 유지됩니다. 이 밖에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4: 오늘 새벽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 인근에서 차량이 전소되고 가로수와 신호등이 파손되는 화재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독 차량 사고는 오전 2시 30분 직전 134번 고속도로 남쪽 인근의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에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차량을 집어삼킨 불길을 신속하게 진화했으나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 시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가 구조용 바구니에 실려 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시청 인근인 15번 스트리트와 비치 블러바드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폭행 사건과 연루된 수배 중인 흉악범이 경찰의 체포 시도에 응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도주해 농성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주변 건물들을 대피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특수기동대와 용의자 간의 협상은 밤 9시쯤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용의자는 별다른 충돌 없이 체포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용의자가 건물 옥상에서 구조용 바구니에 내려져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풀러턴 시립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건물 화재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정오 무렵 매그놀리아 에비뉴와 커먼웰스 에비뉴 교차로 인근 건물에서 발생해 검은 연기를 뿜어냈으며 소방대원들은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수야드 떨어진 곳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건물 내 신발 제조업체 카프리 슈즈의 직원들은 건물 뒤쪽에서 연기를 감지한 후 화재가 발생하기 전 24명이 직원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 소방기관이 투입되어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공항 측은 최종 접근로를 뒤덮은 짙은 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활주로를 폐쇄하고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앵커, 연방항공청은 오후 1시 30분 직전 공항이 정상 운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으며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검은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즉각 보고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인 어제 오전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 대변인에 따르면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 북부 메이플 에비뉴에 위치한 산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한 후 오전 중 학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측은 당시 다툼에 연루된 정황으로 인해 행정조치 차원의 수색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경찰국 LASPD 경관들은 해당 학생을 별다른 충돌 없이 체포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관련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학생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18세 남성이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용의자를 가든그로브 출신의 18세 남성 에단 비달로 신원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30분 직후 경찰은 휴이 플레이스에 위치한 주택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머리 부위에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가든그로브 거주 17세 피해자 자넬리 구티에레즈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 결과 함께 동거하던 두 사람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비달은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구티에레즈는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치명적인 다툼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승용차가 미용실 건물로 돌진해 여성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는 에딩거 에비뉴에 위치한 살롱 뮤즈 미용실에서 발생했으며 세단 차량 운전자가 주차 공간에서 후진하다가 상가 내 여러 매장 중 한 곳인 해당 미용실로 돌진해 기둥을 들이받고 매장 내부까지 일부 진입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차된 상태에서 후진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성 한 명이 경상을 입고 예방 차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으며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남성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템메스칼 밸리 지역에서 주택 침입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20세 남성 데이비드 코데로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레이크 매튜스 경찰서 소속 경관들은 템메스칼 밸리 지역 글렌 에든 로드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들은 용의자가 총기를 휘두르며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셰리프국의 K9 경과 항공지원부대의 협조를 받아 인근 지역을 수색한 끝에 코데로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주택 침입 강도, 흉기 폭행, 무기 위협 등의 혐의로 로버트 프레슬리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샌마리노 경찰국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사용자를 노린 신종 범죄에 대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캐시 태핑 수법은 범죄자들이 ATM 현금 배출구 위에 특수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길고 금속성인 장치는 배출구 커버 뒤쪽에 현금을 걸리게 만들어 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마리노 경찰은 ATM을 사용하기 전에 카드 투입고에 스키머나 느슨하게 결합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금 배출구가 명확히 잘 보이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경찰 측은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은행이나 해당 업체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산타모니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70년 된 92세 동갑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산타모니카 소방국은 링컨 블러바드에 위치한 주택에서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은 주택 내부에서 두 사람을 발견해 즉시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가 92세 동갑 부부인 헬렌과 앤서니 스폴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50년 이상 장기 거주지이자 사고 현장인 이 집에서 일해온 간병인 릭 가르시아는 부부가 거의 7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며 앤서니는 전직 변호사, 헬렌은 집 근처 지역교회에서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였으며 헌신적인 다섯 자녀를 둔 훌륭한 분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함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3: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250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koreatimes.com 컬리지 엑스포를 통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 컬리지 엑스포에 전국 또는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한국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상법이 정한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양사 임직원들의 합동 봉사활동이 이어지는 등 자발적인 교류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심그룹이 운영하는 50년 역사의 한국 유통기업 메가마트가 올 하반기 남가주 라하브라의 첫 매장을 오픈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하브라점은 메가마트 미주 매장 6호점이자 미주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LA 권역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메가마트에 따르면 남가주 1호 매장은 라하브라에 그리고 미주 6호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메가마트는 정확한 개점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는 10월 말에 개장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9회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약 1,000명의 과학자와 공학자, 기업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핑크 사또구 뭐

0: 다니면서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혀왔던 파워볼 복권 10억 4천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다섯 개 번호를 모두 맞힌 2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에서도 다섯 개 번호를 맞춘 4명의 당첨자가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1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당첨금은 파워볼 역사상 8번째로 큰 금액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면 4억 5,050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김봄소리가 9월 LA 여름밤을 클래식 선율로 물들이게 됩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LA 필하모닉의 드보르작과 브루흐 콘서트에서 김봄소리가 협연자로 나서 바이올린 음악의 걸작 막스 브루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미주 한국일보 그리고 LA 필하모닉의 공식 한인 미디어 파트너로 특별 후원하게 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동행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출입 기자단이 백악관 측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 회장이자 팍스뉴스 앵커인 제리 하인리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만나 해당 작전에 대한 기자단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기자단의 역할과 풀 보도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0: 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인리 회장은 이 회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백악관과 솔직하고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며 나는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독립적인 취재와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풀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넘어서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백악관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가 몰래 내려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소형 군용기로 갈아탄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던 기자들과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미끼 역할을 한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군용기 비밀 환승 논란이 도화선이 된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 첩보를 두고 미 정보당국은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지만 CIA는 이 첩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달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지 미국이 생산한 게 아니며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에어포스원을 겨냥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란의 암살 기도 첩보를 전달했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어포스원을 향해서 실제로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비밀경호국은 이 같은 CIA의 회의적 평가에도 이스라엘의 첩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바꿔 타도록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생활비 부담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가 계속돼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최근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였습니다. 긍정 의견 비율에서 부정 의견 비율을 뺀 순 지지도는 마이너스 29%였습니다. 긍정 비율과 순 지지도는 이코노미스트 유고부 대통령 지지도 정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 부정 비율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전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 제한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2: The only reason you wouldn't do it is you want to cheat because your policies are so bad and your candidates are so pathetic. That you can't get away or can't get elected any other way.
1: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 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 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3: whether it's the SAVE Act, the SAVE America Act, the new SAVE legislation that's being proposed in the House, SAVE goes to Hollywood, SAVE goes to Hawaii, whatever the sequels are,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1: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4: It's a need because we have people that it's difficult for them to get to the polls. Just this past primary, I was required to be out in Washington, D.C. If I wouldn't have had the ability to vote by mail, I may have missed my opportunity to get my voice heard.
1: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건설 개보수 공사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의 건설 개보수 공사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연회장 건설뿐 아니라 백악관 인근 라파에트 광장 개선, 헬기 착륙장 건설, 새 방문객 보안 검색센터 건립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은 기존에 보도된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80여 년 만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백악관 개보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공사 비용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개보수와 각종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대신 다른 연방기관과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백악관 유지, 보수용 계정에 넣어 사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정에는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 유지 보수를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에 들어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의 자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계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공사 발주액만 1억 달러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이 이달 말까지 일하고 퇴임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 대변인이 퇴임 후 아름다운 어린아이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캐롤라인은 이제 나의 고위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라는 뜻은 집권 여당이 대부분 역대 중간선거에서 패했던 것을 뒤집겠다는 뜻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딸을 출산하고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어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바로 그 점이 백악관을 떠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한 결정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레빗은 지난 2024년 대선 승리 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었습니다.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두 어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일하시는 지금 학부모들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훈련 중이던 아파치 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미군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우드 군기지의 아파치 헬기가 들판에 추락해 탑승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정례 훈련을 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사고에 따른 화재로 일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A Few Good Men 등을 만들었던 롭 라이너 감독과 아내 미셸 라이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 닉 라이너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대배심이 닉 라이너를 매복 및 다중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매복 살인 혐의는 피의자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혐의는 닉 라이너 측이 주장해왔던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대배심 기술을 통해 예비 심리 절차를 생략하고 정식 재판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자, 오늘자 한국일보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본 기사 탑50 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중에 10개를 우선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 신분도용 비상 개인정보 대량 탈렸다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편물에서 우편물 절도를 당했는데 그 우편물로 인해서 수십 건의 개인 신분 도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동 스쿠터 타던 32세 한인 여성 참변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저녁 습관 세 가지 많이 본 기사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탑10까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소식, 그리고 올가을 주택보험료 30% 치솟는다라는 소식, 그리고 LA 레이커스 트럼프 사위 일가에 팔린다라는 소식,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사임한다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인구는 증가해서 10만 2천여 명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개학을 맞은 LA 통합교육구의 분위기, 그리고 한인 첫 주지사에 도전했지만 좌절했던 프란체스카 홍 석패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뇌졸중 위험 높이는 저녁습관 세 가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저녁습관 세 가지는 첫 번째 좌식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지내고도 저녁까지 소파에 머무르고 있으면 혈당 관리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좀 서서 움직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트륨 섭취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고혈압은 뇌졸중의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이죠. 많이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주입니다. 뭐 음주, 금연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번 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3: We have total control over the Hormuz Strait right now. They don't have control. We have total control. We own it.
1: 이번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선박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가운데 절반이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항로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최근엔 선박 대부분이 이란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장악 주장은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부정하고 미국이 군사적 우위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미국이 해상 봉쇄로 이란을 약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제한적인 공격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군이 지원하고 있는 오만 남부 항로는 안정적인 항로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대사관들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중동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데 따른 조치라며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정상적인 인력 배치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기존의 근무지에서 임시로 철수한 인력이 보직 임구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전쟁으로 현재 인력이 축소된 모든 대사관이 대상인지도 불투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격한 감소 사태에 직면한 미국이 중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전구 미사일 방어 재고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한 요격체 비축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군은 적의 타격 능력과 재건 능력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미국의 요격체 생산 속도로는 권장 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략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요격체를 조달해야 하며 분쟁 발발 시 중국 본토 공격을 허용하는 교전 규칙 사전 승인하는 한편 더 많은 요격 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해 어려운 작전상 결단을 내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이는 가장 신중한 방안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장기화, 고강도 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탄약 재고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분쟁 초기를 포함해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를 파괴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된 핵추진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함의 파병 장병들이 승조원들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5천 명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링컨함은 현재 9개월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항공모함 가운데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50일 연속 한 차례도 기항하지 않았습니다. 파병 장기화에 열악한 함내 생활 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승조원 가족들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난 화장실, 세탁시설 운영과 온수 공급 중단,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골든타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와 주민들은 추가 붕괴 위험에 손으로 잔해를 치워가면서 수색 구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숙한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소방대원들 콜롬비아로 긴급 파견됐습니다. 구조 작업에 함께하게 됩니다. 와이테니 보도합니다.
4: 인명 피해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 서부 주요 도시들을 강타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265명이 숨지고 3,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진으로 265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강진에 따른 경제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의 성패를 가를 72시간 골든타임이 우리 시간 오늘 저녁 9시 34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민간단체의 집계로는 실종자가 4천 명에 육박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소방과 군경, 자원봉사자들까지 밤낮 없이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강진이 발생한 이후 피해 지역에는 1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손으로 건물의 잔해를 지우며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11,0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고 병원과 학교, 도로 등이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공포로 여전히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지진을 금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파괴적인 지진으로 평가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강진을 맞은 콜롬비아 신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지진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를 돕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별해 우선 수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미국, 이스라엘 등 우파 정부가 집권하는 국가에서 보낸 구조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하자 콜롬비아 정부는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엘살바도르의 지원품뿐만 아니라 멕시코발 9호 항공편도 최악의 피해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 당시 결성된 멕시코의 유명 민간 자원봉사구조대 소포스 아즈테카 소속 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포스 소속 대원 60명이 콜롬비아 지진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입국과 활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비드 타마요 콜롬비아 재난구호청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각국 정부와 국제 기준의 검증을 마친 전문 구조팀을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5: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7: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어제 LA 다저스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4-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캔자스시티한테 지면은 다저스 정말 플레이오프 앞두고 악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캔자스시티 아메리칸 리그 중부죠. 꼴찌 팀입니다. 오늘부터 다저스는 미로키와 경기를 갖습니다. 사실상 미리 보는 챔피언십 결정전, 챔피언십 결정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셔널 리그에서 지금 서부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LA 다저스, 중부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미러키 브루어스는 승률로만 놓고 보면 다저스보다 높아요. 참고로 동부주 선두는 애틀랜타입니다. 다저스가 지금 최근 주춤한 사이에 미러키가 승률로는 다저스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에는 다저스의 사사키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요. 미러키에는 셰인 드로헨 선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입니다. 때문에 오늘 역시 다저스의 코리안 헤리티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티켓을 구입하신 분들은 기념품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코리안 헤리티지 관련 행사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우야 목요일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네, 다저스 구장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로키와 LA 다저스가는 지난해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났었거든요. 이번에도 둘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또 애틀랜타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복병이 또 나타날 수도 있죠. 이정원 선수는 이틀간 지금 침묵하면서 3할 밑으로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휴스턴과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에 머물면서 이틀간 9타수 무안타 타율 2할 9푼 3리로 떨어졌습니다. 좀 아쉽죠. 샌디에고와 미러키 간의 경기에서 송성문과 배지환 선수 각각 벤치에 있다가 대주자로 출전해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모두 다 빠른 발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경기는 샌디에고가 승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rning News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2: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 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 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0: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AM
1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백악관 연회장 공사 비용 관련 기밀 계약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리모델링 공사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대 건설과 리모델링 공사의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연회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인근 라파에트 광장 개선, 또 헬기 착륙장 건설, 새로운 방문객 보안 검색센터 건립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은 기존에 보도된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80여 년 만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백악관 공사가 될 수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와 관련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부자들이 돈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해왔지만 실은 공사비용의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직접 확보하는 대신에 다른 연방기관과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백악관 리모델링 어카운트에 넣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계정에는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인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백악관 공사 프로젝트의 자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자, 현재 이 어카운트에서 지급하기로 한 공사 발주액만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자 기부자들이 보내온 자금이 수백만 달러가 이 어카운트에 들어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 공사비용은 1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백악관 공사를 그저 몇백만 달러 모아진 기부금이 마치 다 커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공사의 총 비용이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질문을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통해서 보냈지만 백악관은 해당되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저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다라고 한 줄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상고하겠다라고 해놓고 공사는 일단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낡은 백악관을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하는 일, 사실 언젠가 누구라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저스티스의 기준점은 과연 어디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기자들은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기자단이 백악관 측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팍스뉴스 앵커인 제키 하이니는 취재진의 안전에 대해서 백악관의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구형 에어포스 1에 탑승했다가 몰래 내려서 기내식 운반 트럭을 타고 공군기로 이동해서 공군기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동행했던 기자들과 일부 장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위 미끼 역할을 한 에어포스 1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에어포스 1에 탑승했던 기자들은 당시 창문 덮개를 모두 내리라는 지시를 비행기 안에서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암살 위협에 믿기냐라면서 백악관의 해명과 안전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저스티스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 트루스 소셜의 이 유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사인 The Intercept Media와 비영리단체인 언론자유재단은 어제 연방법원에 트루스 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부패한 행위이며 위헌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나라를 움직이는 고급 정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만 조금 빨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러면서 수정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 문제인 만큼 이를 금지해달라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디어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트럼프 미디어는 매월 최대 10만 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인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이달 초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한 말을 빨리 받아보게 하는 서비스로 대통령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세 등 중요한 정책 거의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 소셜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암살 위협으로 기자들이 미끼가 되고 있고 또 그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로 자신의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하는 이 작금의 이 현실 속에 저스티스의 기준점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한 미국이 지금 당장 중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패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미중 분쟁에 불충분한 미사일 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제가 방금 전에 한 줄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충분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확보되지 않으면 미군은 적의 타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필요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요격 무기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면 결국 미국의 전략적인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미군이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의 경우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을 억제하는 데에 필요한 총량의 10%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만일 현재의 이 같은 재고 수준에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면 분쟁 개시 며칠 만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주요 미군 기지들이 괴멸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요격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속도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략 2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미국 내 방어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를 위험으로 실제적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상응하는 전술밖에 없다라면서 중국과의 분쟁이 우려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과감한 교전 수칙을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즉 나비 효과 그 자체입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의 핵을 파괴한다라고 이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는 중국을 걱정해야 하는 연쇄적인 버터플라이 이펙트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스러운 연관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군의 최정예 기갑 부대가 엊그제 독일에서 모의 전투 훈련을 가졌었는데요. 이 모의 훈련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실제적으로 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 훈련에서 미군이 그것도 최정예 기갑 부대가 상대의 드론 공격에 순식간에 전멸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3,500명 규모의 미군 기갑 여단이 진격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정찰망에 속속 포착됐습니다. 뒤이어 자폭 드론 등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며 미군 전차들이 너무 빨리 파괴되자 훈련 진행을 위해 격파 판정을 받은 전차를 다시 투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드론 기술 확보와 특수부대 창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실제 방어에는 쩔쩔맨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현대전에서 드론의 무서운 파괴력을 입증한 동시에 미군이 아직 드론전에 미숙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잇따라 사상자를 내며 방어망의 허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반면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등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의 훈련에서도 상대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군은 드론 전술 습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연구 인력을 늘리고 성능이 검증된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NBA 인기 팀인 LA 레이커스가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가에 팔립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밥 아이거 전 월트 디즈니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인 조시 쿠슈너가 125억 달러의 LA 레이커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LA 레이커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억만장자인 마크 월터가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에 인수한 지단 10개월여 만입니다. 당시 인수가도 역대 프로스포츠 구단 최고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쿠슈너는 최근 월드컵 대회 운영을 전담할 국제축구연맹 산하 새 영리법인인 FIFA Forward Enterprise 지분도 매입하려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디즈니를 약 20년 동안 이끌어온 아이거 CEO는 2024년 아내와 함께 여자 축구팀인 Angel City FC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적도 있습니다.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매각을 두고 마크 월터의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최근 부정행위 혐의로 연방 수사를 받은 데다 이 월터 CEO의 건강 문제가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가 2026년 현재 10만 2,024명으로 집계돼서 LA시 전체 114개 지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시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인타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 수국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한인타운 인구는 2021년 10만 1,867명에서 10만 2,02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은 11만 960명의 벤나이스와 10만 5,420명의 웨스트레이크에 이어서 LA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생활권 3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이민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에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격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 서류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안내해야만 합니다. 이민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동원해서 주장하는 가족관계의 유효성을 검증하라라는 트럼프 행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건의 신분 도용 신고가 900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주민이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수상한 금융활동이 발생했다라는 통보를 받고 신용기록을 확인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수개월 동안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동차 구입과 부동산 임대 또 각종 사업체와 관련된 신용조회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발생한 우편물 절도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적이고 정교한 신분도용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이곳에서 다수 주민의 우편물과 신분증, 크레딧카드, 각종 개인 서류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900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금융사기나 어떤 범죄에 사용됐는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스캇 터너 주택개발부 장관이 어제 LA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LA 노숙자 지원에 대한 연방기금을 완전히 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자금 지원이 재개되려면 LA시가 완전한 투명성과 완전한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라며 에코파크 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LA시 측은 수많은 감사에서 자금 남용이나 부패의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 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인구는 현재 약 7만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새 학기 첫날이었던 어제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메이플 에비뉴에 위치한 샌티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스쿨 폴리스에 따르면 학생들 간의 시비가 붙어서 출동한 경관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총기를 갖고 있던 학생은 현장에서 즉시 스쿨 폴리스에 의해 체포됐으며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한국 농심그룹이 운영하는 50년 역사의 한국 유통기업 메가마트가 북가주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LA 인근 라하브라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하브라 매장은 메가마트 미주 매장 6호점이자 미주시장 확장을 위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LA 권역 첫 매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 메가마트에 따르면 남가주 1호 매장은 라하브라 지역,
1610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구 아마존 프레시 매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메가마트 측은 정확한 개점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는 10월 말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음을, 본인이 뭐 직접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국가 비상사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포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클라라 주미강, 조성진, 유자왕, 랑랑, 힐러리 한, 하야토 스미노, 엘림찬, 미츠코 우치다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2026-27 시즌 티켓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lapi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은근히 제기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회자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에 대한 제한을 강제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가장 큰 변화는 뭐죠? 네,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꼭 중간선거뿐만이 아니라 2028년 대통령 선거도 치르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를 못 치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인가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전쟁 때문에 당신네들 선거를 못 치르고 그래서 당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군. 그거 멋진 일이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YTN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11: The only reason you wouldn't do it is you want to cheat because your policies are so bad and your candidates are so pathetic that you can't get away or can't get elected any other way.
1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

0: 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의회와 연방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구정부의 선거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1: Whether it's the Save Act, the Save America Act, the new Save legislation that's being proposed in the House, Save goes to Hollywood, Save goes to Hawaii, whatever the sequels are,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0: 실효성 논란 속에 주축되는 선거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2: It's a need because we have people that it's difficult for them to get to the polls. Just this past primary, I was required to be out in Washington, D.C. If I wouldn't have had the ability to vote by mail, I may have missed my opportunity to get my voice heard.
0: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다음 주 뉴욕 브로드웨이에 데뷔합니다. 데뷔를 앞두고 그녀는 마치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올해 44살인 아이비는 뉴욕 맨하탄의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뉴욕 앰베서더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주인공인 록시 하트 역을 맡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비는 한국에서 수천 번 뮤지컬 무대에 서왔지만 뉴욕에 와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니 영어를 배우러 온 유학생이 된것 같은 기분이다라며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기분이고 신인 때 아무것도 몰랐을 당시의 마음이다라고 이 브로드웨이 데뷔를 앞둔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비는 뉴욕의 악명높은 물가 얘기를 듣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국에서 정수기까지 챙겨왔다라고 털어놓으며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다라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비는 자신의 도전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계 배우들에게 브로드웨이의 문이 더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도 비쳤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원들이 뽑은 최고의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는 2026 최고의 CEO 50인 이 순위에서 젠슨 황 CEO가 임직원 지지율 99%로 1위에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임직원들은 글래스도어에 게시한 익명 평가에서 젠슨 황 CEO에 대해 역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리더다. 또는 비전이 있는 진짜 리더다, 또는 락스타 같은 리더다 등으로 호평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은 2, 3위 기업으로는 프랜차이즈 세차 업체 퀵퀵 카워시,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사 스트라이커의 CEO가 각각 임직원 지지율 93%를 얻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젠슨 황 CEO가 최고의 CEO로 선정된 가운데 그 회사 엔비디아는 글래스도어가 선정한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도 3위에 오르는 등이 기업과 CEO가 동시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기업 순위 1위에는 크루 카워시, 그리고 2위는 인앤아웃 버거가 이름을 올렸고, 구글은 11위, 마이크론은 59위, 그리고 애플은 77위 등의 순위였습니다.

0: 뭐든지 넘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탈모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성도 그렇고요. 바르는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탈모약을 쓴 뒤에 이마나 얼굴 주변에 잔털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약을 바를 때 흘러내린 상태로 오래 피부에 남으면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탈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 이마선은 비교적 보존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중앙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비해 남성형 탈모, 이마선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정수리 탈모도 주로 관찰되고요.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두피가 붉고 가렵다, 특히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럴 때는요,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는 탈모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넘쳐서 좋은 게 아닌 탈모약. 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흘러넘쳐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고요. 또 권장량보다 자주 쓰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게 되면 두피 자극, 또 각질, 홍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어지럼증, 두근거림, 부종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먹는 미녹시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 부종, 심박수 증가 같은 이상 반응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좀 많이 높은 도세지로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 볼 필요 꼭 있습니다. 또 탈모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요. 자, 바르는 약을 쓴다면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고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두피 자극이 심하다면 사용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8: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7: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8: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7: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8: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이민단속국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한국 정부도 바짝 관심을 표명하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망한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17일 한인 남성 74살의 안정웅 씨가 중가주 이 멀시이드 구금시설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유족은 자살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지만 시설이 그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딸이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던 안 씨는 구금된 이후 급격히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면회를 가서도 가족들은 알수 있었을 정도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의료진들은 그가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 씨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의 변호인은 그를 독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5월 11일 안 씨는 석방 요청을 했는데 최종 거부됐습니다. 그러자 크게 낙심했고 그로부터 엿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가 안 씨에게 적절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자살 고위험자를 격리 상태에 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양쪽의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는 안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는데 이들의 사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1954년생 남성 허모 씨는 지난 2005년 뉴저지주 퍼세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948년생 한인 여성 김모 씨는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암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체포돼 구금시설에서 어떻게 입소하게 됐는지 또 어떤 조처를 받았는지 등은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민 관련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것으로 보아서 이민 신분 문제였다라는 것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74세의 안정웅 씨를 비롯해 나머지 2명 모두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에서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이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별도로 없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54년생 허모 씨는 48살에 수감된 뒤에 목숨을 끊었고, 1948년생 한인 여성 김모 씨는 59살에 수감된 뒤 병사했습니다.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이처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외교부를 통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과연 약인가 독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에 이어서 시카고시도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어제 성명에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시장이 데이터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건설 중단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성향의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브랜든 잔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상승,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주 전체 차원에서 1년간 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가 소음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5개 정도의 주정부가 그런데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지역이 또 나올 전망입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 그러나 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전력과 수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또 헬리콥터 수준의 소음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과연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에게 약인가 독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SNS를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철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현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스토리다. 현장에 가봐라, 즉 호르무즈 해협에 가봐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개시 전에 하루 평균 13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어제는 14척 통과에 그쳤다라며 그 가운데도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한 선박이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나마 10여 척 다니는 선박조차도 이란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은 실질적인 물리적 위험이라는 공포 요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현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미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중동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데에 따른 조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가 중동 지역에 정상적인 인력 배치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2월 28일 이란 전쟁 직후 이란이 인근 중동 국가들에게 보복 공격에 나서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주재 미국 공관에 철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3월에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가 6월 말이나 돼서야 임시 영사 업무만 재개했습니다. CNN은 갑작스러운 공관 인력 감축으로 임기가 수년씩 남은 외교관과 그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임시 거처를 구하거나 또 자녀의 학교를 구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라며 외교관들을 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언제까지 미국에 있어야 할지, 언제 또 내가 해외로 나가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거처나 학교 문제, 즉 자녀 학교 문제 모두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고민이다라고 외교관들의 고민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외교관 출신으로 국무부 차관을 지냈던 존 베스는 현지의 외교관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고 미국의 대응책을 수립할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할리우드를 100년간 지켜온 대표적인 영화 스튜디오 파라마운트가 반독점 소송에 대한 반발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데이빗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가 지난주 회의 때 스튜디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앨리슨 CEO는 10월 1일까지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이 결론 나지 않을 경우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할 지역으로는 테네시주를 비롯해 텍사스주 또는 조지아주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본사 이전 검토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합병이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주의 반독점 소송에 가로막히면서 주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초 1,100억 달러를 들여서 워너브라더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등 반독점 당국의 승인도 얻었지만, 즉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은 얻었지만 최근 주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인수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 합병을 못할 바에야 다른 주로 이전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사업적인 전략이자 주정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9: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0: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3: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4: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3: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4: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형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둔화했고요. 또 근원 물가 상승률도 2.5%로 낮아지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뉴스 한 줄 던져버리면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어쨌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연준이 물가에 대해 있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그 폭이 좀 둔화되고 이렇다는 것은 연준이 물가 대응에 좀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연준이 물가 대응에 숨통이 좀 터진다라는 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죠. 네, 금리를 인상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연준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와이세현입니다.
19: 미국 맥도날드는 물가 인상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달러 세트 등 가성비 위주의 저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6월보다 둔화했고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월보다는 0.1%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 6월 전월 대비 5.7%, 7월 들어서도 1.5% 하락했고 주거비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에 2.6%보다 상승률이 둔화했고 전월보다는 0.2% 올라 기대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CPI 상승률이 5월 4.2%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둔화한 만큼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이 약화한 점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4: This eases pressure a bit for the Fed to think about raising rates. I think what they see is the labor market that wasn't quite as strong as previously expected.
19: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 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CPI 발표 전 금리 동결 확률을 50%로 봤는데 이후 약 60%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월가는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한 최우선 사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행지표인 PPI,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의 들러리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일본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샌프란시스코 소위 깐부 회동에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이사회 의장 등이 동석한 것과 관련해서 그 외에 또 지난해 10월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대통령실 방문 때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한 등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재벌들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과거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재용 회장이 정권과의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큰 정치적 위험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며 미묘한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한국 재벌들의 숙명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슈에 있어서 한국에게 번번이 기회를 뺏기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왜곡된 시선에서 바라본 악의적인 보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0: 네.
21: 수영도?
20: 그럼요.
2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1: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길을 걸어.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그저 80도, 81도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0: 하늘을 보면
1: 이번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다음 주에는 또 90도가 넘는 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너머에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오늘 혹시 출근하실 때 똑같이 다니시던 그 길로 출근하셨나요? 신호등 위치부터 골목길 우회로까지 우리는 저마다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나만의 출퇴근길이 꼭 있죠. 근데 이 출퇴근길 고집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꿀벌. 이 꿀벌도 그렇다네요. 최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이 프라이는 프라이 대학은 프라이를 잘하나? 아무튼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진이요. 초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꿀벌 한 마리 한 마리의 비행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 꿀벌들이요, 각자 자신만의 전용 비행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벌통에서 약 394피트 떨어진 먹이통으로 갈 때 중간에 큰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떤 벌은 오른쪽, 어떤 벌은 왼쪽, 어떤 벌은 아주 크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벌들이 말이야, 야 우리 일로 가자. 어? 그 큰 시스템에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부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번 자신만의 길을 정하고 나면요, 다음 비행에서도 불과 몇 인치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똑같은 고도와 곡선을 그리면서 정밀하게 그 길만 고집했다는 거예요. 같이 태어나서 같은 환경을 경험한 벌들조차 저마다 선택한 길이 달랐다고 하니까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꿀벌 개개인의 취향, 응? 개별적인 경험, 개성 아니겠어요? 거대한 집단 속에서도 저마다의 경험을 개성으로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찾아가는 꿀벌들을 보니까 우리도요, 남들과 똑같은 길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한 이 길, 나만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내가 먼저 선구자가 되리라. 그렇게 걸어가시는 단단하고 멋진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면서 출발해볼게요.

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다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8.15 광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광복절, 예전에 어렸을 때 광복절 행사 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절은 바로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바로 작사가 정인보 선생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그리고 작곡은 바로 윤용하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이분은 보리밭, 이 곡을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요 나뭇잎배라는 곡도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이 노래들이 진짜 굉장히 오래된 노래들이네요. 오늘 한번 그 우리 작사가 정인보 선생님의 가사로 해서 한번 이렇게 소프트하게 현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내일 모레면 바로 광복 해방 기념일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서는요, 우리의 그 해방 그리고 전쟁과 세계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바로 탱자뮤직극장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오늘도 특별히 또 전화를 받을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일본말을 잘하세요. 봤더니 31년생, 32년생 이랬기 때문에,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옛날 분들은 진짜 모든 걸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더 그런 아팠던 얘기를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어?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개성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학교 그 언덕에서 그렇게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고향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살아생전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하셔서. 바로 이 보리밭을 만드신 윤용하 선생님은 황해도 은율 출생이십니다. 은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은율, 은빛 선율. 어? 은율이 어딘가에서 찾아봤더니 저쪽 위에 황해도 북쪽에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 이름이 과일군이 있더라고요. 과일군. 거기에서 이제 그게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 내륙 쪽으로 가면 바로 사리원시, 옛날 사리원 냉면집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해주시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개성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렇게 보면 고향이 바로 조합해요. 여기만 넘으면 개성인데 그걸 못 가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해방도 맞이하고 또 6.25도 거치고 그런 거친 그런 변혁의 시대에 사스르셨던 우리 어르신들 아직 계실 겁니다. 40몇 년생 아직 건장하시잖아요. 네? 35년생이세요? 오늘 그런 분 계시다면 전화 연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옛날 그때 일제 수하에 이렇게 이런 일을 수탈당하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은 얘기도 함께 나눠도 좋고요.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는 213-531-2291 이거 저장을 잘 해놓으셨다가 가끔 제가 창고를 열면서 오늘도 선물 준비했어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그리고 서리태 콩국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뜨끈한 이열치열, 또 칼국수도 너무 맛있고 팥죽도 달지 않고요,
팥칼국수. 나는 국수 빼주세요 이러면 팥죽을 그냥 듬뿍 주십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가면 요즘 건강에도 좋은 양배추 김치도 아주 슴슴하고 시원하게 담아가지고요. 이거 담으시느라고 어제도 그 언니 목욕탕에서 뵀거든요. 근데 아우 나는 운동 못해. 식당에서 그냥 하루 2만 보를 걷잖아. 그 의사들이 걷지 말라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뛰어댕기면서 그냥 남의 입속에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보람을 느끼신다는 올림픽 칼국수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또 제주화로, 아 우리 고향에 바다 내음이 가득한 싱싱한 화로와 멍게 전복, 아 맛있겠다. 그리고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치킨다시가 너무 풍성합니다.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탱자뮤직극장에서 함께하기로.

어제 페르시우스 우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디 보셨어요? 어휴 세상에 저 잠 안 자고요. 저도 한번 볼라나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바깥 보니까요. 아우 구름이 꽉 끼어 있었어. 어떻게 그냥 저 동부에 살 때요. 무슨 야외 행사만 잡아놓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해의 그 5월은 그랬습니다. 주말만 되면 비가 왔는데요. 야 모처럼 한번 유성우 별똥별 좀 보자 했더니 어제 LA 인근에는 구름이 쫙 꼈습니다. 구름 낀 날이 더 환하게 느껴지는 거 아십니까? 도심의 불빛을 구름이 받아서 반사를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유 못 봤어요. 그래도 뉴스로 보셨죠? 저쪽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벌어진 환상적인 계기 일식을 모두가 감탄하면서 봤더라고요. 바로 계기 일식을 또 보려고 하면 바로 내년입니다. 8월 2일 내년이 오맘때 이거는요 평생에 다시 없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계기 일식하면 2, 3분 남짓인데요. 내년에 일식은 무려 6분이나 넘게 지속이 된대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긴 계기 일식이 되는 셈이죠. 근데 아쉽게도요. 이게 또 스페인 남부를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바로 위를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맑고 화창한 사막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일식을 놓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스페인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고대 유적지 위로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생각만 해도 경이롭네요. 벌써 숙소가 먼저 매진이 되고 항공권도 이제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러는데 이런 특별한 우주쇼를 눈에 담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어요. 아, 평생 일만 했고 나 진짜 억울하다 이러신 분은요 모처럼 더 여행 다니기 힘들어지기 전에 저쪽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바라보는 계기일식은 어떨까. 그래도요 바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완벽한 계기 일식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2045년이에요. 2045년 8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플로리다까지 미 대륙 동서로 관통하는 대형 일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 45년. 이게 그때까지 뭐 아무튼 우리 건강하게 열심히 잘 서바이벌을 해서 또 멋진 시간들을 만들자고요. 파워볼을 어제 저도 기름을 넣다가 아유 $10만 사카 이래가지고 샀는데 1, 2등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은 바로 일리노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10억 4천만 달러 $1.4 billion을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은 82만 불인데 한 자리만 틀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할까. 82만 불 당첨된 이분은 바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판매가 된 당첨자가 나왔네요. 잠시 사놓고 꿈은 꿔봤지만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법사
권도한 박사, 법사가 아니죠.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첫 번째 광고가 대한항공이네요. 오늘 뉴스에, 그것도 그 외국 뉴스에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6년 전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6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무려 4년 동안이나 바이올린을 손에서 놔야 됐어요.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됐지만 그녀는 음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재활 끝에 다시 바이올린을 잡은 주인공, 바로 올해 나이 28의 임현재 씨 얘긴데요. 올해 1월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엘마 올리베이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거장 미도리 교수의 지도 아래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업과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련을 딛고 다시 태어난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에서 임현재 씨를 위해서 그 연주를 위해 전 세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무제한 무료 항공권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야, 휠체어를 타고 세계 무대를 누리는 그녀에게 제가 그 한번 잠깐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드릴까요? 와, 연주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내듯 휠체어 위에서 켜는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은 그 어떤 연주보다 진한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절망에 굴하지 않는 연주자의 열정, 그리고 그 꿈에 날개를 달아준 대한항공 따뜻한 손길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바로 임현재 씨 한번 찾아서 한번 바이올린 연주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는 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임현재.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0: 에어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0: 1945년 8월 15일 신문 한 장, 라디오 한 대,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1: 오, 해방이 됐대.
0: 누군가는 몰랐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거리로 뛰쳐나갔고, 누군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엄마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 우리 엄마가 그러셨는데 세상에 나를 업고 응? 피난 가가지고 말이야.
0: 혹은 우리 외삼촌이요, 그 옛날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진짜 응? 혹은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셨던 분도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그날의 얘기를 나눠주실 분,
1: 어머 나 해방 중이에요
0: 이런 분도 좋고요. 여러분의 기억을 듣고 싶습니다. 8.15 해방을 함께 축하하고 싶은 분들 지금 라디오 서울로 전화주세요. 생방송 전화번호 13-531-2291 이 전화번호를 저도 참 못 외웠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는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홀수 135를 거꾸로 하면 531이잖아요. 거기다가

2291 22 둘이 둘이서 9191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2291.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의 날이었지만 1945년은 우리 인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기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원자 폭탄입니다.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인간은 과학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바로 그 사람의 얘기를 다뤘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야, 우리 인간 대단하다. 하지만 또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도 되는가? 전쟁은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가?

영화에는 전쟁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사랑을 살리려 했던 한 인간을 만납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한 음악가를 만납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의 주제곡, 이 영화의 주제곡, 바로 이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쟁의 지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웃음을 선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전쟁은 사람을 갈라놓는데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용기, 양심, 음악,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총소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음악은 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남고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도 남고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도 하나도 남습니다. 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음악은 기억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광복 이야기가 있나요?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이야기, 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시면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어머니가 평생 가슴속에

0: 어머, 전화가 왔어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끊어졌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 주호가 맞습니다.
0: 네, 어디 누구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는 제 이름은 케니 원입니다.
0: 오, 원 씨.
1: 한타에 살고.
0: 네.
1: 네.
0: 우리 한국 성 중에 원 씨가 진짜 짱이야. 다 이겼어. 그쵸?
1: 네. 저는 네, 네. 47년생이라 이 광복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좀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 제가 해방되고
0: 2년 있다가
1: 5년간의 그
0: 네.
1: 일제 점령하에 있었는데
0: 네.
1: 저는 그 해방되고 2년 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듣는 얘기로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님이
0: 네.
1: 한국 이름은 광복입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저기서 광복이에요.
0: 야.
1: 원 광복.
0: 야, 광복 씨 네. 전화 제대로 하셨네 오늘. 응?
1: 근데 제가 겪은 건 많지 않아서 들은 것만 있어갖고
0: 네.
1: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0: 네. 뭐 어떤 네. 얘기를 들으셨어요? 지금 기억나시는 게 어떤 얘기예요?
1: 확실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 부모님 말씀이 낭중에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 수고로가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는 미국에 살지만
0: 네.
1: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그분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해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우 저는 아까 내 그 갑자기 어머니 생각하니까 울컥해가지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1: 네.
0: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1: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0: 네. 아니 부모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장수하셨네요. 부모님이 몇 년생이셨는데요?
1: 아, 예. 장수하진 않고
0: 네.
1: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0: 네.
1: 그리고 어머님은 82세에 돌아가시고.
0: 아 그러세요. 그러면
1: 네네.
0: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한참 되셨는데 짧게 느껴지시죠?
1: 한 20년 됐죠.
0: 예? 몇 년이요? 몇 년 되셨다고요?
1: 그래도
0: 돌아가신지?
1: 예. 예, 미국에서 다 돌아가셨습니까?
0: 네.
1: 예.
0: 아 그랬군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아쉬운 게 뭐세요? 저는 어제 제일 아쉬웠던 게 고향도 이북이시고 그리고 전쟁 난리통에서 아버지도 이러시고 또 제일 이뻐했다는 둘째 오빠가 또 일본 거기에 끌려가서 뭐 전쟁에 나가서 또 전쟁에 배를 타시고 어디 뭐 이렇게 가시면 그렇게 선물을 챙겨갖고 오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 한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1: 그럼요.
0: 별로 안 하셔서 아우 돌아가시기 전에 좀 위로 좀 해드릴 걸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 나 왜 이래 오늘. 호르몬 왜, 때문이야 이거.
1: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되는 게 그런 겁니다.
0: 그렇죠. 아 정말 내일 모레가 바로 우리 해방인데 야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까 그죠?
1: 참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전범으로 몰아야 돼요.
0: 네? 다 잡아야 돼 진짜.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근데 네. 우리 인간이 전쟁을 안 할 수 없나 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 빼면 이게 뭐 없어. 그죠?
1: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0: 인구. 아, 우리도 인구에 한몫하네 진짜. 옛날에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 광복 씨는 몇 번째세요? 네? 형제
1: 뭐가요?
0: 형제들이 몇 남매 두셨어요? 몇 남매?
1: 옛날에 애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는 네. 9남매에서 처음에 낳자마자 한 형이 네. 돌아가시고
0: 네.
1: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형이 33살에 돌아가시고
0: 네.
1: 그리고 미국에 7남매가 들어왔는데
0: 네.
1: 지금은 여기서 두 분이 다 누님들이 누님하고
0: 네.
1: 돌아가셨고
0: 네.
1: 지금은 5남매만 남아 있어요, 여기요.
0: 아, 그렇습니까? 자주 보십니까?
1: 네네.
0: 어떠세요?
1: 그런데 그거 네. 고르고 나서 바로
0: 네.
1: 6.25가 났잖아요.
0: 네.
1: 실질적으로 내가 겪은 건 6.25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그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6.25 때가 그러니까 네. 3살 때잖아요.
1: 예, 예.
0: 그 기억이 나요? 네.
1: 왜 생각이 나냐면
0: 네.
1: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업고 피난을 가서 항상 업고 다녔대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리가 조금 휘었어요.
0: 아.
1: 양쪽으로. 하도 업혀서 옛날엔 뒤로 업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0: 네.
1: 그 피난 갈 때 처음에 대구로 내려갔는데
0: 네.
1: 진짜 그 곳간 우에
0: 네.
1: 우에서 아니 아니고 우에서 내려갔던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0: 와, 세상에 어떻게 이제 해방이다 했는데 또 6.25 난리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6.25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때들은 진짜 고생들을 먹을 것도 없고 고생들 많고
0: 네.
1: 진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0: 네.
1: 많이 고생했어요.
0: 아,
1: 어른들이.
0: 네. 네.
1: 저희들은 뭐 업혀 다녔으니까 잘 모르지만 기억은 나요.
0: 네. 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진짜 저라고 정말 뭐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1: 맞아요.
0: 네. 우리 네. 광복 선생님은 건강하시죠?
1: 예, 건강합니다.
0: 네. 47년생이라고 그러셨으면 어머나 내년이면 8순이시네요.
1: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0: 아, 아이, 차차차에서 8순 잔치 우리 모여서 함께 해야겠어요. 생일이 언제십니까?
1: 생일은 2월 1일이에요.
0: 2월 1일? 어머 이거
1: 네,
0: 적어놓고
1: 네.
0: 요 날을 기해서 한번 우리 차차차 모두 한번 모여서 작은 파티하면 너무 좋겠다. 광복을 위해서. 아유, 선생님 오늘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수고 많이 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광복은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광복 이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세상 아닐까요? 나라를 되찾은 그날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인류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까지.

0: 오늘 뉴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폭탄 좀 더 팔라고, 응? 폭탄 떨어졌다고. 미국에서도 폭탄이 이제 뭐 바닥이 났다고 걱정이라고 그러죠. 5% 남았다나. 패트리오트 뭐 방어미사일. 폭탄 대신 꽃이 피고 총소리 대신 노래가 들리고 아이들이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세상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존 레논의 이매진 들으십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면서 또 인류의 평화를 꿈꾸면서 제가요 우리 어머니 생각했더니 코눈물을 막 흘리면서 코를 휑 풀었는데 딱 이 손수건이요.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손수건이에요. 딱 이 똑같은 색깔 무늬 두 장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갖고 다녔는데 아 옛날에 이 손수건에 어머니가 똑같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하나의 물건이요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그런 좋은 물건들을 그것도 쓰시던 거를 받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수건이 옛날 거는요 이 면이 참 좋아요. 옷도 보면 옛날 게 왜냐 화학소미가 아니니까 천연소미니까 좋잖아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2억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전해주신 우리 원 광복 광복 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반식당 제주화로 혹은 올림픽할국수에서 50분 상당의 식사권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차차차 곧 돌아올게요.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8: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9: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8: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6: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우나기부터
6: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2: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유흥자 그리고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비님 오셨어요. 그레이스님도 계시고 다정님 우리 부모님 시절 항상 기억하여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큰 절을 부모님께 올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이, 우리 아이비님이 응? 피아노도 잘 치시는데 광복절 기념일 노래 음성이 성악 공부하신 성악가 같으세요 하셨는데 저는 뭐 노래를 별로 못해요. 근데 좀 잘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너 나와! 해서 나가서 항상 수업 시간 할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잘은 못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셔서 아유 나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하면서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좁은 집에 세상에 그 옛날 기아집에 피아노가 동네에서 유일하게 있어서 저희도 집이 피아노 집이어서 대전이니까 신탄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출장을 오시면 저희 삼남매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뭔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피아노를 우리 집에서 가르쳐주고 아마 어머님께서는 모종에 뭐 좀 싸게 가르치셨겠죠. 나중에는 뭐 내가 여우 목도리 팔아서 널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해. 왜냐면 제가 서울에 이제 학교를 갔다가 방학에 대전만 내려가면 그냥 저를 붙들고요 피아노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가르치다 보면 왜 식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러셔서 제가 그때 진짜 뭉클했어요. 어머님이 평상시 그렇게 안 하시는데 감정을 그때 확 보시면서 막 정말 한스럽게 우시는데 그 다음에는 가르쳐드리면서 신경질을 안 내고 왜냐면 가족끼리 뭐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운전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잘못하면 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신탄진 피아노 선생님 따라서 신탄진에 있는 어떤 미군 군대를 놀러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니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이 화장실이 위에가 이렇게 칸막이만 있고 튀어 있는데 거기에 웬 미군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아 그게 바로 이제 오죽 힘들겠어요. 그 젊은 그래도 변태지. 그래도 안 되지. 그냥 왜 그랬을까? 저 뭐 한 그때 나이가 뭐 10살 조금 근데 오늘 뉴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미군도 호르무즈에 나가서 지금 200 며칠째 있죠? 그래서 원래 5월에 끝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그 전쟁통에 발이 묶여 있는 그때 그 안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군인도 있고 지금 그 상황이 그 안에 조건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또 이쪽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전쟁에서 싸워서 막아야지 큰 전쟁을 막는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이러는 속에서 그래도 우리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군인들이 있을까. 아,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여러분 곧 만나 뵐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후니 오빠.
18: 안녕하세요. 왠지. 목요일에 네. 만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남자. 후니 허는입니다.
0: 아니 반갑습니다. 목구멍이 왜 포도청이에요?
18: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0: 아 어떡해. 아니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믿어져요?
18: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빠르다.
18: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집 앞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쫙 내놨길래 네. 아니 이 양반들이 왜 그랬나 생각해 오늘 목요일인 거야.
0: 아니 월화수가 어디로 날아갔어?
18: 그러니까 뭐한 이번 주에 뭐했는지
0: 아, 너무 빨라. 와 진짜 어제 유성우 본다고.
18: 그게 뭘 봐요?
0: 아니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18: 아니 구름 왜 이렇게 많이 꼈죠?
0: 아니 우리 캘리포니아에 우리 구름 없는 걸로 유명한데.
18: 근데 진짜 구름 많던데.
0: 아니 저녁에는 노을이 이쁜 정도로 구름이 꼈어요. 그래도 뭐 그랬어요? 이렇게 거치겠지 했더니 12시 넘어가면서 그냥 그냥 구름이 쫙 껴가지고
18: 그 시간까지 뭐 하셨어 안 주무시고
0: 아니 기다렸죠
18: 뭘 누구를
0: 별똥별을
18: 그분 별명이 그분... 별똥별
0: 저 별은 나의 별 그래요. 이 별도 나의 별 별 하나 구경 못하고 말이야
18: 별 뜰때께 물어봐 아니 네 저는 어저께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늦게 집에 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퇴근할 때 이미 해가 다 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네. 안 썼는데 네. 오늘 아침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날씨가 약간 꾸물꾸물
0: 요즘 그래요. 네, 예. 좀 이상해요. 비도 오고
18: 갑자기 비도 오고
0: 근데 좀 시원하죠 그래도 차라리 근데 좀, 조금 습기는 있어
18: 아, 좀 습해요. 아, 이러면은 벌레들이 또 이제 창궐 하게 되는데
0: 예.
18: 아 요새 제가 아까 잠깐만 네. 요새 그 뭐야 유튜브가 지금 제 유튜브에서 그런지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0: 보는 것만 나오지 계속
18: 그러니까 관련된 것만 나오잖아요
0: 제가 우주를 봤더니 계속 우주만 떠
18: 저는 한국 연예인 그 소식을 봤더니 계속 그만 뜨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뭐 무슨 연예인 소식 뭐 있어
18: 이제 얼마 주말에가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근데 지금 한국의 모 연예인 여배우가 신인 배우예요
0: 네.
18: 굉장히 이쁘세요
0: 네.
18: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드라마를 보길래 보면서 봤는데 저 여배우 어디서 봤지? 귀엽네? 근데 그분이 유튜브 주인공이었던 거야
0: 아 요즘 문제에
18: 집안 난리난 사람 친일 논란 난 분 있잖아요
0: 막 뭐 의사집안
18: 4대째 의사집안이라는 거고 아 근데 이분이 참 웃긴 게 누가 이거를 한 것도 아니야
0: 네.
18: 본인 스스로 요새 표현말로 본인 스스로 파멸을 했더라고요
0: 어떻게 파멸을
18: 자기가 했어? 나와서 연예 그 자기는 이제 PR을 하러 나온 거죠 드라마 네, 첫 네, 주인공이 하니까 네. 나와서 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금수저예요
0: 의사 집안에.
18: 의사 집안에 다 됐죠.
0: 저도
18: 언뜻
0: 봤는데 우리 이모도 의사고요. 할아버지부터
18: 자기 해서 언니도 의사고 아버지 의사고 할아버지 의사고 그러니까 외증조부 증조부 아버지 언니까지 다 의사 집안이고
0: 윤봉길 의사랑 전혀 다른 의사죠.
18: 그러니까.
0: 닥터.
18: 그러니까 아니 4대째 그러면 보통 그 나이 30 이분이 30대 초래요. 대충 거슬러 올라서 한국 역사 뻔한데 네. 그때부터 하고 뭐 우리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심했던 게 아마 작가들이 시켰겠지 집안 잘 산다는 걸 어필해라 이렇게 했겠지.
0: 왜 어필해?
18: 근데 막 자기 저쪽 가면은 뭐 냉장고가 5개다. 뭐 음식이 썩어 나간다. 우리 집은 다 의사 집안이라서 뭐 다들 똑똑하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 미술을 전공했다가 뭐 외국 유학 갔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래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파멸.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관심도 없다가 막 나와서 이렇게 얘 누구야? 이번에 뭐 주인공이네 막 이러면서 4대째 의사? 그러면 이러다가 누가 이제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티즌 수사대라고.
0: 네네.
18: 이분들이 또 몇 명이 또 움직였나 봐.
0: 그러니까
18: 야, 이 사람 거슬러서 이 사람 아니야? 그냥 족보 계보가 다 파여인 거예요.
0: 네. 요즘은 근데, 비밀이 없어.
18: 근데 그랬으면 빨리 그냥 사과를 했으면 됐는데 또 그냥 소속사에서는 그럴 일 없다. 소송하겠다.
0: 소송.
18: 그거 그러지 마라. 그랬다가
0: 무서운 말 했군.
18: 막 해보니까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봤다.
0: 네.
18: 뭐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이
0: 아버지까지 사과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18: 아 근데 되게 심하던데요. 지금 이게 계속 파이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좀 굉장히 비중이 있던 역사적으로
0: 그런 그랬더라고요.
18: 이게 쭉쭉 그러니까 증조부 조부까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0: 아니 친일을 했다 이거죠.
18: 친일 플러스 이제 조부는 또 이제 그 반 그 뭐라 합니까 그 인권
0: 반민족
18: 반인권
0: 반인권
18: 옛날 그 소록도 그쪽 사건에 또 연루돼 있는 또 의사
0: 그런 게 있어요.
18: 또 그래서 하여튼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걸 또 연좌제를 할 것이냐.
0: 네.
18: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18: 우리 집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뭐
0: 그쵸?
18: 꼭 그쪽 친일파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
0: 그리고
18: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왜냐면 아세요? 증조조부의 역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0: 모르죠.
18: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0: 모르지.
18: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차피 모르지만 입 다물고 사니까 뭐 누가 찾아볼 필요도 없고.
0: 네.
18: 근데 연예인이고 또 나와서 막 자기가 잘 산다고 떠벌리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쟤 뭐지 이러고 막 찾아본 거죠. 그 저도 약간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0: 집안에 그거 있잖아 그
18: 뭐요?
0: 있던데
18: 족보?
0: 족보.
18: 그 족보 보면 나와요?
0: 그 족보는 왜냐면 했던 이름만 나오지 뭐 했던 일 이런 건 안 나오지.
18: 모르고 또 약간 외가 쪽은 또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8: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볼지 나도 궁금한데.
0: 근데 연좌제는 뭐
18: 아니라고 봐잖아요.
0: 아니죠.
18: 그쵸?
0: 근데 하지만 부당하게 누군가를 수탈을 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이러면 그게 사회로 환원이 돼야 된다는 거가
18: 그러니까
0: 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18: 그게 친일파 척결할 때 그 당시 했었어야 되는
0: 했었어야
18: 건데
0: 했는데
18: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4대째 넘어서 어떡할 거야 그거를. 어디까지가 과연 그렇잖아요.
0: 그러니까
18: 이게 진짜 애매한 건데 이게 지금 질탄받는 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너무 또 그런 것도 안 되지.
18: 그분이 무슨 죄야 사실. 그냥 좀
0: 그리고요 옛날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 보고 사실 나가사키에 이제 폭탄 히로시마 터지고 며칠 후에 이제 터지고
18: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싶네.
0: 또 이러면
18: 미안해요.
0: 그랬는데도 드디어 해방인데도 그걸 몰랐대요. 한 달 동안이나 왜냐?
18: 아 저 산골
0: 워낙 눌려이 사서 기가 죽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잘못해서
18: 혹시나
0: 해방이라고
18: 또
0: 그러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18: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그래가지고
18: 시달리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0: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깃발이 내려지고 그랬을 때 드디어 드디어 해방이구나. 그때는 만세 불렀대요. 8월 15일은
18: 아니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에서도 이거 야 진짜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괜히 테스트했다가 뭐 만세했다. 야 이건 아니다. 아니다. 막 그러면은
0: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그 일본 사람 사장이 계속 한 달 동안이나 계속 또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18: 아 근데 걔 중에 또 좋은 일본 사람도 있었어요.
0: 그럼요.
18: 분명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항상 도와주신 분도 그 라면도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뭐 전체 민족을 욕할 게 아니라
0: 그럼요.
18: 그 위에서 이제 조정했던 그런 몇몇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니까 역사는 잊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 모든 사람을 또 싫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0: 지금도 지금 이런 세기에 지금 보니까 테슬라하고 중국이랑 서로 그 플라잉 카 날아다니는 카 그걸 벌써 중국에서는 1000개째 지금 만들었고요.
18: 1000개 만든 뭐예요? 나르는 게 한 대가 될까 말 텐데.
0: 아니 만들어.
18: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타요?
0: 아 테슬라도 지금 그 해서 이제 곧 이제 플라잉카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네. 아직도 지금 응? 터치면서 지금 글로벌 워밍 때문에 난리 났는데 폭탄을 여기저기 펑펑 터지고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18: 이게 사회가 더 좀 뭐지 평화롭고 더 이렇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더 뭔가 자꾸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뭐 좋아지겠지 뭐.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좋아지겠죠. 어차피, 아 근데 뭐 우리 경제 정치는 그렇다 치고 아까 플라잉카 말씀하셨고 만약에 플라잉카가 나왔어요 타실 거예요?
0: 어제도 그러니까, 그러고 왜 물어봐. 타지.
18: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죠.
0: 테슬라 타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유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든 선고자는 좀 위험하고 좀 이따 타야지.
18: 테슬라는 내가 운전을 어쨌든 할 수가 있는데 있으니까. 플라잉카라는 거는 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0: 거기에 일단 처음에는 안전장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18: 어떤 거요?
0: 어? 뭐, 낙하산.
18: 마운틴 볼?
0: 낙하산을 달아놔.
18: 낙하산. 에이 그거 뛰어내려도 안 될걸. 지금도 베가스 가시면은 실버범 운전하는 비행기 그 후버 택시 있어요. 날라서 1인 혼자 타는
0: 그러니까.
18: 거. 근데 그걸 왜 타냐고.
0: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 보면 그 길이 움직이는 거.
18: 길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0: 그 요즘 공항 가면 에스컬레이터처럼 길이
18: 이렇게
0: 바닥이
18: 이렇게
0: 가잖아요.
18: 어, 맞아, 맞아.
0: 그런 거 옆 만화에서 봤어요.
18: 맞아, 공상과학
0: 에이, 말이
18: 있었어.
0: 돼. 이랬는데 실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18: 어, 얘를 되게 독특한 걸 드시네.
0: 아니 맞잖아.
18: 아니, 보통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할 텐데
0: 아니 스마트폰도 진짜
18: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갖고 얘를 드시는 걸 처음 봤어요.
0: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만화 아, 봤는데
18: 그게 되게
0: 길이 움직인다고 해서 에이 설마 했는데 지금 부르시잖아.
18: 어, 그쵸. 뭐 마사지자도 있는데 뭐.
0: 좋은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변혁의 시대지만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굉장히 감사해요. 또
18: 진짜요?
0: 아날로그 디지털 다 누려봤잖아.
18: 그래서 저는 안 좋은데.
0: 왜요?
18: 저희는 굉장히 과도기 아니에요. 진짜 아날로그의 마지막을 정말 함께했고 그러면서 그 과도기를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뭐 무슨 오디오부터 해도 우리가 진짜 예?
0: 그럼 만약에 태어난다면 어느 시대?
18: 저요?
0: 아까도 우리 일부대 우리 원광복 선생님이 47년생 광복을 한 거예요. 군함매 중에 이름이 광복이에요.
18: 네네네.
0: 얼마나 기쁨은.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6.25 터졌잖아요.
18: 그쵸,
0: 피난 가고 막
18: 그쵸.
0: 그때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18: 아, 왜 또
0: 조선시대?
18: 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세요?
0: 조선시대 돌쇠?
18: 아, 왜 돌쇠야? 우리 집
0: 마당쇠?
18: 양반 집안인데?
0: 아 그렇구나. 우리 한씨로구나.
18: 일부 다처제를 그냥
0: 다처제라니?
18: 네? 아 첩.
0: 우리 한씨예요. 그러고 보니까
18: 본첩이
0: 양반
18: 있고, 본첩이
0: 청주한씨
18: 첫
0: 족보 있어? 어디 공파야 참. 그런 얘기 안 했네.
18: 저요?
0: 양절 공파
18: 장렬 공파 아니에요?
0: 모르겠다. 아무튼 양파야.
18: 아니 근데 여성분은 그거 없지 않아요?
0: 우리 있어요.
18: 손이 없잖아요. 어디.
0: 손에 앉는다고요?
18: 그러니까 여성분이 무슨 그 족보에 그 잉크 깎기 왜 써? 우리 옛날에 겸상도 못했어요.
0: 어머나 진짜. 여봐라.
18: 어 어디 암탉이? 야 이거 욕먹겠다.
0: 야,
18: 욕먹겠어.
0: 수탉이 진짜.
18: 아니 근데 네. 전원일기 김 회장님 둘째가 누구죠? 우리 오무섭 변호사님이 또
0: 네. 제가?
18: 네.
0: 오늘?
18: 저는 김 회장님 둘째 근데 김 회장님 둘째가 네. 누구지? 김 회장님이 최불암 씨잖아요. 최불암 선생님
0: 아...
18: 둘째가 누구지? 누구로 나오지? 나 갑자기 생각나네.
0: 이쁜 여자 있어요.
18: 아, 김수미 씨는 아니죠?
0: 전원일기 보면요
18: 왜 그러냐
0: 왜 그러냐 어?
18: 뭐다,
0: 내가 오늘 낳고
18: 아, 복이야
0: 어?
18: 아 김수미 님이 저희 먼 친척이에요.
0: 아 그래요?
18: 네, 돌아가셨지만 네.
0: 아...
18: 예전에 뵀는데 네, 어릴 때 네. 이거 진짜로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냥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0: 네.
18: 제 주변에 김 선생님을 되게 무섭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맨날 나와서 막 욕하고 막 야 이러고 말이고 드라마나 영화에
0: 그렇죠,
18: 맨날
0: 그렇죠.
18: 욕 찍어내 욕할 머리 나오잖아. 실제로 뵈면요 진짜로 이렇게 더 이상 우아할 수가 없고요.
0: 아...
18: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아들 그러셨거든요.
0: 때, 어머나
18: 아들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요 이렇게 하세요. 어머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얼마나 우아하게 말씀하시는지
0: 아,
18: 옷도 근데 방송 나오면 막 야 이러시는데 실제는 진짜 우아하세요. 난 이걸 사람들이 모르게 너무 답답한 거야.
0: 나도 그렇잖아.
18: 뭐요?
0: 나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아한데.
18: 맞아. 미국집 밖에 나가면요 야 아까도 오니까 막 작게 좀 밖에 바닥에 던져놓으시고 바닥에 작게 짓길래 이거 뭐예요? 그때 어 그거 내 거야.
0: 아니 아까
18: 얼마나 우아하시던지
0: 추워가지고 입었는데 방송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너무 더운 것 같아.
18: 아니,
0: 시간이 없어서
18: 바닥에 왜 던지신 거예요? 근데?
0: 아니 얼른 벗어서 여기 논다는 게 지가 미끄러졌지 내가 왜 던졌겠어요.
18: 아 혹시 왜 그런 것들 남자들은 여자의 방에 대한 어릴 때는 정말 신비함이 있거든요.
0: 그런 게 있죠.
18: 가면은 막
19: 핑크색에 막 노란색 흰색에 막 커튼 있고 여자봐 문 열는 순간 향이 쫙 나오고 막 꽃벽에 있고 막 그 깨고 자는 네, 인형 네, 있고 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여자방 가면 뭐 오씨 막 바닥에 깔려 있고 막 지저분하다며 약간 그런 느낌이
0: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분이 어떤 여자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19: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0: 네. 그래서 썸씽이 있을 뻔 했는데 또 더군다나 젊은 여자가 오.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19: 어떻게 지저분한데?
0: 그 뭐 구체적인 얘기지만 막 지저분해서 아우 갑자기 정냄이가 뚝 떨어져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9: 아니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0: 그런 거 가... 있는 것 같아.
19: 보통 남자는 그 정도 참을 수 있는데?
0: 아 참을 수 있어.
19: 아니 뭐 더러운 거야 뭐 내 집도 아니고 뭐.
0: 아니 저도 좀 그런 거 봐요. 그 집 갔는데 네. 너무 집이
19: 가보셨어요?
0: 이렇게... 아니 남의 집 갔을 때 네. 남자를 볼 때도 네.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남자 집이었나 그랬어요.
19: 어떻길래?
0: 뉴욕의 엘머스트. 가수 한대수 씨 아시죠? 대수 오빠랑 그 집에 같이 갔어요.
19: 남자분들?
0: 응. 네. 젊은 네. 남자. 네. 두 분이 네. 그 같은 동네 우드사이드에 네. 네. 우드사이드구나. 네. 서로 이렇게 아는 친구여 가지고 네. 갔는데
19: 왜요?
0: 짐도 거의 없고
19: 그냥 뭐 텅 비었다는 거예요?
0: 서랍을 딱 열면 티셔츠가 탁 간 응? 탁 단정하게 아, 그러니까 두 개
19: 잡혀서 딱 두 개?
0: 그러니까 무소 위에 살며 사는 거야. 봤더니 3베드룸을 빌려서 2베드는 세를 주고 자기는
19: 하나만 쓰시고
0: 어디더라 코스타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남미에 또 여자친구가 있고 자기의 꿈은 거기에서 기타를 쳐요. 그 친구가 네, 네. 기타 치면서 카페를 하는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트럭 크로스컨트리 하는 트럭 드라이버로 돈을 모으고 그러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19: 뭐가 끊어져요? 연락이요?
0: 연락이요.
19: 아니 근데 집이 깔끔했다는 깔끔해요? 네.
0: 아, 그게 계속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19: 그러니까 셔츠가 두 개인 게 놀라신 거예요? 아니면 깨끗해서 놀라신 거예요?
0: 깨끗하고 짐이 없어서 놀랐어. 짐이 없어. 근데 있을 것만 있고 이렇게 간소하게 깔끔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반성을 하고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볼까 했는데 안 돼. 일반인들은 안 돼.
19: 야 근데 티셔츠 두 개가 딱 있다는 것도 진짜 특이하긴 하다.
0: 서랍을 열어보면 딱 몇 개만 딱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 엽서를 보내왔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그 그 네. 32가에 네. 그 감미옥 알죠?
19: 알죠.
0: 거기 위 그게 바로 그 스탠포드 호텔.
19: 맞아, 1층에 있잖아요. 네.
0: 거기 2층에 옛날에 뮤직바가 있어요. 라이브 연주하고.
19: 거기 뮤직바가 있었어요?
0: 낭만이 있던 시대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 사람들 와서 노래도 부르고.
19: 아 그래요?
0: 그 스테이지가 있어서 춤도 추고.
19: 약간 오픈형 가라오케 느낌인가?
0: 조금 참여요? 이렇게 네. 그 질이 좋은 사람들이 왔어. 퀄리티가 있다고.
19: 또 본인이 가셨다고.
0: 아니 갔는데 내가 말한 그 남자가 저보다 네. 좀 어려요. 네. 근데 척 나한테 갑자기 우연히 춤을 추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랬지. 그래서
19: 한국 분이에요?
0: 네. 예. 기타 치는 남자.
19: 네네. 한국 분. 네.
0: 그래서 내가 둘이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탁 막 너무 놀래는 거야.
19: 무슨 노래였습니까? 혹시 실례지만.
0: 그게 볼륨 댄스를 쳤어요. 왈츠를 쳤나 뭐.
19: 아니
0: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춤추는 걸 알고 나보고 춤추자고 했냐니까 필이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멋있게 추고 그리고
19: 야 이거 영화인데 이러면 보통
0: 아 그리고 나한테
19: 짜릿짜릿할 텐데
0: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엽서를 보내왔는데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글씨도 너무 이쁘고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
19: 근데 왜 안 만나셨어요?
0: 아니 코스타리카에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내가 왜 속여?
19: 코스타리카.
0: 아 그래서 갔다가 와서 나를 찾았는데 이미 나는 그때는 아니야 뭐, 진짜 그래서
19: 알아요?
0: 둘이 그때 네. 한번 그때 브로드웨이
19: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0: 거기서 만났는데 나는 저는 이미 그때는 저는 솔다.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택시 타고 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
19: 택시 타고 가는 게 약간 옐로캡인가요?
0: 아니,
19: 뉴욕에 있는 옐로캡?
0: 몰라요. 그랬던 것
19: 드라마,
0: 같아요.
19: 드라마 영화처럼. 네, 네, 네. 아.
0: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집안 짐 정리할 때 그 집이 생각이 나요.
19: 그냥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0: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준이었나 이름이? 준 어디 있는 거야? 코스타리카에 그녀랑 살고 있어? 뮤직카페 하고 있어? 기타는 아직 치니?
19: 혹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혹시 준이라는 그분께서 이 방송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이건 인연 아닌가요? 들으시면 연락 제발 주세요.
0: 에이 그럴 리가 있나?
19: 저 예전 타방송에서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들어가지고 연락 온 적 있어요.
0: 진짜요?
19: 네. 그래서
18: 모르는 거예요.
0: 그 모르는구나. 어,
18: 준이라고 했나요? 어, 준님. 어,
0: 나는 네. 이 방송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많은 분이 듣고 계시더라고. 아. 어제도 누가 들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18: 그분은 누구예요? 네. 줄라예요? 준 줄라에 오거스 올라가는 거야?
0: 그래가지고.
18: 네. 야, 또 풋풋한 얘기가 있네 또. 야,
0: 네, 재밌어요? 다음에 감미옥 재밌었어요?
18: 가면, 감미옥 가면 네. 한번 거기 가면 다
0: 가보겠다. 아, 감미옥 가서 네. 저 한미옥 씨랑 친해요 이러면.
18: 아, 진짜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 진짜로.
0: 방송은 한미옥, 설렁탕은 감미옥. 감미옥 오빠 지난번에 저 낮에 방송할 방송, 때
18: 한미옥, 설렁탕 감미옥이에요?
0: 그게 유명한 문구였어요 뉴욕에서.
18: 두 분이서 그렇게 두 분이서.
0: 우리 둘이 되게 유명했다고. 어. 이거 말해도 모를 거야.
18: 아, 저 감미옥 설렁탕 많이 물어봤죠. 어, 그래요?
0: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통화했는데.
18: 어떻게 누구요? 그 사장님이랑?
0: 감미옥이 오빠.
18: 그분이 그래서 이름을 미옥이라 한 거예요?
0: 아니에요. 어? 전혀 전혀 상관없지.
18: 미옥을
0: 원래
18: 간을 좀 볼까 해서
0: 아니야.
18: 어, 어, 전혀 그런 네, 상관없어요?
0: 네, 네 전혀 어. 상관없죠. 야. 어 근데 그 스탠퍼드에 있던 그 안미옥은 저쪽 딴데 뭐 2층으로 딴데로 올라가고
18: 아 그래요?
0: 이제 뉴저지 팰리세드 파에 가면 네. 그 자체 건물에 감미옥이 있죠.
18: 어, 야, 더 커졌구나.
0: 녹두전에
18: 그 설탕 맛있어요.
0: 설탕
18: 깍두기랑
0: 깍두기.
18: 어. 그 뉴욕 출장 가면 항상 술 먹고 거기서 아침에 해장하고 그랬는데
0: 거기 가서 네. 한미옥이랑 친해요 아, 이러면 어, 네. 잘해달라고 제가 감미옥
18: 제가 다음에 가면 꼭 얘기할게요.
0: 진짜?
18: 여러분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뉴욕 쪽 네. 가시는 분 계시면 감미옥 가셔가지고 네. 꼭 네. 한미옥이라고 꼭 한번 말씀해주세요.
0: 아유,
18: 후기 어쩌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궁금하다.
0: 우리들의 전성기 바로 1992년 나온 노래입니다.
18: 건모형이네요.
0: 네.
18: 비오는 날 눈
0: 잠은 안 오고.
18: 아, 잠은 안 오고.
0: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0: 등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집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숙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플러스 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차차차. 오늘 스페셜 게스트 홈쇼핑 월드의 우리 김 실장님, 김미경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목요일의 여자?
2: 아니, 지금 네. 댓글이 왜 자꾸 안 나오시냐고 막 뭐라 하시는데 우리 월드님 네. 나오십니다. 나오셨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나왔습니다.
0: 네, 네. 네. 실장님.
2: 오늘 지난주에서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을 2탄을 준비하셨어요?
0: 그것도 아주아주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이요.
2: 네. 네. 이것도 기대해만
0: 얼마나
2: 해봐야죠?
0: 시원하게.
1: 그런 저희 홈쇼핑 월드 금주의 원가비 원가 이하 세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아, 슈가프리 무설탕 홍삼 캔디.
0: 네.
1: 이거 세일하다가도 잘 나가는데.
2: 그렇죠.
1: 아우, 가격이 원래 4불99에 저희가 팔고 네. 있는데 1불99.
0: 네.
1: 리미트가 1인 10팩 한정이거든요.
0: 네.
1: 조삼원에서 만든 슈가프리 홍삼 캔디. 홍삼근 60%가 들어 있는데
0: 건강 캔디네.

0: 1.99입니다.
1: 좋아 좋아.
2: 이런 거 너무 좋아요. 1불 99, 1인 10팩 한정입니다.
0: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상품. 네.
2: 저도
1: 아니 이거 막걸리 파우더?
0: 예. 일명 쉑쉑 막걸리예요.
1: 네.
0: 하얀 국술 K 파우더 막걸리인데
1: 네.
0: 와.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2: 언제 개봉하십니까?
1: 아니
0: 오늘입니다.
2: 오늘 개봉하십니까?
0: 오늘입니다.
1: 아니 이게 파우더 막걸리 파우더 그냥 물만 넣어서 섞으면 되는
0: 예.
1: 거예요?
0: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병에다가 네. 이게 쌀 누룩하고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2: 네. 네.
0: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350ml 정도 물을 넣으시고
2: 네.
0: 흔드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덜 섞였잖아요. 그래서 네. 150ml 정도 넣고 그러니까 토탈 네. 전체 500ml
1: 네.
0: 그러니까 생수병 한 병 정도를 다 넣으시고 흔들어서 네. 상온에다가 24시간 놔두시면 돼요.
2: 그럼 끝.
0: 오, 그러면 24시간 발효가 되고 그 다음부터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1: 어머나.
0: 너무 궁금하죠.
2: 너무 궁금해 진짜.
0: 나 진짜 오렌지 주스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막걸리인데 누룽지 조금 맛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2: 그러니까 뭐 밥맛을 넣는다든가.
0: 예예. 그러니까 밥 막걸리
2: 만든다든가.
0: 예, 이런 식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1: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매실 에기스 넣으면 매실 막걸리
0: 조금 넣으면 되고 그래서 2일차는 달고 상큼한 맛이 나고 4일차는
1: 네.
0: 균형 잡힌 풍미가 나고 6일차는 깊은 맛이 납니다.
2: 근데 6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1: 이게 근데 몸에 좋은 거잖아요.
0: 왜냐하면 쌀하고 누룩이 들어간
2: 완전
1: 가루돼서
0: 가루 보면 아세요. 이거 다른 게 첨가물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거 아시거든요.
2: 네. 이거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거 알고 있는데 저.
0: 이거 만 원, 많이 비싸대요.
2: 그렇죠. 거의 2만 원
0: 정도. 그러니까 18,000원.
1: 근데 이게 399인데 몇 병까지
0: 한 병
2: 만드시는 399에 여러분.
0: 예.
2: 이거는
1: 한번 해봐야 되겠다.
0: 꼭 해보세요. 저희도 네. 지금 막 기대 부풀어 있습니다.
2: 진짜 이거는 네. 해야 돼.
0: 또 충부제천 약재상 약복숭아 일명 개복숭아거든요.
2: 네.
1: 네.
0: 생강 도라지 스틱. 저는 이거를 저희 옛날에 제가 서산에 살 때
1: 네.
0: 저희 이웃이 저한테 줘가지고 이걸 먹어봤어요.
2: 네.
0: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목하고 기관지에 되게 좋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네. 여기서 홈쇼핑 월드에 파는 거 보고서는
1: 네.
0: 제가 사실 사가지고 저희 딸들이 한국에 갈 때 붙였거든요. 이거를.
1: 네.
0: 근데 여기 들어간 거 보면 개복숭아도 33% 들어가 있고
1: 네.
0: 도라지까지 33%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생강까지 15%.
1: 몸에 좋은 거.
0: 완전 몸에 좋은 거.
2: 근데 맛도 들어가죠. 있겠다 이거는.
0: 예.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금수산 자락에서 농약 안 치고
2: 네.
0: 자란 야생 복숭아로 담근 발효 스틱이거든요.
1: 네. 보통 생강하고 도라지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약복숭아를 넣네.
2: 그러게요.
1: 근데 이게 가격이 49불 99인데 지금 세일해서 9불 99요?
0: 진짜 거져가지고
1: 네.
2: 이거 아까 막걸리 파우더에 넣어도 되겠는데?
1: 그 좋은 생각이다.
2: 그죠? 건강한 막걸리. 막 넣어 그냥 막 넣어 여러 개. 이것 좀 다 넣어봐. 그다음에 브로콜리 진액도 넣자. 다음 번에는
1: 개 막걸리네. 개복숭아 막걸리.
2: 개막걸리. 네. 그다음은?
0: 그다음에 유기농 네.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이 있는데
2: 네.
0: 양배추가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진액으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겠죠.
1: 네.
0: 그래서 핵심 유효 성분이 이렇게 몸에 싹 흡수되는데 이게 섭취하시면 위 점막에도 좋고
2: 예.
0: 위장 기능도 개선되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대요.
1: 네.
0: 또 브로콜리가. 또 체내 독소도 배출되고 소화도 촉진되고 또
1: 네.
0: 변비 개선까지.
1: 이것도
0: 저희가 69불 99인데
1: 네.
0: 14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네, 좋습니다. 30포짜리가 네. 오늘 14불 99입니다.
0: 그다음에 자연의 품격 GMN에서 온 초유 산양유 단백질 분말이거든요.
1: 네.
0: 이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2: 너무 네. 좋죠,
0: 초유가 13.6%, 산양유 단백질 분말이 10% 들어가 있고 분리대두 단백이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2: 네.
0: 이것도 33.89%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단백질의 보고지요.
2: 결정체네요. 네. 네.
0: 그래가지고는 여기다가 플러스 17종 혼합 유산균까지 들어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저희가 이제는 산양유 먹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1: 네.
0: 산양유 특유의 비린 맛이 있어요. 고트가 원래 그렇잖아요.
2: 네. 그럴 수 있죠. 네.
0: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것도 4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이야. 진짜 세일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0: 네. 어른들이 진짜 단백질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2: 뭐
0: 저희도 그렇고.
2: 맞아요. 근손실 때문에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0: 네.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 매트.
2: 이거 거의 없죠.
0: 싱글하고 뭐
2: 네.
0: 저기 거긴 다 나가고 퀸은 다 나갔고. 옛날에 나갔고 네. 킹하고 지금 슈퍼킹만 남았는데 킹은 139불을 에다가 반값 세일 플러스 11% 11달러 불, 네. 불이죠. 추가 할인해서 59불에 드리고 슈퍼킹은 159불을 69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네. 냉감 썰머 아이스쿨 매트.
0: 네. 네. 그다음에 고려은단 비타민 3000mg 메가도스 C거든요. 이게 건강 기능식품 인증받았고 네. 영국산 비타민 100%잖아요. 저희가 몸이 진짜 피곤할 때 1000ml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 3000ml 드시면 이거는 네. 알약이 아니고 파우더 형태세요. 네. 흡수가 더 빠르고 강력한 항산화, 피로 회복, 그다음 면역력 강화, 또 네. 혈관 개선, 또 저희가 또 피부, 네. 비타민하고 피부는 직결되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2: 비타민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0: 그다음에 이것도 69불 99가 47불 99에 드리고 있고 네. 비타민 고려 은단 비타민이 또 1000mg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알약인데 300정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클리어런스 세일로 4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은빛 다시 멸출도 6불 99. 우리가 또 목 아플 때 쓰는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g.
2: 네.
0: 이거 몸에 칙칙 천연 항생제 9불 네. 99고 여름 모자 클리어런스 세일하고 있는데 이거 쓰시면
1: 네.
0: 영화 배우처럼 보여요. 진짜. 저 다 써봤어요. 저 심심해가지고 막 다 네. 써봤는데 그 해변에서 보면 말리부 네. 해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되게 네. 영화 배우 같은 느낌 나거든요.
1: 모자나 만져 쓰도 그렇죠.
0: 근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 9불 99입니다.
2: 와.
1: 원래 30불인데 네. 9불 99. 네.
0: 그다음에 대풍염 명품 고춧가루 500g인데 이게 12단계 분쇄 과정을 거치거든요.
1: 네.
0: 쇠가루 검사도 해서 자석봉에서 그 쇠가루 다 잡아내고 자외선 살균하고 엑스라이 작업까지 다 끝. 다 거친 거예요.
1: 네.
0: 이게 29불 99가 1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네. 좋습니다.
0: 그다음에 99% 자외선 차단하는 냉강 명품 골프 마스크 효성에서 왔는데 100% 네. 한국산으로 네. 이것도 12불 99가 3불 99에 드리고 있고
1: 네.
0: 또 100% 셀론 강력 쿨토시 저희 운전할 때 팔 타는 거 아시잖아요.
2: 그렇죠, 네.
0: 저도 왼손하고 오른손이 다르거든요.
1: 네.
0: 이거 막으시라고 3불 9, 4불 99가 2불 99에 지금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골프 네. 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골프씨.
0: 물 한 번은 섞지 않은 100% 수박작즙. 네. 아 이거 뭐 말씀 안 대로 너무 잘 팔려가지고.
2: 너무 유명하죠.
0: 6병에는 11불 99잖아요.
2: 네. 네.
0: 너무 싸고 또 한 병에는 1불 99밖에 안 해요. 슬러시로 만들어 드시면 이 더운 날 최고입니다.
1: 그러게요. 네. 건강 진짜 건강한 음료수지.
0: GM의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찬틴 등이 있거든요. 이거 네. 저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2: 네.
0: 지금 좀 나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3개월은 복용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0: 이걸 계속 복용하시면 네. 황방색소 밀도가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이제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뻑뻑하고 그 눈이 흐릿한 그 네. 증상이 있잖아요. 네. 사실 맨날 핸드폰 보니까
1: 맞아요. 맞아. 다들 그래.
0: 이것도 3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동원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호 아 이거 99불 99에 몇 개?
1: 4개
0: 네 1플러스 3입니다
2: 네 박스가 네. 99불 99
1: 원래 한 박스가 99불 99인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거기다가, 세 박스를 그냥 맞아. 주는 거예요
0: 거기다가 광어 크림 리조또 한 팩 드리고 아라비카 블랙커피 드리는데 이 리조또 모짜렐라 치즈 녹여서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 파마산 치즈까지 하고 저는 네. 스리라차까지 다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1: 어머나
0: 예, 맛있고요 맛있다. 또 거기다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근 금산 홍삼 농축액이 240g인데 4병 세트예요 저 이거 진짜 좋은 제품 싸게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2: 네.
0: 129불인데 반값 세일로 64불 5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서운하실까봐 광어 리조트 한 팩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드리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놓치지 마세요.
0: 또 벨로티 드라이 볼륨 브러쉬 이것도 7불 99가 3불 99에 드리고 있고 열전도 컬러 헤어 브러쉬가 있거든요. 네. 벨로티에서 네. 나온 거.
1: 네.
0: 이거는 안에 그 알루미늄 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머리를 이렇게 말 때
2: 네.
0: 안에 이제 쇠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열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빨리빨리 머리가 예쁘게 되세요. 이것도 24불 99가 1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네. 좋습니다.
0: 다혜식품에서 온 추전 꼴뚜기죠. 이거 상태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저 육적도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추적도 너무 좋고 가격도 두 개다 12불 9구짜리를 6불 49전.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1: 어제 갔다가 명란젓 없어서
0: 지금 태평양에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면 다음에 가봐야지. 꼴뚜기젓으로 낙지젓.
2: 보쌈에 뜨가면 기가 막힙니다.
0: 또 갈색 가바살 4kg거든요.
2: 네.
0: 해 백미하고 현미가 있는데 이거 특별 세일이에요.
1: 네.
0: 이게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이 쌀이 비소가 되게 많대요. 이게 몸에 축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가 유발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가바살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2: 그렇죠. 너무 고급이죠.
0: 특별한 고급쌀이잖아요. 네. 당뇨, 합병증도 예방하고 가바 성분이 해가지고는 이게 원래 44불 99잖아요. 근데 세포에 99불 99전에 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대박남 치명골드 30포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칼색하면서 세포를 99불 99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모기병멸 홍키파 모기향 유양양행 거 많이 찾으셨는데 4불 99에 드리고 또 유양양행 해피용 혼증기 있잖아요.
2: 기계.
0: 예, 16불 그다음에 혼증기 매트 60개 들어있는데 하나마다 15시간 15시간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14불 벌레 물릴 때 버물리 뭐 다 아시니까 이거는 7불 99 부채포 동화약품 가스활명수 저 너무 유명한 것만 지금 선전해가지고
2: 그래요. 부채표 활명수
0: 10불 99가 7불 99에 드리고 있고 시원한 여름 파자마가 있어요. 저는 저희 딸이 이거 사다 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질이 이것도 24불 99인데 14불 99입니다.
2: 좋습니다.
0: 그다음에
2: 먹거리 한번 가봐야죠.
0: 벌교 꼬막 무침 왔거든요.
2: 벌교 꼬막.
0: 이거 부추 넣고 비빔밥 해먹으면 끝내줘요. 소면 넣고 비벼 먹어도 되고.
1: 네.
0: 이것도 8불 99가 4불 99.
2: 네.
0: 이게 꼬막 매운 것도 있어요.
2: 네네.
0: 이것도 4불 99에 드리고 있고 뭐 순살 고등어는 말씀 안 해도
1: 그렇죠.
0: 저희 뭐 스테디셀러잖아요. 이것도 6불 99가 3불 99.
1: 네.
0: 순살 가치도 5불 99에 드리고 있고 드셔보시죠. 무청 쓰레기하고.
1: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어제 다 샀어요. 근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직 못 먹었어요.
2: 사서 쟁여놓으셨어요.
0: 아니 쓰레기 손님들이 또 사가시더라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 가격도 너무 좋아. 양도 많은데.
0: 근데 너무 간편하대요. 너무 간편해가지고. 마른 거면 또 아시잖아요. 불려가지고 벗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2: 아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0: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00g짜리가 6불 99가 3불 99. 배추거지도 6불 99가 3불 99.
1: 네.
0: 또 한국 먹거리 취나물. 강원도 두메산가루에서 왔는데 이것도 9불 99가 5불 99.
1: 네.
0: 시원한 제주도 딱새우 라면 블랙 세트가 15불 99가 9불 99.
2: 네.
0: 갑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도 있고 이거 무교동 낙지 볶음만 나거든요. 양념이 끝내줘요.
1: 이것도 어제 샀어.
0: 6불 99. 이거 진짜 맛있대요.
1: 네.
0: 그다음에 떡 우리 떡 사총사 있잖아요.
2: 전살떡,
0: 콩고물떡 이 친구들도 다 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초대분께서 어제 가셔서 바지락 칼국수 사오셨대요. 근데 3인분에 799밖에 안 하는데 딱 개별 포장해서 깔끔한데 조개도 많고 국물 시원해서 너무 맛있었다고 강추하신다는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군청 민물장어 더울 때 주시면 끝내주죠. 고추장 맛, 간장 맛, 복분장 맛이 있는데 이것도 1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추억달도 5불 99, 전복톡박 이거 진짜 스테디셀러인데 이것도 5불 99. 저희 오시면 뭐 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물 육젓장도 6불 99에 드실 수 있고
1: 멍게,
0: 해물탕.
1: 해물탕
0: 이거 진짜 통 꽃게하고 통 오징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6불 99.
2: 아니 너무 푸짐하게 제가 샀는데 아직 못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약 때문에
1: 지금 샐러드만 먹고 있잖아.
2: 갑각류를 제가 먹으면 안 돼가지고 사놓고 못 먹고 있어요.
1: 지금 수위도 지금
0: 반으로 빠져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2: 이미 그거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게 몸이
1: 완전 디톡스하고 있어요.
0: 축하드립니다.
2: 먹고 싶어요.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2: 네.
0: 1300g이거든요. 저번에 되게 조그만 거였잖아요.
1: 네.
0: 그때는 300g에도 요번엔 1300g을 십삽을 구구해드리고 있습니다.
2: 오, 그 유명한 또 경복궁 네. 갈비탕 놓치지 마시고요.
0: 저희 홈쇼핑 천국입니다.
1: 네. 홈쇼핑 월드 매장은?
2: 네. 부에나팡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구 뱅콕 홉 자리고요. 번호 714-522-2494번입니다. LA 매장은요.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케 제2주장 자리 잘 아시죠? 매장 번호 213-380-3330번 자동 주문 전화 가능하십니다. 1855-818-0050번입니다.
1: 홈쇼핑 월드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믿고 네.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렇게 저렴하게.
2: 가면, 네, 가격 최고죠, 퀄리티 좋죠, 맛있죠. 또 가면 시원하니까 매장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
0: 저희 손님들은 자주 만나세요.
2: 그랬을 것 같아요.
0: 예, 친구 같습니다.
1: 네.
0: 너무 반가워요. 한국 분들 잘 못 뵈는데 여기서는 네. 또 다른 한국 아시죠?
1: 아, 좋다. 작은 한국. 여기서 그렇죠. 살고 있는 게 좋아. LA가 네. 좋아.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더 위켄드가 부르는 I feel it coming. 주말이 오면 느끼고 있어요.
1: 네, 뭔가 느끼고 있네요. 주말에 뭐 네? 뭐 바쁘시죠?
0: 네, 바쁘시죠. 바쁘시죠? 네. 아, 공개 방송.
1: 저희 이번 주말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이에요. 네, 네. 12시부터 2시까지 네. 우리
0: K링에서
1: 여러분 네. 어마어마한 세일 네.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우리 훈이 씨와 또 우리 로빈 씨가
1: 로빈 씨랑 네. 하게 있는데 K링에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 네. 정말 다양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토요일 12시부터 2시입니다.
0: 12시부터 2시.
1: 네, 방송 함께 해 주시고 꼭 근처에 계신 분들은 네. 와 주세요.
0: 올림픽과 웨스턴의 갤러리아 그 몰래 네,
1: 2층 에스컬레이터
0: 케일링에서 네. 네, 12시부터 2시
1: 오시면은 네. 멋진 후니후니 목구멍에 포도총이 후니후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로우인 씨와 함께 네. 그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0: 네,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유웅자 정인수 코치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훈이 씨는 동물로 치면 어떤 동물이 좋아요?
1: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요? 아 이거는 어떤
0: 다 거를... 좋아해 동물을?
1: 아니요 동물 다 안 좋아해요 저는 다 안 좋아하는데
0: 다 안 좋아해요?
1: 네 저는 동물하고 안 맞아요 동물도 절 싫어하고
0: 그래요?
1: 잘 안 맞는데 그냥 네. 봤을 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근데 봤을 네. 때 좋아하는 동물은 네. 호랑이
0: 호랑이를 좋아
1: 호랑이 좋아요 저 되게 좋아요 호랑이랑 저는 용이랑 호랑이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어떤 동물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1: 고양이
0: 아니지
1: 아니에요?
0: 고양이가 무슨 동물이야
1: 그러면
0: 걔는 아무튼 걔는 가축이고 애완동물이고 아 그래도 동물이지
1: 아, 그래,
0: 아니 그냥 동물. 네. 야생상에서 보면 저는 그런 동물 좋아하는 것
1: 누구야,
0: 같아요
1: 누구야?
0: 코끼리
1: 응? 코끼리?
0: 그러니까 식물성이지만 자기 방어를 할 줄 아는 애들 네.
1: 그러니까 착한데
0: 착한데
1: 착한데 좀 이렇게
0: 자기 힘이 있는 거야
1: 자기 힘을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0: 그렇잖아 코끼리
1: 그렇죠.
0: 하마
1: 하마 얼마나 무서운
0: 애들인데 조금 그렇지.
1: 얘들 얼마나 잔인한데.
0: 아무튼 저 코끼리가 좋더라고요.
1: 아 이거 어쨌든 또 한 등발 등치를 좋아하시는구나.
0: 응. 근데 코끼리가 닮았어 훈이 씨랑.
1: 에이, 저는 코가 안 길어요. 응.
0: 아니 네.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1: 누가요?
0: 코끼리.
1: 코끼리.
0: 가운데 다리가 있는 거야. 코가 있어서 이 트렁크로 세상에. 아 진짜.
1: 근데 코끼리는 진짜 네. 신기한 동물이긴 해요.
0: 네.
1: 진짜 신기한 게 자기 죽을 때도 알잖아요.
0: 그렇죠. 장례도 치르고 공동육아하고
1: 무리를 또 딱 떠나서 혼자
0: 네.
1: 사라지고 진짜 신기한 동물인 것 같아.
0: 어.
1: 그 평소에 그렇게 순하다가도 이게 딱 자기 새끼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냥 발을 밟는 거야 그냥.
0: 그렇죠.
1: 야 진짜
0: 그리고
1: 무섭더라.
0: 코끼리가 네. 그 야생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호랑이한테 네.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
1: 아 그래요?
0: 막 물에 빠진 거 이렇게 악어로부터.
1: 악어부터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0: 그런 거.
1: 사슴한테 구해주더라. 네.
0: 어제가 바로 다정하지만
1: 네.
0: 거대하지만 다정한 코끼리 날이었어요. 코끼리 데이.
1: 코끼리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0: 세계 코끼리의 날.
1: 뭐
0: 코끼리를
1: 날이야?
0: 보호하자 뭐 이래서 샌디에고 그 사파리 주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그랬대요. 주에 가본 지 오래됐네.
1: 그 뭐야?
0: 네.
1: 코끼리 과자 주는 날인가 뭐야? 아니 근데 코끼리가 예전에 네. 그 상아
0: 네, 네.
1: 상아 때문에 사냥 많이 당했잖아요.
0: 그래서요. 그것만 빼고 그때 얘기한 삭스펜 그 요리 먹겠다고 상어 지드러미하고 그냥 죄다 죽이고 아유 지금 막 못돼 쓰인거든.
1: 근데 상아는 사실 뭐 꼭 사냥을 안 해도 구할 수 있잖아요. 사체를 통해서
0: 그치요.
1: 그냥 구하니까. 그 예전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구공도 상아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 옛날 저기 집에 그 상아로 조각된
0: 그쵸,
1: 게 있었는데
0: 있고.
1: 되게 멋있잖아요.
0: 그걸로 뭐 만들고 또 동남아 갔다 오시면 다들
1: 맞아,
0: 상아로
1: 사오자.
0: 어?
1: 뭐 하나씩 사오자는 그냥 상아로 된 거. 근데
0: 뭐,
1: 사실 개 중에 몇 프로가 진짜 상아겠냐마는.
0: 네. 뭐. 아니 네. 요즘은 다이아몬드도 뭐 있잖아요.
1: 네, 가품 만들 수 있죠.
0: 네. 진짜 같은 그렇게 상아를 꼭 그렇게 하지 말고
1: 네.
0: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뭐
0: 왜 이렇게 동물들을 괴롭히는 거야?
1: 근데
0: 거야,
1: 이상아 씨 이뻤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이상아 씨 굉장히 한의 하이틴 스타. 아, 근데 코끼리 날이 있구나.
0: 이 코끼리가 그 공존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게 특히 인도에 가면 이 코끼리는 배가 고파서 내려오고 이걸 쫓고 또 코끼리가 늘 다니던 길인데 거기다가 인간이 마을을 차려놓으면요. 어떡하지?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충돌이 계속 되는 거야.
1: 근데 코끼리가 사람을 해치나요? 안 해치지 않나?
0: 해치는 경우 좀
1: 아 그래요?
0: 쩌다 있어.
1: 아 자기가 뭔가 위협을
0: 너무
1: 느꼈을 때
0: 너무 열을 받으면 코끼리가 그러더라고. 미쳐버리는 거지 걔네들도.
1: 그치 뭐
0: 이게
1: 자기...
0: 뭐야 이게?
1: 뭘
0: 우리 서식지 다 없애버리고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지?
1: 근데 인도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지난 번에 네. 인도에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을
0: 네.
1: 호랑이가 공격하는 거 봤거든요.
0: 그랬어.
1: 네.
0: 아...
1: 근데 인도 코끼리 하여튼 옛날 전쟁하는 거 보면
0: 네.
1: 코끼리를 사용했을 때 그 사파를 보면
0: 네.
1: 야, 사람들이 참 못되긴 못됐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전쟁 나가서 막
0: 네.
1: 죽고 이런 거 보면.
0: 근데 그 옥수수 밭을 하는 그 인도의 정말 가장 가난한 그런 계층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좀 내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그 공존을 잘 이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 코끼리는 개인적으로 기르는 사람이 없죠, 없죠. 못
0: 있지
1: 기르나?
0: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또 저희 관광객들 상대로 코끼리 라이드도 하고 이러니까.
1: 아니,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0: 아, 길들여서 그런 거지.
1: 아니, 제 말은 개인이 네.
0: 개인이
1: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내 자가용처럼 코끼리를 네. 기르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서 그 장사하려고.
1: 아, 그 있을까?
0: 코끼리
1: 타보셨어요?
0: 아니요.
1: 저 타봤거든요.
0: 어, 그랬어요? 어디 가서?
1: 어마어마합니다. 네, 태국 가서.
0: 아.
1: 와, 진짜 불안합니다.
0: 어.
1: 내가 이걸 왜 돈 주고 왜 타나 싶어요.
0: 그 코끼리 힘들었겠다.
1: 어? 어? 3명이 탔어요. 저랑 와이프랑 어. 가이드랑.
0: 어.
1: 근데 타면서도 코끼리의 그 와일드함이 느껴졌어요.
0: 아.
1: 얘가 맛만 먹으면 그냥 딴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떨어뜨리고 밟을 수도 있는
0: 그렇죠.
1: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0: 어, 우리가 동물들과 잘 공존을 하는 우리 인간이 되길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오늘도
1: 그래요,
0: 열심히 차차차
1: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0: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코끼리
0: 네 코끼리 같은 우리 흔희 씨와
1: 네,
0: 여우 같은 저는 내일 만날게요.
1: 그렇게요.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 저는 또 신나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9: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한 주택 소유주들의 마지막 선택지인 페어플랜 보험료가 올 10월 15일부터 평균 29% 넘게 오릅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6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등을 이유로 민간 보험사들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중단한 주택 소유주를 위한 공공보험으로 사실상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인상폭이 더 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산불 관련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페어플랜 측은 당초 35% 넘는 인상을 요청했고 주 보험국이 이를 조정해 29%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캘리포니아 보험 역사상 최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는 2020년 이후 84% 상승했습니다. 말리부와 레이크 에로헤드 등 고위험 지역에서는 주택의 절반가량이 이미 페어플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6월 기준 페어플랜이 보장하는 전체 위험 노출액은 7,680억 달러로 4년 전보다 2배 반 이상 급증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고위험 지역 철수가 이어지는 한 페어플랜의 규모와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 LA통합교육부 산하 각급 학교들이 오늘 일제히 새학년도 가을학기 개학을 맞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친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오늘 하루 일제히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과 교육부 측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년 개학 첫 주는 학교 앞 도로가 평소보다 훨씬 혼잡해지는 시기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학교 구역 내 서행과 보행자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육부 측은 스쿨존 내 속도 제한 준수와 불법 주정차 금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학년도 첫날인 오늘 학교 앞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LA통합교육부의 이번 가을 학기는 오늘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신분도용 사건 한 건이 무려 900명 이상의 피해자로 번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올해 초 알라메다 지역 한 주민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수상한 금융활동 통보를 받으면서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수개월째 대출 신청이 이뤄지고 있었고 자동차 구입과 부동산 임대, 각종 사업체 관련 신용조회 기록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우편물 절도와 연관된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을 압수수색해 다수 주민의 우편물과 신분증, 은행카드, 각종 개인 서류를 확보했고 위조 서류와 마약류 총기 탄약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는 9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실제 금융사기에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신분증 주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을 통보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용보고서와 카드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편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에큐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세 곳 가운데 한 곳에만 무료 사기 경보를 신청하면 나머지 두 곳에도 자동으로 통보되며 이 경보는 1년간 유지됩니다.
21: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며칠 전 중국 매순 감옥 옥중에서 남긴 유목이 116년 만에 고국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북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일본 현지 협력망을 통해 확인한 뒤 국내 반입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유목에는 국제법이 대포보다 못하다는 뜻의 만국공법 분려대포 8글자가 담겨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임의 논리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안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뒷면에는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까지의 경과와 최초 소장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역사적 가치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2: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 직전 남긴 유목 글씨가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0: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여덟 글자에는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를 바라본 안희세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세월의 무게를 오롯이 간직한 족자를 조심스레 펼치자 한 획 한 획 북끝에 힘을 머금은 글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지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며칠 전 옥중에서 남긴 유목이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22: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특유의 그 힘있는 필세는 안 의사의 숭고한 의연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국제법이 대포보다 못하다는 문구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실상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 의식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거라며 만국 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끝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23: 직무로 전쟁을 수행한 포로임으로 만국 공법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 안 의사는 국제법의 무력함을
1: 안 의사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번 작품은 뒷면에 적힌 기록도 눈길을 끕니다.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까지 경과는 물론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역사적 가치를 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23: 처음에 소장자는 리순 감옥의 초대 형무 소장이었습니다. 사형 선고 기일을 또 미뤄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안중근 의사의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요.
1: 116년 만에 빛을 본 안 의사의 옥중 유목은 지난해 5월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이 일본 현지협력망을 통해 그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복권기금의 지원 등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 국내 반입에 성공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6: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7: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미셸 박 스틸 대사가 어제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 대사가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스틸 대사는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두 정상은 환담 후 기념 촬영도 함께했습니다.
19: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지난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이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증명서 같은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에야 DNA 검사를 제안할 수 있었고 담당관마다 시기와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개정이 심사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가족관계 유효성 검증에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동원하도록 지시한 국정기조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새 지침은 일반 이민 심사뿐 아니라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가족 청원 아동 입양 심사 시민권자 자녀 신분 확인과 귀화 절차 등 정책 매뉴얼 전반에 걸쳐 일괄 적용됩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계류 중이거나 새로 접수되는 모든 관련 신청권이 이 지침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나 귀화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DNA 검사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던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된 것으로 H-1B 전문직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등을 가진 근로자가 직장을 잃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이 60일의 자동유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은 취업비자 소지자는 사실상 즉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고용주를 바꾸거나 신분을 변경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재 규정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30일에서 60일간 일반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과 업계 반응에 따라 규정안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60일 유예 제도는 규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연 아트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2017년 시작된 9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을 명받은 재산은 모두 9,440억 원 규모입니다. 법원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으며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결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오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0: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6: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2: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1: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3: 북아프리카 리비아 서부 해안도시 자위아에서 드론 공격으로 정유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이 소식은 그제 일어난 일로 잇단 드론이 연료 저장 탱크를 직접 타격했고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 내전과 정치적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동부와 서부에 각각 별개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격은 그 분열된 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위아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의 주요 정유 거점으로 이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국 가운데 하나로 내부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전용기를 몰래 바꿨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출발할 당시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했다가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몰래 내린 뒤 군용 수송기로 갈아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넘는 참모진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취재진은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채 전용기 안에 그대로 남아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전용기가 이란의 암살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비행기를 바꿔 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로 옮겨탄 것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아니라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측근 보좌진이었습니다. 전직 CIA 정보관 스티븐 캐시는 영국 가디언에 이 작전이 이란에 100여 명을 대신 희생시키도록 내준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협 대상자에게 반드시 이를 알리도록 한 정보공동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전례 없고 기괴하며 섬뜩한 일이라며 의회 차원의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과 군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0: 의학계는 이 주장들이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MR 분리접종과 관련해서는 리처드 베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대행이 의학적 목적이 전혀 없으며 일부 어린이가 필수 접종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산음료 한 병 분량의 백신이 아이 몸에 주입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주사 한 대의 용량은 티스푼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케네디 장관이 아이들이 최대 92가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18살 이전까지 맞는 주사 횟수를 30회에서 35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도 수십 건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학자들은 유전 환경적 요인과 진단 기준 확대가 자폐증 진단 증가의 주된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히 입증돼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의 정기 예방접종 덕분에 약 5억 건의 질병 발생과 112만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 서울시는 오늘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건의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일부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같은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30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위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4: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3: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창립한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

0: 테크놀로지 그룹이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0% 늘었지만 순손실은 238 million 달러에 달했습니다. 손실의 대부분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미시한 손실로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644 million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다른 이용자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 트루스 API를 새 수익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고객사는 10곳 안팎이며 월 이용료는 6만에서 1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핵심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의 이용자 지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하루 활동 이용자 수는 26만 명 수준으로 1년 전에 43만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주가도 나스닥 상장 이후 약 80%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만 30% 추가로 내렸습니다. 매출 성장과 대규모 손실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 속에서 수익 모델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어제 공식 결의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 이사회를 열어 합병 승인을 의결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0% 이상이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가 체결한 합병 계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앞서 한국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 7월 효력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두 항공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합 운항증명 취득과 해외항공당국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진행 중입니다. 직원 직무 교육과 시스템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단일 항공사로 통합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기업 메가마트가 올 하반기 남가주에 첫 매장을 엽니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운영하는 50년 역사의 유통기업으로 북가주에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라하브라점은 메가마트의 미주 6번째 매장이자 LA 권역 첫 진출입니다. 매장 위치는 라하브라 임페리얼 하이웨이 일대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마트 측은 이번 라하브라 매장을 남가주 시장 공략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심그룹이 유통 부문에서 미주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가주에서 쌓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LA 광역권이라는 더 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메가마트의 정확한 개점 일정과 매장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1: 어젯밤 10시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예고 없이 물공급이 끊겼습니다. 단수로만 5천 가구가 오늘까지 온종일 불편을 겪었으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졌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 인근 상가는 영업을 중단했고 주민들은 화장실 이용과 식사 해결조차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복구 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이 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3: 틀어봐 주세요.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4: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도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됐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3: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공급이 끊어졌고 15,000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5: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3: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2: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3: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8: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로스앤젤레스 지역 노숙자 지원 예산이요. 4천만 달러의 운명이 연방법원 손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의 노숙자 전담기구인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연방 지원금 신청 자격을 박탈하려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 자금은 LA 카운티 내만 천여 명의 무주택자에게 쉼터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미 주택도시개발부가 재정관리 부실을 이유로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보조금 활동을 전격 정지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이 결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습 조치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공판에서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과거 관리 부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만 1,000명이 당장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안을 모색 중임을 밝혔습니다. 카터 판사는 LA가 정치적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측은 실패한 기관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각 서비스 단체가 연방정부에 직접 자금을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꿀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연방정금 신청 마감일은 별도 법원 결정으로 잠정 연기됐으며 새 규정이 발표된 이후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카터 판사는 이 사건의 정식 재판을 2027년 2월경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4: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32세 여성이 상업용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릿에서 일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시국이 사망자 신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마켓 스트릿은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도로로 평소에도 차량과 자전거 그리고 전동스쿠터가 뒤섞여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전동스쿠터는 최근 몇 년 사이 도심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지만 상업용 대형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는 탑승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동스쿠터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느슨해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심 내 전동스쿠터 운행 구역과 상업용 차량 통행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우편물 절도로 시작된 신분도용 범죄가 9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대형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주민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수상한 통보를 받으면서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까지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범행의 시작점은 단순한 우편물 절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빼낸 개인정보가 대출 신청과 차량 구매 등 실제 금융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이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절도는 단순 재산 피해로 끝나지 않고 신용기록 훼손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신용보고서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장시간 우편물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단체 대정침묵회의 평의원을 지냈다는 사실과 총독부 기관지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밝힌 내용이 알려지면서 친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상호는 현재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임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연구자들은 친일 행적 사실 자체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부역 행위 없이 단체 소속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과 함께 조상의 과거를 후손에게 연대 책임 지우는 것이 연좌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9: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 때문에 후손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침묵회 평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임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4: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로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재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20: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2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1: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난 친일파셨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20: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잘 들으셨죠?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1: 오늘 LAUSD 개학 첫날이잖아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0: 네. 학교에서 스마트폰이랑 스크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무제한으로 쓰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1: 그러니까요. 방학 내내 화면 붙잡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핸드폰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0: 오늘 한입 토크. 그 얘기 한번 씹어봅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학교 안스크린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쌓여온 얘기예요.
1: 맞아요. 수업 중에 몰래 유튜브 보고, 쉬는 시간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각자 화면만 들여다보고.
0: 재현의 배경 체크.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엔 운동장 나가거나 친구랑 떠들거나. 지금 아이들은 그 시간을 거의 화면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수업에 집중시키는 게 한참 힘들어졌다고들 하고요.
1: 그런데 재현 씨, 학교에서 막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집에서는 여전히 무제한이잖아요.
0: 그게 핵심이에요. 학교 문 나서는 순간 다시 핸드폰 손에 쥐어지는 거니까요.
1: 저 주변에도 아이 키우는 분들 많은데 집에서 스크린 시간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 자기 직전까지 보고.
0: 학교가 먼저 선을 그은 거잖아요. 집에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1: 오늘 점심,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잠깐 숨 돌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 얘기 같이 씹어봐요.
0: 그게 딱 핵심이에요. 학교에서 막아도 집에 오면 바로 다시 화면 앞이잖아요.
1: 맞아요. 하교하고 나서 가방도 안 내려놓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켜는 거.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거의 기본값처럼 돼 있거든요.
0: 학교와는 그나마 어른들 눈이 있으니까 제한이 되는데 집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이잖아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더더욱이요.
1: 지수의 생활 번역.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요. 학교 스크린 제한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집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에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집이 이어받아야 하는 거죠.
0: 딱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어릴 때 TV 보는 시간을 부모님이 정해주셨거든요. 그게 불만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 빈 시간이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심심해야 뭔가 생각도 하고,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0: 요즘 아이들한테 심심할 틈을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됐어요. 화면이 워낙 빠르게 그 자리를 채워버리니까요.
1: 그래서 이번 개학이 집에서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0: 오늘 점심 드시면서 옆에 아이 있으면 핸드폰 잠깐 내려놓게 해보세요. 그 작은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팁입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드릴게요.
1: 하나, 하교 후 첫 30분은 화면 없는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가방 내려놓고 간식 먹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대화하기 좋은 순간이에요.
0: 둘, 충전기는 거실이나 주방에 두세요. 방 안에 두면 잠들기 전까지 화면을 놓지 않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1: 셋, 지수 씨 말씀드리기 전에 재현 씨가 딱 말씀하셨는데요. 주말 하루 중 가족이 함께 화면 없는 밥상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밥 먹으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아이들 언어 발달에도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0: 학교가 첫 발을 뗐으니 집에서 두 번째 발을 내딛는 건 우리 몫이겠죠.
1: 오늘 점심 드시면서 옆에 앉은 분이랑 화면 말고 눈 마주치며 드세요.
0: 오늘 광고주는 없고요. 내일 예고 먼저 드릴게요.
1: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금주의 맛집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한인타운 뒷골목 순대국밥 얘기 들고 올 거예요.
0: 새벽부터 가마솥 불 때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진다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1: 오늘 스크린 얘기하다 보니까 밥 한 그릇이 더 생각나지 않으세요? 화면 말고 밥상 앞에 앉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0: 맞아요. 오늘 점심은 핸드폰 내려놓고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한입토크. 학교 스크린 제한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집 안 밥상머리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1: 내일은 금요일 금주의 맛집 코너로 돌아옵니다. 한인타운 뒷골목 순대국밥 얘기 들고 올게요.
0: 새벽 가마솥 냄새 맡으러 저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오늘 점심은 화면 내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0: 12시 정원희 씨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0: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0: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4: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5: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9: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 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 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것을 깨닫는 데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 더 나은 내일을 쫓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둘러보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뭔가를 더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이미 충분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시 쉬어가는 해피투게더. 네, 오후 1시에 휴식처 문을 엽니다.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0: 네, 아이린 카라가 불러준 플래시 댄스 OST죠. What a feeling 함께 들었습니다. 캐니언님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예, 가진 것을 세어보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감사하며 지내야겠어요. 라는 피드백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좀 선선해졌어요. 예, 맞아요. 오늘 좀 시원하더라고요. 더위가 좀 한풀 꺾였네 라는 생각에 참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나이스 송. 이 노래는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 노래 나오면 뭐 저절로 몸이 움직여져요. 춤추고 싶은 그런 노래죠. 이 영화 장면에서도 정말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댄스를 할때 너무 멋있어요. 진짜 쏙 빠져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아, 거센 바람이 불면 수면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비출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고 이렇게 물이 정돈되면 하늘의 달도 맑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복잡한 생각으로 출렁이던 오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차분하게 좀 정돈할 자신만의 그런 잠시의 그 틈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은 하루를 더 맑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시고요. 또 기분 좋아지시고요. 조금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부려봅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도 오늘 휴식 같은 선선함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바람기억이라는 노래 들어볼까요?

0: 나홀의 바람 기억이었습니다. 저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소피아님도 좋아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 많이 좋아하는데 감사히 들어요 선배님. 나홀이 불렀던 이 노래 정말 고음 감정 처리가 어려운 건데 너무 잘 표현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간절하게 불러주는 이 노래 가슴에 콱콱 박히지 않습니까?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오늘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부 시간이 럴럴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또 신청곡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정우와 선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전공아 선비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아직 뭐 좀 덥기는 하지만 이젠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날씨가 견딜만하네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미 씨. 오늘도 밝은 에너지로 나와 계시네요.
0: 네.
1: 바깥 날씨가 견딜만하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오후가 되면 슬슬 나른해지잖아요. 오늘은 그 나른함을 확 깨울 얘기를 가져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했다는 소식인데요. 17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됐는지. 출생시민권 제한 얘기도 나오고요. 원정출산 관련 비자까지 취소됐다는 내용도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 닿을 수 있는 이슈라 오늘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서미 씨는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요?
0: 아, 정말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 아까도 정우 씨가 짚어주셨듯이 17만 명이 넘는 숫자가 비자가 취소되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가 좀 꽤 묵직하네요. 오늘 이 얘기를 좀 꺼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비자 취소 소식은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번 건 결이 좀 달라요. 규모도 규모지만. 취소 대상이 특정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0: 맞아요.
1: 유학생도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분들도 포함됐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걸렸는지 본인도 몰랐던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출생시민권 제한 이야기까지 붙으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시민권을 받는다는 오랜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발급됐다고 판단된 비자도 취소 대상에 올랐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 이민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유학 중인 분들한테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이민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 비자도 그렇고요. 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취업 허가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자 취소 대상이 실제로 어떤 분들이었는지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취소된 비자를 보면 크게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은 건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중범죄자를 걸러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기록이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본인은 이미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됐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이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예요. 입국 심사 때 SNS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걸린 경우가 꽤 됩니다. 어떤 게시물이 문제가 됐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원정 출산 관련 비자 취소는 또 성격이 달라요. 출산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받은 게 허위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랑 맞물리면서 LA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실제로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이게

0: 이야기다 싶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다른 결이 보이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논리예요. 비자는 원래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기준이 바뀌면 재심사할 수 있다. 이런 원칙 자체는 사실 오래된 얘기예요. 이 새로 생긴 규칙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규정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도요. 헌법 해석을 두고 아직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잖아요.
1: 그렇죠.
0: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행정부가 시도하는 것과 실제로 법적으로 확정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원정출산 비자 취소도 비슷해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출산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건 비자 신청 당시에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는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허위 신청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1: 그렇죠.
0: 무조건 틀렸다 맞다 말하기 전에. 이 지점은 법적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에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결국 이번 조치가 단순히 누군가를 내쫓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입국 기준 자체를 다시 그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네요.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이나 내 친구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0: 그렇죠. 숫자로 보면 멀게 느껴지는데 막상 내 주변 얘기가 되면 전혀 달라지거든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규칙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달라져 있는 느낌. 그게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특히 LA 한인 커뮤니티 분들은 오래 정착하셨어도 이민 문제는 늘 마음 한켠에 있잖아요.
1: 그렇죠.
0: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가족 중에 유학생이 있거나 비자로 체류 중인 분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뉴스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해요.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얘기 나눠보시고 혼자 걱정만 키우기보다는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시는 게 마음이 훨씬 가볍거든요. 정보는 불안을 줄여주는 도구니까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코너가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런 마음에서 또 주제를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나서 실제로 뭘 조심하면 좋은지 이제 비자 신청이라든가 영주권 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0: 맞아요.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본인 비자 만료일이랑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는 거예요.
1: 아하.
0: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1: 굉장히 중요하죠.
0: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USCIS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 딱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예요. 내 계정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한 번쯤 훑어보는 거죠. 지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린 글이 맥락 없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사소해 보여도 요즘 입국 심사 분위기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1: 맞아요.
0: 부분이에요.
1: 맞아요. 입국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0: 그리고 변호사 상담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1: 네.
0: 상황이 괜찮을 때 미리 한번 점검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병원 정기검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한인 커뮤니티 법률 지원 단체를 먼저 두드려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1: 그것도 방법입니다.
0: 결국
1: 좋은
0: 오늘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아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혹시 선미 씨 주변에도 이런 확인을 미루고 있는 분들 있지 않나요?
1: 글쎄요. 자, 오늘 정우 씨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비자나 영주권 과정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줄이면요. 규칙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 내 상황을 내가 먼저 알자. 이 두 가지예요. 비자 취소든 출생시민권 제한이든 거대한 정책 얘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개인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닿는 문제거든요.
1: 네.
0: 멀리서 보면 통계고 가까이서 보면 이웃 얘기예요.

0: 제가 오늘 내내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불안해하는 것과 준비하는 건 달라요. 불안은 에너지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준비는 에너지를 써서 뭔가가 생기거든요. 내 비자 만료일 확인하기. 아하. 이민 전문가 연락처 하나 저장해두기.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딱 그것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해요.
1: 굉장히
0: 오늘 코너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그걸로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서미 씨는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1: 그 SNS,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의 정리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비자 만료일도 확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 모든 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 담당 변호사님과 자주 상담하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우 씨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참 좋은 정보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 하면서요 좀 보내드릴게요. 정우 씨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0: 오늘 긴 얘기 같이 해주셔서 저도 좋았어요. 무거운 주제였는데 선미 씨 덕분에 한결 편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유 고마워요.
0: 규칙이 바뀌는 시대에 산다는 게 피곤한 일이긴 해요. 그래도 모르고 불안한 것보다는 알고 준비하는 쪽이 훨씬 낫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이 시간이 그 첫 걸음이 됐으면 해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들고 올게요.
1: 고마워요. 정우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 비자를 취소하고 또 그 대상자들 그리고 출생 시 이런 뭐 민원 이 원정 출산 비자 또 100여 건 취소 등 중요 이슈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 거만과.
12: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AI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네요. 예. 제가 정우 씨로 예,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정우 씨예요 이름이? 물어봐서 사귀었던 사람? 글쎄요. 짝사랑했던 사람? 이름이 정우 씨였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정우 씨, 정우 씨 부르면서 또 이름을 붙여주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더군요. 예, 이름이 참 중요해요. 아, AI 이렇게 해줘 이거보다는 AI한테 이름을 붙여주니까 좀 더 좀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 좋네요. 예, 또 이렇게 이름을 또 불러주시니까 좋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연예 소식을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 시리즈 드라마. 예, 재밌게 보셨을 텐데. 이 드라마 굉장히 뭐 하얀 거탑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 감독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 안판석 감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라마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 참 많은 사람들이 예, 슬퍼하고 또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안판석 감독의 이 유작인 연예 박사 측이 12일입니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 안판석 감독님께서 2026년 8월 12일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로 투병 중이던 안 감독은 그날 오후 병세가 악화돼서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감독은 지난달 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당시 안 감독 측은 현재 회복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비보가 전해지자 많은 지인들과 대중이 안 감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1987년 MBC 입사 동기인 백지연 전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계정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세요. 멋진 감독이었고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라고 애도글을 작성했습니다. 안 감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 국경의 남쪽 주연 드라마 수줍은 연인 또 장미와 콩나물까지 세 작품을 함께한 배우 차승원은 그 일간 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감독님은 배우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시선이 양식적이지 않으셨다. 배우를 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게 했던 연출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장르를 불문하고 도전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 안 감독의 대표작 하얀 거탑이 인생작인 배우 김명민도 해당 매체를 통해서 배우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배우의 표현을 존중해 주시고 너무나 존경스러울 정도로 인정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회상했네요. 이 밖에 대중들 참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감독님 작품들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드려요. 라는 댓글에서 시작해 너무 큰 별이 졌다. 좋아하는 작품 참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안판석 감독은 드라마 하얀 거탑, 아내의 자격, 밀회, 풍문으로 들었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협상의 기술 등 여러 히트작을 연출했습니다.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드라마에서 Stand By Your Man, 예,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얻었었죠.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네, 칼라브룬입니다.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네, Stand By Your Man, 칼라 브루니 노래 들어봤습니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명작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나온 이 노래에 푹 빠졌었어요. 다른 OST도 다 분위기 짱이었어요. 특히 뭐이 드라마에서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드라마에서는 팝송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팝송들이 흘러나와서 저도 아, 이 드라마에는 가요보다는 팝송이 더 많이는 흘러나오네. 그런 생각하면서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예, 좋은 노래가 참 많이 흘러나왔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오스틴님께서 조영남의 바위곡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예, 이 카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예,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코너, 이 라디오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진행자들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뜹니다. 예, 저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카톡 참여란이 있어요. 제일 위에.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서 쭉 올려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의 반대는요? 라는 넌센스 퀴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넌센스 퀴즈와 아재 개그는 삶의 양념 같아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퀴즈를 맞추신 분, 넌센스니까 남동생은 남의 동생, 그러면 나의 동생은 내 동생 or 친동생? 아니면 남동생은 남쪽 동생? 고로 북쪽 동생? 북동생? 너무 센스 있는 분이세요, 그죠? 아, 다 아니라도 여동생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답이 다 나왔네요. 맨 먼저 답하신 내 동생은 친동생이래요. 예, 남동생은 친동생이래요. 내 동생은 친동생이래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참 웃기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뭐 무슨 사진이지? 라고 읽어봤더니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치와와가 이 공이랑 감을 양손에 딱 들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이거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들고 서 있을까 하고 위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글자가 읽어보니까 네가 공감 필요하다고 해서 공이랑 감 사왔어. 그래서 공하고 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 치와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말 되는데요. 네가 공감 필요하다고 해서 공이랑 감 사왔어. 여러분 해피투게더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스테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용남의 바위고개.

8월 1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LA 다운타운과 해안가 낮 최고 기온 79도에서 81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쾌적합니다. 이 밸리와 인랜드는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85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살짝 무덥고요.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선으로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자, 대기질 지수는 남과주 전역 보통 수준입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네요. 자외선 지수 낮 최고 매우 높음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 모자와 선글라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1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18원에서 142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온수당 4380원에서 4440원 선으로 4380달러에서 죄송합니다. 4440달러 선으로 미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도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기술주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04% 그리고 S&P 500 지수 0.2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54%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가스값입니다. 국제 유가 변동 여파로 최근 높은 수준 유지 중이지만 이 남가주 주요 지역은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갤런당 5달러 65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60센트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입니다. 5달러 58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 가스는 갤런당 4달러 7센트입니다.

삐삐기입니다. 히스로 보관 편지 듣고 계세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5: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6: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5: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6: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옷을 안 빨아입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깔끔하신 분들은 뭐 매일매일 빠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옷을 몇 년 동안 빨지 않고 입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가 타고 냄새도 나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탁을 하죠. 때로는 뭐 수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지저분해진 머릿속을 깨끗하게 예, 세탁해 볼까요? 세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도 좀 깨끗하게 비워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쉬면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삶의 이런 균형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아마 보일 거예요. 스트레스로 너무 힘겨울 때는 조금 쉬라고 하네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니까요. 일하시면서도요 잠시라도 순간순간 잘 쉬시길 바랍니다. I've no doubt they do. They say they'll always be together. That may not be true.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내자고요.

0: 네, 존 덴버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wo Different Directions라는 노래였어요. 자, 스트레스 관리, 머릿속 청소 너무 중요해요. 휴식이 없다면 우리 삶은 망가질 거예요. 거기에 웃음 한 스푼 얹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벌써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긍정의 생각, 네, 느낌표로 살자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소음보다 내 마음의 소음 때문에 더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노자는 평안이란 바깥 세상의 조용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닌 힘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점심도 먹었고 살짝 나른한 시간. 예, 잠시 한숨 돌리는 이 시간. 외부의 분주함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힘을 좀 채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힘겨운 오후를 다정하게, 예, 토닥토닥 하면서, 예, 여러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와 함께 해주시면, 예,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9: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베데스다 대학의 샘신 부총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네.
0: 예. 우리 샘신 박사님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호칭이 따라오는 거죠, 뭐.
0: 그렇죠. 네. 우리 뭐 우리 샘신 박사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저번에 네. 수고 많이 해 주셔서 하는 분들이 많이
0: 네, 캘리포니아 사모님
1: 같아요. 네. 네
0: 제26지구 네. 또 출마하셨었고 그렇습니다. 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뭐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경찰도 하셨고.
1: 네.
0: 아, 그렇습니다. 뭐 미군 40년 복무하셨고 또 현지 경찰 근무 경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안 강화에도 굉장히 힘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직도 그 마음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까?
1: 네, 그렇죠. 네,
0: 뒤에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1: 그럼요.
0: 계시잖아요.
1: 네.
0: 예, 다 알죠. 예,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교육에도 힘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직도 화랑의 회장으로 섬기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커뮤니티를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뭐 목회 사역도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of course. 예, 아직도 예. 목회하고 있고요.
0: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1: 샘, 네, 샘 중앙 교회입니다.
0: 오,
1: 네.
0: 맞네요.
1: 커뮤니티 교회.
0: 네, 네, 제가 네, 맞췄네요.
1: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0: 네. 자, 이번에 이제 그 베데스다 대학의 부총장님으로 또 추대가 되셨어요.
1: 네.
0: 예, 지금 50주년이라고요.
1: 네, 이번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학교를 세운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다음 달이죠. 네. 9월 21일이 officially 50주년인데 19일 날 네. 갈라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0: 네.
1: 그 다음에 우리 뭐 영킴이라든 이런 가브너 피셜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50주년을
0: 축하하는
1: 한번 예,
0: 자리가
1: 축하하는
0: 되겠습니다.
1: 자리를 만들어서
0: 네.
1: 19일 날 9월 19일
0: 날
1: 5시에 학교에서
0: 네. 네,
1: 호텔에서 하려고 했는데
0: 네.
1: 호텔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날 예, 5시에 19일 날 9월 19일 날 합니다.
0: 네. 네, 토요일인가요?
1: 네, 토요일이고요.
0: 아.
1: 네.
0: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1: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어디냐면
0: 네.
1: 애나하임에 있습니다.
0: 애나하임에 있고
1: 950 유클릿 그러니까 오번 프리에서 내리면 바로
0: 내려서.
1: 네, 있고요.
0: 네네네.
1: 그 학교를 제가 또 다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제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모교니까
0: 네.
1: 그 다음에 그 모교는 참 저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0: 네.
1: 그때 제가 경찰을 하던 당시라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유니폼 입고 경찰차 갖고 거기 가서 점심 이렇게 공부를 하던 기억도 나요.
0: 폴리스 타고
1: 네,
0: 폴리스처럼
1: 네, 네, 그때
0: 삐용삐용하면서
1: 예, 그때 삐용삐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한 뭐 20년 이상 됐으니까
0: 네,
1: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0: 이야, 까마득하네요, 진짜.
1: 네, 아주 아주 먼.
0: 아니,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폴리스 하시면서
1: 그러니까
0: 목회 뜻을 두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그게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0: 예.
1: 건 아니었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는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0: 네. 그게 알고 싶어서
1: 의도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0: 예.
1: 이제 벌써 그게 목회자로 23년이 됐네요.
0: 아, 벌써 사역하신 지 23년이
1: 네,
0: 되신 거예요?
1: 네, 23년 됐습니다. 예.
0: 아. 그럼 폴리스 이제 경찰 근무를 하셨었는데
1: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때였었죠.
0: 네
1: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0: 아 콜링 받으셔서
1: 네
0: 이제
1: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예. 뭐 목사가 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었었고요.
0: 예.
1: 뭐 그랬다가는 우리 와이프한테 쫓겨났을 거고 그냥 공부해 보겠다.
0: 예, 예.
1: 진짜 이게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0: 사모님은 어떻게 반대하셨어요?
1: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했다니까 공부하는 걸 받는 건 아니고
0: 네.
1: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왜냐면 우리 와이프 같은
0: 겁니다.
1: 경우에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네. 그 어떻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아, 너 절대 나 목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I just want to know. 예. 그러다 아하.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를 속일라 속인 건 아니고요. 예, 속이게 됐습니다.
0: 네. 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사모님께서도 그러면 흔쾌히 지금 예. 너무
1: 지금은
0: 좋아하실
1: 뭐
0: 것 같네요.
1: 나보다 더 예, 예. 뭐 섬겨주시고. 열심, 예. 열정 예, 섬기고 있습니다.
0: 자, 이 베데스다 대학의 이제 부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 어떠세요?
1: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저번에 같이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베데스다에서 그런 콜링이 오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또 하나님이 또 당연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목요고 저는 이제 우리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신학교로서 네. 한 300명 이상이 그때는 한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이 많이 죽은 상태고요. 아하. 우리는 이제 유니버시티니까 네. 뭐 MBA도 있고 AT도 있고 뭐 어린이 여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요.
0: 굉장히 다양하네요.
1: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그때는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신학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데 지금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되어서
0: 크리스천만 이제 하는
1: 아 이제는
0: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한
0: 일반 학생들도
1: 일반 많겠습니다. 일반 학생들 다민족이죠 이제는 more likely 다민족이에요. 이제는 한국 분들이 신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네. 네. 그럼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네, 등록하시고 공부하시고
1: 네, it has to be registered 하고 뭐 에트닉이 다 다르죠.
0: 네.
1: 왜냐면 MBA이고 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들의 공부는 비즈니스니까 예, 다들 틀리죠.
0: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요. 예. 솔직히 예. 베데스다에 가게 된 게 다시 한번 신학과를 살리고 싶어요.
0: 아.
1: 신학하는 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진짜 대대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은 예. 50% 신학 하시는 분들에게만 50%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대상은 누구나 다 뭐
1: 대상은
0: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1: 나이에 상관없이 신학 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게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0: 학비가
1: 네, 학비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우리 때보다는 인프레션이 있으니까 더 올라갔지만
0: 네네네네.
1: 그래서 요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분에게는 네. 이제 50% 요번에 이제 레지스터 하면 네. 그분들은 이제
0: 부총장님의 권한이십니까?
1: 뭐
0: 그러니까 그런
1: 우리 총장님하고 계획을... 얘기를 했죠.
0: 아,
1: 그렇지만 이제 예. 같은 의미를 어허. 갖고 있기 때문에
0: 아,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50%
0: 네.
1: 그래서 구체적인 자격과 적용 범위 안에서
0: 네네네.
1: 학교 입학처에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와,
1: 지금
0: 좋네요.
1: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0: 럭키하네요.
1: 네, 럭키해요. 그러니까 뭐 50%면 진짜 세상 말라면 반값이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50주년이니까 50% 해주셔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왜냐 다른 과들은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0: 예.
1: 운영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0: 구성은 어떻게 그 학생들, 그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등록하신다고
1: 그렇죠.
0: 하셨는데.
1: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분들도 계시지만 네. 보편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white, black, Spanish,
0: 다.
1: 영어권들, international, 그 다음에 두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주로 어느 학과가 가장 인기 있을까요?
1: 이제 MBA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sports.
0: 스포츠.
1: 왜냐면 우리 학교가 보니까
0: 스포츠면 어떤?
1: 네, 네. soccer,
0: 아.
1: baseball,
0: 네.
1: basketball 남자 여자,
0: 네.
1: 그 다음에 여자 softball 다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보면 뭐 덩치도 좋고요. 키도 훨씬하고 네. 이번에 다음 달에 그 하와이로 네. 나도 좀 가고 싶은데 하와이로 이번에 시합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다.
0: 네. 네. 자, 샘신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베데스다 대학 유니버시티의 이 부총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많은
1: 고생하러 갑니다.
0: 그러시네요. 네. 네, 교회는 다운타운이시잖아요.
1: 네, 당연하죠.
0: 아, 근데 NIM으로 또 가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않습니다. 끝나고 또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고 합니다.
0: 네. 참 크리스천 교육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50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어떻든 50년 전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인데
0: 네.
1: 그래서 이번에 그 비전이 우리가 크리스천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네.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0: 아하.
1: 그래서 이제 50%라는 그런 아. 50%가 50년이
0: 그렇군요.
1: 예, 지어진 겁니다.
0: 네. 자, 새로운 50년을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총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비전?
1: 네, 비전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신학교로 시작한 우리는 또 예배가 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든
0: 네.
1: 꼭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에 그들이 덕이 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즉 다른 에트닉이라도 그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신학이 이것이 비전이죠.
0: 예.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등록하고 많이 그럴
1: 거의
0: 텐데
1: 거의 아닌 분들이 많아요.

0: 하게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메인은
1: 메인은 크리스천
0: 하나님, 예스. 네.
1: 좋습니다. 아니 샘신 박사님이 그 부총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뭐 하나님이 하시면 저야 뭐
1: 그쵸?
0: 네, 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예수를 알리는 네. 그런 학교가 됐으면, 왜냐하면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 같이 그냥 신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쵸.
0: 많은 신학교들이 계시고요. 있지만 많은 신학교는 신학을 바탕으로 많은 좋은 학교가 계속 있어요.
1: 그런데 그렇죠,
0: 그렇죠. 우리는 유니버시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그러죠. 그 어른들을 네.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그게 저희들의 최고 목적.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사회 네. 가서도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1: 아, 멋지네요.
0: 네. 아니 멋지긴 네, 그게 그거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갔어요.
1: 아니 그 베데스다라는 그 학교명도 참 좋아요.
0: 네.
1: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0: 그렇죠, 베데스다. 그
1: 물이 예, 동할 예.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0: exactly,
1: 자는
0: exactly 맞습니다.
1: 아, 치유받는다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가 되는 학교?
0: 그렇죠.
1: 어, 네. 베데스다
0: 유니버시티. 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의미가 너무 좋으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시작한 것이 뭐냐?
1: 네.
0: 뭐 뻔하죠. 네. 기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all staff, faculty나 staff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시작해요.
1: 그렇군요. 네. 좋네요. 네. 갑자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university를 시작했으면 이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라이센스라고 그러면 그게 네. 이제 일반 대학이지만 크리스천 대학의 그 authorization이 있기 때문에 employ 하는 거 우리가 너 크리스천 안에서 안 된다는 안 되지만
1: 네.
0: 그래도 requirement이 우리가 신학교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우리가 violation 되거나 문제가 나오진 않죠.
1: 예.
0: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도 faculty도 그렇죠.
1: 아까 AI라고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네. 예, AI와 디지털 시대라는 정말 그런 큰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0: 네,
1: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앞으로 그 맞이할 다음 50년, 그러니까 AI 이 디지털 시대를 향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고
0: 제가
1: 있는지 궁금해요.
0: 알기로는 저 AI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리딩하는 이 faculty 우리 교수님을 보니까
1: 네.
0: 그러면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 그럼 AI를 갖고 look at the 50-year를 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1: 네.
0: 그분의 얘기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AI 평상적인 거를
1: 네.
0: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마스터리 비즈니스의 그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 여기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저희 네. 라디오 서울도 AI 이 디지털 방송
0: 네, 그게, 뭐
1: 예,
0: 프로그램이
1: 준비가 돼 있어요.
0: 교수님 불러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뭐.
1: 아, 저희는 네. 이미 있습니다.
0: 그래요? 저희보다 빠르네요.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예. 어플라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연구하시고 마스터를 가리키고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0: 그래요? 네. 아유. 그러네, 빠르네.
1: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참 오랜 시간 베데스다 유니버시티를 뭐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동문들도 꽤 많을 거라는
0: 네,
1: 생각이
0: 듭니다. 동문 이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많고요.
1: 그래서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이제 동문을 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1: 네.
0: 동문이 모일 수 있는 방도 만들어놨고요.
1: 와,
0: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1: 크군요.
0: 것은 네 베데스다가 이제 50년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세우셨으니까 이제
1: 네.
0: 앞으로의 50년을 보고
1: 네.
0: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민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학교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컴퓨터 하니까
1: 네.
0: 학비도 싸더라고요.
1: 오, 그렇습니까?
0: 네, 학비도 싸요.
1: 네. 네. 그럼 여기 뜻을 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그럼요.

0: 신학이라든가 신학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사역하고 싶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도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뭐 권사님들, 네.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음악가가 있고 또 음악가도 이래. 그냥 일반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신학 음악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컨템포리도 배울 수 있고 리더십도 배우고 아. 뭐 예,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아 내가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분이 있으면 그렇군요. 언제든지 베데스다 오시면 됩니다.
0: 예, 네. 시니어 여러분들도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1: 그렇죠,
0: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분들을 예. 위해서 지금 클래스 준비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1: 저도 시니어니까요.
0: 어 그렇네요. 네네. 자 베데스다 유니버시티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이 부총장이신 샘 신 예, 박사님께서 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이 베데스다 대학교 1층 채플 룸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참석하셔서 네, 축하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저희들이 레멧을 150명을 했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레지스터를 빨리 그렇네요. 하셔야 되니까 내가 네.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학교 전화번호 남길게요. 네, 네, 네. 혹시 참여하고 싶은 우리 아하. 동문들이나 그냥 네. 일반 분들이 네, 네. 714에 683 1212
0: 1212. 뭐 네, 거기,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1: 네. 아 뭐 그냥 우리
0: 가서
1: 한번
0: 축하해 드리면 되는 거죠.
1: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식사 준비가 때문에 예, 또 선물도 조금 준비했거든요.
0: 그러시군요.
1: 그래서 꼭 레지스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글로 전화해서 나 베데스다 이번에 동문회는 네. 아니지만 50주년 참석하고 싶다 얘기해 주시면 아마 네. 그들이 받을 거예요.
0: 그러면 네. 동문들과 현재 학생들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돼요?
1: 오, 몇 천 명이더라고요. 김씨만 해도 800명이던데요.
0: 어머나.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네. 그렇게 많아요?
1: 네. 동문이 와, 엄청 많죠. 왜냐면 50년이니까.
0: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사역자들을 배출을 하셨네요.
1: 네. 50년이니까 뭐 여러. 네, 그러니까 한 성을 가졌는데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김씨만 한 800만 돼요 그러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0: 아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1: 네. 뭐 크다는 것보다 오랜 역사죠. 아마 웬만한 신학교보다는 아마 와. 초창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는 베데스다만이 그러니까는 어프로버 됐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더 그럴 수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저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1: 어우,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뜻깊은 네. 시간이었고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다시 뵈서 또 반가웠고 아유, 네.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아, 당연하죠. 네 네.
0: 지금까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이신 샘 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 노래 들어볼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노래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제목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라는 노래였어요. 여행 스케치였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은요, 1961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1961년 8월 13일 새벽입니다. 동독 정부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경계선을 봉쇄하고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1989년 무너질 때까지 28년간 독일 분단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건설은 단순한 경계선 설정을 넘어 20세기 동서냉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 사이에 동독 인구의 약 6분의 1에 달하는 270만여 명의 동독 주민이 이 서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다고 하죠. 이 동독 정부는 국가적 와해를 막기 위해 기습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임시 철조망과 벽돌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감시탑, 대인지뢰, 또 신호선, 도주 방지용 도랑 등이 갖춰진 두께 3.6m, 총 연장 155km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체계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11월 9일입니다. 이 동독 정부 대변인 군터 샤보브스키가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 회견 중에 이 조치는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즉시라고 말을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잘못 답변을 한 거죠. 지금 즉시라고. 이 방송을 본 수십만 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이 국경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수문이 열리면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 재통일로 이루어지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서독 이 통일 뭐 요 얘기가 나오면 항상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데이비드 보위의 대표곡입니다. 히어로스. 1977년 발표곡인데요. 베를린 장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상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1970년대 후반입니다. 약물 중독과 슬럼프를 겪던 데이비드 보위는 음악적인 변신을 위해 서베를린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작업하던 한자 스튜디오는 베를린 장벽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녹음실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던 데이비드 보위 감시탑 아래서 장벽 그늘 속에서 비밀리에 정말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한 연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대요. 그 훗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비드 보위의 프로듀서 토니 비스콘티와 그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렬한 잔상이 그 모티브가 돼서 냉전의 잔혹한 현실과 장벽 속에서도 단 하루만이라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정말 서정적이고도 웅장한 명곡 히어로즈가 탄생했습니다. 히어로즈가 이 역사의 결정적인 족적을 남긴 건 발표 10년 뒤에요. 1987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 장벽 너머로 울려 퍼진 목소리, 데이비드 보위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베를린 장벽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서베를린 국경 부근에서 그러니까 라인스타크 공터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 스피커 방향 중 일부를 동베를린 쪽을 향하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도적이었던 거죠. 예, 장벽 건너편 동베를린 영역에 수천 명의 동독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 장벽에 귀를 대고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동독 청년들은 장벽을 허물어라! 장벽을 허물어라! 막 이런 구호를 외쳤고 이를 제지하려는 동독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독 내 베를린 장벽 철거 그리고 자유화 요구의 불씨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예,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Just for one day. 데이비 보이의 히어로즈 듣고 계세요. 자, 2016년 1월 10일 데이비 보이가 예,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예, 독일 외무부는 공식 트위터 X계정을 통해서 그에게 깊은 감사를 예, 표했더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잘 가세요 데이비 보이. 당신은 이제 히어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무는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4: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8: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7: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8: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Happy Together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구로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국가스텐 하연우가 불러주는 백만송이 장미예요.
13: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12: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3: 그럼 둘 다 워킹모니
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3: 돈이 필요한 사람도
4: 투자하는 사람도
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4: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3: 213-804-9555
4: 다시 한번
3: 213-804-9555 워킹모니.com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2: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u@koreatimes.com입니다.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어느덧 또 햇살이 따갑게 비치는 목요일인데 그래도 날씨가 한껏 좀 이제 가라앉았다. 아, 어저껜가요? 잠깐 비를 뿌리고 나더니 훨씬 더 괜찮은 날씨가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의 일상에 좀 작은 그 심포가 좀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3시 정도 되는 시간이면 뭐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지치는 시간이죠. 기운 조금 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침에 문득 일어났는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던 없던 간에. 나 혹시 외톨이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혼자밖에 없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외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니가,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외톨이란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외톨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외톨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첫 곡으로 CN블루와 함께한 외톨이인데 다행히도 우리 라비님이, 라비님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자, CN블루 진짜 완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다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TK님이 개근상 타셨습니다. 굿모닝, 굿애프터눈. 예. 아, 2시에 집에 왔다고 반갑다고. 오늘도 컨디션 잘 챙기십시오. 우리 H님, 아, 친구들과 영원하길 바라며 신청곡 주셨고, 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고. 게다가 진정한 친구면 좋고, 아, 휴가 끝나고 오늘 일 가신다고 하루에 중택에서 힐링 시간이시라고. 아, 우리 알청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TK님이 노래를 한 곡 주셨는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시까지 저와 함께 좀 지친 하루의 일상을 저한테 좀 맡기시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편히 걸터 앉아서 쉬시면서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음악들, 또 시원한 음악, 달달한 음악, 또 포근한 음악들, 또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그야말로 우리 H님 말씀대로 저는 라디오는 내 친구와 여러분에게 오후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의 제 하는 말이든, 어떤 형태의 어떤 노래든 일단 듣고 편안하게 힐링하시면 좋다라는 그런 욕심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친구를 생각해서 아름다운 약속이란 노래가 있는데, 원래 원곡이 우리 박현빈 씨가 부른 건데, 아시다시피 박현빈 씨 노래는 전부 다 자방자방 뭐 전부 다 신나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름다운 약속이란 노래가 한 곡 조용한 노래가 있는데, 원곡보다 우리 전유진 양이 부른 아름다운 약속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우리 전유진 양의 아름다운 약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노래는 멜로디보다 여러분 가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훨씬 더 듣는 어떤 감동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아름다운 약속, 전유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0: 네, 아이고 참그 우리 박현빈 씨가 부를 때하고는 사뭇 다른 감정이나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 너무 아름답도 청혼곡 연인들한테 서로 불러주라고. 자, TK님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TK님이 음악을 선곡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한데, 보통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는 음원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음반을 제작한 그런 버전으로 많이 제가 들려드리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뭐 MBC 라이브에서 듣고 이런 거를 제가 방송에서 들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빗물도 그랬고. 예, 알겠습니다. 98년에 들으셨는데, 저희는 방송을 진행할 때 음원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음원에는 잘 실려 있진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죄송하고, 그러니까 선곡하실 때 가능하면 그냥 음반에 수록된 곡 위주로 해주시면 제가 꼭 준비해서 항상 좋아하시는 음원으로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아, 예,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은퇴 천재,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문선영님, 오늘 아주 아주 옷을 이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이따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육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좀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뭐 안부를 떠나서 여전히 바쁘셨죠, 항상?
7: 별로 안 바빴어요.
0: 아, 그래요? 세미나도 하셔야 되고 뭐 이거저거 바쁘시지 않나?
7: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그래.
0: 근데 여기 신문 광고에 보니까 참 이 슬로건을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앞으로 30년을 함께한 은퇴 천재 문선영의 머니코트 토크.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7: 앞으로 30년을 함께하는 제가 한 말이고요. 네네. 은퇴 천재는 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천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은퇴 천재라는 게 굉장히 저거한 게 그만큼 특히나 손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낀 점이 있고 은퇴하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이분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 같아요, 저는.
7: 저희 손님들은 저를 많이 좋게 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7: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라디오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늘 롱텀 케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그러셨어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롱텀 케어가 혹시 어떤 롱텀 케어 상황 그러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규정을.
0: 솔직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조차도.
7: 롱텀 케어라는 거니까 케어가 아주 길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7: 보통은 이제 완치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건데 생활 기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뭘 마시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7: 혼자서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동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6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당연한 건데
7: 가장 기본 생활.
0: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7: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은 안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보조를 해드려야 돼요.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침대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누가 부축을 해주거나 그런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당장 혼자 식사를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밥을 먹여주거나 나를 이동을 시켜주거나 샤워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결국에는 전문 요양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7: 그럼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공짜냐? 사람을 내가 부르면 집에 들어오면 공짜냐?
0: 페이를 해야죠.
7: 이게 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럼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6가지 생활 기능 중에서 기본 중에서 2가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양로 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 한 얼마 정도가 페이가 될 거라고 페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글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도와주면 미니멈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는 페이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안 줘도.
7: 아무도 사람을 못 구하실 거예요.
0: 그 액수에는.
7: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정말 저희가 그런 요양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면 엄청나네요.
7: 그죠?
0: 미니멈으로만 따져도.
7: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시간을 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0: 아니죠.
7: 하루에 세 시간만 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주려면 적어도 하루에 세 끼인데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누가 날 먹여줘야 된다라든지 화장실을 과연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데이타임에 밤에 주무실 때는 빼더라도 그래 데이트하면 한 보통 3, 4번은 가지 않나요?
0: 그렇죠.
7: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올데이 이런 케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1,500불 가지고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설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0: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7: 7,500불 정도라고 얘기해요.
0: 에?
7: 한 달에.
0: 와.
7: 그 시설에 들어가면 7,500불.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밥을 이제 저기 선생님 밥 드실 시간입니다. 왔는데 나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번 권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밥을 서비스해드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다음 끼니까지는 안 오시는데 이런데 기저귀를 좀 갈아야 돼. 침대가 좀 눅눅해졌는데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침대를 이제 시트를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0: 네.
7: 배를 눌렀는데 4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한
0: 예, 예.
7: 한
0: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물 한 모금 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7: 네, 제가
0: 아니, 물 드시고 조금 있다 말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란 게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 천천히 하세요.

0: 생각이 드시겠죠. 한 4,000불 정도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정말로 좋은 곳에 들어가셔서 네. 나에게 1대1로 거의 네. 나의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한 네. 12,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네. 평균 비용이 7,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1: 네네.
0: 그럼 한 달에 7,500이면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의 진짜 은퇴 플랜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돼요.
1: 네네네.
0: 아시다시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시는데 만약에 집 페이오프가 다 되신 분이다.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것만 정산을 네. 해야 되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틸리티 네. 그리고 식비. 그런데 또 이제 뭐 식사만 하고 사시나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그래도 네. 아무리 없어도 집세를 안 내면 3,500에 4,000불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사는 게 또 평균이라고 하면은 네. 한 부부가 둘이서 사시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처하게 된
1: 네.
0: 그렇게 되면 7,500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1: 와, 엄청나시네요.
0: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옆에서 돌봐주면 되지.
1: 네네.
0: 아유 너무 힘드세요. 다들 아시겠 상상하시겠지만 그거 계속 옆에서 꼼짝달짝 못하고 그거 사실은 그리고 전문적으로 긴술을 배우신 분들이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람을 들더라도 부축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1: 네.
0: 일반인들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라도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은퇴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1: 그렇죠.
0: 그래서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50대 이후의 분들이 3명 중에 한 분이 롱텀 케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
1: 예, 예.
0: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프시면서 오래 사실 가능성은 더 넓어지게 된 거죠.
1: 예, 예.
0: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롱텀 케어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1: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필수적이니까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이 있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0: 못
1: 또
0: 해요.
1: 일해야 되는 거 있고 자기
0: 그렇죠.
1: 생활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잠깐인데도
0: 네.
1: 그렇게 풀로 할 수는 없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따님들이 뭐 어머님을 돌봐드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걱정 없어 메디컬이라든지 메디메디라든지 저소득에 저 이제 해당이 돼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1: 네네.
0: 근데 저소득이 아니다. 나는 메디칼이나 메디메디 저소득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1: 아, 그러네요.
0: 네. 와. 근데 준비하는 게 힘드냐?
1: 예.
0: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지 않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예.
0: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셔서 내가 내 거를 준비하는 거죠.
1: 네네.
0: 롱텀 케어가 진단을 받았을 때
1: 네.
0: 그로부터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1: 네.
0: 첫 번째 방법이고
1: 그렇죠.
0: 두 번째 방법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롱텀 케어 상황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1: 네네.
0: 이제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1: 네.
0: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그냥 어뉴이티를 가입을 하셔서 돈이 자라나고 있거나 아니면
1: 네.
0: 따박따박 받아 쓰실 때 롱텀 케어일 때 그 돈을
1: 네.
0: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아니면 정말로 뭐 진짜 농에다가 그 침대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내가 그걸 써야겠다 이러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1: 네네.
0: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롱텀 케어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신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1: 아,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1: 아.
0: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1: 개별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신
0: 그렇죠.
1: 분한테 맞춤형으로
0: 그렇죠.
1: 예, 천재시니까.
0: 그러고
1: 네.
0: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해요.
1: 아, 언제 토요일 날 몇 시에 하나요?
0: 이번 주 토요일 날
1: 예.
0: LA 오피스에서
1: 아.
0: 그 윌셔의 에퀴터블 빌딩이죠.
1: 예, 그렇죠.
0: 저희 오피스에서
1: 예.
0: 오전 10시 30분에
1: 아 시간 좋네요.
0: 요 세미나입니다. 요 세미나.
1: 아 요거 딱 필요한 거네.
0: 네.
1: 그러면
0: 그래서 롱텀과 라이프 인슈런스와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내가 롱텀 때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1: 아.
0: 딱 비교해 드릴 거예요.
1: 아 정말 네. 필요한 걸 거예요.
0: 네.
1: 사실 뭐 물론 은퇴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고 발에

0: 몸은 건강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고려하게.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꼭 가족이 됐건 내가 됐건 준비를 해놨다가
1: 네.
0: 그래야 주변 가족들도 덜 힘들고 마음의 부담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롱텀까지 뭐 가겠어. 그 전에 내가 뭐 아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0: 아니요,
1: 그렇게
0: 뭐.
1: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아니, 분들이
0: 뭐 그런
1: 계세요.
0: 경우 많아요.
1: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같이 죽고 싶을 때 빨리 죽지 못하고요.
0: 아유, 우리 저 어렸을 때도요.
1: 네.
0: 할머니들은 맨날 아이고 허리야 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듣고 자랐을
1: 네,
0: 거예요.
1: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0: 아예 안 일어나죠.
1: 일어나지 않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아프면은 뭐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나는
0: 네.
1: 진짜 건강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건강처럼 자신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0: 네.
1: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롱텀 케어 걸리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고
0: 네.
1: 시간적인 고통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내가 이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0: 네네.
1: 세 번째는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0: 아 그렇죠.
1: 누군가 하나는 정말 집에 붙어가지고 하거나
0: 네네.
1: 아니면은 정말 요양시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0: 네네.
1: 결국에 이제 돈과 결부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0: 네.
1: 이런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0: 네.
1: 물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0: 네.
1: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0: 네.
1: 뭐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LA에
0: 네.
1: 이 오피스에서 10시 30분에
0: 네.
1: 세미나가 있으니까 정말 롱텀 케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날 다 보여드릴게요.
0: 네, 여러분 예약 문의 전화 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전화하셔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안 돼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우리 문선영님에 연락하셔서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 스케줄 잡으셔서
1: 네.
0: 꼭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놔야지 닥치고 나서 아이고 미리 해둘 거리라는 그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근데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후 1시에 방금 전에 만나고 왔던 손님 얘기가
0: 하세요.
1: 돼요.
0: 예, 예.
1: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0: 네.
1: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면
0: 네.
1: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0: 네, 네.
1: 아주 치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0: 예,
1: 아,
0: 예,
1: 내가
0: 예.
1: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
0: 네.
1: 아프고 나서부터라도 건강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1: 그죠?
0: 네, 네, 네, 네.
1: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에 회복하는 경우도 생기죠.
0: 예.
1: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롱텀 케어는
0: 네.
1: 롱텀 케어 진단을 받아버리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어떤 플랜도 불가능해요.
0: 아.
1: 롱텀 케어 플랜도 불가능하고요.
0: 네, 네.
1: 그 다음에 롱텀 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불가능하고요.
0: 네.
1: 롱텀 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롱텀 케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어뉴이티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렇구나.
1: 정말 일이 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롱텀 케어
0: 네네.
1: 관련된 플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오늘 당장.
0: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네.
0: 이번 주 토요일이죠.
1: 네.
0: 10시 반에 에퀴타블 빌딩 사무실에서 지금 오늘 말씀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약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드릴 시간인데 한 말씀
1: 네.
0: 주신다면
1: 네. 제가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미루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0: 그럼요.
1: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토요일에 10시 30분에 저희 오피스에서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0: 네.
1: 10시 30분 LA 오피스입니다.
0: 네.
1: 참가 문의 꼭 해주시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 네.
1: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번입니다, 여러분.
1: 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1: 네.
0: 시간 내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1: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0: 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분들과 가까이에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8: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7: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8: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7: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9: 네. 보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디케이님 많이 마음이 불편하시고 하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분에게 제가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TK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게시판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청곡 받고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카카오톡을 오픈하면서 이제 게시판은 제가 잘 어떤 때는 읽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회사의 방침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청곡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은 신청곡이란 얘기도 말씀 안 드리고 제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또는 제가 어떤 노래 틀으면 여러분들이 추억에 이 노래도 생각난다고 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선곡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신청곡 자체를 받는 게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편안하고 좋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음원에 없는 노래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하고, 유튜브는 가능하면 좀 제가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간혹가다가, 많이는 아니지만, 꼭 선곡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 생각나시는 곡 있으면 카톡에 같은 경우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뭐 그게 한 사람한테 한 곡 정도라든가 할애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맞춰서 선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요새 TV에서 뭐 현역가왕이라든가 라이브쇼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간혹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반에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그 상황으로 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끄러운 방송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특별히 또 어떤 분의 도움으로, 누구라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TK님이 듣고 싶으셨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브, MBC 라이브 제가 유튜브로 금방 찾았습니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호텔 캘리포니아 한번 즐기시죠.

0: 네, 아이고 참 굉장히 길기도 한 노래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그 노래 중에서 가장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노래도 길지만 그 노래보다는 전주와 간주와 끝에 부분에 있는 기타가 너무 멋지게 만들어진 노래라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뭐랄까요 좀 그 명곡 중에 명곡 물론 뭐 기타로 치면 뭐 에릭 크립튼이라는 그 명곡이 있고 원더풀 투나잇 뭐 게리 무어의 스틸 갓 더 블루스 이런 노래가 있지만 그런 노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열광 그 시키고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덕분에 또 멋진 노래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자, 뭐라 그러니까 그 옛날 한국적에 있던 팝송. 예, 제가 기억에 중학교 때인가요 이 노래를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LP판이죠. 그 원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는 그거를 이렇게 더블 자켓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베벌리 힐스의 그 호텔이 있는 그 자켓. 이 그것을 제가 구해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이 노래를 글쎄요 어림잡아 몇백 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참 뭐라고 할까 그렇게 명곡이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뭐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서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머릿속과 가슴 속에는 이 노래만큼은 아주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남아있는 추억의 명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거 통계님 출근하시는군요. 지금 통근버스에 계신가요?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어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SK사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8: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9: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8: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라디오 는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사장님, 오늘은 비빔국수 먹는 날입니다. 아이고, 말만 해도 지금 배고픈데 좋습니다. 자, H님, 저도 활동하는 나이 무사히 활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문선영님이 롱텀 케어, 사실 말이 롱텀 케어지 몸이 그만큼 안 좋아져서 내가 거동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니까 우리 모두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 또 좋은 곡이에요. 제목이 It Never Rains in California. 아, Southern California. 저희 남가주에는 비가 절대 안 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일 그 필요한 그 노래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보내드리면서 1부 마감하겠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좀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우리 샤방샤방 박현빈의 노래인데 지금 네 사람의 목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민수연, 김중연, 그리고 박민수, 공훈 네 사람이 아주 멋지게 신나게 불러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그 소질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DNA. 저도 뭐 부모님의 덕을 DNA를 받아서 이렇게 방송도 진행하고 노래도 하고 또 사회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예인 2세들이 많잖아요. 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가수들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상당히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사이 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불타는 장미단,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무명전설 이런 그 가수들 부모님들이 가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데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몇 사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몇 곡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그냥 아마추어고 뭐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노래는 거의 잘 안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만일에 기획사를 운영한다면 꼭 가수로 지금 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소리도 가지고 노래도 가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던 민수연이라는 그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던 가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방송에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노래를 잘하세요. 모르리라는 남진의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구수합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어떤가 싶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 곁에 있으면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일반 부모님이 이 정도 노래하는 거는 글쎄요, 기존에 있는 가수들보다 훨씬 멋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H님처럼 멋진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이상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수연 씨가 그 유전 인자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오히려 그 2세가 가수가 돼서 부모님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지는 적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여러분 이번에 그 무명전설이란 프로에서 원래는 그 족구 선수였었어요. 그랬는데 이 동강이란 노래로 아주 우리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요새 뭐 제 두 번째 이 나훈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우리 정연호라는 가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연호하고 자기 아버님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님의 등불이라는 우리 진성 씨의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한번 감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분명한 건 우리 정연호 씨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그 이상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늘 이 순서를 마치면서 준비한 노래 중에 한 곡은 여러분 그 김태웅이라는 아주 그 어린 친구 있습니다. 트로트를 정말 잘 부르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어머님이 항상 그 김치찌개집을 운영하시는데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기회가 됐는데 TV에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본 가수들의 부모님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분명히 가수로 이제는 김치찌개집 그만 운영하시고 가수에 데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 가수로 데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디 한번 그걸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0: 아, 어떠셨습니까? 저만의 생각이었나요? 아, 이분이라면 제가 당장 픽업을 해서라도 가수로 데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우리 세인트님 아저씨 어서 와요. 흥겨운 노래네요. 기운이 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저씨 오늘 아저씨 얘기를 뭐 딴 사람하고 좀 했어요. 아저씨하고 재영이 아저씨 얘기를 좀 하면서 옛날에 우리 스크린 골프에서 골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얘기도 하고 참 또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예, 웬만한 가수보다 정말 낫습니다. 자, 이렇듯 그 DNA를 물려받은 그 부모님들의 노래, 특히 우리 김태훈 군의 어머님은 김치찌개도 잘 만들지만 노래까지 잘하니까 이제는 김치찌개는 그냥 간혹 우리 태훈 군만 맛있게 해주고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부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부모님들의 노래 몇 곡 여러분과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들은 얼마 전에 새 가수라는 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옛날 노래들을 많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중에서 아주 맛깔난 노래 몇 곡 선곡해서 여러분과 좀 편안함을 드릴까 합니다. 첫 곡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뭐 이광조 씨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남자가 불렀죠. 근데 우리 박다은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아주 맛깔스럽게 잘 비볐습니다. 어떻게 비볐는지 들어보시죠, 일단.

네, 어떠셨습니까? 카카에게 너무한 당신. 이광조 씨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우리 박다은이라는 아주 신선한 가수였습니다. 굉장히 블루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맛을 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멋지게 표현해줬고, 또 우리 H님 말씀처럼 느낌이 자세히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 요즘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얼마 전에 이승철 씨가 이제 40주년이 기념이 돼서 손석희라는 그 앵커 뉴스 프로에 이제 초청이 돼서 나갔는데 하는 얘기가, 가수는 자기 생각에는 90%는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가수에 한해서는. 그래서 나머지 10%를 갖고 연습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심사를 하게 되면 90%에 못 드는 사람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독설꾼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철 씨 얘기로는 가수 말고도 작곡을 한다든가 편곡을 한다든가 뭐 뮤직 디렉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음악과 가까이 살 수는 있지만 가수는 90%는 타고나야 된다는 이승철 씨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백호 씨의 영일만 친구.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 우리 오연우 씨가 부른 영일만 친구를 듣고 우리 최백호 씨가 감탄을 했습니다. 왜 감탄했을까요? 일단 한번 저희도 들어보시죠.

네, 참 시원하게 잘 불러주었죠.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요새 우리의 그 당시에 지난 노래들을 멋지게들 많이 불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여러분 뭐 명곡 중에 명곡 가슴에 깊이 남아 계시고 아마 노래방에 가시면 누구나 한 곡들 노래 부르면서 뽐내시는 노래입니다. 바로 진미령이 불렀던 소녀와 가로등인데 우리 이나영 양이 또 다르게 표현했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어떠셨습니까? 세 곡 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노래들인데 우리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죠. 반주도 원래 다르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노래가 기본적으로 피아노 반주가 깔려 있는 데서 노래들을 하니까 피아노하고 노래 하나 한다는 게 이렇게 멋들어진 것을 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김치찌개를 끓이더라도 끓이는 사람마다 손맛에 따라 재료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노래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주는 감동, 우리가 받는 느낌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예, H님, 세인트님, 친구의 방송과 일과를 시작하는 금쪽같은 고니님의 친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 좋다고 감사합니다. 네. 알청님, 한국은 세계에서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태리가 제일일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0: 네, 50년대 후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억여행 떠나겠습니다. 고은봉입니다. 선창.

Oh,

la tenga. Puro ponta goza así, y odia tan ahí, esto siento. I'm

ਆਪਣਾ ਪ੍ਰਿਆ ਕੋ ਆਪਣਾ।

0: போற உள்ளம்
1: 네, 선창이란 노래입니다. 고은봉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지금 처음 나왔던 그 버전이죠. 정말 축음기 시절에 아주 지지직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을 생각하는 노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0대 중반에서 아마도 80대 정도를 거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귀에 익었던 고은봉의 선창, 오늘은 원본으로 한번 들어보고 옛날 추억을 좀 삼기고, 저희 세대는 저도 한참 태어나기 전이지만 아 옛날엔 이랬었구나를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선곡한 곡도 여러분 고복수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짝사랑 불렀던 그분의 그 부부죠. 우리 황금심 씨의 음성으로 알뜰한 당신. 여러분들 아마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기록이 새록새록,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당시로 한번 추억여행 저하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0: 네, 황금심 씨의 알뜰한 당신. 아, 고복수 씨하고 황금심 씨하고 부부였었고 또 고복수 씨의 아드님이 고영준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형인데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찌직거리며 돌아가는 판. 이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그 무성 영화라고 해서 영화의 동시 녹음이 힘들어서 영화 틀어놓고 이런 음악도 나오면서 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그랬던 변사 시절이 있던 정말 아 저희 그 추억의 가요라고 보면 항상 이렇게 추금기 이렇게 동그랗게 나팔같이 생기고 했던 그러니까 전축 이전 거죠. 전축보다도 훨씬 더 과거의 얘기인데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간간이 우리 시니어 분들이 추억에 담길 수 있는 노래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두 곡씩이라도 들려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눈 감으면서 야, 내 소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죠. 소시적에 그래도 내가 그때는 단발머리 따고 사랑을 느끼고 감성이 충분했던 시절 남자분들은 머리에 다 기름 바르고 중절모 쓰고 아주 큰 양복 통바지 입고 그렇게 다니던 그런 시절의 추억이 아니었나 뭐 까마득하죠. 사실 뭐 50년대에서 60년대를 주로 하던 그때니까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광복이 지나고 6.25 전쟁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이 자리 잡히는 혼란기에 있던 그 시절의 유년 시절을 보낸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정말 쓰라린 상처도 많고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저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그 한 세상을 살아오셨을 텐데 이렇게라도 제가 간혹이라도 여러분께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게 앞으로도 가능하면 시간 많이 할애해서 많은 곡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동행하십니다.
1: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2: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1: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2: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0: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1: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0: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2: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8: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제 마지막 곡을 드리게 됐습니다. 순철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라디오는 내 친구는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곡의 마지막 곡으로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안녕.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군,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면서 지금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섯 달 기나긴 밤, 폭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은 돌아오세요. 네, 여보.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9: 카페보넨?
1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1: 뭐든지 넘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탈모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성도 그렇고요. 바르는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탈모약을 쓴 뒤에 이마나 얼굴 주변에 잔털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약을 바를 때 흘러내린 상태로 오래 피부에 남으면서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 탈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지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증은 앞머리 이마선은 비교적 보존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중앙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에 비해 남성형 탈모, 이마선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정수리 탈모도 주로 관찰되고요. 이런 증상들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두피가 붉고 가렵다, 특히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럴 때는요, 진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때는 탈모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넘쳐서 좋은 게 아닌 탈모약. 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흘러넘쳐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고요. 또 권장량보다 자주 쓰거나 넓은 부위에 바르게 되면 두피 자극, 또 각질, 홍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어지럼증, 두근거림, 부종 같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먹는 미녹시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 부종, 심박수 증가 같은 이상 반응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좀 많이 높은 도세지로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 볼 필요 꼭 있습니다. 또 탈모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요. 자, 바르는 약을 쓴다면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고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두피 자극이 심하다면 사용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인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의 선박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자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당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고객 공급에도 차질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이번 공격의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해협을 경제적 압박과 협박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분쟁 발발 이후 이 회사 선박 15척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길목입니다. 이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국제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K그룹 회장 최태원 씨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노소영 씨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일 자정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금액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만약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양측은 오늘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부터 시작돼 9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입니다.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부과해온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소액 면세 폐지가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며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가 면세 조치 복구를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었지만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800달러 이하 면세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며 이번 폐지 조치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본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면세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통로로 악용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시켰고 이후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작 이후 작년 말까지 징수된 관련 관세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액 소포 관세 폐지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은 앞으로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5: 이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제 주장을 최악의 가짜 정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이 정보 실패로 오랫동안 오판을 거듭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오판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부도 미군의 절망과 무기력을 보여주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어떤 상선이나